0: 그리고 이제 또 폄하할 때는 멍충한 놈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미련한 짓을 나이 들어서 했습니다. 예, 은퇴를 하고 나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IMF 때도 당해봤고 여러 가지를 겪어보면서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오는데
1: 네.
0: 우리의 식문화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외래의 식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양념의 기초는 소금인데 이 소금이
1: 그럼요.
0: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막 소금 사재기 열풍도 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0: 옛날에는 베찌까마니에 담아서 지토방에다가 쌓아놓고 소금을 간수를 빼가지고
1: 네.
0: 썼는데 그런 문화가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전부 자료 수집을 하고 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1: 네.
0: 살려내자 해서 만든 게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만들고 있고 사업화한 거는 2020년도에 법인을 세워서 이제 투자 개발은 제가 한 거고 그때까지 특허도 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이제 논현동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그거 안 하고 그냥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만든 게 지금 자본금이 한 30억이고 실제로 투자된 돈은 한 70억.
1: 이게 지난해 이제 세계적인 셰프들 그또 소믈리에들 함께 모여서 구성된 국제 미식협회에서 이 소금이 엄청난 평가를 받았다. 예.
0: 네.
1: 이또 소금도 이제
0: 그러게요.
1: 이마만큼 또 우리 불교계에서 하셨던 것처럼 예, 브랜드 가치를 올리셨나 봅니다. 우리 소금에.
0: 지난해가 아니고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대구에서 국제식품박람회가 있는데 출품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외국인 한 분하고 이제 한국인 여자분 한 분하고 두 분이 오셔서 베찌까마니에 소금을 담아놓고 이제 DP를 해놨으니까 맛을 보시라. 소금이 다 내요. 그래서 아, 소금 맛을 아시네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특허를 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하고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쪽에서 보내준 자료가
1: 네.
0: 왔는데 최고의 식용소금으로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1: 찬사를 받으셨네요.
0: 그래가지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다른 데에서 뭐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 방금 소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소금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소믈리에
1: 그쵸.
0: 말하자면
1: 정말
0: 셰프님들이 100분 그 다음에
1: 그러니까요.
0: 칼럼니스트들이 100분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시를 해줬어요. 왜이 소금이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한 평가서가 있고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이 소금을 무엇과 매칭을 하면 어떤 맛이
1: 페어링.
0: 내는가를 적시해가지고 야채, 푸아그라, 무슨 그 육고기, 생선, 뭐 등등 심지어는 참치를 먹을 때이 소금에 찍어 먹으면 참치의 본맛을
1: 살릴 수
0: 살리면서도 아주
1: 있다.
0: 좋게 먹을 수 있다는 등 해서 여섯 가지를 적시해가지고 보내준 것에 와 정말 이 사람들은 연습 삼아서 하는 분들이 아니구나.
2: 그러게요.
1: 잘하셨습니다. 스님 너무
2: 그러게요. 아, 너무
1: 괜찮죠?
2: 좋네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불자님들이 또 스님들도 자제 스님들도 이제 소금을 지금 사 먹잖아요. 사 먹다 보니까 소금이 좋을 경우도 안 좋을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전통사찰에서 그 장을 담글 때
1: 아우, 소금
2: 소금을 미리 이제
1: 중요하죠.
2: 주문해서 가져와서 간수도 빼고 해야 되는데 뭐 자칫하면 쓴맛도 나고 장맛이 제대로 안 나거든요.
0: 간수가 덜 빠지면요. 쓰고 떫은 맛이 그냥 납니다. 이제 끝나시고 제가 소금을 하면 저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뒷맛이 확실히 답니다. 그래서 전혀 그리고 커피 믹스 하나를 가지고 라떼 맛을 낼수 있는 게 우리 소금 한 꼬집만 집어넣으면 커피 믹스를 타고 나서 그 위에다가 우리 소금 한 꼬집만 딱 집어넣어서 젖어서 마시면
1: 저 들어본 것 같아요.
0: 라떼 맛이 납니다. 아,
1: 그래서 그 정도로 풍부하고 예. 부드러우면서도 단맛이 들어가 있다.
0: 예. 감칠맛이 납니다.
1: 그렇네요.
2: 아마 주지 선생님들이나 불자님들 특히 사찰에서 이제 공양간에 계시는 고향 조사님들이 아 우리도 복수 소금 사야 되겠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1: 우직하게 네. 전통 방식을 고수한 네. 정말 품질 좋은 명품 소금입니다. 자, 우리 불교와의 인연은 또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불자이셨을까요?
0: 저 불자 집안은 맞고요. 예. 할머니 따라서 절에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그것도 뭐 쌀을 가지고 갈 때만 제가 들고 따라가야 되죠 할머니. 그리고 네네. 실제로는 제가 전라남도 순천고등학교 올라왔는데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순천고등학교를 순천에서 하숙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때 한해가 나서 수학여행을 못 가고 그럴 때라서 송광사로 소풍을 갔어요.
1: 송광사로요? 네,
0: 1학년 학생들 전체가. 그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저를 입버려해서 뭐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또 했는데 그때 가서 배운 분이 이제 치봉노 스님입니다. 그리고 구산 원장.
2: 근래 송광사를 대표하시는 스님들이죠.
0: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죠. 네. 근데 너무너무 자애로우신 거예요.
1: 근데 고교 시절에 처음 배웠을 때 모습부터요?
0: 네.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그게 사춘기였어요. 그냥 스님이 좋아.
2: 아니. 특별하시네요.
0: 아니, 노장님이 네. 두 분 다 몸이 체구가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특히 이제 우리 구산 스님은, 구산 큰 스님은 그 늘상 그 스님 말로 나는 못하래도 작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두 어른이 또 사시는 데가 후원 뒤에 사시고 큰 스님은 또 저 삼일함에 사시고 그런데 제가 자발스러우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다가 이제 두 분한테 맨날 걸리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너라 해가지고 뭐 물 먹고 해라 뭐 이거 뭐 과자도 주시고 그때 고등학교 학생, 1학년 학생한테 그때는 세상이 풍요롭지 않았거든요.
2: 그렇죠.
0: 그럼 맛있는 거 주고 또 데리고 앉아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셔요. 불교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어떻게 가냐,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특히 치봉노 스님은 그 호랑이 발톱나무라고 엄나무 있잖아요.
2: 예, 예, 있습니다.
0: 그게 뭐 너 문지방에 걸려있지에 그런 게 다 약재다. 옛날에는 호흡기 질환에 그걸 달여서 먹으면 좋은 거다. 그게 다 조상의 지혜니까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런 지혜도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1: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 범인의 눈이 아니라 특별하게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 어린 시절 스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나 봅니다.
0: 큰 스님들께서 저한테 그래 향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상당 시간 지난 뒤부터는 네. 토요일만 되면 송광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대 불교과를 지원해서
1: 지원하셨어요.
0: 입학 허가서와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딱 내밀었는데 아버님이 화를 내시고 집을 나가셨어요.
1: 사실 공부를 잘했던 아들이라.
0: 아마 잘했던 게 아니죠.
2: 장난
0: 그래도 촌에서 순천고등학교 갔으면 요즘 같은 프랭카드 다는 그런 수준인데.
1: 명문고니까.
0: 아니 장손인데 이놈이 불교를 하겠다고. 이게 동대 불교과 그러면 스님들만 가는 데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1: 예, 그렇죠. 당시에는.
0: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아버님을 다시 이제 찾아서 집에서 셋이 저를 앉혀놓고 이제 두 분이서 왜 가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불교를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공부만 할 거냐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참 지금도 명언인 것 같아요. 지놈이 팔자에 중팔자가 아니면 그 중팔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중팔자가 아니면 아무리 떠밀어도 중이 안 될 것이고 중팔자면 우리가 아무리 올가매도 그냥 중이 된다.
2: 맞습니다.
0: 그러니 지팔자에 맡기고 애비가 한번 학교를 보내줘봐라. 아버님이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타협안으로 나온 게 그 몇 년이나 해볼래? 그래서
1: 공부를
0: 얘기했는데 네. 진짜 약속이 있,

0: 부러진 거죠.
1: 와.
0: 대학 4년 이제 절에서 개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2년
2: 출가까지 하셨네. 이거는.
0: 예. 와. 저 용주사 정무 스님이 제 용주사 스님이고 승적도 조계종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명도 어질양자 밧전자.
2: 양전.
1: 네.
0: 팔복전에서 땄다고 하시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왜 이걸 지어냐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 지맘대로 하는 법이 없다.
2: 그렇죠.
0: 밭을 쓰는 사람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지.
1: 그 가치가 결정되죠. 예.
0: 그러면 나는 없는 거잖아. 그랬더니. 아, 이놈만 이는 팔자가 그래. 그렇게 해서 받은 본명이 양전인데, 제 생에서 얻어지는 차호도 효당 최본수 선생님께서 대학 1학년 때 수련대회를 갔는데 딱 찍어가지고 너는 좀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았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네한테 차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 석 달을 겨울방학을 거기서 잡혀 있었습니다.
1: 네.
0: 무릎 꿇고 배운 게 그리고 났더니 족자를 하나 써주시면서 그 다도에 대한 그 구절을 하나 써주셨어요.
1: 예, 예.
0: 가리개로. 그래서 저게 새벽의 옷자, 새하미 천자를 소를 주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1: 호도 받으셨구나. 네.
0: 스님. 스님도 효자잖아. 나는 애인데. 그랬더니, 이놈아, 네가 받을 만해.
1: 와.
0: 그래서 새벽의 효자, 새하미 천자를 줘서 이게 무슨 뜻인데? 새벽 샘은 주인이 없다. 동식물, 사람, 누구와도 상관이
1: 와서도.
0: 없다. 먼저 본 놈이 주인이고, 쓰는 놈이 주인이다. 그럼 샘은 뭐 하는데? 샘은 말이 없지 않냐. 그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월산 노스님 불사에서 네. 일을 거들고 있을 때인데.
1: 네.
0: 당호를 주셨어요. 그때 뭐 한 60여 분 어른 스님들 지금 종단에 살아계신 스님이 한 30여 분 같이 됩니다.
1: 네네.
0: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당호를 받는데 쟤는 특이하게 묘할기자 초당암자를 주시더라고요.
2: 기암이라고 주시네.
0: 그래 그걸 스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네 집에 오는 네한테 와서 물어보는 사람을 위해서 사심 없이 다 베풀어야 된다.
1: 아.
0: 왜 그래야 되는데 가사 출중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타고난 지혜는 아니니라 누군가가 스승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만물이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다. 네가 그 지혜를 갖게 된 것은 그 만물이나 세상의 어떤 분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인데
1: 그렇죠.
0: 그걸 네가 대가를 치르고 하셨냐? 없죠.
1: 야, 그 지혜라는
0: 그런
1: 것은
0: 엄청난 예. 법문을 해주시는데
1: 와.
0: 숙연해지고 아 그래 이게 내 숙명이다.
1: 저도요 조금.
0: 그래서
1: 보통 이제 내가 똑똑하고 그렇죠.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0: 그때까지는 자만했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 당시에 그거 들을 때는요?
0: 예, 듣기 전까지는
1: 듣기 전까지는
0: 네, 오만할 수도 있었고
2: 들어보니까
1: 네.
2: 아, 그 구산 큰 스님 네, 치봉 큰 스님
0: 네.
2: 또 효당 치범솔 스님은 우리나라 참액의 예. 대가시거든요.
0: 예, 예.
2: 그 스님으로부터 참액이 내려갑니다.
0: 예, 예.
2: 금세. 또 월산 큰 스님은 근데 또 아주 큰 스님이시잖아요.
1: 그렇죠.
2: 큰 스님들의 큰 스님은 다 만나뵙고 다 뭐 호받고 또 담역을 또 이으시고. 아.
1: 훌륭한 분을.
0: 저는 그런 행복함
1: 네.
0: 선택받았다. 그리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2: 네. 그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사천비행단에도 그 초대법사로 가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지고 초대법사로 가면 거기에 대해 법당도 지어야 되고 불상모셔야

0: 되고
1: 할 일이
0: 또
1: 많잖아요.
0: 조직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1: 그 당시에 사진 좀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
0: 예.
1: 봐요. 흑백 사진입니다.
2: 아까 그 불교의 창립.
1: 76년도.
2: 예. 제가 5월 달에 부임했으니까 한달반 만에 구워 먹은 거죠, 그냥. 번개불 같이.
1: 건립이
0: 참 대단하세요.
2: 저분이 이제
1: 진짜.
2: 우리 그때 부대장이신
0: 부대장님이시고.
2: 완스타고. 건방진 놈이 저기 뒤에 앉아있고.
0: 법사님. 이 사진은요.
2: 네, 여기 정욱 스님, 미래사.
0: 네.
2: 이제 다이 불자들이고 뒤에 이제 애기들 따라온 건 가족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당에서 저렇게 했고요.
0: 이 사진은요.
2: 저쪽 정욱
1: 회의하시나
2: 스님,
1: 봐요.
2: 미래사 정욱 스님입니다. 정말로 저게 이제 가설법당입니다. 가설법당 준공하고 저기서 이제 포도 같은 거 사다 놓고 이제 법회 끝나고 저 옆에 불교 성전입니다. 그게 이제 그이 삼천포에 장법정궁 보살님이라는 분이
1: 네.
2: 내가 이거 그 두드려 맞추고 있는 것을 보더니 법사야 그래서 예 그쪽 말로는 말라 합니다. 법사야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네가 법사고 그래서 예 그래 이게 돈 어디서 났고 부대에서 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뭔 일로 갈치노 없어요 입으로 해요 그러니까
1: 네.
2: 그게 뭔책사책좀 사줄까 그래서 그럼 불교 성전 사주세요
1: 오, 그래서 책을 몇 권이나
2: 네
1: 보시해 주신
2: 100권
1: 거예요? 와.
2: 그래가지고 보살님이 동국대학교에 연락하시면 얼마인가 알 테니까 거기다가 사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어? 돈을 들고 오셨어요 네가 가서 사봐라. 그리고 100권어치 돈을 갖고 와서 120권을 사가지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0: 예.
1: 당신은 천막법당이었고 이제
2: 아니, 천막법당이 아니라 이제 철거 대상 건물.
1: 철거 대상
2: 네,
1: 건물.
2: 그걸 이제 그
0: 법당을 개조를
2: 1, 2년만 쓰겠다 하고 해가지고 저기서 이제 해가지고 했고 지금 나온 사진은 수염 방장 스님입니다.
0: 방장
2: 스님께서 저 뒤에 한번 법흥 스님 같은데
0: 스님은
2: 스님께서 저 해노 스님께서 미국에 포교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셔갈
0: 불상
2: 부처님이신데 저 삼일함에 이제 모시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저만 해서 모시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렇게 가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부처님이 없어요. 제가 와서 이제 어린 양을 했더니 아 이놈아 부처님이 왜 없어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0: 모시던 부처님을 주셨네요.
2: 지금 말을 하지 마라
0: 예.
2: 현호가 알면 난리 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까요 차를 갖고 와라 그래서 지금 비행단에서 활주로에 그 비행 조종사들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저걸 내주라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전부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고요 이제 지금도 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직접 불진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다 이혼해 가는데,
1: 아, 그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신 거네요.
2: 그러시고는 또 저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아, 이놈아, 다시 해야지.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 사는 데가 다른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다시
1: 또 다시
0: 저만식
1: 점화식을
0: 하시고.
1: 하시고.
2: 그리고 제가 사천에 한 30개월 근무를 하면서 그 108평짜리 법당 짓고 뭐 건설한 것도 저는 도저히 지금은 상상이 안 돼요. 그 돈을 만들 자유가 없어요.
1: 어떻게 했을까 싶으세요?
2: 그런데 마치 부처님이 인도를 해주듯이
1: 그렇죠,
2: 저녁에
1: 스님.
2: 자고 새벽 3시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예불을 모시러 저기를 다니는데 한 60명씩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온 골목을 다니면 따릉따릉따릉따릉 하면 이제 다치 자전거 타고 끌고 나와서 이제 줄줄줄줄 법당에 들어 예불을 모시는데 그렇게 예불 모시는 것에 이제 공덕이 됐든지 법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뭐 대동공업을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디를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면 이 건설문을 내놓고 얘기를 하면 거들어야지요. 그냥 나오고. 참모총장님도 여러 번 내려오셨고. 그 30개월 동안에 큰 스님께서는 한 20번 오셨다 가셨나 봐요. 이제 부산, 대구, 마산, 진주에 법회가 있으면 무조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러 나가면 또 이제 되고 어쨌든 법당 들렸다 가자. 짓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잘하시고.
1: 훌륭하십니다.
0: 일반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아, 근데 우리 손영호 불자님은 그 많은 분들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 분을 인연 맺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그 아주 큰 스님들 또 그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그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2: 그럼 뭐 자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 BTN에 굉장히 좋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문제도 그렇지만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과정에서는 잘못 많거든요. 그게 내가 잘했다는 얘기만 쓰고 잘못한 얘기를 안 쓰면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글 한 꼭다리도 아직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고를 해라 무슨 게 우리 모임 같은 데서 회지를 내는데 한글 한 꼭다리 써라 뭐 그렇죠. 지원학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저는 못 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아 이렇게 쓰면 부끄러운 것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밭에서 농사를 지면서 일주일에 두 번을 농사를 지러 가는데
1: 네.
2: 제가 요즘은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1: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2: 그게 제가 이제 포포라는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따먹고 포포잎을 갖고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눔으로 사는데
1: 네.
2: 이 과수를 키우려면 옆에 있는 잡초를 매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2: 오래서 그런 생각이 철이 들었나 봐요. 풀을 매주면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 손양호 이 도둑놈아 네가 얻어먹기 쉬운 포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지 혼자 자라난 이 잡초를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내버리고 여기저기다 던져놔버리면 아니 네가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묻 풀초를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 이게 뭐, 꽤 괜찮게 조심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아놓고, 갈 때가 다 됐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못 느끼고 살았던 거죠. 근데, 아,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니까, 이것도 함부로 할 일은 아니구나.
1: 그렇죠.
2: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 삽니다.
0: 옛날 선생님들이 길 가다 풀을 밟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셨던 말이 우리 불자님을 통해서 듣게 되네요.
1: 그렇네요.
2: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1: 자, 그야말로 이제 불교에 대한 신심 하나로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공심으로 살아오셨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불자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불자로서 어쩔 때 가장 그리고 특히 자긍심, 자부심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요즘 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젊은 애들이 십자가 걸고 다니는 애들이 안 보여요. 첫째. 둘째, 합장주 친 애들이 사마른 돼요. 이걸 보고요. 제가, 야, 말법 시대에 공익을 표방하면서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면은 불법이 다시 성할 것이라는 얘기가, 진짜일 수도 있다.
1: 되겠네.
2: 저는 기분이 막 요즘 흥분될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전철을 타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기분 좋은 일. 두 번째는 제가 덜 인색하고 싶어서 노력을 애를 많이 쓰는데 가끔씩 분별심으로 인색해지는 경우.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1: 아,
2: 혼자 사는 게 아니죠.
1: 예, 그렇죠.

0: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희 자식들이 철회에서 100만 원은 낼 줄 알면서 우리한테 용돈 100만 원 주는 것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가끔씩은 이제 씩 웃으면서 뭐 말을 안 하는 거죠. 네.

0: 담아두었던 진심을 우리
1: 가족분들에게.
0: 사모님과 또 가족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2: 고맙습니다. 박예정 씨, 저한테 시집 와서 참 많이도 옮겨 다녔고, 이사도 많이 했고, 돈안 되는 사람 주는 뱃살도 안 받고, 가장 미안한 거는 결혼해서 장인 장모님 모시고 송강사를 갔는데 방장 스님께서 아들 하나 놔주고 이 사람은 절일로 돌려보내라고.
0: 그런 말씀까지 들으셨어요.
2: 네.
0: 아우,
2: 그래서
0: 사모님.
2: 그러면서도 저하고 지금까지 다 참아주시고 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준 고맙소.
0: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 우리 댁에 계신 보살님께서도 많이 놀라시고 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아셨을 거라고
1: 이해하실 거예요.
0: 생각해요. 예. 또 자녀분들도
2: 아니,
0: 계시잖아요. 예.
2: 이제 그 뒤로는 스님한테 그 얘기 듣고 난 뒤로는 언제든지 당신이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가라.
0: 그렇게 말씀해
2: 네,
0: 주셨어요.
2: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이제,
0: 한평생 정말 이렇게 굵직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분명 집에서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스님. 그쵸?
1: 높은 산이 하나 서려고 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돌들과 자갈과 모래와 흙이 있어야 되고, 또큰 바위와 나무와 풀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산혼자 설수 없습니다.
0: 그럼요.
2: 참 좋습니다.
0: 예.
2: 그래서 다 이런 게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을 속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1: 아마 너무 훌륭하시고요. 우리 교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야말로 원력의 화신, 예, 원력 보살. 그것도 이번 생에 결정된 게 아니라 과거생부터 그런 행원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번 생에는 출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세속에 나가서, 왜냐면 스님들이 할 일이 있고, 불자님들이 할 일이 있거든요. 만약에 스님들이 지금 우리 손양호 불자님이 그 유치에 있었다면 그일못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 행원력을 지으라고, 아마 한생, 이번 생은 이런 이제 불자로서의, 제가 불자의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2: 그렇게
1: 너무너무
2: 봐주시니까
1: 감사합니다.
2: 고맙고요.
1: 예.
0: 불자님 끝으로 뭐 앞으로 바라시는 것들 혹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가 깨달은 지혜 한 가지 있으시다면
2: 한 번만 더 살펴보면, 모두가 다 까닭이 있느니라. 나를 여기 불러내준 것도 누군가가 내게서 뭔가 다르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추천했을 것이고, 그래서 살펴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구나 하기 때문에 해줬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한번더 나를 살피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살피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참 수많은 인연에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2: 이제 마지막 원력이니까,
0: 네.
2: 이거 복수금을 제대로 해서 이 돈으로, 저는 요즘 아까 또 얘기했지만 전철에서 합장 주고 다니는 젊은 애들
0: 우리 전
2: 보면,
0: 청년 불자들.
2: 예, 너무 좋은데, 거기에 뒷배가 돼줄 수 있는, 저희 식구들한테 가져라 하는 얘기보다는, 이게 자리만 잡히면, 수익이 나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게 되면, 포교에 쓰는 돈에, 샘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0: 네.
2: 이루어지기 때까지 저는 노력을 할 겁니다.
0: 네. 얼마 안 걸릴 것 같죠, 스님?

0: 금방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요.
1: 그럼요. 이제껏 지은 공덕, 원력, 불보살님이 제일 먼저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 원력이 꼭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그치지 않는 그 행운력 앞으로도 쭉 이어가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야말로 우리 불교계 거물이셨던 것 같아요, 스님. 우리 손양우 불자님. 앞서 이제 그 딱 한 말씀 해달라 했더니 주변을 잠깐 돌아보면 다 까닭이 있다. 지금 내가 힘들다면 힘든 대로 이유가 있고 또 내가 잘 되고 좋은 일이 가득하다면 그 또한 누군가 또 귀한 인연들이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도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네. 훌륭한 만남, 귀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1: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불교가 1500년을 지속해오면서 그 수많은 분들의 저는 원력과 행운력이 합쳐져서 지금까지 지속이 됐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혹은 우리가 불교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 공덕이 수많은 분들의 원력이 모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만남이었습니다.
0: 네. 한국 불교가 발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불국토가 되고요. 또 세계 평화에 큰 역할을 하길 바라는 그 마음 모두 불자님들의 공통된 이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BTN이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불교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방송 포교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방송 포교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누구나 행복을 원하잖아요.
0: 네.
1: 근데 행복은 내가 지은 공덕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덕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 바로 전법이고 그 전법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방송 포교입니다. 이제는 다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1855에 0208번 전화 주셔서 부탁의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요. BTN 불교 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진짜 우리 BTN 가족입니다. BTN 붓다회가 이분이 안 계시다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스님 누군지 아시죠?
1: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의 대협력팀 이 팀장을 맡고 계신 진겸 팀장님.
0: 예. 네,
1: 맞죠? 인재 중에 인재시죠.
0: 예. 얼굴만 봐도 정말 마음이 또 훈훈해지고 또 넉넉해지고.
1: 맞습니다.
0: 자,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붓다회 가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연불 봉사회, 그리고 절로 갈까, 설법학교, 또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까지 정말 이분 손길이 안 닿는 곳은 없습니다. BTN 대외협력팀 팀장 진겸 불자님 모십니다.

0: 네, 스튜디오에서 만나뵈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붓다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 진경 팀장님,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BTN 붓다의 막내 아들 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막내 아들입니까?
1: 네, 제가 네. 막내 아들인 것 같습니다.
0: 장남 아니고요?
1: 아닙니다. 막내 아들. 실제 저희 부서에도 제가 막내고요. 그리고 절에 가면은 보살님들 다 계시는데
2: 맞아요.
1: 제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참 일을 잘해요.
2: 왠지 친근감 있게 들리네요.
0: 네. 아,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우선 BTN 대외 협력팀. 예,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1: 아, 네, 저희 BTN 붓다위 대협력 2팀이죠. 이 팀은 모연부서입니다. 네, 모연부서라서 많은 좋은 인연들을 모아서 같이 영상포교 원력을 쌓고 부처님 말씀 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성지순례도 다니고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 봉사활동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함께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0: 우리 불교에 관련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사실은 모연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2: 네. 그렇죠.
0: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이런저런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스님, 입사하신 지 얼마 되셨을 것 같으세요?
0: 아까 말씀하시는 게 아직 3년이 지 않았다고.
2: 저 깜짝 놀랐어요.
0: 네. 아직 한 10년, 20년 된 베테랑. 네.
2: 정확하게 얼마 같았어요. 되신 거예요? 올해가 3년 차.
1: 네, 3년 네. 차고 정확하게 2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
2: 2년 반 동안 그 어떤 점에서 예, 네. 정말 주마등처럼 흘러가잖아요.
1: 네. 근데 제가 뭐 BTN에 네. 와서 딱히 새롭게 시작한 일들은 많지 않고요. 근데 그동안에 BTN이 늘 잘해왔고 쭉 해왔던 일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우리 BTN이 정말 훌륭한 인재를 스카우트한 겁니다, 스님.
0: 아, 그런 것 같아요.
2: 원래 어디 계셨죠?
1: 아, 원래는 제가 조계종 사회부 산하에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2: 어쩐지. 네. 그쪽에서는 또 언제부터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1: 저는 이제 원래 대학은 행정학과랑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요. 그래서 삼천사 임덕원 산하에 있는 예. 복지시설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조금 더 큰 꿈을 품고 조계종 복지단으로 입사를 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산하시설 감사 업무라든가 행정 지원
2: 할 일 많죠.
1: 그리고 뭐 모금 업무도 같이 했고요.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인구교육사업이라고 지금 아마 많이 유명할 거예요. 나는 절로.
0: 예, 예.
1: 그 목표가 인구교육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BTN과 좀 뭔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 뒤로 방송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좀 큰 꿈을 품고 BTN에 오게 되었습니다.
2: 야, BTN에서 이제 처음 이제 네. 어떻게 이제 전업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회사가 바뀐 거니까.
0: 맞아요.
2: 네. 예,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예, 선뜻 잘 마음이 내키셨는지, 아니 좀 망설이셨는지.
1: 같은 불교계다 보니까 뭐 크게 고민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던 업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 물론 모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금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진 않아요. BTN에 와보니까 모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BTN 국다에는 모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네네네.
0: 그렇죠.
1: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모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탈 사유가 생겨요. 네. 제일 큰 이탈 사유가 변심입니다.
0: 그렇죠.
1: 이제 그만 후원하고 싶으신 거죠.
0: 네.
1: 근데 부따이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이탈 사유가 뭔지 아실까요?
0: 글쎄요.
1: 사망이에요. 진짜로.
2: 진짜.
1: 두 번째가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있는 한은 평생 붙다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2: 그 진짜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셨겠어요.
1: 그리고 두 번째가 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모금을 하면서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저분이 돈이 있을까, 나이가 얼마나 많을까를 저희가 보는 버릇을 최대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름에 돈이 어느 구름에 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버릇을 예. 없애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보게 되거든요.
2: 그쵸.
0: 당연히 선입견으로
2: 인간의 눈이라.
1: 예. 조금 젊은 분이 그래도 좀 후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BTN 부대는 정말 다른 것 같은 게 저희가 사찰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
2: 예.
1: 진짜 저 멀리서 진짜 노보살님이 걸음도 힘드세요. 저는 그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근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저희 책상에 있으면 책상에 손을 짚고 숨을 헐떡헐떡 쉬시면서 그럼 저희는 이제 후원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2: 뭐
1: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부따야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 저희가 이제 이름 쓰는 거 해드리고 근데 손도 이렇게 떨리셔서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2: 그렇죠. 사실 가입 신청서도 잘 안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1: 복잡하거든요. 계좌번호도 적어야 되고 생년월일도 적어야 되고 그런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히려 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한테 후원을 하시겠다는데 이분 바라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진짜 BTN 불교TV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좀 다르구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감동.
0: 그럼 부처님들의 네. 한 번 한 번의 원력이 모아져서 우리 BTN 불교TV가 좋은 프로그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바탕이 되죠.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희 팀원들은 사업비를 잘 못 써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희 출장 가면은

0: 절에서 자고 절에서 밥 먹고 운전할 적에도 꼭 에코 모드 켜고 운전하고
1: 최대한 이제 경비를 아끼시려고
0: 네, 그렇게
1: 아예
0: 살고
1: 그게
0: 있습니다.
1: 습관이 되셨군요.
2: 네. 아이고. 쉽지 않은데 사실 이제
1: 네.
2: 우리 붓다에 함께 하시는 그런 불자님들의 그런 원력이 우리 불교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1: 네.
2: 것처럼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그분 이제 노불자님들은 신심과 원력으로 하시고요.
0: 그렇죠.
2: 젊은 분들은 아직 신심은 있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더 효율적일까를
0: 네.
2: 판단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을 보면 그 판단 이전에 가슴으로 그냥 신심으로 하시죠.
0: 맞습니다.
1: 네.
2: 그 힘이 우리나라 불교를 지탱하는 큰 기능 역할을 합니다.
1: 네.
2: 오직 부심 하나로 부따에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우리 불따의 가족 여러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1: 네,
2: 싶습니다.
1: 우리 다 함께 한번
0: 네.
1: 우리 BTN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2: 그래요.
1: 되시는 부따의 가족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불자님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이왕 아직도 부따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185-0108번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108번. 처음에 이 전화번호 들었을 때, 야, 진짜 잘 지었다. 108배가 딱
2: 맞습니다. 그래요.
1: 생각나잖아요.
2: 딱 108
1: 그런
2: 생각이
1: 이야기 하시는
0: 나요.
1: 분도
0: 네,
1: 계시나요?
0: 맞습니다. 물어보세요. 왜 108번인가요? 근데 순간 모르시다가 108배 생각하셔야지 하면 바로 아십니다.
1: 와, 185-0108번입니다.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나의 이름, 나의 가족의 이름. 요즘은 또 반려동물 이름으로도 그렇게 많이 가입을
2: 그러게요.
1: 해주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 권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참, 우리 부따 외에도
0: 네.
1: 상담 전화 받아주시는
0: 아,
1: 보살님들.
0: 그쵸.
1: 참 친절하고요. 참 명쾌하시거든요.
0: 목소리 너무 좋고요.
1: 예, 불심 너무 대단하시죠, 그분들도. 예, 공심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에요.
0: 맞습니다.
1: 예.
0: 인한선 보살님, 그다음에 자성화 보살님, 그다음에 김윤정님, 방혜경님, 네 분이 전화를 받으시거든요.
2: 네.
0: 가족 같으세요, 그냥. 네. 그리고 이분은 평상시에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쉬시는 날은 절에 가서 또 봉사활동 하시고 성지순례 다니시고
1: 예.
0: 그러세요. 이런 분들이 그런 불심으로 우리 부타 회원님들의 기도 축원도 올려드리고 인등 하나하나 다 관리해드리고
1: 아, 그렇네요.
0: 네.
1: 전화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할 일들이
0: 엄청나게
1: 많겠는데요.
0: 많이 일을 하세요.
1: 그쵸.
0: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정서 지원 차원에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2: 그렇죠.
0: 스님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세요. 전화를 드려서 그분들이 이제 좀 정서적인 교류도 하고 특히 좀 중요한 거죠. 고독사 예방.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물심양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1: 그 안부 전화가요, 스님?
2: 네.
1: 부모님이 혼자 계셔도
0: 맞아요.
1: 자녀들도 챙기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2: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탈종교 현상 때문에
1: 네.
2: 그 지방에 있는 종교가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2: 그런데 거기에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도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대화할 대상도 없고.
1: 그렇구나.
2: 그 전에
1: 예.
2: 이제 사찰은 그분들이 가끔 모여서 대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0: 맞아요.
2: 또 서로 교류하는 장이었거든요. 또 이제 평소에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문화시설이라든지 정보도 얻는 그런
0: 맞습니다.
2: 곳이었는데 이제 함께 모이는 장소나 조건이 사라지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정부의 그 차원에서도, 복지 차원에서도. 그래서 종교시설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할수 있도록
1: 아, 좀.
2: 그 모든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다 도심에 와서 모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1: 네, 그렇죠.
2: 어려우니 그 역할을 해줬던 종교를 오히려 특히 절을 활성화시키는 게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1: 좋은
2: 들었습니다.
1: 방법이네요, 스님.
2: 그 안부 전화도 그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매일매일 전화하기도 어렵고요.
0: 맞습니다.
2: 또 자녀들 전화하고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의 전화나 혹은 예를 들어 BTN 부탁해서 전화하는 거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있구나. 또 부탁회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안심할 수 있거든요. 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먼저 전화 오시기도 하세요. TV 보시다가 저희 185-0108은 굳이 후원 가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 스님 나오는 저 사찰 어디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1: 문의 전화 무엇이든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따에 가입하면 가족이 되시면 이러한 혜택을 드려요 하는 거.

0: 것들도 꽤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현업을 업무를 하고 계신 보살님들께서 그 부분도 다
1: 네,
0: 같이 케어를 하시는 거죠?
1: 맞습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1: 저 일단 부따 회원이 되시면 가장 큰 혜택이 하나 있는데요. 연불봉사를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0: 연불봉사.
1: 가족을 잃게 되시면 좀 많이 당황스럽고
2: 그렇죠.
1: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지난주 금요일도 한건 있었거든요.
0: 네네.
1: 남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0: 아.
1: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저희가 함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연불봉사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협업하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0: 최근에 부따회 가족분들을 위한 그 회원 카드
1: 네,
0: 만드셨다면서요.
1: 맞습니다. 최근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 6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0: 1년
1: 한 1년
0: 정도
1: 정도
0: 훌쩍
1: 됐죠. 그래서
0: 넘었네요, 그새.
1: 저희 스님께서 이렇게 부천전에 올리고 축원해 주시고 하는 약간 호신부 같은 역할이거든요. 부따회분들 하신 일다잘 되고 애군 저희가 막아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뒷면에는 이름, 회원번호,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서 저희 BTN 부따회 회원분들께 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게 신분증처럼도 쓰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걸 이제 실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발급이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좀 전화를 주셔야 발급이
1: 전화
0: 될까요?
1: 주셔야 돼요. 저희가 너무 많으셔서
0: 오늘 잘
1: 부따회
0: 됐네요.
1: 회원님들이.
2: 아니, 그 호신부가 영험 있겠어요.
1: 아, 그렇네.
2: 왜냐하면 얼마만큼 원력이 모아지느냐에 따라 영험이
0: 와, 진짜.
2: 있거든요. 근데 부따의 그 호신부는, 초원 가도 호신부는
1: 네.
2: 부따의 가족 모든 분들의
1: 맞습니다.
2: 원력이 담겼고,
1: 5만
2: 또,
1: 부따회
0: 오,
2: BTN 불교
0: 맞아요.
2: TV를 함께 운영하시는 직원분들의 모든 원력이
1: 네,
2: 담겨있고,
1: 맞습니다.
2: 관계된 모든 스님들이나 부자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원력이 있잖아요.
1: 네.
0: 그렇네요, 스님.
2: 그래서 집에 갖다 놓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영험 있을 것 같아요.
1: 저 항상
0: 네.
1: 가슴에 품고 다니고
0: 품고
1: 있어요.
0: 다녀야겠어요. 게다가 인적사항까지 딱 적혀 있으니까 얼마나
1: 그렇죠.
0: 든든해요.
1: 맞습니다.
0: 야, 그러면 아직 발급 못 받으신 분들은 전화, 어디로 하면 되나요?
1: 저희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뭐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2: 예,
1: 빨리
2: 1850.
1: 전화하셔서 최고의 호신부, 부적 쓰지 마시고
0: 네.
2: 최고의 호신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0: 예. 자, 이렇게 좋은 우리 부따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제 주말
1: 네.
0: 반납하시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시거든요. 전국
2: 그러게요.
0: 방방곡곡으로
2: 네.
0: 그야말로. 그 모습 좀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
2: 그럴까요?
0: 봐요. 어딜 그렇게 다니셨는지 보여주시죠.
1: 아, 이거는 저기 BTN 불교 TV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BTN에 오기 전에 사진인데,
0: 오.
1: BTN에서 모금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서 튀르키예 지진 사건 때. 그때 저한테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제가 그 돈을, BTN의 돈을 제가 받아서 우리 부따 회원님들의 돈을 받아서 튀르키예에 가서 그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0: 세상에.
1: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식료품을 전달해 드려서 저 박스 하나가 한 달치 식량이에요. 한 가족에. 그거를
0: 그래요.
1: BTN 부따회에 아마 그때부터 제가 뭔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인연이 있네요.
1: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해 드린 사진입니다.
0: 아, 하필 또 사진이 딱 같이 찍혔어.
1: 그러네요.
0: 예.
1: 아, 이거는 제가 입사하자마자 또 부따 회원님들 뭔가 후원은 계속 하시는데 신나게 한번 모여서 재밌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뮤지컬 시타르타. 네. 저희 부따 회원님들 서울에서 한 2,000명 같이 모여가지고
0: 2천여
1: 네,
0: 분이나요?
1: 뮤지컬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진짜 저 노보살님들이 다 살면서 뮤지컬 처음 봤다.
0: 아유,
2: 그럴
0: 그래요.
2: 거예요.
0: 아마도.
1: 또 뮤지컬 보고 나면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2: 이 사진.
1: 이 사진은 이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저희 박람회, 저희가
0: 불교 박람회.
1: 불교 박람회 라운지를 열었거든요.
0: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1: 박람회 저희가
2: DJ들도 있고.
1: 부따회 라운지라고 해서 우리 그 공항 같은 데 가면은 VIP 라운지 있잖아요. 그 부따회 저희한테 VIP시잖아요. 박람회 때 라운지를 열어서, 박람회 상당히 넓고
2: 맞아요.
1: 오시다 보면 다리 아프시거든요.
0: 아, 부스가 제법 규모가 있네요. 그래도 딱.
1: 네, 저희가 의자 테이블 세팅하고 오시는 분들 무료로 시원한
0: 그냥
1: 커피를 드렸습니다.
0: 와.
1: 근데 음료수보다는 앉아 계신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절로
2: 이
1: 갈까?
2: 사진은요?
1: 네.
0: 절로 갈까?
1: 저희 청년포교를 위한 절로 갈까를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2: 요즘 전라 과가 그게 이제 시원이 돼서 개별 사찰에서도 도심 사찰들이 전라 과를 모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0: 그래요.
1: 좋죠.
2: 근데 신청자가 엄청 많다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많대요.
1: 네.
0: 와.
1: 저희가 또 부타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 사찰에서 스님들께서 요거는 전등사 방생

0: 법회였거든요. 근데 실제 방생을 안 하셨어요. 마음 방생이라고 하셔서.
1: 너무 좋네요.
0: 불자님들께서 돈을 모으셔서 BTN에다 후원을 하시고 이 돈이 저희 우리 불자 가족에 소개됐던 호용이 그 아이에게 전달이 됐던 그 사진입니다.
2: 우리 호용이 잘 지내나요?
0: 아, 지금 군대 가서 나라 잘 지키고 있습니다.
1: 아이고.
0: 네, 요 사진.
2: 아유, 반가운
0: 이게 바로
2: 얼굴이군요.
0: 같은 날 찍은 사진입니다.
1: 네.
2: 바로 전달드렸어요.
0: 네네네.
1: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네,
2: 든든한 이제 BTN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그러게요. 또 스님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네. 우리 호용이가 나라를 잘 지키고 잘 살고 있다고 하니 네. 잘 지내고 있다는
1: 그 인연이
2: 너무 반갑네요.
1: 불교와 인연 시동이 돼서 불교의 큰 네, 동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네. 그 절로 갈까 진짜 와 뿌듯하다 예, 네.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0: 네 그렇습니다.
2: 핫하니까요.
0: 네. 네. 아, 일단 원래 사실 절로 갈까는 BTN 부따요 회원님들 위한 서비스였어요.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녀의 그 배필의 종교가 갖기를 네, 원하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따요 회원님들 위한 뭔가 좀 혜택이 없을까 해서 절로 갈까를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는지 나도 좀 하겠다. 전화가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건 회원 전용 서비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내가 회원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막 부따에도 막 가입하시고.
1: 연계가 되네요.
0: 부모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2: 네.
0: 젊은 친구들이 저도 좀 가입하겠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1: 그러게요.
2: 진짜.
1: 와.
0: 네, 그래서 이제 막 가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희 또 인원이 20명 제한이 있다 보니까.
2: 한정적이죠.
0: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떨어뜨려야 되는
2: 선발 과정을 거치고
0: 하지만 또 후원은 끊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 네. 계속 진행 중이죠 시즌 거듭해서
0: 저희 분기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찰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혹시라도 좀 선발이 안 돼서 섭섭했다 하시는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0: 네.
2: 언제든 기회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럼요 저희가 선별 기준이 뭐 복잡하진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형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수에 내가 못 들어왔다는 거는 나에 맞는 그 그룹이 없었구나.
2: 나름 그 신경 쓰시는군요.
0: 그럼요. 저희가 매칭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20대, 30대들이 많이 지원을 했을 적에 40대가 지원하면은 다음 기회. 하지만 그 다음 회차에서는 30, 40대가 지원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저희가 또 연락을 해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2: 와, 이거 그냥 저는 신청 뭐 선착순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름 서로의 이상형을 매칭을 하고
0: 네.
2: 와 이거 방송 나가면은 신청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스님.
1: 그러게요. 뭐 지금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좀 도심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신도수가 있는 분이 그 어쩌면 뭐랄까 규모가 있는 사찰에서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좀 벤치마킹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많은 사찰들은 실제로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시피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한번 들어왔다 나온 사찰에서는 또
2: 더욱더
0: 프로그램 좀 달라고 하세요.
1: 네.
0: 저희가 직접 챙겨드리고 알려드리면 직접 진행을 잘들 하고 계세요.
2: 야, 그렇죠.
1: 특히 전문 불자들을 늘리는데
0: 네,
1: 좋은 방편일 것 같아요.
0: 저희 참가자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패션 불자라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2: 패션 불자.
0: 오시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한 예절은 다 갖춘 분들이라서 들어간 스님들께 다 삼배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 다 진행이 끝나고 나올 적에는 기화불사도 하고 심지어 이제 신도 등록도 그 자리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볼 적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뿌듯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2: 야 그야말로 그 애초에 만들어진 그 목적 이상으로 훨씬 더 이제 포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0: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2: 야. 가장 이제 주말도 반납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뛰어다니신 결과 스님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하는 부따회 또 절로 갈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아요.
2: 1박 2일 또 2박 3일 이렇게 출장 가시기도 하죠.
0: 네.
2: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까?
0: 네, 저희 일단 장모님 덕분에 와이프가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있고요. 아이한테 항상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평일에 조금 휴가를 내서 네, 아이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네, 아이는 또 딱 그 시기거든요. 훌쩍 커버리는데
0: 아이가 어렸을 적에 이제 소꿉놀이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까 아빠 출

0: 출장 갔다 올게 이러는 거예요. 맨날 보고 자란 게 그거라서.
1: 아빠 출장 갔다 올게. 아이고, 가슴이 찢어져요.
0: 아, 좀 미안하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1: 아, 네. 오늘 이제 아이한테 방송을 통해서 예, 또 사랑하는 아내분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어때요?
0: 항상 집에서 자리를 많이 비우고 항상 자리를 많이 비우고 많은 육아와 집안일을 혼자 해야 되는 아내에게 항상 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늘 하는 얘기인데 내가 다음 생에 꼭 고답할게.
1: 이번 생에도 많이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2: 예.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이제 원력보살이시거든요.
1: 맞아요.
2: 네, 전법의 화신 같은 분인데 그럼 처음부터 불교 집안이셨나요?
0: 오, 아니요. 저는 사실은 그 저희 큰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고요.
2: 아, 그래요?
0: 네, 저희 부모님 두 분께서는 성당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2: 아유, 근데 어떻게 불교와 인연이 되셨어요? 네,
0: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저도 교회랑 성당을 다녔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저희 때 약간 그런 게 인기인 그때가 잠깐 있었는데 절에서 막 공부하고
2: 네.
0: 절에서 맞아요. 고시 공부하는 이런 시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 한번 절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방학 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지역 농협에 계셨는데 네. 부탁을 좀 드렸더니까 그때 당시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 동대 관음함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스님 한 분하고 노스님 한 분하고 이제 공양주 보살님만 딱 계신 남자였는데 이제 거기 제가 먹을 쌀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래서 2주 동안 한 달까지는 못 있었고 2주 동안 새벽 5시 일어나서 공양하고 스님하고 같이 농사 짓고 청소하고 공부 빼곤 다 하고 왔습니다.
1: 아니 그게
2: 그럼 2주 후에 그럼 내려오신 거예요?
0: 네, 2주 있다가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강릉이거든요. 그래서 강릉에서 한 월정사까지도 한 1시간 걸릴 텐데 거의 한 3, 40분 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빨리 오셔서 뒤도 안 돌아보고 스님께 감사한다 인사도 안 하고 저를 데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읽어봤더니 출구할까 봐.
2: 글쎄, 그럴 것 같았어.
0: 2주 내내 마음 들이셨다.
1: 스님은 미로 짐작하셨군요, 듣자마자. 네.
2: 보통 그렇게 되면 출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얼마나 애가 타셨겠어요. 또는 종교가 다르니까 불교 이해도 못 하셨을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부모님께서 그만큼 그릇이 큰 분들이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스님.
0: 그 뒤로는 다들 월정사 동대 가늠함 잘 다니시고 지금은 불자로서 살고 계십니다.
2: 부모님을 불자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요.
1: 네. 아, 뿐만 아니라 진경 팀장님은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숨은 공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출연해 주신 우리 불자 가족들, 불자님들 대부분을 추천해 주셨다고요.
0: 네.
1: 예, 그러니까 섭외를 담당을 해 주신 거예요.
2: 아이고.
1: 예, 부따회 홍보하시랴, 또 출연하실 분들 찾느라, 이게 사실 홍보하는 것만도 힘든데, 네. 쉽지 않으셨겠는데요.
0: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인들이 있다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독특한 사연? 약간 저희는 절에 왜 있지? 약간 이런 좀 젊은 분들 만나게 되면 인사도 좀 해보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섭외하게 됐습니다.
1: 만나서 이제 일상을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제 또 주요 업무 중
0: 맞습니다.
1: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도 이야기 나눈 그 인연들 중에 또 몇 분이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주셨고요. 네. 자, 어떤 분들이 좀 기억 남으세요?
0: 일단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랑 1박 2일을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절로 갈까요? 어떤 참가자분들.
2: 네.
0: 네, 너무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희 박람회를 같이 했었던 그 커피 업체 사장님이 계세요.
2: 여기 맞아요.
0: 댐퍼 커피라고.
2: 예, 예.
0: 그분하고도 저희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은평구에서 정말 불교 발전을 해서 크게 노력하셨던 김우영 국회의원님.
2: 네.
0: 그분과의 또 사연이 있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아마 팀장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청년 불자분들, 특히 이제 불교, 예술, 박람회에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정말 인상적이었고, 대부분이 이제 좀 불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이나 공부에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신심을 내서 깊이 수행을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닌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함께 이제 우리 불교 이제 포교가 된 거죠. 저는 굉장히 인상 깊고, 우리 불교가 젊은 층에 핫해진 또 하나의 공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예, 공헌을 해주신 게 아닌가.
0: 감사합니다.
1: 예, 싶습니다.
2: 우리의 삶 속에서 불교만 난다는 건 지금 당장은 그게 뭐 중요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윤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갈고자 하는 목적이 해탈 열반이거든요. 근데 해탈 열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1: 네.
2: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도리천에서 바늘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네. 지상에 있는 겨자씨가 딱 가운데 맞을 수 있는 그 정도 인연이다. 그 정도 귀하죠. 그 귀한 인연인데 누군가의 또 이 맺어진 인연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2: 네. 우연한 게 누구 말을 듣는다든지 우연한 게 책을 봤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주변에서 이끌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1: 네네.
2: 그 역할을 지금 진경 팀장님 하시거든요. 네. 수많은 분들에게 네. 또 기존에 있는 불자님들에게는 공덕을 짓고 부처님 가르침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1: 네.
2: 또 처음 뵙는 분들에게는 불교의 인연을 맺어 주시고 그야말로 원력 전법보살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너무 큰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1: 네. 어떻게 부따회 또 이제 이렇게 스님 말씀 듣고 나니까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좀 자부심, 자긍심 느껴지십니까?
0: 네, 자긍심 많이 느껴지고 근데 솔직히 힘들었던 시간보다는 보람되고 좀 같이 있었던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저기 또 홍보하러 다니실 때 이제 시대의 변화를 좀 느끼기도 하시죠.
0: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연주함을 제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거기 수험생 기도하면 최고의 사찰 아니었습니까?
2: 그렇죠.
0: 법당이 가득 차고 네. 있는데
1: 네.
0: 요즘 수능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불자님들이 별로 없으세요. 또
1: 그래요.
0: 거긴 차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2: 걸어가야 되잖아요.
0: 노보살님들이시잖아요.
2: 네.
0: 1시간 반, 2시간씩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다 보니까 좀 횡한 법당을 보면서 너무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럼 어떻게 이쪽 저희도 이제 모금에 대한 우연에 대한 좀 목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확장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또 공교롭게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 가족들이 많으세요. 본인은 불자가 아니신데 그냥 불교를 싫어하지는 않으시고 근데 불자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부끄럽다 이러신 분들인데 같이 사는 그 반려동물들의 극락왕생과 다음 생을 위해서 부다의 가족이 돼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산사음악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BTN이 직접 훌륭한 산사음악회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팬클럽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부다 홍보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인등을 달아드리다 보니까
1: 예.
0: 와서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소망하는 바를 같이 기도하고 이루어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가수님 꽃길만 걸으세요. 자기도 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실제 저희 야. 2층 무상선원에 가면은 이름이 아니라 예쁜이 무슨
1: 닉네임으로
0: 그렇게 가입을 정말 많이들 하셨어요.
1: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예, 기도 방법이군요.
2: 네. 그렇게 다른 동물의 생명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내는 것.
0: 네.
2: 이 자비심이 사실은 불교의 첫걸음이거든요.
1: 네.
2: 그분들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1: 비록 우리 불교를 현재 이제 종교로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그렇게 반려동물을 위해서 부따회를 가입해 주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스님.
2: 그렇죠.
1: 이게 다음 생에는 이제 우리 서로 사람의 몸을 받아서 네. 만나자라던가, 네. 그렇죠?
2: 그걸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제 뭐 이해하고 하진 않지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1: 네. 바람을 가지고
2: 우리 민족의 바탕에는. 윤회라든지 극락왕생이라든지 환생이라든지
1: 네. 네.
2: 이런 바탕이 깔려 있죠.
0: 네.
2: 죽음은 끝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0: 불자님들 실제로 이렇게 불자님은 아니시지만 그 반려동물의 가족분들께서 실제로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인간으로 살아보니 인간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우리 아기 이제 내가 공덕을 지어줘서 인간까지 되긴 바라지 않으지만. 좀 더 건강하고 좋은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기를
1: 좋은 주인을 또 만나고
0: 또 불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2: 네, 맞습니다.
1: 자, 스님 이제 진경 불자님께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직접 드려주시죠.
2: 네.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나요?
0: 뭐 불교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알다 보니까
2: 네.
0: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

0: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불자인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제가 아마 이번 생에 극락왕생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육도윤회에서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불자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우리
1: 진겸 팀장님은 극락 가면 안 돼요. 왜 안 된다 하면 본인이 극락 가면 이 인간세계에 남아있는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2: 그럼요.
1: 그래, 저는 스님들은 극락을 발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죠. 사막도에 있는 고통 많은 중생들, 인간의 고통 많은 중생들을 우리 다 극락 가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먼저 보내드리고 네네. 우리는 맨 나중에 가야 된다.
2: 네.
1: 진경불자님도 그러셔야 됩니다.
0: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자, 우리 부탁의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또 너무나 감사한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0: 현장에서 있다 보면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한 분들 너무 많은데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BTN 부탁의 막내 아들 진겸 앞으로도 오히려 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스님 이제 막내 아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조금 지위가 성장하시지 않을까
1: 네, 축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저 노보살님들이 영원한 막내 아들이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시는 일 지금까지 해온 공덕도 있고 네. 또 앞으로의 원력도 있어서 아마 잘 이루지 않을까. 또 홀로의 힘이 아니라 그 부다의 불자님들의 그 발언의 원력의 힘도 함께 붙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비텐의 가족들도 함께 원력을 보태고 그 불보살님이 항상 원력을 주시지 않을까, 가피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네. 지금 부다의 가족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실까요?
0: 지금 한 5만여 분 정도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5만여 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가주시는 우리 진경 팀장님.
1: 맨 앞장서서 이끌고 가시고 계신 거예요.
2: 아, 모쪼록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부따회 홍보 예, 멈추지 말아주시고 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열심히 자, 하겠습니다.
2: 오늘, 예,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은 말 그대로 뼛속까지 불자이신 벅수소금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의 손양호 불자님, 그리고 우리 BTN 부따회의 든든한 인재, 그야말로 보물이십니다. 네. 대외협력 2팀의 팀장 진경 불자님 만났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원력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스님?
1: 뭐 대단하다고 표현하는 것조차 네, 좀 적을 것 같은,
2: 부족할 정도로 네,
1: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불교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해외에 이르기까지 불자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BTN 불교TV가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부처님의 법을 널리 널리 전할 수 있었습니다.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이 시대 최고의 법보시 방송포교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지금도 행복하고 싶고 내일도 행복하고 싶고 또 미래도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 3일 마치고 다음 생도 행복하고 싶고요. 이 첫 걸음이 바로 1855-0108번 전화 주셔서 부대에 가입하시는 일입니다.
2: 네.
1: 왜냐?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2: 예.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스님.
1: 예.
2: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뵌 많은 우리 불자님들, 그 가족분들 뵈면서 무슨 일이든지 이제 굳은 원력이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 그 마음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아울러서 또 함께하는 그 인연의 소중함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스님.
1: 그렇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그 감동, 환희, 또 어떤 때는 마음 그 먹먹한 그런 감동도 느꼈고요. 우리 불자님들의 그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불교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고 우리 빛된 불교 TV가 잘 방송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

0: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원력이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바람하지 않습니다.
1: 네. 자,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지만요. 앞으로도 불자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나갈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불자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함께 신을 가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애쓰셨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3: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2: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의

삼보 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 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칭담인월 시

제망중 중 무진삼보자 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백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 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 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0: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3: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4: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5: 아, 예. 야, 튼실하네.
3: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5: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6: 지금 해가 지금.
5: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7: 찰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8: BJ 정문 스님.
5: 그렇습니다.
8: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5: 사찰 음식을 통해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산신영주림신주야 신종주가신 주하신

마삼바연주야시인 보덕정광주야시인 회목권찰륭생시인 보구중생묘덕시인 석점험매주야시인 소일체주야시인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갚은 내 사서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것이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종국토 밝은

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항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아기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있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0: 최고종.
1: 마지막으로 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2: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3: 그분은 부족할 게 없는 분이었어요.
2: 지위도, 가족도, 부족함 없는 삶도.
4: 떠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2: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떠난 걸까요?
5: BTN 불교TV에서 그가 떠난 이유가 밝혀집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조사 위상족, 경봉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종단의 정화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가풍으로 육환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안돼!
7: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8: 당했다!
9: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0: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1: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직장구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스람사 불교 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수행을 하고 싶다면 올바른 스승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번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반드시 실천해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밑에 제일 밑에 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한 의사와 같은 스승으로부터 번뇌라는 병을 낫게 하는 약인 특별한 가르침을 많이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광대하고 심오하더라도 마음이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스승이나 가르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푸스카 은혜 부처님께서는 보왕 삼매론에 말씀하시되 그것도 읽어봅시다. 내가 매우 기쁜 벌설하지만 그대가 듣고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약봉지를 듣고 먹지 않은 그들도 내가 회복시킬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 밑에 보면은 가담의 스승들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죄인은 법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죄대는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 가죽이 딱딱하면 보통은 기름을 먹이고 불에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 수는 있지만 버터를 담갔다 가죽통 기름을 담고 사용해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버터라는 기름 성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죠. 예,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가죽, 그 소가죽 이런 거는 풋풋하기 때문에 무드질을 해야 되는데, 막, 뭐, 소금, 저기, 물에 화학염료에 땀 갖다가 씻어내고 막 두드리고 이래야 보들보들하게 되거든. 근데 그게 이제 버터를 담가가지고 버터를 끓이면 물처럼 돼요. 그게 버터에 담갔던 그 가죽통은 풋풋해가지고 이제 그거 명품에 못 써요. 그런 가죽은. 자, 그 밑에 다른 법에 대해서 이제 꼭 읽어봅시다. 다른 법에 대해서 최대가 되면 예,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도 불도 차제론을 배우면은 다 순화가 되는데, 불도 차제론을 배웠을 때는 예전에 그런 일부 그런 나쁜 불자들의 습성을 가지면 안 된다. 다음에 다섯 번째, 열애가 최고의 성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건 참 너무 두말할 나이도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찌 그에 위해서 두 번째, 어찌 열애의 가르침에 틀림이 있겠는가라는 믿음과 열애를 항상 공경에 대해야 한다. 예, 열애를 최고의 성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근본 스승을 열애의 원시라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근본 스승이라고 하고 또 살아계신 스님이나 사람 중에 스승을 모시는 분은 그

0: 부분은 스카모니 부처님의 화신 내지 대행으로 생각하면서 근본사성으로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불법을 이 세상에 오래도록 지속시키겠다는 것이 인식. 이제 불법을, 부처님 법을 이 세상에 오래오래 가도록 해야지, 불법이 끊어지면 안 되지, 이런 염원, 그게 보살의 염원인데 이제 그걸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읽어봅시다. 이렇게 법문을 기억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말한다. 자,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스님이 절에 가면 아침 장엄연불이라든지 종성할 때 이야기합니다. 오종대의 안명심 불망 가간기소 국왕지은 생양구로 부모지은 유통정법 사장지은 사사공양단을지은 탕마상승봉지은 당가위보 유차연불. 다섯 가지 은혜를 명심해서 잊지 말라. 첫 번째, 내가 사는 곳이 편안한 것은 국왕의 은혜임을 깨달아라. 이거는 옛날에는 왕정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평안하다 이거야. 국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고 생양으로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정법이 유통되는 것, 오늘날 불법 부처님 법이 이렇게 전해 내려와서 나까지 전달되는 것은 이것은 스승님들의 은혜가 아닌가. 사장지연이를 생각해야 된다. 사사공양, 또 사사공양 절이 있고 절에 오면 절에 공양을 먹고 여러 가지 스님을 공양하고 스님한테 가사를 드리고 스님한테 아프면 계시는 절을 지어드리고 스님의 약을 지어드리고 이 공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신도의 은혜가 아닌가. 신도들은 여러분들 절이 있는 거는 이 절이 유지되는 거는 절을 유지하는 신도들의 은혜를 서로서로 은혜를 입히고 있는 거죠. 단을 지은 있습니다. 또 탕마상성 서로서로 탕마해가지고 서로 같이 발전하는 것, 불교를 서로 같이 발전하는 것, 이것은 서로 도반의 은혜가 아닌가. 서로 옆에 계신 도반의 은혜가 아닌가. 만약에 도반이 다 결석하면 이 수업이 이루어지지가 못해요. 옆에 분들이 왔기 때문에 아 내가 수업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옆에 분들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회장님이야 다 여러분들 계시니까 탕마상성 부모지연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나는 이 연불을 합니다. 이렇게 스님의 연불하는 그 제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다음번에 99페이지 법을 들을 때 한번 읽어봅시다.
1: 법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과 하나로 하여 들어야 한다. 또한 거울을 보았을 때 얼굴에 때가 있으면
0: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것처럼 법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잘못된 것이 보이면 스스로 반성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법을 듣고 항상 법에 비추어 법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거쳐서 티벳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티벳 말도 있고 뭐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가 미리 읽어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처님의 전생담 같아요. 시타르타 전생에 어떤 왕자였고 그게 앙굴리말라라고도 부토 프로젝트 저번 강의 들었을 때 부처님 당내에 사회성 근처에 사람을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람을 99명 죽여가지고 그 손가락을 목걸이를 해가지고 걸어다니고 다니다는 안 걸릴 말라 존자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 전세계 시타르트 존재하고 앙골리말라 존재 전생남 같아요, 여기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이야기하면 돼. 그래서 전세계에 이제 이 왕자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식인종이 갑자기 마을에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사람 마을 주민 죽이는 것보다 그 식인종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 잡아먹지 말고 왕자의 나를 잡아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왕자가 이제 그래 그럼 난네 왕자 네 고기 맛이 좋겠다. 나만 잡아먹고 다른 사람은 안 잡아먹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왕자가 그래 좋은데 이제 내가 너한테 네 먹이가 될 테니까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 이렇게. 네 마지막 소원이 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대한 스승님한테 법문을 듣다 왔는데 감사의 표시를 못했으니까 죽기 전에 감사한 선물을 하고 법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도록 말미를 주면은 며칠 새에 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니 갔다가 안 오면 어쩌려니까. 아, 갔다 온다니까. 아, 갔다 온다니까. 그래. 그 칠수가 약속을 해요. 그 갔다 와요. 그 가서 이제 자기 법문 들었던 그 왕자가 스승한테 가서 법문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 돌아와 선물을 드리고 돌아와. 근데 그 식인종이 생각하기로 보통 사람은 겁이 나가 다안 돌아올 텐데 돌아왔거든. 이게 보통 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식인종이 잡아먹으려 하다가 네가 무슨 법문을 들었는데 네가 꼭 갔다 와가지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고 이야기를 물어봐 식인종이. 근데 이야기를 말문이 터져가지고 내가 사실 이러저런 법문 들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고귀한 가르침이라서 감사한 마음을 넣고 인사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는 갑자기 식인종이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안 잡아먹게 됐어요. 안 잡아먹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101번, 10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만 읽어봅시다, 여러분. 내가 까지 그 뒤에 밑에 또 왕자는 이러한 깡따의 태도를 보고 그것도 읽어봅시다. 자, 이게 이제 법문 듣는 법문 하는 스님이나 법문을 듣는 제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법문하는 스님은 중생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주는 것처럼 처방하듯이 해야 되고 듣는 분들은 약을 복용하듯이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환희심, 야 어디서 이런 법문을 듣겠노 하는 환희심과 존경심을 갖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법을 설하는 그 최소한 법도가 있어요. 법을 설하는 법문한 분은 항상 제자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해야 돼요. 같은 만약에 이제 같은 땅바닥에서 방바닥에 같이 앉아 있으면은 스님이 법문을 설하면은 조금 높은 좌석에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방석을 깔고 앉아야 돼.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왕자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크게 읽어봅시다. 왕자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풀어주겠다고 했다. 다음부터는 항상 정직하게 살며 마음 사람을 절대로 죽이지 않는 사람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을 왕자 앞에서 약정했다. 자, 이렇게 이제 왕자의 그 법문 듣는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고 식인종도 감복을 했다. 그런 설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줄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예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무엇이 나올까 하는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면 이 또한 마음의 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핵심적인 내용을 듣지 않고 그저 법문 중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만 흥미를 가진다면 역시 마음의 변화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본문 들을 때 어떤 스님이 전체 줄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재밌는 예를 들죠. 웃기는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것만 싸게 듣고 그것만 재미있고 다른 거는 기도하면 되지도 않고 뭐 기억에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스님한테 스님 재밌는 거 해주세요. 뭐 그냥 막 교훈 되는 거 그런 거는 딱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안 들어봤던 거 재밌는 거 그런 거 좀 해주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만담처럼 돼버려. 만담처럼.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법문을 하면 안 된다. 아, 그 밑에 이야기는 법문을 들을 때 자기 마음하고 일치시켜서 집중해 드려야 된다. 이 말이고, 특히 이제 중간에 보도 찾아,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특히 보도. 네, 그렇게 하고 또 한 장 넘기고, 자, 한 장 넘겨서 왜 세 번째, 내가 예전에 그것도 새롭게 하는 것은 없지만 예전에 듣지 못한 새로 들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마음을 법문을 새롭게 시키고 새롭게 들어야 한다. 자, 그렇게 새롭게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들을 때마다 자주 다 들어야 돼. 예, 법문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수행의 큰, 여러분들이 자 지금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내가 큰 시간을 낼 수도 없는데 주말에 3박 4일 낼 수도 없고 또 자기가 한 달에 3박 4일 내가지고 수행할 여유가 안 되는데 언제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 일주일에 한번 법문을 듣는 게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근데 제가 미얀마에 가서 느낀 것은 미얀마에 수행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명상 휴가를 줘요. 명상센터에 갈 수 있는 휴가를 줘요. 근데 주말에 2박 3일 업무적이진 아니지만 항상 명상센터 가득 차요. 가득 차. 근데 거기 명상센터는 일체 무료. 일체 무료. 근데 들어가면 일단은 5개, 8개를 지켜야 돼. 들어가면 무조건 무료. 들어가면 방에 하나씩 주어져. 방이라고 해야 구둘방이 아니고 그냥 대충 나무로, 대나무로 이렇게 비만 피하면 되거든. 난방을 안 하니까 주거비가 아주 쌉니다. 평상은 그냥 나무로 만든 평상에. 그냥 뭐 평상에 그냥 자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모기장 하나 줘. 모기장 하나 주고 얇은 그 숄 같은 거 하나 줘요. 그거 갈 때 이제 반납하면 되고. 그래 그거 가지고 밥 먹을 때 하루에 두 번밖에 오후 불식이니까 두 번 밥 먹고 수행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수행하는데 이제 명상센 그 이제 함께 수행하는 선방에 가가지고 아무도 말을 안 해. 아무도 아무 말을 해요. 누군? 그럼 천천히 그래야 돼. 빨리빨리 땡기면 바로 지적당해. 천천히. 가서 그냥 먹고, 참,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수행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앉아서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으면, 마음 챙기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가만히. 일상 행동할 때도 천천히.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매일 점심 먹고는 그 계신 스님한테 점검 받으러 가. 수행 어떻게 했니? 그러면, 예, 제가 들으시고 내시고, 그 망상, 들으시고 내시고, 망상 어느 정도, 예, 망상 알아차렸습니까? 예, 알아차렸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고. 그런 거만. 그런데, 스님, 좀 줄어서거든, 스님한테 수행 보고하러 가는데 그게 마음의 다짐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공부라.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특별하게 뭐 비결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큰 선생님도 뭐 특별히 비결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앉았더냐 그러면
예, 제가 30분 앉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30분 동안 또 계속 1대1로 대등하게 걸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 일체 집안사나 가정사는 이야기 일체 안 해요. 집안에 내가 뭐 남편하고 싸워서 왔는데 뭐 우리 아들 대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거 일체 그런 상담 안 받아들입니다. 미얀마나 이런 데서는 선생님 일체 가정상담 그런 거안 해요. 어 수행 뭐 한국에서만 그런 상담합니다. 공허한 줄 알아야 돼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신도가 떨어질까봐. 지금 많이,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낮은 자세로 지금 신도 대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 티벳, 미얀마 이런 데는 가정상담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돼. 그렇게, 그래서 불교 국가거든요. 그런데 해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주말이라도 여유롭게 수행합니까? 못하죠. 근데 우리가 좋은 시절이 오면은 주말에 절에서 자고 가려면 자고 가겠습니까? 못하겠지. 하겠어요? 그럼 같이 도반들하고 스님하고 절에서 수행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 해야 돼요. 물론 시설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수행을 해. 같이 수행을 해야, 동고동락해야, 훈련소, 논산훈련소, 잊지 못하는 게 뭡니까? 같이 먹고 잤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앞으로 수행을 생활화하는 걸로, 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예, 가르치는 스님의 자세는, 스님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계속 흥미진진하게 계속 연속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3: 어떡하면 화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2: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9: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0: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한암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한암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3: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지금부터 성담사, 해운전사, 서봉환, 병호년 음력 5월 간음제일 정기 방생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1: 종교의 고준한 법문을 청하는 선법계가 있겠습니다.

임가랑 유원대선사 광희 중생설

임마랑 유언대종사 광희중생설

임가랑 유원대법왕 광희 중세

부처님과 조사가 계시는 곳에는 다툼이 없거늘 시 뒷사람들이 고연히 옳고 그름을 논하미로다. 진리의 도가 넓어지면 천자의 영을 전할 것도 없으며 세상이 맑은 시절에는 태평가를 부릴 필요조차 없음이로다. 세월의 흐름이란 주야가 방관하지 따로 없고 추나추동의 계절에 관계없이 심 없습니다. 나고 죽는 이와 같이 신속하니 결제 해제 관계없이 하도 없이 행각에 나서거나 각 수행처소에서 나타나거나 방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는 제자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 더운 것과 추운 것 등 주변의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부처님의 은혜와 시주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 일로부터 신심과 발심이 생겨나고 여여한 정진을 할 수 있음이로다. 이 참선 공부는 여행으로 우연히 의심이 돈발하고

일념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도 제절로 신심과 발심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조속으로 부처님 전에 발언하면서 자신의 공부 상태를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개굴하지 않는 용맹심을 갖게 되는 것이니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부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기만 할 뿐이지 알려주면은 따르지 않는 이가 대다수다. 편안하고 쉽게 정진해서 견성성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하면서 몸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많은 수행인들이 오랜 시간 정진하고 하도 일념이 지속되지 않고 등력을 하지 못했는지 각자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도가 있는 이는 각자 하도를 챙기되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하도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산책을 하나 일체처 일체시에 하도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여 시냇물이 흐르듯이 끊어짐이 없도록 애를 쓰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도 뜨는 법을 분명히 들었던 말씀드립니다. 남전보은선사가 상수제자 조주스님을 10세 미만의 아이로서 조그마한 암자에서 출가하였습니다. 그절은 노스님은 스스로 평생토록 농노릇을 잘 했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그 어린 삼위승을 가르쳐 보니 도저히 자신의 식견과 종노릇으로는 이미지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수백 리 밖에 회상을 열고 계시던 위대한 남전도인께 인도하여 훌륭한 도인 제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수백 리를 걸어 남전도인 회상에 삼위승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중노를 짜겠다 하니만 하도 기특해서 이제 큰 스님을 이제 내려겁니다. 회상에 당도하여 남전도인에게 삼위승이 들어보냈다. 저거 좋을 수 있게 들어보냈다. 삼위승이 누워 쉬고 계시는 남전도인에게 나부시 큰절을 올리는데 남전도인께서 누워서 절을 받으시면서 물으셨다. 그대가 어디서 앉는고?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대가 서상원에서 왔을진대 상서스러운 상을 보았느냐? 상서스러운 상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누워 계시는 부처님은 보셨습니다. 남전도에 누워서 딱 계시니 부처님을 봤다 그 말입니다. 이에 남전도인께서 벌떡 일어나 앉으시고는 다시 물으셨다. 그대가 주인이 있는 삼위승인가 주인 없는 삼위승인가? 선사님, 정월달이 무척 추우니 귀하신 몸

하옵소서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남전 도인께서 아이 도인이 그대로 온 것을 아시고 원주를 불러서 깨끗한 방에 이 삼위승을 잘 모셔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깨달은 엄마의 노소가 없는 법입니다. 절집에서 참선을 잘해서 도를 깨달은 것이 아니기에는 이 어찌된 일이냐. 진리를 깨닫고 나면 몸을 천번만번 몸을 받더라도 그 깨달은 바는 항시 밝아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다. 이제 뭐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나와서 뭐 크는 과정에도 전세 닦은 그대로 밝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는 오직 부처님의 깨달은 법에만 있음이로다. 이게 이제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쪽에 이런 깨닫는 세계가 없습니다. 그런 게 일어나도 종교다 그 말이에요. 남전도인 의상에서는 항시 700여 명의 대중이 정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동쪽 선방 대중과 서쪽 선방 대중이 서로 자기 고양이라 하고 자기네 선방 고양이라 하며 시비가 분분했다. 그래서 남전도인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시자를 불러 운집종을 치게 하셨다. 대중이 모이게끔 운집종을 쳤다 그 말이에요. 전 대중이 법당에 다 모이니 시자를 불러 고양이를 잡아오고 칼을 가져오느라 하셨다. 조리스님 그리 일렸습니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는 고양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하시는 말씀이 남전 조리스님께서 동쪽 선방 대중들은 이 고양이를 동쪽 선방 고양이라 하고 서쪽 선방에서 참선하는 시인님은 이 고양이를 서쪽 선방이라 선방 고양이라 하니 금일에 이 고양이에 대해서 분명히 바른 답을 하는 자가 있으면 이 고양이를 살려두거니와 분명히 이르는 자가 없을 것 같으면 고양이를 살려두지 아니한다 도성에 내린다 그랬습니다. 이르고 일러라. 그 700명 대중이 모여가 있는데 이르고 일러라. 세 번을 해도 이 법당에 모인 700명 대중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이르고 일러라 하면 척 한마디 하면 됐겠네. 그만 이 진리의 세계는 이런 게 없습니다. 남천 소인께서 이르시는 그 뜻을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침대에 대지 뭐 내 내용만 했지 고양이들 한마디 일러라 하는데 뭐 척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남전도인께서 약속과 같이 칼로 고양이를 두둥강에 내 던져버리고는 당신 조수방에 돌아가서 쉬고 있었는데 남전도인께서 이제 방에서 쉬고 있는 계시는 그러한 차제에 바깥에서 볼일을 보려 나갔다가 저 원주가 상주 제자가 돌아와서는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거든요. 하고 인사를 올리니께 남전도인께서 오전에 일을 들어서 물으시기를 오전에 이러한 고행의 법문이 있었는데 그대가 만일 그 대중 가운데 참여했던들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하시니 조리스님이 그렇게 이제 제자를 보고 물었거든요. 상소 제자가 신작을 머리 이고는 방문을 열고 나가버리거든요. 이에 남전도인께서 그대가 당시에 있었던들 고행인을 살린다 안 했다. 답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고양이를 들고 이르라 하는데 머리에 신척을 이고 나갔느냐. 여기에도 모든 부처님의 진리가 다 있음이로다. 백천공안이 벌어졌습니다. 그걸로 쫓아서 이 한 공안을 일념산맥 가운데 투독할 것 같으면 하도가

0: 저 창고에 가지고 막 진이가 발동해서 일림이 지속될 것 같으면 그 말이야. 천불만도인이 설한 심오한 법문들이 일시에 다 문대진다. 일시에 다 한다. 그 말이야. 이 참선을 해서 이제 일념 삼매가 되면 막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호활 견성이다. 성품을 봤다는 겁니다. 시 대중은 이 가운데 모인 모든 대중은 남전도인이니 고행이를 들고 이르라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조주도인께서 머리에 신짝을 이고 나간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법문을 바로 봐야 됩니다. 양고하시다가 대중이 말이 없으니 이르시기를 진지가 탈등이 연선맹하니 진주상례가 총상승이라. 산승은 이름입니다. 진지가 연선탄 보배구슬을 빼앗아 가지니 진나라 임금과 상례가 다 몸을 상한다. 진지는 거기서 이제 산승을 일가리는 겁니다. 연선 땅에 천하 제일을 가는 보배구슬을 빼앗아 가지니 진나라 임금과 상제가 다 몸을 상해 빌린다. 조주 선사의 그 회상에서 한 수자가 석가다 땅한 공부를 잘하게 오다가 해제일이 이르러 하직 인사를 딱 드리니 반응을 써놓고 먼저 마루에 조심조심을 놓고 인사를 드리니 조주 선사께서 이르시다.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서도 급히 달아났어. 만약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릇대로 말하지 마라. 내 방금 사람 본문에 그릇대로 말하지 말라. 이에 그 수자가 스님 그러한 증은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조주 도인께서 버들리퍼를 따고 버들리퍼를 따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어째서 버들리퍼를 따고 버들리퍼를 딴다 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법문을 알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만일 누구라도 갖고 정진해서 아주 진심을 내가지고 막 하두가 씨름을 잘 해서 법문의 뜻을 알아낸다면 백천 삼매의 법문 무량의 무란 그 깊은 그 뜻을 한꺼번에 알아서 하늘 세계와 땅에 홀로 걸어만다. 그 당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도록 깨달으면 막 그 세계를 막 세상 지식간에 막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모인 대중은 조주선사의 적양화를 아시겠습니까? 수제가 이제 가갔다고 인사를 하니 버들리퍼 따고 버들리퍼 딴다. 그 말입니다. 천리 오초도 초부득이라 하루 한낮을 동안에 천리 길을 오초마리만 달린다. 그 말이에요. 천리 길. 달리는 오초마리도 따라가기가 어렵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친데 이러한 법문을 이제 바로 법문으로 인해서 모든 조사가 도인들이 설한 법문을 다 한꺼번에 다 끼입니다. 그게 호활 대옥견성이다. 그래서 이제 조리스님 항상 다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법문을 앉아서 묻고 하면 이제 척척답이 나오면 제자로 봉하고 이제 장차여 이제 선선남자 이제 조실을 또 봉하고 그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산다 해도 눈 깜짝 사이에 흘러갑니다, 세월이. 허송 세월이 오면 안 된다. 하도를 들고 내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내 하도가 실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이가 발동이 걸리면 참 의심이 잔뜩 걸리면 일념이 쭉 지속이 되다가 호련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백천이 염려다행이 죽음에 다달라 잡으러 옵니다. 백천이 염려다 잡으라도 보이게 잡아가지 안 보입니다. 그러한 좋은 법문이 이 부처님 견성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하나 잡다 마실 때 없는 그런 생각으로 내 세월만 보내지 말고 하도를 들고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내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를 들고 또 하루하루를 보내면 그러다 보면 막 진이가 발동이가 걸립니다. 참아집니다. 발동이 걸리면 참나가 막 드러납니다. 그럼 어디 가도 진리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최고 그 당나라 신라 때 그 중국 당나라 신라 때는 이 삼법 부처님법이 막 크게 흥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그 1등 옥문법 안선사가 모든 세상에 들어서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보여드렸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진리의 도냐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도냐 하는데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것이 96종의 의도를 조복받은 지바저인고니 은장반에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법의 역할이냐 산화나무 가지가지에 빨간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을 하면 산승이 이 주장자를 전한다. 이 주장자를 전해가지고 막 제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선정진을 잘해서 옆을 돌아보지 마시고 하도과 씨름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으로 막 모든 법문을 한 꼬장이 닿게 됩니다. 그러한 좋은 진리의 눈이 이 참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1: 네.

0: 남해 상당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고 본스는 오래걸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 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지난 2015년이었죠. 저희 BTN 불교 TV에서 드라마 붓다가 방영되면서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고 특히나 최근에 다시 방송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마음속 위안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바로 드라마 붓다 함께 만나보면서 명장면도 꼽아보고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드라마를 또 즐기는 재미도 느끼고 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도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네 분을 모셨어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죠. 먼저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이신 자연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능인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김재성 교수님 나와주셨어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단막기띠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황순일 교수님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자, 네 분께서도 아마 드라마 붓다 정말 재밌게 잘 봤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짧게 소감 한 말씀씩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자연 스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2: 예, 뭐 붓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제 부처님 깨닫고 나시자마자 이 소라머리 되는 거 있잖아요. 나발이라고. 그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데요. 계속 보니까 네.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익숙함? 익숙함으로 다가온다 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도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늘상 나오는 건데요. 이제 마살라라고 해서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는
0: 맞아요. 노래하고
2: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화두를 던져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죠. 근데 그것도 계속 보니까 중독되더라고요.
0: 네.
2: 발리우드도 뭔가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0: 김재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4: 네, 저는 이제 가장 큰 인상은 부처님 생애가 인도 옷을 입었구나. 원래 인도 출신이시라서 인도적인 풍토는 떠날 수 없지만 부처님의 생애의 팩트들 사이사이에 대단한 이 창작력으로 인도적인 네. 상상력이 가미되면서 네. 풍요로워진 점도 있고 약간 다르게 보이는 면도 있어서 제대로 부처님의 생애를 아시려면은 초기 경전도 함께 읽으시면서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0: 역시
4: 생각했습니다.
0: 교수님다운 네. 지적이십니다. 단막기띠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3: 네, 사실 인간적인 부다를 이제 드라마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듣고요. 사실 부처님이 살아 계셨으면 이렇게 계실 건가 이렇게 우리가 사실 2600년 이제 지나 보니까 네. 너무 어색한 부분도 많은데 사실 경전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이제 제대로 전달되는지는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인도적인 문화에서 인도가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우리 황순유 교수님.
5: 제가 이제 드라마 붓다를 보면서 느낀 건 뭔가 하면, 저기 하와이 대학에 가면 리시걸이라고 이제 우리 종교학과에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그 리틀 부다라고 이제 영화 헐리우드에서 만들 때 이제 같이 그 대본 작업 참여하셨는데, 제법 뭐라는가 하면,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들이 제일 어려웠던 거는 불교의 부처님 이야기에는 선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어요. 이거 좀 재밌게 만드는데, 네. 그게 없어가지고 참 그 제작하는데 힘들었다 그러는데 제가 이 드라마 붓다 보면서 이 선악을 아주 명확하게 딱 이렇게 갈라가지고 어떤 이 사이에 나오는 인간적인 갈등 그 갈등 속에서 나오는 이 대사들 이런 것들이 좀 이 드라마를 끌고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이 드라마로 부처님의 일생을 만들면 결국 이런

0: 그 인간적인 갈등이나 우리가 경전에서 보지 못한 다양한 요소들이 맞살라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시키구나 하는 뭐 그런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1: 네. 사실 그간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많이 제작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장편 드라마로 만들어진 것은 세계 최초였어요. 드라마로 제작된 만큼 부처님의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더 현실감 있고 입체적으로 그렸다 하는 평가도 많은데요. 자, 드라마 부따를 말하다 제1부에서는 부처님을 둘러싼 인물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야, 소다라. 이건 네 선물이야.
1: 넌 나한테 줄 선물이 없는 거야, 시다르타?
2: 역시 그렇게 물을 줄 알았지.

대바다타, 이 꽃은 도로 가져가길 바랄게. 나는 이 연꽃 한 송이면 충분해.

0: 이제 네 놈의 유산은 마구 흔들릴 거다. 나한테서 모든 걸 뺏어갔으니.
1: 부탁을 해줬습니다. 아줌마의...
2: 난 아무 기억도 없다네.
3: 네, 드라마 부탁 인물 탐구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부처님을 쉼없이 끊임없이 괴롭혔던 인물이죠. 바로 대바다타입니다. 부처님 생애 책을 보면 담마스님, 이 대바다타가 자주 등장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4: 네, 사실 네오다타가 부처님이 그 시다르타의 족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심각하게 나타난 적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 네. 그다음에 드라마상에 보면 완전히 이제 네오다타가 이제 주인공 된 만큼에 이제 자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네오다타가 부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야소드라와 요키에 대해서 나왔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야소드라가 그 네오다타의 동생으로 저 남방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3: 네.
4: 그래서 여기에서는 완전히 이제 네오다타와 시다르타의 경쟁으로 이제 부처님 시다르타의 이제 상황도 나오고,
3: 네.
4: 또 하나는 이제 네오다타를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인도가 인도교 네.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고 브라흐마나 쪽을 아직까지 가스 제도가 있기 때문에
3: 네, 네.
4: 브라흐마나 쪽인 이제 상황들이 많이 언급할 수 어려워서 네오다타를 거기다가 끼워들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진치마나미카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임신시켰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3: 네.
4: 바로 이제 네오다타가 만들어진 장면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처님이 계시는 사원에서
3: 네.
4: 식신을 발견하는데 그 식신도 네오다타를 네오다타가 만들어진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3: 네.
4: 그리고 이런 거 보니 이런 것들은 이제 브라흐마나족 사람들이 그때 이제 미구들의 이제 안 좋은 소문들을 보지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모든 것들은 네오다타 중심으로 나와 있어서
3: 네.
4: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5: 아니,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3: 네.
5: 모든 악행은 하루로 흐른다고 그래서 군자는 낮은 대처하는 것이

0: 이러한데요. 그래서 하나가 나빠지면 계속해서 그게 다 몰려 들어오는 유리창 효과 비슷하게.
1: 네.
0: 그리고 여기 지금 재발달타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배트맨으로 보면 조커 역할이거든요.
1: 네네네.
0: 그리고 빌런이 강력할수록 끌고 가는 힘이 좋은 거죠. 그래서 조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뭐 단독 영화까지 나왔을 정도로 매력적인 빌런의
1: 맞습니다.
0: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여기서 만약에 이 드라마에서 재발달타가 빠지면 너무 허전하죠. 그래서 이런 구성은 필연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대본 작가라면 그럼 누구를 가지고 갈 거예요?
1: 네. 게다가 드라마를 보면요. 데바다타의 부모인 망갈라 드로나단도 부처님을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나쁜 짓을 거듭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2: 그래서 먼저 이 데바다타는 여기 우리 자연 스님께서 가장 이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데바다타가 이렇게 악인이 되는 과정을 제가 가만히 보면 이그 인도에서 그 자타카라는 이제 문헌이 발전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초기 경전만 보거나 아니면 율장 정도까지만 보면 데와다타는 불교 내부의 어떤 승단의 개혁가 정도로 나오는데 자타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생남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 이 과거 이야기는 항상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1: 네.
2: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에 제일 끝에 나쁜 사람은 전부 다 데와다타고 좋은 사람은 부처님하고 이제 안
1: 네.
2: 한다 이래 되다 보니 어떤 이 대화답다가 어떤 그이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어떤 이런 갈등 관계나 선악의 대립 관계에 섰을 때그 악인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악인이 되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원래 있었던 대화답다가 과연 그렇게 악인이었을까? 저는 조금 이제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답다가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승단을 개혁하려고 했고 어떤 5가지의 좀더 엄격한 룰을 승단 내부에 이렇게 잡아 넣어가지고 좀더 스님들은 엄격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고 거기에 아작사사뚜라는 이 마가다의 왕이 동의까지 했으니까 그건 제법 상당한 이 능력을 발휘했던 거고 그리고 중국의 순례승들이 갔을 때도 대화다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게
1: 그렇습니까?
2: 쉽게 다이드아웃한 전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대화다타가 과연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보듯이 저렇게 악인이었을까? 조금 이제 의문은 저도 있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도 데바달타 석굴 사원이 저 마가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사성 인근에 그쪽에 있습니다. 저도 전에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로 받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긴 한데요. 그냥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래 제바달타는 정반왕, 백반왕, 곡반왕, 감노반왕 이래서 감노반왕의 첫째 아들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1: 네.
0: 야쇼다라랑 연결돼서 가는 거는 나중에 제바달타하고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면서 야쇼다라 쪽으로 붙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바달타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냐면 사립을 묵건년 둘을 합친 거에 필적할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 이제 문제가 제바달타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 후계 구도를 놓고 후계 구도에서 지명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는 왕사성파라고 할수 있는 사립을 묵건년이 주도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석가족이 주도하는 세력. 그래서 당연히 제바달타는 내가 혈통적으로 석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되어야 돼라고 하는 데서 그 경쟁에서 있다가 사립을 쪽을 손을 들어줘 버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를 버려두고 사립을 들어줄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부타를 시해하려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실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1: 네.
0: 부처님에게 반대했었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황수임 선생님 말씀처럼 후대까지도 환계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제바달타 집단의 특징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 구리선불, 구나한무니불, 가석불 이런 과거불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교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뒤에까지도 그러니까 의정 스님이나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고 의욕적인 사람인데 석가족 내부에서 석가파 내부에서 사실은 아나유라고도 갈등이 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사립을 목건녀는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하가섭하고 아난하고 2차 충돌. 석가족과 다시 왕사성파가 다시 붙는 네. 2차 충돌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마하가섭 쪽이 이기죠. 좀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1: 네. 드라마에서도

0: 앞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개받았다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거의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부처님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드라마 속에서 대바다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1: 대바다타가 드라마에서 나올 때는 결국은 부처님이 비폭력적이고 자비로운, 그 다음에 지혜로운 분이라면은 대바다타는 권력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폭력을 써서라도 뭐 나름대로의 국가의 어떤 위상을 세우고, 그래서 때로는 슈두드라마한테 칭찬받고, 나름대로 자기 위상을 세워나려고 하지만은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대바다타가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권모술수에도 능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불교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자비로움과 지혜로움이 핵심이 된 가르침이 아니냐는 것을 대바다타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여주는 것이
0: 맞아요.
1: 아닌가 이렇게
0: 부처님의
1: 봤습니다.
0: 가르침을 말씀하신 대로 보다 대비하고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인물 장치가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자,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인물 탐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또 누굴까요?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0: 꽃처럼 많은 등불이.
1: 네 도착을 기념해서
0: 시타르타, 난 널 사랑해. 대바다타가 아니라 나랑 결혼해 줄래, 시타르타?
2: 이제 기쁨은 너희에게 다 줄게. 슬픔은 나한테 다 주렴.
3: 공주님, 걸어 들어오세요.

0: 당신은 제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자비가 있으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읽고 말해도 행동에 덕이 없는 한 그건 무용하다고요.
1: 수계를 해주겠네.
0: 허락하신다면 소원이 있습니다. 부탁께서 해주세요.
1: 수계 준비를 시작해주길. 내가 직접 집전하리니.
2: 네,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인물 탐구 두 번째 주인공 바로 야소다라입니다. 드라마 붓다가 부처님의 수행 이야기만 다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달달한 로맨스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는데요. 네, 야소다라가 부처님과는 친척 아닙니까?
3: 그런데 이거 보면 이 우리 뭐 부처님의 가계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표도 있고 네. 뭐 그런 거 보면 사실 사촌간이라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근친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기원전 한 600년에서 400년 사이에 북인도의 아주 작은 마을은 아, 제 생각에는 부족 사회도 아마 형성되기 이전에 시족 사회가 아니었나 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걸 팩트를 가지고 좀 체크해 보면 아마 카필라바스트 부근에 있었던 이 석가족 샤케아족들은 주로 라마가마라고 이 동쪽에 가면 있는 마을에 있는 꼴리아족하고 이제 서로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케아족의 남자는 꼴리아족의 여자하고 결혼하고 꼴리아족의 여자

0: 때는 샤키아족의 남자로 결혼하고 이래 했지만 이제 왕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왕가라는 게 이제 뭐 크샤트리아다라고 하지만 이제 지배 계급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기득권을 보통 사람들하고는 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유럽도 보면 뭐 합스부르크라든지 뭐 이런 가문들 보면 전부 다 근친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합스부르크가 마지막에 이 아주 그 약화될 때 보면 그 근친 결혼이 오래되다 보니 그 왜 병들 유증병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예, 넣은 게 이제 막 나타나는데 사실 이제 이 아주 이제 지금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니 뭐 우리도 고려 때까지 뭐 다 그랬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는 아닙니다.
0: 근데 그 이제 야소다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야소다라하고 결혼을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했을 때 네. 오케이 하면서 조건을 둡니다. 네 번 성밖에 나가게 해주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 초기 경전이나 부처님 일생에서는 부처님의 이제 사문유관과 이제 연결되어서 부처님이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자각하는 중요한 네. 계기가 되는 건데 이 거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야소다라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사실 야소다라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팔리 텍스트, 팔리 문헌에서는 라홀라 마타, 라홀라 엄마라고 나옵니다. 라홀라의 네. 엄마. 그래서 라홀라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고 부처님하고 물론 부처님하고 관계는 이거는 이제 인간부터 측면을 봤지만은 연등불 당시 때 둘이 인연이 있는 얘기로 나와야 이제 자타카의 이제 네. 인연 이야기, 먼 인연 이야기에 보면은 수미타라고 하는 처녀가 연권 8수인을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수메다라고 하는 부처님 전생에 이제 수기 받을 때 수메다라는 이분이 연꽃 좀 달라 그러니까 연꽃을 주는 조건으로 나랑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금생은 안 되니까 다음 생에 결혼해주겠다. 세세생생 결혼을 많이 해요.
1: 정략 결혼의 시조입니다.
2: 네. 그래서 연꽃 다섯 송이에 이게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이가 됐어요. 당시에 수메다 연등불 당시 디판카라 부타 당시에 그것이 이제 이게 마지막 생에 부처님 되신 생에까지 그런 부부 관계가 쭉 이어져 왔다는 얘기도 뭐 자타카에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 얘기가 점차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로맨스가 있는 그런 연애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부처님 출가한 뒤에는 부처님 출가 얘기가 쭉 나올 줄 알았더니 여전히 궁전 얘기가 반 이상이 계속 나와서 아 이거는 그렇죠. 궁전 중심으로 이 드라마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과정에서도 계속 궁전 얘기가 인간적인
1: 세트를 제작하는데 그쪽 예. 비중이 많았으면 계속 그걸 끌고 갔을 겁니다.
3: 일단 드린 돈이 많기 때문에 네.
1: 잠깐 쓰고 앞에서 끝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계속 울어먹기죠. 네.
0: 그 이제 수행하는 장면만 계속 넣으면 시청률이 이제 아마 별로 안 나올 수
3: 그럼요.
0: 있습니다.
3: 그럼요. 그럼 다큐멘터리였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제와는 다른 드라마의 극적인 요소들, 뭐 실제 이야기들도 또 네 분께서 전해주시니까 더욱더 흥미진진한데요. 경전 내용과는 다른 모습의 드라마 내용 보시면서 단마스님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네,
4: 사실 야소다라가 이제 남방권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불자 여성 불자의 롤모델 되는 그런 면이 우리 남방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야소다라가 없으면 부처 신다르타가 부다가 될 확률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지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궁파으로 나가는데 수도드나 왕은 계속 이제 자기 왕자를 지키고 싶어서 우리 시다르타를 이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네. 근데 야소다라가 이제 막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나라는 약속해서 간 건데 나중에 고향이 이제 나오면 나한테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네. 부처님도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남방군에서 이제 정생 이야기 아까 김재성 교수님 얘기했던 자타카랑 연결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도 야소드라가 부처님 이제 그 시다르타 그 잠면 시다르타가 이제 고행하는 모습처럼 네. 부인도 하루에 한 끼 먹고 가사를 입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서 예. 생활하면서 좀 분위기를 맞춰줬다라는 이런 게 나오면서 너무 고마운 분으로 나오고. 이제 부처님도 이제 다시 이제 고향에 이제 들어온 이후에 야소다라는 뛰어나오지 않았어요.
3: 네.
4: 그래서 찾아보지 않았고 방에 있었고 부다는 이제 올라가서 그런 이제 남방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부다 예, 너무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0: 근데 당신은 이제 금생 아니라 정생에서도 나한테 이렇게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당신 없으면 나는 이제 이제 문다가지수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잔나키나라 자타카라는 자타카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1: 네. 참, 야소다라와 이 부처님과의 관계. 사실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는 사실 드라마에 담긴 내용,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다 보니까 조금 로맨스를 강조했고요. 알고 보면 정약결혼이었다. 정약결혼의 시초였다. 또 이런 재밌는 말씀들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2: 계약결혼.
1: 계약결혼, 알겠습니다. 자, 드라마 부타르 마라다 1부, 부처님 주변 인물들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주인공은 누굴까요?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3: 내 장례를 치러줄 아이가 태어났다니,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다.
4: 전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어요.
5: 너는 크샤트리아임을 잊지 말라.
4: 제가 인간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5: 내 마음이 왜 이토록 불안한지 도대체 모르겠어.

0: 폐하께서 아무리 애를 쓰셔도 아드님은 수도자가 될 겁니다.
1: 폐하! 이럴짜나 개 아무도 없느냐! 당장 어이를 불러라!
2: 찬나, 시다르타는 어디 있느냐? 보이지가 않는구나.
3: 저기요, 밝게 빛나는 분이 태자마마십니다.

0: 약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하나마가 왕국을 잘 다스릴 때까지.
1: 정말 고맙구나.
2: 네, 드라마 붓다 인물 탐구 마지막 주인공은요, 절절한 부성애죠. 바로 숫도다나왕 모습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아, 자연스님께서 영상을 보다가 사실 아버지를 좋아할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3: 아니, 그 아버지 입장, 아버지를 교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무슨 예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향에서 예언자 인정받기 어렵다. 근데 그 똑같은 얘기가 저 공자거에 보면 공자 얘기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공자가 일단 떠가지고 고향에 가니까 누가 대단하게 빡짝지근한 사람이 왔나 이래서 마을 사람들이 갔다가 그 옆집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 동쪽 집에 공씨 아들이구만 이러면서 갔다는 얘기가 있고 마조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2: 네.
3: 마조에 대한 것도. 그래서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을 교화한다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교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고 또 아버지의 기대치라는 게 있었죠. 그 당시 아시다시피 뭐 석가족이 제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열망을 가지고 석가족의 부활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인 사자여방의 어떠한 치세처럼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시타르타가 받았다가 그거를 떨치고 갔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감도 그러니까 애증이 같이 있었던 거죠.
2: 맞아요.
4: 그래서 우리 그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 그 지금 요 드라마에서 보면 대화닷다가 이제 좀 이 악인으로 나오는데 우리 경전에 보면 숫도다나 왕이 사실은 악인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숫도다나 왕이 이제 이 부처님을 그 아시타 선인이나 브라만들에게 보여주니까 32가지의 성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성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0: 새 속의 세계로 가면 짜크라바르틴, 그러니까 전륜 상황이 돼서 인도 전체를 호령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니고 종교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다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잡을 따라서 하는 게 아주 좋은 거로 이야기되지만,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1: 맞습니다.
0: 정말 철저하게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수도다나 왕

0: 이 부처님의 아버지가 사실상 자기 아들을 종교적인 길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오만 때만 이제 뭐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이 그 늙은 사람이라든지 병든 사람이라든지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가지고 꼭 자기 아들을 그 헐리우드 필름셋 같은 데서 이렇게 키우는, 키우고 감시하는 이제 그런 역할까지 주어지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전만 가지고 따진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갈등 관계가 사실상 컸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아버지는 아들 부성애적인 전제로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1: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2: 신도시 만드는 얘기 보고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병자 죽음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노인 전부 다 이제 이주시켜가지고 네. 거기다가 식량을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 발상을 저렇게 전환시켰구나. 물론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는 말을 새로운 지역으로 노인이나 아니면 병자들을 옮겨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수도다라 왕이 당연히 이 아들에 대한 사랑과 왕위 계승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이나 집착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네. 그렇게 해서 시달타 태자가 정말 전륜성하게 되기를 바랬는데 안 돼가지고 나름대로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가 아는 걸로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바로 고향으로 안 돌아오거든요. 2년간을 교화를 하세요.
1: 네네.
2: 그리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라홀라가 대략 우리 나이로 9살이 될 때 예. 만나게 되고 그리고 부왕 그리고 카필라바트에 와서도 바로 궁전으로 안 들어가시고 밖에서 지냅니다. 왜 내 아들이 밖에서 있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자연스님께서는 이제 교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데 초기 경전이나 이쪽 위나야 쪽의 전통에 의하면은 부처님을 만난 그 날에 소타판나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법문을 한 번 더 했을 때 마하파자파티 왕비가 수타원이 되고 아버지는 이제 일레가 됐다
1: 네.
2: 사다함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나중에 또 한 번 오셔가지고 불안과를 얻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또 오셔가지고 아라한이 된 채로 돌아가신다
1: 네네.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가계의 모든 가까운 이제 직계 가족들은 전부 다 아란이 돼요.
1: 그렇죠.
2: 아들부터 예. 시작해서 뭐 어머니는 천상에 가셨으니까.
3: 아들 프리미엄.
1: 아들 프리미엄으로.
2: 예. 가족 프리미엄이죠. 예. 그래서 아버님에게 결국은 이 인연이 이 생에서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어쨌든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 깨달음을 얻고 나서 또 가족들에게 베풀었던 그 네. 자비로운 가르침들이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드라마 부다는요, 준비 기간만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세트장, 의상, CG까지 약 1,60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됐는데요. 그만큼 볼거리가 참 많은 드라마지요.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장면들, 그래서 저희가 다시금 모아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0: 인간이었던 시타르타는 이제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붓다. 생사를 넘어선 존재. 붓다. 붓다.
1: 네, 액션, 전쟁, 로맨스. 거기에도 빼놓을 수 없는 부처님의 성도 장면까지. 아, 그리고 인도 드라마다 보니까요, 확실히 그 인도하면 발리우드 아니겠습니까? 뭐 뜬금없는 노래와 춤사위도 참 볼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분은 어떤 장면들도 인상 깊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어요. 자, 교수님.
2: 네, 저는 이제 부처님 성도하는 장면에서 이 마왕이 나오는데 마치 리틀 부다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앉아가지고 있는 장면에서
3: 야, 이 리틀 부다 두 분 말씀하시는데 기겁하겠는데 그거 벌써
4: 예, 20년 됐네.
3: 93년 전
2: 오래됐지만은 네. 아, 약간 겹치더라고요.
3: 30년대 가네. 너무 이게 지금 사근 듯한 분위기에
2: 좀 안 맞나요? 어쨌든 마왕이 나와서 마왕의 군대와 그다음에 마왕의 세 딸.
1: 네네.
2: 원래 세 딸이 이제 빨리오로 하면 라가 타나 아라띠라고 해서 욕망과 가래와 그다음에 불쾌감.
1: 네네.
2: 이 세 딸인데 여기서는 색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불쾌감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경전에는 그대로 그 묘사가 돼 있지만은 네. 나름대로 여기서는 비주얼하게 보여주면서 부처님의 마지막 성도 장면이 그 마왕과의 수와 항마하는 그 장면을 잘 표현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얻기 전날 밤에 다섯 가지 꿈에 대한 얘기도 네. 비주얼하게 잘 보여줬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경전에 입각해서 보여주려고 애를 쓴 장면들이 좀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1: 예.
5: 저는 이제 보면서 우리는 주로 이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를 팔상록이라든지 팔상도를 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팔상도의 부처님은 한국 옷을 입고 어떤 세팅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좀 우리 아시아적인
1: 맞아요.
5: 세팅에서 이제 주로
1: 예.
5: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제가 이 드라마 부다를 보면서 느낀 건 야, 인도에서 사셨으면 저랬겠구나.
1: 그렇죠.
5: 주변 사람들도 아마 저렇게 옷을 입고 나와서 행동했겠구나 하는 요걸 이제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우리 부처님의 32가지 성인상 중에 제일 표현하기 어려운 게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우스니샤 보통 뭐 육계라고 하는데
1: 네.
5: 이게 이제 저는 부처님 태어나실 때부터 있는가 했더니 어릴 때는 없다가
1: 네.
5: 깨달음을 얻으실 때 이렇게 머리가 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스니샤가 불룩소사 올라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이 우스니샤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는 사실은 좀 우리 불상 보면 그렇지만 진짜 살아서 이렇게 위에 우스니샤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좀 이상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드라마 속에서 이제 분장을 해가 나온 이 부처님 모습이 그 우스니샤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또 우스니샤가 있음으로 해서 야, 이분이 정말 이 깨달으신 분이자 우리가 앞으로 다 따라가야 될 분으로서의 어떤 그런 뭐라지 어떤 당당함이 바로 이 우스니샤와 이 머리 모습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만 우스니샤와 머리가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이제 머리를 전부 삭발한 채로 나오는데 그런 네. 이제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로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1: 네.
5: 것 같습니다.
1: 보다 비주얼적으로 생생하게 당시의 모습을 좀 재현한 모습들 또 극적인 모습들 인상 깊었다 하신 말씀이셨고요. 자연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3: 아니, 저도 뭐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리포터를 저는 책으로 보고 영화로 봤거든요.
1: 네.
3: 근데 책으로 볼 때는 상상을 해서 즐거운 부분이 있고 영화로 보면 이렇게 눈으로 딱 들어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좋아하는 건 영화를 먼저 보진 않습니다.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보면요. 그 이미지가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상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책으로 보는 시절은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봐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을 생각하시는 그 인연 공덕만 가지고도 금생도 안락하고 내생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즐거운 행복함이 예, 여러분들을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드라마 법으로 짧은 법문까지 전해주신 자연스님이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눈이 참 즐거운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정말 화려한 의상들. 저는 단마스님 실제로 그 의상을 그런 걸 입었었는지도 가장 궁금하고 스님께서 그래도 가장 인근 지척에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실제와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네, 사실 네, 드라마 장면에서 그 수자타와 이제 수자타의 얘기하는 장면이 그 인도의 어떤 그 시대에서도 어떤 신앙적인 면이 왜냐면 아이가 없으면 이제 나무 신한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실 그 이제 오늘날적인 힌두교 문화에서 슬랑카까지 이제 많이 이어져 있거든요.
1: 그렇습니까?
6: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상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 나무라든지 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그런 면들을 나와 있는 것도 좀 인도의 실체 상황을 좀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예. 현실 속에 인도 그 힌두교적인 요소들도 드라마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4: 근데 이제 우리 보면 그 좀 힌두교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서 이 드라마에 이제 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 근데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래 부처님 당시에 카필라성이나 마가다 지역에 브라만들이 그렇게 셌을까 했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세지 않았었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 속에 이래 나오는 이유는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요하네스 브론코스트 교수님 같은 분이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불소행찬, 부다짜리따가 만들어지는 한 1세기, 2세기경에 인도에서 이 부다짜리따를 만든 이 우리 보통 아슈바 고샤 마명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부처님의 세팅을 그 전에 이제 완전히 이 겐지지강 중하류 지역에 있는 세팅에서 힌두교적인 세팅으로 산스크리트로 이제 부처님의 일생을 시로 표현하다 보니 그때 다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드라마의 잘못이 아니라 불교 내에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 속에서 이미 이 세팅이 힌두적으로 브라만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건 우리가 조금 지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아니, 그리고 드라마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청자를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본을 누가 댔느냐도 봐야죠. 어벤져스 시리즈에도 한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게 네. 중국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래요.
3: 인도에서 뭐 만들었는데
1: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도 우리 한국 불교도
3: 감독이 잘립니다.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1: 네, 자본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2: 그래도 자. 우리나라 고대 영화 보면은 한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고대 그 당시에 없었던 대바나가리 문자가 나오니까 그거는 조금은 약간 아쇼크왕 시대의 문자 같은 걸로 고대
3: 문자 이런
2: 했으면...
3: 식으로 접근하면 사고 못 봅니다. 한국 사정 보면 사고 못 봅니다. 이건 그냥 그러려나면서
2: 네. 예. 그렇게 봐야죠. 예.
1: 즐겁게. 드라마는 드라마이고
4: 드라마는 드라마.
1: 네. BTN 불교 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네 분과 함께하니까요. 저 역시 드라마의 감동 이상의 흥미진진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지금까지는 부처님 주변의 인물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잠시 후에는요, 네 분이 뽑아주신 명장면들로 또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0: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의선언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 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터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백중 우람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0: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덕을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붓다의 다양한 장면들 함께 만나보고요. 또 네 분의 불교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드라마 붓다의 가장 큰 핵심 하면 또 부처님 성도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첫 설법하시는 모습 등 참 인상 깊게 저도 봤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네 분의 또 좀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차현 스님.
1: 부처님께서 그 성도 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확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 게다가 오비구하고도 떠나고 결국은 혼자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데 그때 상황들을 보면 왜 이제 바루를 수자타가 우유주 공양한 거를 바루를 니런선화에 띄우잖아요. 그때도 네. 보면 여기서도 이제 그 장면이 나오던데 니런선화 물결을 거슬러

0: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점 같은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 깔 때도 보면 아, 여기서는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드라마의 구성상 수자타가 계속 같이 하는 걸로 나오지만 아시다시피 뭐 전전각산으로 가셨다가 아, 여기는 아닌갑다. 또 이래가지고 이산이 아닌가 봬요. 이래가지고 네. 이동하시잖아요. 부타가야까지. 네. 이렇게 이동하셔서 거기 이제 꿀 베는 걸 보고 이제 쿠샤 뭐 이렇게 길상초 쿠샤. 뭐 이러니까 어우, 그것도 너무너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음식도 끊겠다라는 거고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아. 하는 굳은 결심을 하시는 거니까 죽음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행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거고 우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결론을 아니까 부처님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신은 그때 불확실했었고 그거는 굉장한 극심한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됐을 거다. 그 상황을 그렇게 보면 더 절절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 네. 교수님요.
2: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6년간 고행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 6년 정도는 수행을, 고행을 해야 이게 네.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과거 28불 가운데 고행하신 분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이거는 이제 전생의 이야기하고 연결되고 이제 카사파 부타 당시에 부처님이 카사파 부처님을 못 알아보고 약간 비난 섞인 말을 한 그 과보로 6년간 고행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중에 설명에서 나옵니다.
1: 네네.
2: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고행이 마치 수행처럼 생각하는데 고행은 수행은 아니었다. 그런데 실제로 경전 내에서 보면은 마츠마니카야 이제 성구경에 보면은
1: 네.
2: 부처님께서 고행하신 장면이 다 생략되고 엄청난 용맹정진을 하셨다 이렇게만 나와요.
1: 네네.
2: 또 사차카 경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고행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오. 고행을 다 겪으시고 나서 이제 태자 시절에 이제 선정에 들었던 농경제 때 선정에 들었던 것을 기억을 올리셔서 저는 이제 이 면에서 역시 어린 시절의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은 안 받으셨고 스스로 선정을 하신 거겠지만은
1: 네.
2: 어린 시절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
1: 네.
0: 초기 교육이 인생을 바꾼다. 네. 결론은 그걸로
2: 제가 유치원을 안 다녀가지고 저는 뭐 인생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 아나파나사티를 통해가지고 이제 선종에 사선종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얻기 전날 초야 때 이제 숙명통.
1: 네.
2: 6시에서 10시, 그 다음에 10시에서 2시 때, 천안통, 사생지라고 하는 천안통으로 그 다음에 새벽녘, 2시에서 6시 사이.
1: 네.
2: 이때가 딱 동쪽을 바라보고 샛별이 뜨는 바로 그 시간. 보름달이 서쪽에 기울고, 동쪽으로 새벽, 샛별이 뜨는 바로 그 순간하고 겹치는 그 시간에 성도하셨다, 누진통을 얻으셨다 하고, 이제 아라한이 되면서 부따가 되셨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그것이 아마 우리가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생각할 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특히 드라마 부타 안에서의 그 성도 장면, 묘사된 장면을 네 분께서 보고 참 잘 찍었다. 아, 영상미가 좋다. 또 이런 호평도 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3: 이 부처님 그 깨달은 장면 요것도 이제 아주 이 그 좀 세세하고 세밀하게 했는데 보통 우리 부음이 스파르시아 무드라, 아, 촉지인이라고 하는데 촉지인 장면이라든지 부처님이 이렇게 쫙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천상세계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1: 네.
3: 장면이 있는데 사실 우리 남방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7주 더 머무르십니다. 우르벨라 지역에. 그 첫 번째 주에는 보리나무 아래 앉아서 이 깨달음이 주는 지극한 그 이 기쁨을 누리시고 2주째가 됐을 때는 보리수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1: 네.
3: 보리수나무에게 한없는 감사를 표하고 셋째 주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천상세계로 올라가셔서 경행을 합니다. 우리 그 밀키웨이에서.
1: 네.
3: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저는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제법 제가 이 드라마 붙다 보니까 제법 멋있게 제가 저 장면 학생들에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제법
1: 그
3: 멋있게 나왔다.
1: 예. 예.
3: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원래는 보드가야 대탑 보면은 부처님 경행했던 네. 경행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1: 네.
2: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바로 옆에. 그러니까는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경행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좀 몸 좀 푸시고 다시 앉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1: 네, 불교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그럼 이번에는요, 불교 전문가 네 분께서 직접 드라마 속 명장면으로 꼽으신 장면들을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어떤 분이 뽑은 장면인지 장면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는 재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4: 일을 하지 않으면 쌀도 물밖에 줄 수 없어요. 밥을 원하면 가서 밭을 갈아요.
5: 주복.
4: 흥!
5: 당신의 행동은 참으로 훌륭하오. 그 여인이 무례했는데도 말이오. 그런데도 축복을 주시다니. 당신은 평화의 상징이오.
6: 전 아무것도 아니라오. 스승님의 가르침일 뿐.
5: 스승이 누구요?
6: 샤카 성자 부다. 스승님은 중도에 머물라고 중도에 있을 때 슬픔도 기쁨도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세요.
5: 아, 그 중심은 어디 있나요?
6: 샤카 성자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깨어나면 됩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첫 번째 명장면은요, 아싸지의 탁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분께서 꼽아주신 명장면일까요? 네.
2: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을 제도하시고 그 다음에 야사와 그 친구들 또 제도하시고 60명 부처님을 포함해서 61명의 아라한이 있었을 때 네. 세상에 61명의 아라한이 있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다음에 모두들 이제 한 길을 돌이가지 말고 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연민의 마음으로 설하라 이렇게 아라한들을 전도 선언하는 전도로 전도하러 나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나도 우르벨라로 가겠다 하시고 우르벨라로 가셔서 세 명의 가섭 가섭 삼명제가 이끄는 1,000명의 불을 섬기는 바라문들을 또 수행자들을 제도하시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로 가시거든요. 그때 장면하고 겹치는 장면이에요. 아. 그때 오비구 중에 마지막으로 아라한이 됐던 아싸지 네. 마승비구라고 하는데 뭐 콘단냐 마하 콘단 안냐 콘단냐가 첫 번째로 아라한이 되고 아싸지가 마지막으로 돼가지고. 들어가서 탁발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은 맞아요. 네. 근데 저렇게 아싸지가 문전 박대 받고 일하지 않으면 뭐 쌀뜨물만 먹어라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오지 않고 네. 실제로는 경제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저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다가 일하지 않으면은 일하지 않으면 왜 먹느냐 나는 농사 지면서 먹고 사는데 해가지고 부처님께서도 나도 씨앗을 뿌리고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그다음에 벌사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다 뭐 정진의 소를 몰고 이런 얘기가 수타니파타에 나오는데 네. 이 장면에서는 이제 그것과 겹치면서
1: 좀 접목이 됐군요.
2: 축약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그 부처님의 수제자 두 명이 부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첫 번째 수타원 예류가를 얻을 때는 저 아싸지 비구로부터 들은 개송. 아. 근데 저기 나오는 개송은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완전히 좀 힌두교식으로 바꾼 것 같아요.
1: 그래요.
2: 그래서 본래의 개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의 개송은 간단하게 하면은 원인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법들 여래께서 그 원인을 밝혀주셨네. 또 그것들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셨네. 이것이 대사문의 가르침이네. 요 개송을 읽고 나서 더 자세히 가르쳐달라니까 저는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이 대사에서는 나는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싸지는 아라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설명을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제 스승이 계십니다. 하고서 스승을 찾아가라고 권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그 개송을 듣고 수타운이 되고 그다음에 모깔라나 친구인 모깔라나 존자 네네. 당시 산자의 제자였는데 모깔라나 존자한테 가서 똑같은 개송을 말하니까 모깔라나 존자는 그 개송을 사리푸타 존자한테 듣고서 수타운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산자의 제자로서 있다가 네네. 두 사람이 산자의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 육사외도 중에 한 명인데 산자야한테도 얘기했는데 산자야는 내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네. 어떻게 그 사람

0: 하나님한테 가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안 갑니다. 너희들은 가라 했는데 500명이 따라 나갔다가 500명이 전부 제자였는데 산자애가 피를 토하니까 250명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야기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장면 속에서 초기 승단의 전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활동하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제자들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고 제자들의 아란 제자들의 이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진 전도 활동이 없었다면은 초기 승단은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부처님의 저는 전도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오비구들 교화하신 거, 60명의 아란 있을 때 전도 선언하신 거, 가섭 삼형제 1000명이라고 하는 당시에 마가다국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을 먼저 제도하시고 그다음에 왕사성 라자가로 들어가신 것이 전부 다 부처님께서는 계산해가지고 움직이셨던 거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중에 한 장면이 저 사리푸타 존자가 아사지를 만나는 장면이 아니었나
1: 계속. 네.
0: 전후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좋은 장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 네. 네. 뭐 자연스님 충분히 동의하시죠?
2: 아니 이게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이제 교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불교 교단이 확립되는 사리불이라고 하시는 분이 총리 비슷한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고 이해하면 쉽게
1: 총리요.
2: 이해가 될 거예요.
1: 예. 예.
0: 법의 장군이었으니까.
2: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리불이 살아 있었다면 부처님이 교단을 물려줬을 개연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쌍연제자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사리부를 제2의 붓다라고 대지도론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좀 특출난 제자예요. 그러니까
1: 네.
2: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건년하고 이렇게 쌍연이라고 해서 둘 다 같이 가는데 목건년은 사리부라고 친구긴 해도 결코 이렇게 같이 대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1: 네네.
2: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제외하고는 열애를 제외하고는 사리부의 16분의 1의 지혜에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16분의 1이라는 게 그 당시 인도의 상투어로 사진법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게임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사리불이 대단한데 그걸 누가 교화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사지 마승이라는 분인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 트레이드마크가 가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위제일 마승 아니 허세가 아니고요.
1: 허세는 아니고요.
2: 그러니까 딱 보면 신심이 나게 딱 이렇게 딱 보는 자체만 가지고도 신심이 뚝뚝 떨어진대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0: 그러십니다.
1: 예, 아니 충분히 그러십니다.
2: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내면적인 게 갖춰져서 이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 보는 것만 가지고도 위교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특징적인 분이에요.
1: 불교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드라마 부다의 명장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어느 분이 꼽아주셨을까요? 화면으로 함께합니다.
3: 내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요. 당신 얼굴은 어찌 그리 빛이 나오? 어떤 지혜를 얻은 거요? 나는 깨달음의 길을 찾았소이다.
4: 그렇소? 그럼 스승은 니시오?
3: 없습니다. 저는 이 길을 홀로 걸었어요. 저 자신을 위해 빛을 보냈죠. 저한텐 스승이 없습니다.
4: 거짓말이요. 스승이 없인 지혜를 얻을 수 없어. 스승의 공을 뺏고 있군요.
3: 사람은 궁극적 진리를 홀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몸소 그 진리를 체험해야 해요. 결국에 얻는 건 아주 단순하고 유쾌한 진리라오. 이 순간에 깨달음이 있고 이 순간에 자유가 있어요.
4: 베다도 다른 영적 가르침도 안 믿는다는 걸? 진리가 그리 단순하고 평범했다면 왜 현자들이 일생을 명상 수행을 하며 보냈겠어? 가시오, 가시오. 당신한테 조금 존경을 표하니 설교를 시작하는구려.
1: 불교 전문가가 꼽은 두 번째 명장면, 노경왕 가는 길 우빠까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황순일 교수님 직접 네. 꼽아주셨다고요.
5: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제법 이제 비슷하게 표현은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0: 신동력으로 보니까 첫 설법할 대상인 오비구가 사르나트에 있어가지고 그걸로 딱 출발해가지고 가는 길에 보드가야하고 가야 사이에 있는 길에서 아까 보듯이 이제 네. 두 분이 만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우파카는 아지비카라고 해서 순세 외도를 따르는 분이었는데 부처님의 걸음걸이라든지 모든 게 너무 좋으니까 부처님에게 당신의 스승은 누구고 당신은 어떤 가르침을 절겨 수행하며 네. 지금 어디 가냐.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아마 이제 막 깨달음 얻으시고 드디어 광야에 나섰는데 누군가가 본인을 알아봐 주니까 조금 흥분해가 오버했을 수도 자신을 오버했을 수도 있나. 그래서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신들을 포함한 이 세계 전체에서 나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자는 없으며 이 모든 것을 내 홀로 다 깨달았는데 내가 누구를 따르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나는 지금 그 불사의 북을 두드리로 카시 시의 도시, 이게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보였던 제 우파카가 고개를 쩔레쩔레 흔든 다음에 우리 경전은 그대로 나옵니다. 후빼야 이랬는데 후빼야. 후빼야란 무슨 말인가? 레디비. 뭐 진짜 당신이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다음에 이러고 이렇게 갔다는 거는 야 무슨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오만하고 그래 자랑이 늘어졌나 하고 이제 가는 건데 그래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부처님이 첫 설법을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네. 사실상 실패한 거고 이 이야기가 율장에 지금 저대로 마하바카에 남아있다는 거는 이 이야기가 만약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우리 좋은 것만 있고 안 좋은 건 다 빼버리는데 안 여면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프랑스의 써넷이라는 유명한 불교학자가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는 인도의 태양신 진화에서 가지고 온 메이드업, 만들어낸 이야기고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분과 이제 논쟁을 많이 했던 분이 허먼 올덴베르그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한 게 바로 저 율장의 저 대품입니다. 근데 허먼 올덴베르그가 부처님의 역사성을 이야기할 때 인용한 부분이 바로 저
1: 그렇네요.
0: 야, 실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어떻게 경전에 들어있을까요?
1: 반증하는 부분.
0: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 부처님의 역사성을 증명해주는 반증으로도 이 이야기가 들어오고 제법 재밌게 저 부분이 우리 드라마에서 표현되었다.
2: 타이타닉으로 말하면 출항 직후의 좌초예요.
1: 그런데 또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바라보시나요?
3: 제가 바라보는 우파카에 대한 저 만남의 의미는 당장은 법이 이해되지 않고 당장은 저 사람한테 법이 영향을 못 끼치더라도 부처님은 법의 인연을 심는 분이다. 저도 처음에 무연중생, 네. 인연 없는 중생이라고 봤는데 저 우파카가 저러고 나서 부처님 헤어지고 나서 사냥꾼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예. 아주 그냥 한 10여 년 동안을 바가지 속에서 삽니다. 자식도 낳고 사는데 예.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나중에 나요. 아, 그때 만난 그 젊은 성자라고 하는 분이 뭔가 가르쳤지? 그분 어디 있지? 하고서 다시 승단으로 찾아갑니다.
1: 네.
3: 다시 출가해요. 그러면 뭐 집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승단에 들어와서 아나함, 그러니까는 불안과를 얻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1: 네. 그러니까
3: 저는 이제 이 얘기하고 이제 사문광역에 나온 아자타사투왕이 아버지를 죽인 아자타사투왕한테 사문광역이라고 하는 아주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쭉 설명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만약 왕이 아자타사투왕이 네,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좋은 결실이 있었을 건데 하고 아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 네.
3: 이것도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에 반드시 지옥에 가는 인연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데바다타한테도 저는 맞아. 적용된다고 봐요. 데바다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계속 준 것은 그 가르침에 부처님의 법이 씨앗이 돼서 이 사람한테 언젠가는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을 먼 훗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2: 이 두 분이 지금 아까 그 부처님을 이제 초월적 범주까지 볼 거냐 안 그러면 인간적 범주를 볼 거냐 지금 그 얘기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파카 얘기가 지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부인이야말로 독한 부인을 만나면 출가에 연결되는 선지식이다 이렇게도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 잠깐 들었냐면 그 제프 베조스 그 아마존 CEO가 이혼할 때 40조를 이렇게 줬는데 참 그것도 선지식인가 보다 40조를 들여서라도 나는 탈출하고 싶어요
1: 이렇게.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고 싶으십니까? 자기가 함께한 불교 전문가분들이 함께 뽑은

0: 형님, 힘든 결정을 내리셨군요.
1: 이런 모습을 차마 더는 볼 수가 없네요. 왕비 마마가
2: 이미 애통하게 형님을 잃었는데 이제 저희를 고아로 만드시렵니까?
0: 이 생에서 여러분 같은 형제 자매를 만나 모두에게 감사하네. 내가 없어도 여러분은 법을 실천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리라 믿네.

0: 눈물은 보이지 말자. 내 수계를 받으면 바로 너를 부르마.
1: 네, 드라마 부터 명장면 파자 파티에 출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바로 제가 꼽은 장면이었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지 이제 겨우 100여 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 그러니까 2600년 전에.
2: 1971년이에요. 예.
1: 아, 그래요?
2: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0년밖에 안 됐어요.
1: 그런데 지금 2600년 전,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여성의 출가를 받아들였다는 게 저는 정말 아주 센세이션한 굉장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자연스님?
2: 이거는 제가 이제 종교를 넘어서서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대단하다라고 말할 때 여성 부분을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종교인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고, 사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녀는 미사 집정권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미사포를 쓰고 들어가는 것도 신성에 대한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불교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제약이라고 하는 팔경계법이라는 걸 두긴 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조건부 출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정도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혁명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500년 전이라고 하지 말고 조선시대 때 어떤 굉장히 대단한 남성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냐면, 여성도 똑같이 과거권을 주고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1: 거의 그 정도의.
2: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만 우리가 시간을 돌려놔도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건데, 그걸 2500년 전에 그렇게 하고, 실제로 여성이 출가됨으로 인해서 불교 교단에 굉장히 위기가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팔경계법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얘기인 거고, 그 당시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혁명적인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제가 담마스님께 또 여쭙고 싶은 부분은요. 사실 여성의 출가를 맨 처음 허락한 것이 바로 남방불교인데, 사실 지금의 남방불교에서는 비구니 스님들 만나 뵙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3: 이제 남방권에서 실랑카만 아니라 이제 대국이라든지 라오스, 미얀마 이런 곳에서 거의 비구니 재단이 없다 보니까 비구니 재단은 설립 허락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고, 이제 존존 스님들이라든지 스님들의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스리랑카에 지금은 인도라든지 유럽에 가서 이제 출가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네. 근데 그걸 이제 신뢰가 들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 전통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사미니 계를 지켜오는 분들이 계셔요.
1: 네네.
3: 그분들은 또 아직까지 그 전전 스님들 허락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1: 좀
3: 상황인데.
1: 대립이 되고 있네요.
3: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아마 15년, 20년 안에는 비구니 재단은 스리랑카에 설립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1: 예.
3: 지금은 3인위를 인정했어요. 3인위를 인정한 나라는 이제 스리랑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제 고국도 이제 약간 자별하고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별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이제 왜냐면 비율을 봐도 남성 한 명이 여자 세 명이거든요. 근데 전쟁 많이 하면서도 그리고 비율적으로 여성이 많이 태어납니다.
1: 네네.
3: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굉장히 뚜뚜한 분들도 불교를 많이 공부하시

0: 해서 여성분들이 많고, 이제 남수원 출가자가 주로 저기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예.
0: 멀지 않은 미래에 비구니 재단을 설립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남방불교에서 그 비구니 스님의 전통, 아마도 스리랑카에서 가장 먼저 또 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드라마 부타 전문가들이 뽑은 명장면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2: 이 달콤한 요리를 올리는 것을 잊고 있었네요. 백단향 나무에서 정성을 들여 따온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열애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0: 번개가 치고 폭풍이 오네요.
1: 잔다. 나머지 꽃들을 흙 속에 묻고 아무에게도 주지 말게나.
2: 네, 이번 명장면 바로 춘다의 공양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자연스님께서 또 꼽아주셨더라고요.
3: 네, 개인적으로 돌아가실 때 이 스토리들을 굉장히 감명 깊게, 왜 우리 팔종의 열반경이라고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3개월 정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이 춘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뭐 버섯 공양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스카라 마타바 이제 좀 얘기들이 많은데, 뭐 그거를 다른 분이 얘기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잘라내고, 아무튼 그 버섯 요리가 있는데 거기에 독버섯이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그 음식을 딱 보시자마자, 이것은 아무도 먹지 마라. 하지만 신심 있는 공양을 아무도 안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도록 다,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약간 이질 비슷한 식중독 비슷한 이제 그런 증세를 보이시죠. 그래서 물을 자꾸 찾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부처님이 하시는 행동이 굉장히 재밌는 게, 저는 부처님 돌아가시는 걸 이렇게 그 열반경의 스토리를 보면 뭘 생각했냐면, 야, 돌아가시는 분이 보통은 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데, 돌아가시면서 자기 주변인들을 전부 위로하세요. 그래서 춘다에게, 아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춘다가 지금 나에게 공양을 하고 내 몸이 아파진 걸 보고 공양 올린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 네가 가서 이 공양은 수자타가 나에게 공양을 해서 정각을 얻은 것과 대등 공양이라고 얘기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상황들도 보면 뭐 말라죽에 가르침을 서라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산 사람들을, 주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시켜주고 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춘다라는 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춘다가 이제 대장장이라고 나오는데,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대장장이가 그냥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고 금은빵까지 같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도 팔고 만들고 아마 공장도 하고 판매도 하고 같이 다 했을 거예요. 그게 역할이 완전히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춘다는 상당히 경제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실 부처님이 이 공양을 드시고 나서 결국 완전한 열반, 아까 황순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열반에 드시기 때문에 그 공덕의 마일리지가 풀로 찼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재밌는 게 수자타도 그렇고 춘다도 그렇고 약간의 우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자타는 그게 몫인 줄 알고 했다가 얻어 걸린 거고, 춘다는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했다가 또 약간

0: 반전이 있고 그래서 이 대목을 뽑게 됐습니다.
1: 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2: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이그 하나의 종교를 만든 분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네. 그 복잡한 장치 속에 바로 이 춘다 이야기가 있고 따라서 그만큼 저희들에게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자 이제 단박기띠 스님이 꼽은 명장 명만

0: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이 붓다라네. 마음속에서 붓다를 깨우게.
1: 거룩한 붓다께 귀합니다.
0: 깨어난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담마라네.
1: 거룩한 담마에 귀합니다.
0: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정신을 모으게. 마음을 모으게 하는 곳이 상가라네.
1: 거룩한 상가에 귀합니다.
2: 네, 마지막으로 담마키티스님께서 꼽아주신 장면, 마지막 제자, 이 궁금증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장면, 담마스님께서 직접 꼽아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3: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열반경을 참 좋아합니다.
2: 네.
3: 왜냐하면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도 포함되면서 부처님이라는 거는 이제 인도에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을 어떤 이제 설명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2: 네.
3: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의문 가지고 있었던 분들 부분들이 이제 스스로 해석되는 부분. 왜냐하면 굉장히 네. 길거든요. 길면서 네. 이제 하나 하나씩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수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교이고 뭐 불자가 아니고
4: 외도고
3: 이제 불자가 아니고 부처님을 이제 찾아오는 거는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냐 궁금한 거 있어서. 왜냐면 알라라 칼람을 하든지
2: 네네.
3: 다른 이제 여섯 분의 선직자가 계단 얻었냐라는 궁금한 게 있어서 부처님 찾아와서 열방하시기 전에 꼭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본인이 이제 계단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라 뭔가 그런 궁금해서 왔는데 부처님은 그 질문을 하자 나는 그것을 답하지 않고 나는 당신은 계단을 믿을 수 있게
2: 예.
3: 말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이제 어떤 이제 우리 개달하지 않는 사람이와 개달한 사람의 차이점이 또 다시 한번 단순하게 설명하는 장면 같아서 저는 이제 수바다가 이제 마지막 지혜 아란 재미에서도 그리고 또 저 하나 특징에는 이제 부처님 첫 번째 아란도 나이가 많으시고 이렇게 그 마지막 그 아란도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다라는 요새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희망이 있다 라고 한 말씀으로 신조장으로 말씀을
4: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2: 우리 담마스님의 의견을 무척 새로운 해석이고 네. 또 창의적이다 두 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황 교수님.
5: 예. 그, 예, 뭐, 하여튼, 뭐, 스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요 부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은 우리 불교에서는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이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야
2: 예.
5: 되고, 일단 부처님이 이제 이 그 보시면,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두 가지 열반이 어떻게 이제 나왔고, 전대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열반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그 뒤로는 제가 열반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해가지고 제가 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부처님의 이 마지막 모습 열반경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까 우리 김재동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나 허리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지도 교수님 이제 리처드 곰브리지로 그 당시에 이제 PTS 회장님이었는데 제가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아직 부처님 부처님은 성인이고 부처님은 전지자이면서 전능하신 분인데 계속해서 아프다 아프다 하니까 내가 갑자기 그 좀 신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 부처님의 아픈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고 외도들이 그런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공격하기 좋았겠냐.
2: 네.
5: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 지도 교수님 제보 뭐라는가 하면 부처님이 아프다고 하고 부처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부 신체적인 문제지 어디 경전을 어디 봐도 이분이 정신적으로 지혜나 어떤 득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전혀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2: 예.
5: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위대함을 봐야 된다.
2: 포기하게
5: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2: 워낙 부처님 일대기를 방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 후에 경전에 나온 가르침들을 부처님께 직접 듣는

0: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도 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뽑은 부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확인해 볼까요?
1: 사랑하는 비구들이여, 자신에게 등불이 되어라. 깨어나라. 담마의 길을 걷도록 해라. 자신을 귀처로 삼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 열심히 부단히 정진하도록 하라. 부디 포기하지 말라.
0: 네, 부처님 유훈이 담긴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마지막 유훈이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해서 방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바르게 노력해서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아마 저 당시에 아라한이 되지 못한 비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2: 아라한들은 뭐 수행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고 저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0: 네.
2: 들어가죠.
0: 예.
3: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제 생략하라고 하면 나는 그 와이담마 상카라 아프마디나 삼파디트라는 그 말을 좀 생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0: 네.
3: 그 인과연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들은 소멸을 봉성을 한다라는 그 말이 깨달음의 계침을 상징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4: 이 얘기도 원래 유은의 맨 마지막 나오는 네. 유은 안에 있는 얘기.
0: 네.
4: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 선종에서는 뭐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하늘로 떠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열반하시는 자세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저렇게 그냥 누워서 서쪽을 보고 돌아가시거든요.
0: 그러니까 예.
4: 서쪽은 죽음의 땅, 그다음에 동쪽은 삶. 그래서 겐지스강도 인도도 보면 아니 겐지스강이 아니고 인도의 아니 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이제 동쪽에 사람 살고 서쪽에 피라미드 있고 비슷한 문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돌아가시는데 너무 평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고
0: 네.
4: 한마디로 압축하면 노력해서 열심히 해라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0: 네.
4: 그래서 저게 처음 들을 때는 뭐 저렇게 좀 약간 싱거운 말씀을 막판에 큰 스님들 임종계처럼 뭔가 한 방을 터트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알딸딸한 말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라고 했지만 살아보니까 저거같이 간절한 얘기가 없어요.
5: 그렇죠.
0: 네.
5: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전체 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유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쌈빠데따 한 다음에 우리 그 대반 열반경에서 아얌 따따가따사 빠찌마 왔자 이런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러는데 바유담마 상카라 하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본성적으로 파괴되게 마련이다.
0: 네.
5: 그러니까 나는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나는 이제 없는데 너희들밖에 남지 않았느냐. 아빠마데나 따라서 너희들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꼭 너희들의 목적을 이루어라. 이건 꼭 그 우리 그 옆집 아저씨가 그지 공부 안 하고 맨날 저기 노는 이제 옆집 아들한테 가서 해주는 훈계 같은 말씀인데 정말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보기엔 너무 따뜻하고
0: 네.
5: 너무 좀 가슴에 와닿으며 꼭 지금 현재도 바로 옆에서 부처님께서 너 게으름 피우지 마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는 정말 인간적인 말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BTN 불교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사실 이 시간 동안 55부작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물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요 장면들 좀 모아보고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 또 사실적인 경전에 담긴 이야기들 또 비교도 하면서 네 분께서 설명해 주셔서 참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함께해 주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자연스님부터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죠.
4: 55부작을 아예 그냥 나눠서 하면 한 200부작 만들겠는데 그걸... 특집 프로로 해서 1년 내도록 방송할 수 있는. 근데 이건 농담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뭐 부처님 오신 날이고 뭐 이래서가 아니고 교조를 등한시하는 종교의 영속성과 그다음에 이 퍼져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야말로 가장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머릿속에 잣대로 딱 정립만 돼 있으면 그 나머지 가르침들은 그다음에 생활 윤리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리를 잡히게 된다.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자나 컴파스가 세상을 바르고 둥그렇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자나 컴파스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발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생애야말로 시작이자 가장 궁극적 가르침이 될 수 있다.
0: 네, 김재성 교수님 어떠셨나요?
2: 네, 저도 한 종교나 사상을 알려면은 그 종교나 사상을 만든 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피상적인 어떤 그런 것만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 생애를 먼저 제대로 배우는 것은 불교 공부가 시작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우리한테 전해진 수많은 자료들이 많은데 대승불교적인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초기 불교, 법화불교적인 자료들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좀 제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드라마 부다는 아마 한국 이 시청자들에게 BTN 시청자들에게 부처님 생애의 의미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드라마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부처님 생애를 깊게 공부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담마스님. 네,
3: 사실 저도 이제 그 드라마 부다를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가르치면 앞으로 나오는 제 시대에는 더 뭐 이제 그 제대로 나온 거 이게 중요하지만 약간 도명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담으면 어떨까? 어떤 경전은 그냥 도명상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하면 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접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0: 편하게,
3: 들어서
0: 예
3: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한국 불교에서 그리고 전 세계 불교에서 그런데 그 고민을 많이 하면 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5: 그 이 부처님은 저기 제가 불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자신이 깨닫는 가르침을 훨씬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 살아계시는 동안은 자기 과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셨을 거고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데는 제가 보기에 한 900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완벽한 형태로 갖춰지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900년 동안 불교인들이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들 이 정도는 알아야 불교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들 전부 이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년에 걸친 장구한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이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는 이 자체가 가장 완벽한 불교 입문서가 되고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불교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완벽한 스토리텔링 자료가 되는 게 이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의 드라마로 우리가 보게 되면 단순히 부처님의 일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충실한 불교인이 된다. 아주 충실한 불교인이 되고 신심이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좋은 불교 신자가 된다는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니까 참 저도 이 좀 이 뭐 이제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 많았지만 그래도 참 이 뿌듯하고 나름 저도 이렇게 좀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뭐 그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BTN 불교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드라마 붓다를 통해서 모쪼록 부처님의 생애를 더욱더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

0: 1000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2021년 7월 22일 모두가 슬픔에 빠졌다. 세상 속에 자비를 꽃피웠던 큰 스님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
1: 천지와 여 동근이요 만물여 일체다. 천지가 나와 한 몸이고 만물이 같은 몸이더라. 그러니까 나와 이웃과 또 국민과 지금 말하자면 동일법성의 정신, 동일체의 정신, 세계 일화 정신이야.
0: 한평생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수행하는 삶을 살았던 큰 스승. 시대와 아픔을 품고 인연으로 치유한 월주 대종사의 삶을 되짚어본다.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했던 월주 스님. 범납 67세, 세수 87세. 평생 수행하는 삶을 살며 자비행을 생활화했던 시대의 큰 스승, 월주 스님이 떠나는 길. 통도사의 방장 성파 스님은 월주 스님의 원적을 그리는 만장을 직접 쓰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2: 4시 이후로 올 때는 길이 있더만은 거처 무종이라 가는 곳에는 종적이 없다. 일도 양단하면은 한 칼로 양단해버리면은 무육거래라. 생사거래가 없는 법이다.
0: 정재계 주요 인사들도 조문을 이어가며 부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었던 월주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3: 해야 할 일이 많으신데 정말로 억울합니다. 언제 또 다시 만날 때는

0: 찾아 얼마 만에 다리를 펴고 누우시는 겁니까? 큰 물고기 깊은 물을 찾아가도 모악산 천년 바위에 깊게 내린 뿌리는 여전합니다.
1: 태공당 월주 대종사. 그의 삶은 대한민국과 한국 불교의 근현대사 그 자체였다. 출가 후 한국 불교의 초석을 다진 것은 물론 국가와 이웃의 고통을 해결하고 세계 인류의 공생을 실현하고자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2: 살 때는 온 기운을 해서 살고 죽을 때도 온 기운을 다해서 살아야 진정한 수행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비, 행을 항상 한결같이 행하시고 가셨습니다.
3: 이 시대의 사표로서 또 이 시대의 진정한 보살의 하인으로서 일생을 사시다 가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 자미득도 선듯하라. 내가 성불하지 못하더라도 남을 성불시켜야 된다. 그 보살행을 늘 강조하셨고 평생 그런 청빈한 삶으로 요육중생을 늘 실천해 오셨던 삶을 일관되게 사셨습니다.
1: 월주 스님의 법구가 평생토록 수행정진에 전념했던 금산사 경례를 지나 다비장으로 이동했다. 육신을 벗어던지고 정멸의 길로 떠나게 된 월주 스님.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누구보다 자비로웠던 스승. 일생을 정직하고 바른 길만 걸어왔던 선각자. 한결같이 불자들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었던 월주 스님을 떠나보내는 길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다.
5: 그냥 따르면 될 것 같은 곧고 맑은 어른이 참 그리운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6: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고 울먹이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가셔야 될 분이 아닌데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가 정말 불효를 했다 이리 싶고 정말 너무 많이 아쉬워요.
1: 깨달음은 경전 속 글귀만이 아니라 고통받고 서름받는 우리 이웃의 신음과 탄식 속에 있다. 산이 아닌 우리 곁에, 절이 아닌 사회 속에 뜨거운 횃불처럼 굳건한 바위처럼 살았던 큰 스님. 불길 속에서 스님의 법구는 허공으로 흩어졌으나 그의 삶과 자취는 중생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월주 스님은 한국전쟁이라는 격동기 속에서 종교적 실천 수행을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고자 염원했다. 그러나 출가와 동시에 불교 정화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는 1954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당대 선지식인 금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리고 그의 나이 불과 26살에 불교 정화운동에 참여해 분교 중이던 금산사에서 주지를 맡게 된다.
7: 중독부 강점기에 일본에는 거의 다가 그 가족을 거느린 사람들, 사람들이 승려이고 또 지도자고 주지도 하고 뭐 교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권장해가지고 그게 외색불교가 된 거라요. 그 외색불교를 청산하는 것.
1: 월주 스님은 한국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1980년 4월,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총무원장이라는 대임을 맡은 그는 일본식 외색 불교의 청산과 정화운동을 바탕으로 종단 내부의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의 정신을 선양했다. 그러나 12.12 사태와 5.17 쿠데타로 신군부 정권이 권력을 장악했고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전개됐다. 그때 월주 스님은 주변의 만류에도 광주를 찾아 고통받는 시민들과 함께했다.
8: 전국 각지에서 밝고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자는 사회정화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국민에게 향한 신군부의 총불이는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불교계로 향했다.
8: 밀수, 마약사범 등 3만여 명이 검거돼서 상당수가 군부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거나 근로봉사를 통해 새 사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7: 전두환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안사령부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성명서를 써가지고 왔어. 나보고 지지해달라고 해서 정교 분류 원칙에서 그걸 지지할 수 없다.
1: 한국 불교에 큰 치욕을 남긴 12.7 범란이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관은 스님 및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로 연행, 고문한 것으로 모자라 군경 3만 2천여 병력을 투입해 전국 6천여 곳의 사찰을 군홧발로 짓밟았다. 당시 월주 스님은 총무원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서다 갑작스럽게 끌려가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23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9: 12.7 범란 때도 총무원장을 불과 뭐 몇 개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아무 혐의가 없으니까 이 종단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지고.
1: 이 사건으로 월주 스님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총무원장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불교계의 피해는 막심했다. 신군부는 수행자들에게 치명적인 죄목을 엮어 언론에 터뜨렸고 불교 전체를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했다.
10: 차라리 그럼 큰 스님이 좀 군사 독재 시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같이 갔으면 어쩌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 안쪽으로는 저는 젊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가 그 군사 독재 시절을 이렇게 찬양하기보다는 옳다는 것은 옳고 그러다는 그러다를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좀 비굴하고 또 좀 손해보고 크나큰 불자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절에 큰 피해를 받지만 또 후대에 그것이 이제 진실이 또 드러나고 지금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지금 와서 보면 큰 스님께서 큰 성각자의 길을 가셨구나.
11: 세상에 그 상상도 못할 우리 전국에 있는 사찰을 그렇게 군홧발로 짓밟는 그리고 스님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이런 것은 상상도 못 하셨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 판단한 그 후유증이 이런 정도였을까. 여기에 대한 그 고뇌가 굉장히 깊었고 그게 오래 가시더라고. 내가 곁에서 그 뵙고 항상 느끼면서 한 가지 어떤 순간이 오면 그 고뇌의 흔적이 나한테도 많이 느껴지고 그랬어.
1: 범란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된 불교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선택과 부담을 안고 있던 월주 스님의 심정이 그의 회고록에 잘 나타나 있다. 불교계의 아픔을 목도한 월주 스님은 이후 미국으로 향했다. LA 반야사에서 칩거하며 한국 불교에 나아갈 방향과 종교의 역할을 고심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난 길은 3년 넘게 이어졌다.
11: 나중에 당신 말씀에는 그러시더라고. 그때가 내 인생에서도 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때 그 한 2, 3년이 상당한 전환점이 되셨던 것 같아, 당신 삶에.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그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힘이 있을 때는 어느 쪽에 최선을 더해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판단도 아마 그때 얻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2: 어떤 분들은 도피성 해외 여행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스님께서는 외연을 학잡으러 가셨어요. 이 세계 넓은 곳의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수행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큰 사회의 그러한 정치나 종교라든가 사회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떠나서 유럽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 활동들을 거기에서 이제 또 배웠고.
1: 월주 스님은 일생이 배움의 연속이라고 했다. 월주 스님은 미국과 유럽에서 정치, 종교, 사회제도, 시민활동에 대해 배웠고 인도, 미얀마를 거치며 중생들을 위해 펼칠 보살행을 그려보았다. 불교가 산중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아픔을 나누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7: 제법이 종년생이요, 제법이 종년멸이라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멸하는 거다. 예? 그런 게 그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유가 생기고 뭐, 예, 미국 문화를 보고 또 여러 가지로 그거 배운 게 많아요. 예?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멀리 보는 안목도 생기고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가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1: 미국에서 돌아온 스님은 대사회 활동에 집중했다. 그리고 스님은 1994년 다시 종단 천면에 등장했다. 무려 14년 만의 일이었다. 제28대 총무원장에 다시 취임한 스님은 개혁 종단을 이끌며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했다. 산중 불교에서 탈피해 불교의 현대화와 사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9: 월주 스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깨달음의 사회화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불교는 아무래도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가능하면 개인의 수행이라고 할까? 그런 은둔적이고 산중불교적인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월주 스님은 취임하자마자부터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주창하셨어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주창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굉장히 극대화하시려고 처음 취임부터 마지막까지 노력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7: 수행해야 된다. 수행해서 또 불교를 공부해서 확신이 섰거든. 네? 또 배워서 알았거든. 아는 것만치 전달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깨달음 사회운동 일환으로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해서 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제도 개혁도 하고 해서 하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운동 또 그다음에 뭐 여기 양성평등운동 통일운동 통일운동 뭐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다음에 이제 분배정의 경실련은 또 사람 노력한 것만치 대가를 받고 살아야 된다.
1: 불법은 세간에 있고 세간을 떠나서는 깨닫지 못한다. 앉아서는 성불할 수 없고 진리는 세간에서 실현해야 한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월주 스님의 화두였으며 삶의 지침이었다. 그리고 지난 4월 월주 스님의 사상과 삶, 깨달음의 사회화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2: 불과하시는 그런, 그래서 이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를.
1: 보살행을 몸소 실천했던 월주 스님의 일주기를 추모하는 동시에 스님의 사상을 널리 선양하고 높은 가르침을 계승하고자 열린 특별학술대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금산사의 계율과 지장,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이를 계승하고 구현한 월주 스님의 삶을 조명한 것이었다.
13: 화엄경에 이 보현행원품에 이 보현행 오보리라는 구절이 있어요. 보현행으로서 보리를 삼는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보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현행 보살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겠다. 나는 이번 생에 미륵이 하생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용화정토를 만들어 주시는 그 이전에 이 용화정토를 만드는 이 보현행 보살행으로 나의 깨달음을 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그 많은 보살행을 하셨던 이타행을 하셨던 그 근본 사상 중에 큰 스님의 미륵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있지 않았느냐.
1: 미륵의 핵심 도량이라고 하는 김제 금산사. 월주 스님은 젊은 나이에 주지가 된 이후에도 평생을 이곳 금산사와 인연을 놓지 않았고 덕분에 그의 사상 중심에는 미륵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도솔천에서 미륵 부처님이 하행해 세 번의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해 준다는 미륵 하생 신앙. 이것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것이다.
13: 굉장히 스님의 그 미륵 신앙과 사상이 다른 기존에 있었던 미륵 사상과 구분되는 굉장히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륵 신앙의 핵심은 미륵이 오셔서 우리를 제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륵이 하생해서 이 세상을 용화정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이 미륵의 용화정토를 다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미륵이 오셔서 마지막 완성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큰 스님의 요익중생이나 그 다음에 깨달음의 사회운동 이 모든 것들이 스님께서 이 미륵의 용화정토를 만드시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고 자비행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스님의 사상의 기본 핵심이 여기에 있었다.
1: 공덕을 쌓고 발원하며 보살행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처럼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도 세간에서 공덕을 쌓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인 것이다. 미륵 보살은 자비를 상징하여 자씨 보살이라 불린다. 때문에 월주 스님은 언제나 자비행을 강조했고 수행과 자비를 둘로 나누지 않았다. 수행하며 자비를 베풀고 자비행을 하며 또 수행해야 한다는 말은 그의 입버릇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몸소 최전선에서 보현행, 이타행, 자비행을 실천했다. 개혁종단의 첫 총무원장으로 복귀한 뒤 월주 스님은 불법이 세간에 있음을 역설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스님은 인간 중심의 경영과 행정으로 종단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갔다.
14: 그 개혁종단이 과거의 그 불교 집행부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7: 그때는 한두 사람이 절대권을 가지고 종단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이 역할을 분담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종회가 있고 또 사정기관인 호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무원이 있고 새롭게 신설된 교육원이 있고 포교원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이렇게 이렇게 그 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총무원장 권한은 줄어들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이 동참해가지고 또 일하기 때문에 종단을 좀 화합하고 또 그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뭐 끌고 가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9: 철량 하이텔 이제 그런 인터넷 부분들이 좀 이제 도입되면서 급속하게 이제 급으로 변화되는 게 이제 급변의 시기였었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 종단은 사실은 재반의 어떤 행정 체계라든가 여건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낙후되어 있다고 할까? 종단개혁 자체가 종맹령을 체계화하고 현대화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들을 전산화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총무원장, 월주신 총무원장 재직 시절에 상당한 그 토대라고 할까? 기초를 다 놓고 또 일정한 정도 안착시키는데 기여한 걸 기억합니다.
1: 귀일심원 요익중생 월주 스님은 평생에 걸쳐 이 소신을 불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확대해 나갔다.
15: 깨달음이란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살핌을 주자. 보살도를 실천하는 길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불교가 복지설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때 바로 개혁종단 이후에 스님이 주장해가지고 이곳저곳 복지설을 많이 해서 이 짧은 기간에 그래도 다른 종교하고 같이 가는 복지 시설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1: 월주 스님이 이끄는 개혁종단은 안에서의 개혁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일에도 눈을 돌렸다. 깨달음의 사회화 일환으로 복지 지원에 힘쓰기 시작하며 1995년 사회복지재단과 96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을 설립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사업의 틀을 마련했다. 덕분에 1995년 118곳에 불과하던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이 20년 만에 천여 곳 이상으로 증가했다. 불법의 전파도 삶의 현장 속에서 중생구제를 실천해 나갈 때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던 월주 스님. 종단 안팎으로 이러한 거대한 변화, 그 중심에 월주 스님이 있었다. 그는 종교 간의 울타리도 넘어서는 행보를 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종교계 벽을 넘어 가톨릭, 개신교의 주요 인사들과 힘을 합치기도 했다.
9: 다른 종교들과 연대, 다른 종교 수장들, 원로들과 연대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화, 인권, 남북 그 협력, 그 통일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깨달음의 사회운동 추청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굉장히 극대화하시려고 처음 취임부터 마지막까지 노력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16: 고 김수환 주기경, 고 강원용 목사와 함께 민주화를 위한 대사회적 메시지와 실천행을 함께 하신 시대의 선지자이셨습니다. 조화와 화합의 화쟁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월주 큰 스님의 고귀한 헌신의 발로였습니다. 남아있는 저희 종교인들은 월주 큰 스님의 소중한 정신과 가치를 더욱 발전 계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월주 스님은 사찰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종교가 사회와 호흡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었다.
17: 종단들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18: 오래 전부터 예상치 못한 환란을 대비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보태지 않는다면 IMF 사태의 악한 마음이 된다면 오늘 이 경제 위기는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1: 총무원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의 자비행은 멈추지 않았다. 8년 동안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앞장섰다.
19: 스님께서는 이제 그 이 민족 도끼는 이제 세계가 아니고 우리와 가깝게 있는 북쪽 동료들이 그때 아마 97년도 이런 우리 굉장히 그 북한이 식량난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6대 종교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불교 대표로 이제 큰 스님께서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서 스님이 다른 것은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조건 없이 무조건 도와야 한다. 같은 동포인데.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쌀을 좀 걷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님 가깝게 이제 평양도 따라가고 또 스님하고 이제 그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그 스님이 그 어려운 것은 조건 없이 그때만 해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7: 북한의 냉해와 수해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아주 참 헐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이웃돕기 운동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동포회로서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 입각에서 우리가 보살행을 해서 다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공존 공송하면서 참으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정신을 시대 정신을 발휘를 해야 될 때.
19: 이제 그때 스님께서는 그 민족 도끼를 하는데 정신적으로 그 피폐하지 마라. 항상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희망. 그 사람들이 어떤 한계에 부닥치면 아이고 이거 해서는 안 되지 하고 포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응? 못한다. 소리도 그렇지만 가슴이 한 번씩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벌써 우리보다는 훨씬 앞날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스님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더 듣고 실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지금에 와서 그 실천 스님의 그 몸소 그 배 타고 하신 그 모습들을 가기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빠져갈라 하는 그 모습들 이제 와서 좀 슬플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쟤들이 더 의젓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굽눈이에겐 법보다 밥이 먼저라 했던 월주 스님은 고통받는 이웃 곁에 늘 함께했다.
7: 배고픈 사람, 병드는 사람, 못 배운 사람, 환경 오염을 또 고통받는 사람을 이 도와주는 것이 이게 복전이요, 복전. 이 보현행이 오보리란 말도 여러 번 했잖아요. 이 보현행이 보현행을 함으로써 보리를 깨달을 수 있다. 보리를 깨닫게 되면 나중에 해 따를 수 있거든. 어떤 가치보다도 그 자비가 제일 소중한 가치요.
1: 월주 스님의 중생 구제 원력은 가장 서러움을 받고 살아온 이들에게 먼저 닿았다.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위안부 역사관이 바로 그것이다. 10대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끌려가 유린당한 참혹한 범죄 사실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시작된 것은 1991년. 정부의 지원도 사회적 관심도 부족해 오갈 곳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먼저 1992년 나눔의 집이 설립됐다. 그리고 나눔의 집은 월주 스님이 생전 가장 많은 애착을 쏟던 곳으로 그의 회고록에선 나눔의 집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한 진심을 엿볼 수 있다.
2: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거든. 정부에서도 예면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스님께서 사제를 들어서 처음으로 그렇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활시설을 만들었거든요.
1: 그날부터 진실의 역사가 시작됐다. 스스로

0: 또한 위안부와 같은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세계의 문제를 알리고 교육할 수 있도록 30년 넘게 헌신해왔다.
1: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할머니들이 생기고 모든 게 국가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받쳐주지를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할머님들께 잘하라고 항상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0: 하지만 2020년 나눔의 집은 후원금 사용 문제가 대두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2: 걱정을 안 하셨어요.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시고 실제로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문제가 없어서 옆에서 지켜보면 그 별거 없다, 문제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하게 엮어지고 발표가 되니까 거기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3: 스님의 어떤 안위보다는 어떻게 이미지가 이렇게 나눔의 집이나 이런 어떤 피해가 할머니, 어머님들한테 가시는 걸 가장 가슴 아프가 생각하셨고 변명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 진실은 밝혀진다고 그런 시간에 할머니께 어머님께 더 잘해드리라고.
4: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나눔의 집과 관련해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된 월주스님과 원행스님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법인 자금으로 건강보험료를 대납하고 개인 저서를 구입했다는 내부 제보자들이 제기한 월주스님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원행스님 역시 같은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전 소장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끔찍한 오명이 씌워지고 2년이 지나서야 진실은 밝혀졌다. 월주 스님이 떠난 지금 나눔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 스님과 함께 나눔의 집을 운영했던 이들은 강제로 물러났지만 그 뜻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나눔의 집을 지키고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버린 30년의 시간. 월주 스님은 할머니들의 가슴 속에 남았다.
5: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월주 스님. 월주 스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6: 좋은 분이었어요. 할머니를 고상시키지 말고 마음 고상시키지 말고 달궈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요.
7: 그대 잡았어도 왜 그러는가? 가네가 잘했는데 속상해. 그래도 안 했는데 그랬다고 그러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나는 가만히 안 있어. 당신 뭐인데 함부로 그 사람이 나보다 좋다 하는가? 알지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이 잘한 사람이라고. 누구한테 말아가서 이런 말을. 나는 정말로 몰라.
8: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걸 잘 살피지 못하는 것은 허물이 있지만 원칙을 어겼다든지 어떤 후원금을 유용했다든지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나 절차상에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은 그런 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 큰 스님의 평생 하셨던 일을 그렇게 쉽게 매도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큰 유감이고 큰 스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0: 세계 일화,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9: 종단에 이제 당신이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고 이제 그것이 끝나니까 그때는 이제 세계로 눈을 돌리신 거예요. 부자님들의 그런 정성과 저력을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분들한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아마 가시는 날까지 이렇게 사시다 가신 것 같아요.
0: 2003년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 지구촌 공생회

0: 구유가 탄생했다.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만든 최초의 국제 구호 단체인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식수가 부족한 캄보디아 등 6개국에 2,500여 개의 우물을 팠다.
1: 식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16억이고 그리고 1불 갖고 2불 갖고 사는 사람이 26억이나 돼요. 그러니 아직도 멀어. 또 뭐 그런 데 비해서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그런 마당계지.
0: 월주 스님은 세계로 시선을 돌렸고 지구촌 공생회를 통해 세상과 함께하는 불교를 꿈꿨다. 그리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모란장을 수훈하고 만해대상, 민세상 등도 수상했다. 그렇게 받은 상금들은 다시 세계 일화를 위해 사용됐다. 바로 학교를 짓는 것이었다. 케냐에 세워진 태공학교, 만해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움막에서 겨우겨우 배움을 이어나가는 제3세계의 꿈나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개 국가에 80개가 넘는 교육시설을 건설했다.
2: 간다고 했을 때 당신 저한테 세계 부지를 부탁했어요. 종교활동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엔 좀 우아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깨지 마라. 예,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이랬어요. 저는 이사장 스님의 그 생각이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하기도 하고 퀘션마크로 갔는데 가서 현장 가서 부딪혀 보니까 이사장 스님 말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인연이 됐어요.
0: 나눔은 무주상 보시라 강조했던 월주 스님.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는 나눔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했다.
1: 뭐랄까 대자 대비 정신으로 하는 거요. 예, 그래야 도와주는 기쁨이 말할 수 없어. 우물 파는데 그 중국식 간다. 예, 그 도와주러 간다. 기쁨을 갖추러 간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3: 그 월주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자립과 사후 관리를 좀 예를 들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지구촌 공생회에서 지원을 하면 지역 주민들은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좀 세워주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0: 월주 스님은 사후 관리를 무척 강조했다. 최소한 물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기를. 후원자들의 정성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했다.
2: 후원자들은 뭐 이사장님 인색하다 인색하다 이러지만 제가 생각할 땐 다 시중 물건이고 후원자 돈이고 후원자에 대한 배려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짓고 그 명판에 여러 명의 후원자 이름이 이렇게 써지거든요. 누구누구누구 후원자가 이 학교를 지었다 뭐 이랬는데 그 이름이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그걸 당신 눈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네.
0: 후원금 사용에 있어 월주 스님은 누구보다 철두철미했다.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사진 등으로 결과를 보고하는 결과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할 정도였다. 언제나 후원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후원자를 1순위에 두었던 스님은 회고록에서도 후원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후원금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책임감을 몇 번씩 표현하기도 했다.
4: 예. 권승이다, 행정승이다, 정치승이다, 명예승이다, 뭐 온갖 얘기와는 전혀 다르게 저런 얘기에 매우 단순 소박하고 소탈하게 사셨다고 하는 것, 또 계율이라는 형식을 놓고 보더라도 특별히 그걸 주장하거나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맑게 살았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소문과는 다른 면모로서 나에게는 중요하게 비춰졌어요.
0: 월주 스님의 생애는 자비행이자 이타행이었으며 보살행이었다. 함께 살아.

0: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선지식은 삶의 화두이자 지침을 일생 동안 실행하며 살아왔다.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쏟았던 이 시대의 진정한 자비보살, 월주 스님. 스님께서 떠난 후 지난 4월, 월주 스님이 마지막까지 관심을 기울이며 당부를 잊지 않았던 프로젝트가 전북 전주시 황방산 기슭 서고사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1: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이 한국 불교의 수행법인 명상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세계평화명상센터가 전주에 들어섭니다. 세계평화명상센터 기공식에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해 주지 성우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월주 스님은 명상센터는 불교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전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학술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이런 명상센터가 꼭 필요하다 봅니다.
0: 금산사의 말사로 명맥을 이어가던 서고사에 불어온 새로운 바람. 과거 어려웠던 전북불교에 희망을 심었던 월주 스님이 전북불교의 새 희망이 되길 바라며 준비한 세계평화명상센터. 목조 명상관에 봉안되는 부처님 점안식을 치르며 전주뿐 아니라 한국, 나아가 세계 명상문화 발전에 기여할 준비를 마쳤다.
3: 그 스님과 약속을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뭔가 여기에 스님의 마지막 그런 그 염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가 잘 이루어지고 또 이곳이 잘 되었을 때 전라북도의 불교 포교의 하나의 전초 기지가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님의 유언을 잘 유지하고 받든다는 자원에서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0: 깨달음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행복을 느꼈던 월주 스님. 살아온 모든 생애가 임종계라는 스님의 마지막 유훈처럼 큰 스님의 삶, 모든 것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이 되어 영원히 남아있다.
4: 폭염이 온몸을 땀으로 적시던 날 님을 보내는 이 마음은 오열과 항망함으로 아픔의 이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스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요? 나의 스승님, 스님을 허무했던 하보살은 지금도 스님하고 불러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느 때 어느 별에서 스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남아있는 생 동안 열심히 정진하고 살겠습니다. 저의 큰 스승님이시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저는 스님이 생각나면은 마늘땅 마당을 찾겠지요. 스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명지 올립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0: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지겠지.

0: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응?
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

0: 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장례포교의 진심.

0: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글자 여러분, 뱃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윤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윤회가 왜 중요하냐면 윤회하는 건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하자고 하는 게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윤회가 불교의 거의 핵심 가르침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생사윤회 생사의 달인데, 생사란 건 생로병사,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괴로움이다.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그래서 그걸 줄여서 생사윤회, 보통 생로병사의 윤회다. 근데 생사에 윤회하는 건 고다. 그 다음에 생사에서 벗어나라, 해탈해라. 벗어나는, 해탈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다. 그래서 윤회란 말은 니까야 빨리 열어 삼사라라고도 하고 왔다라고도 하는데 삼사라라는 윤회의

예, 말씀은 옮겨가는 거, 윤회하는 자. 그 중생은 윤회를 안 해야 행복한 건데, 윤회는 괴로움이라 했어요. 그래서 변하는 거, 옮겨가고 돌고 도는 거. 그 다음에 왔다라는 뜻은, 그 옮겨가고 윤회하는 자에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것, 윤회의 그림자를 벗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윤회는 탐진치 삼독의 어두운 원망, 증오, 미움, 저주 이런 것들이 전부 어두운 업을 짓는 것이다. 어두운 먹구름이다. 그래서 왔다라고 할 때는 깨달음이다.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는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된다. 윤회를 배제하고 부정한다. 그러면 불교가 서들못해요. 성립이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에서 남는 것은 없다. 우선, 윤회를 부정하다 보면은 연기, 무아, 윤회 보통 그러거든요. 뒤에 저희가 자세히 이건 설명할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불교에서 카르마, 업으로 신구의 삼업에 대한 인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씨 뿌려져서 열매 맺는다라는 거고, 그것이 부정의 시작이 돼요. 우선 업으로 인해서 인과응보,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그런 것이 윤회를 배제하다 보면은 부정하게 되고 그게 부정의 시작이다. 그쯤 게 부처님의 깨달음은 생老 병사를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팔만 대장경은 부처님의 일대 시교 말씀은 생로병사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윤회는 출발을 한다. 그래서 윤회는 불교의 토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깨달음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생사를 극복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아서 깨달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다. 부처님은 어떻게 윤회하는 중생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부처님께서는 윤회하는 중생의 삶,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게 해탈이잖아요. 깨달아. 부처님이 오셔서 깨달아서 생로병사의 윤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깨달으셨고, 그걸 가르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음을 배워서 알고 실천함으로써 이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비구 사부대중 우리 불자들의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부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부대중 불자로서는 비구비구니 우바세우바이로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윤회에 대해서 표준 국어사 대사전에 나오는 말씀을 좀 옮겨봤습니다. 불교. 불교에서 윤회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108번뇌, 탐진치 삼독의 업에 의하여, 삼계육도,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여섯 군데,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사바세계, 우리 인간 사는 세계부터 천상 세계까지,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와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여섯 군데가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계육도의 생사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윤회를 부정하면 업을 부정하는 것이고 인과를 부정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최승의 무상정 등 정각은 연기,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본다. 윤회를 부정하면 업과 인과와 연기와 무아와 연기를 전부 부정하는 것이다.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윤회는 연기 무아 윤회를 같이 셋을 상의상관 엮어서 설명해야 윤회가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부정하면 우리 불교가 제가 좀 진단컨대 한국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임문자라고 좀 멀리하는 경향,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나 그런 뭐 정진, 기도 정진, 염불, 사경, 절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신앙을 부정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도란 말은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불교에서 용어가 안 맞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는 종교요, 구원이요, 과피다, 소원 성취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법화경, 대승경전인 법화경 비유품에 욕계석계 부석계는 나의 소유고 금차생에 계시하여 기중생 실시오자 그 가운데 모든 중생들은 나의 자녀들이니라 이금자체 다대환란 이 사람들이 중생들이 살아가려면 환란이 많다 유아일인 등이 고 오직 나한 사람만이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게 비유품이 나오는 불교는 종교요 구원요 과피요 고난이 많은 자들아 내가 다 구원하리라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사경하고 사설 해설 남한테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수행체계 팔정도 수행체계 사년초 수행체계 수식관 아나파나사티 수행체계 하면은 불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종교가 아니요 불교는 기도도 아니요 구원도 아니요 과피도 아니요 소원성취라고도 아니라고 한다면 법화경의 부유품을 부정하는 게 되고 보문품을 부정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관세음보살 우리가 열심히 과피를 기도해서 염불하는 것은 그냥 짧게 얘기한다면 중생 피곤에 무량 고피신 관음묘지력 능구세강고 중생들이 곤액을 입어서 힘들어해 고피신 응? 무량 고핍신.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처님의 관세음보살 묘한 지력으로 능구세강고 세간의 괴로움을 보내주십시오. 중생 피곤에 무량 고핍신. 몸이 압박이와 괴로움에 관세음보살님의 묘한 지혜 방편력으로 능히 구원하 주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무찰불연신 그렇잖아요? 자, 구족신통력 부처님은 삼맥육신통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신통력을 구족하고 있어. 광수지방편 지혜의 방편을 전부 닦아서 널리 지혜를 가지고 계셔. 시방제국도 그러한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시방제국토로 아니 계신 것 없이 무찰불연신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나를 부르는 소리만 들으면 나타나서 구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국불교에 지금 잠깐 제가 언급하고 간 이유는 불교를 기도도 불교 용교 아니에요. 종교도 불교 용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법화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불교는 종교의 구원요, 과피요, 소원 성취하는 구원의 종교, 소원 성취의 종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도 불임문자라고 좀

부정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해야 되냐 하니까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항상 퀘스천. 의문을 가지고 이 무엇고를 깨달은 게 맞아요. 그런데 깨달으면 나는 사유화라고 얘기하는데, 깨달음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스님들의 결과부제에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사회의 목탁 소리로 들려서 사회의 깨달음이 울림이 와서 고뇌하는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생들의 고뇌하는 중생들의 하나의 목탁 소리에 울림이 돼줘야 되는데, 그 깨달음의 위상이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의 위상이 얼마나 우리 불자들한테, 우리 사회 5천만 국민들한테 해자되고 있는 건가? 이것을 한번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태어나는 원인, 우리가 윤회하는 원인을 계속 놓치지 말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명 업식과 가래에 있다. 어두운 그림자, 내탓안 하고, 인과응보 안 있고, 전부 남의 탓으로 들리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못 살아가는 것을 원망, 저주, 미워하고, 예? 시기 질투하고 하면서, 그게 무명이란 말이야. 가래, 욕망에 대한 집착, 물속에서도 물을 찾는 집착, 그래서 그게 윤회의 원인, 조건이 무명과 가래다. 초기 불전에서 그러니까 가래,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는 거, 욕망에 대한 자기 복의 분수밖에 욕망, 집착을 재생, 다시 태어나는 윤회하는 것에 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윤회를 강의하면서 제가 지금 윤회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또 오랜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불교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초기 불전 4부 니까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후타카 니까야까지 5부 니까야라고도 하는데, 초기 불전을 보면은 윤회에 대한 말씀이, 저는 뭐 그냥 하나둘 셋을 다 세서 한게 아니라 무수히 직접 부처님이 윤회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50곳, 60곳, 70곳이 돼요. 근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 근데 간접적으로 전생, 현생, 내생을 말씀하신 거나 이런 윤회란 말씀을 안 쓰셔도, 대승 경전까지 간접적으로 윤회에 말씀하신 곳은 100여 곳, 200여 곳도 넘는다. 그래서 윤회는 말로는 부정할 수 있어요. 말로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부정, 윤회는 없어. 그러나 윤회하는 현상, 윤회하는 현상은 부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죽음은 다시 태어나게 나야 하는 윤회 현상은, 윤회 없다고 부정을 할수 있어도 윤회 현상은 부정 못하고 버릴 수가 없다. 헌옷은 벗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지만, 윤회 없음을 말로써 버릴 수 있으나 윤회 현상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요즘 확증 평양이라는 거, 자기가 믿는 것만 믿는 거,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 믿고 싶으면 믿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당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되겠어요? 자기 부처님 말씀을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것은 육안, 두 눈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뒤통수에 누가 와 있어 뒤에 몰라요. 그런 게 육안의 한계요. 우물 안에 개구리의 안목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 업력에 따라서 확증평양하면 안 돼요. 나는 아미타경에 믿는데 관무량숙은 못 믿겠다. 나는 금강경에 믿겠는데 법화경에 못 믿겠다. 이러면 자기의 그 무지의 발로거든, 무식의 발로고, 공부 안 했다는 무식의 발로거든요.
그래서 니까야 아가마라는 건 이제 아환경할 때 이제 아가마 범어가 아가마라고 그러는데 니까야는 빨리어를 니까야 범본 아가마 범본 산스크리트 범본이라고 그러고 빨리어는 니까야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경전을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는 아니 되겠다. 확증 평양하면 아니 되겠다는 걸 여기에서 확실히 좀 믿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회를 믿는 것은 마음법의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이 믿고 윤회를 믿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 엄력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법의 진리를 깨달 무상정등정각을 깨달으신 예? 안욕따라 삼미학사물을 깨달으신 위가 없는 깨달음을 깨달은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벳 불교 지금 대구에 이제 경주에 있다가 지금 대구로 오신 분인데 연구원장 있어요. 여성분이신 여성불자인데 박모원자이라고 티벳 불교 티벳 경전 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시고 상당히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우리 절에도 한번 오셔서 림포제 스님 법문할 때 통역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칭견하고 한국의 이 불교 스님이나 불자들이 윤회를 좀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불신한다고 달라이라마 존자한테 여쭤보니까 그분 말씀에 스님? 그러면 스님도 아니고 비구도 아니고 불자가 아니지. 스님이나 불자가 맞느냐라고 반문하셨다. 성철 큰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전생을 부정하고 내생을 부정하면 비불자다. 성철 스님 백일법문 들어보세요. 지금도 BTN 불교TV에 백일법문 나오고 있어요. 책을 보시든지 백일법문. 제가 행사 공부할 때 전부 하신 법문이에요. 전부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고 미국의 이디아 케이시, 영국의 캐논 이런 의사, 심리학자, 철학자 3,000명, 5,000명을 다 임사 체험하고 나서 말씀하시면서 전생이 있구나, 내생이 있구나. 그런데 기독교적으로는 안 맞아, 전생이 있다고 이러는 얘기는. 그러니까 신앙하고 부딪혀, 자기 학문하고 연구한 거하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도 백일법문에서 전생 내생을 부정하면은 불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지 윤회를 부정함으로써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공부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윤회를 부정함으로써 윤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대승영령 초기 불전 전부 부처님의 경전은 부처님에 의해서 증명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경전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증명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과 마라의 마왕과의 대화 디가 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 20에 나오는 말씀 아난다여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나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아난 제자한테 아난 존재한테 우르벨레의 내란자라 강변 아니빨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고 계실 때
그때 안 한다요. 마라빠삐 만뜨가 나에게 왔다. 와서는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선 마라빠삐 만뜨는 안 한다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마왕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말하는 걸 아란존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대덕이시오. 이제 부처님한테 대덕이시오. 마왕이 얘기해요. 이제 세존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반열반에 드시란 얘기예요. 돌아가시라, 입적하시란 말씀이요. 선서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반열반에 드십시오. 대덕이시오. 이 세존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실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안 한다요. 나는 마라빠삐 만뜨에게 이렇게 말했다. 빠삐 만뜨요.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나는 나의 비구니 제자들이, 나는 나의 남자 신도 청신사 제자들이, 나는 나의 여신자 청신녀 제자들이. 이게 경전이 길어서 제가 축소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게 길어요. 이게 제자 사부대중한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이제 줄였어요. 사부대중들이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부처님의 진리를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 법을 설하는 거요. 없다고 부정하는 건 이건 망발이에요. 그런데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얘기하지 잘못 설하지 말라는 거요. 사실 스님들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갈래 설법하는 것도 신도들은 혼란스러워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게 참 고민이거든요. 저도 열심히 금강경 강의를 들은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열심히 강의가 다 틀려서 혼란스러워요 그러더라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과 같이 부처님의 말씀한 것과 같이 실천하고 법에 따라 행하게 될 때까지, 진리에 따라 나의 말씀 따라 행하게 될 때까지 자기 스승에게서 온 것을 배운 뒤에 말하고, 자기 스승은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말씀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불제자라면, 사부대중이라면,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반이라면 배운 뒤에 말하고, 부처님 말씀을 여법하게 자기 체화 체득할 정도로 배운 뒤에 말하고 전도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말이라 이제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부처님 말에 따라서 실천해 가지고 완전히 체화 체득된 뒤에 말하고 전도하고, 예? 분석하고 확립하고 분류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란존자 얘기예요.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란존자가. 모든 비구 제자들이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명심하고 가르침에 맞는 일치하는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에 따라 행하게 될 때까지, 부처님 말씀에 따라 실천할 때까지 자기 스승에게서 온 것을 배운 뒤에 말하고, 부처님 말씀 스승에게 배운 것을 말하고 전도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분명히 하게 될 때까지 생겨난 외도의 가르침을 법으로 잘 비판하고, 비판한 뒤에 비범함이 함께한 법을 설명하게 될 때까지
완전히 열반하지 않을 것이다. 아란 존자한테 부처님이 너희 제자들이 나의 배운 대로 분류하고 분석하고 확립하고 알아서 전도하고 가르침을 전할 때까지 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없다고 믿지 말라고 그런 걸 잘 파사연장 비판해서 제가 지금 파사연장 비판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짚고 넘어가는 게 사랑이고 자비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게 자비가 아니다. 비판한 뒤에 비범함이 함께한 법을 설명하게 될 때까지 완전히 열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분명히 하게 될 때까지 생겨난 외도의 가르침을 법으로 잘 비판하고 비판한 뒤에 비범함이 실천한 법을 비범함이 함께한 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세존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선석께서는 완전히 열반에 드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 걱정하지 마세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사부 대중이 부처님 법대로 여법하게 여설수행 공양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해서 체화 체득해서 다 비판하고 파사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건 전도도 안 하고 말도 전달도 안 하고 법도 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열반에 완전히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완전한 반열반에 드실 때입니다. 라는 말씀. 자, 여기 무명에 접히고 가래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말씀을 좀 썼는데 쌍유가 니까야 15번경 막대기 15번 막대기경에 나오는 말씀 9번에 나오는 말씀 그 위에 나오는 말씀 막대기경 쌍유가 니까야 공중에 던져진 막대기는 아랫부분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중간 부분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공중에서 막대기를 던졌어요. 끝부분으로 땅에 떨어지기도 하듯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어. 무명 가래 놓치지 마시고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윤회는 시작을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불교 공부를 할 때요. 종말론을 부처님은 잘 말씀하십니다. 말법시대라는 말씀을 해도 종말이라는 말씀을 안 써요.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무실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무시무종. 무시이래로, 무시이래로 모든 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구례부동명을 뭐 이런 게 전부 그런 뜻인데, 법성계에 시작이 없는 이래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 이제 무명의 가래와 그런 그 무명에 묶이고 덮여서 이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비굴이에요. 그대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전생 계속

경험, 그대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이 사바 세계에서 결렬함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죽어서 무덤을 증가시켰고, 응? 하나 무덤을 응? 매장이라고 표시해 무덤 하나 증가시켰잖아요. 시작도 없이 응? 무시례로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게 비구들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500

그러니까 모든 그런 행에 대해서 염원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다고 집착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집착하지 말고 염원해라. 제법모아 얘기할 때 많이 했어, 염원한 얘기를. 모든 행에 대해서 염원해라. 그래, 염원해야 이탐, 탐욕에서 이별할 때 있자예요. 떠나간다. 탐욕, 탐지삼독이 빗발이고 탐지삼독이 스며들지 않는 걸 이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 집착한 고정불변을 실천했다고 집착하는 걸 염원하고 그 욕망에서 떠나고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 시간에 윤회에 대한 말씀 또, 참 생각생각하다 많이 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힘이 되시고 공덕을 지어야 미래의 향상일로 할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보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스럽게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R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종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4: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부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부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당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부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부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 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윗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부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잃은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타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온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번에 이르러서 나는 붓다다 라고 스스로 붓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붓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붓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붓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초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다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다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다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 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붓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붓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붓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타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부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1: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 의원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의 왕 임제로 17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부류의 눈먼 중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는 곧 좌선 관행을 하며 흘러나오는 생각을 꽉 붙잡고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찾으나 이것은 외도의 법이다. 조사가 말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살펴보고, 마음을 들어 밖으로 비추어 보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모아서 선정에 든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짓이다. 법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조작을 하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수련을 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굳이 말을 하자면은 뭐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말을 하자면은 원래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있고 볼늘 있는 원래 있었고 늘 있는 마음이 드러난다. 그렇게 드러난다기보다는 막 그게 이제 이렇게 자기한테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집중을 뭐 우리가 그걸 의식 이제 마음이라기보다는 뭐 의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의 대상에 생각을 이렇게 묶어놓고 계속 그것만 관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는 그리고 그걸 일반적으로 선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뭐 사마타 비파사나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걸 지관이라고도 해요. 지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으로서 머물지 자고 관이라는 것은 본다 하는 거니까 한 곳에 머물러 놓고 계속 보는 겁니다. 의식을 한 곳에 머물러 놓고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수행을 하면은 뭐 어떤 효과를 보긴 할 거예요. 어떤 결과, 어떤 효과가 나와서 뭐 마음이 좀 안정된 듯하게 느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또 경험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자기 본래 면목, 자기 본성, 우리가 뭐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기도 하는, 이거를 깨닫는 것하고는 조금 길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거든. 우리의 그 불성이라 할까? 뭐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법성, 뭐 자성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이거는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손을 댈 필요가 없이 아무런 그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고요하다든지 시끄럽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뭐 밝다든지 어둡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뭐 하나라든지 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그냥 오히려 어떤 그런 의도나 생각이나 이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라는 의도,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날 때, 이게 이제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것이다. 본래부터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그런 뭘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의도를 놓아버리고 의도에서 벗어나고 아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는 분별에서 벗어날 때 그때 이제 이 진실이 드러난다. 아,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뭘 조작하는 것도 없을 때 그때 이 진실이 드러난다.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는 무슨 방법이나 길이 없어요. 뭐 있다면은 그게 이제 조작이 될 것이고 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네. 그건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문득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이 오고 그때 이제 생각 밖에서 분별 밖에서 이게 드러나서 현실이 되는 이런 경험인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한 곳에 뭐 모아놓는다 의식을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그걸 계속 관찰하고 하면서 이제 마음을 흐트러 지지 않게 한다. 이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이뤄내는 건 아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선에서 또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하고 수행하는 그런 이제 선정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쪽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선정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내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을 가지고 목적을 정해놓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 깨달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은 원래 이렇게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건데, 단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이 오면은 저절로 법이란 건 원래

우리 뭐 율법이라든 본성이라든 뭐 불성이라든 이거 원래 이렇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어쨌든 한번 요 체험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고 분별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뭐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 경전에서도 그걸 이걸 이제 뭐 불이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이라는 거는 이법이란 이제 우리 이법이 뭔지를 알면 이제 불이법의 의미도 이제 나오는 건데 이법이라는 게 분별이에요. 이거다, 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게 둘로 나눔될 것이 이법이고 불이라는 것은 그런 분별을 해서 벗어나는 걸 이제 불이 둘로 나누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한다는 거는 이 불이 법문에 통하는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찰의 정문도 불이문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도량으로 들어가려면은 불의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은 분별해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의식을 한 곳에 딱 집중한다고 해서 분별을 벗어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뭐 인과적으로 이렇게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분별해서 벗어나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도대체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 은산철벽에 뭐 가로막힌다고 말하듯이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뭐 전혀 아는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뭐 꼼짝을 못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의문은 계속 남아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은 남아 있고 어떻게도 할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가 법문을 들으면 제대로 그래야 되거든. 무슨 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체험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꽉 막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이제, 해결이 돼버리는, 해소가 돼버리고, 이제 체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생각 밖의 이 세계, 그걸 이제 우리가 출시간이라고 한단 말이죠. 불이 중도라고도 하고 불이 중도의 세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출세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뭐 진여의 세계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생각과 그 세계 분별 밖의 세계를 한번 경험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할수 없고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꽉 막혀 있다가 저절로 어느 때가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일은 뭐 선정 수행을 하거나 정신 집중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좌선 관법 앉아가지고 관법이란 게 이제 지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한 곳에다 딱 집중을 해서 그것만 딱 관찰하는 그런 식. 이제 그런 선정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거를 하거나 생각을 꽉 붙잡고서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거나 생각을 아예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딱한 곳에 그거를 생각을 묶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걸 싫어하고 고요함을 잡고 오로지 고요한 것만 좋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외도다. 왜? 조작이다 이 말이에요. 조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른 공부가 아니다. 조작이라는 것은 가짜를 만들어내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본성을 깨닫는 것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깨달음이 없어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뭐 경전이라든지 우리 불교에서 늘 하는 말이 그거거든.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다 있다. 깨달음이 본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드러나지 않느냐? 생각이라는 구름이 뭐 해를 가리듯이 생각이 또그 가로막혀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그게 안 된다. 근데 우리 불성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을 할 때, 이제 견성, 불성을 보는 그런, 뭐 말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성을 보는 그런 경험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 할 수도 있고, 해탈이라 할 수도 있고, 열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이거는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불성이라는 거, 우리 본성이라는 거는 절대로 이게 본성이구나, 이게 불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아는 거는 다 생각이기 때문에 다 망상이다, 그거는. 그걸 첫 번째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우리는 자꾸 알고 싶어 하거든. 어떻게 되는 거냐? 뭐지? 하고. 그게 중생심이라고, 그게. 그게 중생의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거든. 중생의 분별심이 극복이 안 되면 깨달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전부 다 그렇게, 아, 뭐지? 어떻게 되는 거고? 하고 자꾸 알고 싶어 하고 계속 궁금해 하다가 뭐 결국, 아, 알겠다,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세속일은 그렇게 돼요, 세속일은. 세속일은, 아, 저게 뭐지? 어떻게 되지? 하고 막 찾아보고 뭐 연구해보고 이러면은 언젠가는, 아, 알겠다,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이, 그게 세속이거든. 왜냐하면 그게 끝까지 분별, 생각을 벗어나질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깨달음은 불의의 세계란 말이야. 분별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깨달음이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할때 이게 이제 아는 건 아니지만 현실로서 이렇게 탁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건 아니고 현실로서 이렇게 탁 체험이 됐어. 이제 자기한테는 뭔가를 모르지만 하여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거는 굳이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해도 현실은 현실인 거야, 이게. 이해를 해야만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현실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와닿고 그렇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생생하고 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 없지만은 생생하게 깨 있어. 현실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해야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지. 그 어떤 이거는 노력을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 조사가면 이 조사는 이제 욕조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이 북종 신수를 비판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살펴보고 마음을 들어 바깥으로 비추어보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모아서 선정에 들어간다면은 이런 짓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것이다. 조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타고난 본성은 아니지. 본성은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니까. 본성이라는 것은 본래 타고난 것은 원래 있는 것이지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발명이 아니라 뭐 발견이다. 이렇게 뭐 쉽게 말할 수도 있거든. 발명은 없는 걸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고, 발견은 원래 있는 거를 모르고 살다가 찾아내는 거잖아. 그 깨달음은 발견이지 발명이 아니에요. 그거를 모르면 이게 공부가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려. 예. 막 조작을 해가지고 꽉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고 결국에는 그거는 억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타고나는 것은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생불멸 이런 말을 하거든. 그 반신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원래 있었기 때문에 생길 게 아니고 생기는 게 아니고 불생불멸 원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게 우리 본성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는 불생불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이제 이 체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는 어떤 수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안 하고 그냥 직진심.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저쪽 어떤 외도들이라든지 수행하는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라 하고 분명하게 수행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앉아가지고 뭘 마음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얘기를 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조작이죠. 근데 우리 불교 우리 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직진심 견성 성불이란 딱그두 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냥 이겁니다 하고 부처가 뭡니까 똥맥대기다 뭐 도가 뭡니까 잣나무다. 뭐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그냥 가르쳐 주는 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죠. 가르쳐 주는 걸로 끝이고 이런 데서 이제 생각이나 분별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가 한번 깨닫게 되는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거나 조절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잘못된 공부에 대한 지적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닦으려 하며 이 사람을 어떻게 깨닫겠으며 이 사람을 어떻게 꾸미겠느냐? 이 사람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꾸미도록 한다면 모든 것을 꾸밀 수 있을 것이니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이제 이거를 뭐 진여, 자성, 뭐 도, 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요 이제 임재선사는 이걸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어요. 좀더 친근하게. 우리가 뭐 진여, 자성 이러면 좀 말이 어렵거든. 사람 이러면은 오해의 여지도 있지만은 조금 이제 친근한 말이죠. 우리한테 쉽게 와닿는 말이죠. 그대의 실상은, 그대의 진실은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사람이다. 법문을 듣고 있는 여기에 완전하게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원래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사람인데 이 말은 그대의 진실은, 그대의 본래 면목은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여기에 완전히 실현이 돼 있다. 완전히 실현이 돼 있고, 드러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단지 이거는 알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번 이런,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통해서 이게 경험이 돼야 되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문제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것이지, 뭐,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해서 더잘 들어야 된다거나, 법문을 더잘 들으라거나, 또는 눈을 더 밝게 하라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닦으려고, 닦을 게 없다. 닦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거든요.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남는 것도 아니고,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본래 원만하다. 본래 원만하다. 이런 얘기라. 원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깨달음이 없으면 뭐, 이런 걸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닦으려 하며 이 사람을 어떻게 깨닫겠으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그냥 처음

확인하는 체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 저게 내 마음이구나, 이런 식으로 깨닫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깨닫겠으면 하는 말은, 사실은 본래부터 완전히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본래부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말하자면 원래 깨달아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대승계시론에서는 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 본래 깨달아 있었다, 본래 깨달아 있었는데 생각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지금 다시 생각을 벗어나서 깨달아 보니까, 이거 원래부터 이랬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본각시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비로소 깨달아 보니까 확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본각시각이란 말은. 대승기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는 것이지, 뭘, 정신 집중을 하거나, 뭐, 하여튼 뭐, 생각을 뭐, 억지로, 생각을 하지 않고, 고요함 속에 빠져 있거나 이런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제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자기 본래의 자기 모습,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확인되고 드러나는 거죠. 그거는 이 체험을 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거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뭐 이거 체험을 하고는, 아,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원래부터 있다, 우리한테. 아무 문제, 부족함이 없이. 예. 우리 각자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이 본래부터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늘 있는 일이고 여유하다고 그러거든. 늘 뭐, 변함없이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요게 한번 어떤, 이게 한번 이렇게, 예, 체험되는 거, 생각으로 알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가 이제 항상 우리한테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이 잘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자꾸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런. 아, 이런 거였구나. 자꾸 이런 식.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이고, 그런 걸 경계라고 그러거든. 경계 체험이라고 해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게 바로 경계고, 그게, 왜냐면 그건 분별이니까.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불성이라고 하는, 이건 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불가사의라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 알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묘한 것이고, 불가사의한 것이다. 아, 뭐라고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현실인 거는 무슨, 현실이지, 당연히. 현실이죠. 알 수는 없어서 이제 묘하다고 그러는데, 늘 있는 일이니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닦으려면, 이 사람을 어떻게 깨닫겠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꾸미겠느냐. 꾸민다는 것은 뭐 고요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깨닫고자 하는 공부를, 깨달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는 뭐 신경 쓸게 없는데, 알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 하나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이지,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방향이 그렇게 되면 계속 분별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뭐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을, 아, 지금 제 마음 이렇습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그거는. 그건 생각이에요, 그냥. 그냥 이거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아니라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있어, 우리한테. 다 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건 자기 생각인 거지. 이거는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명백하고 분명하고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어, 이거를.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살아있는 현실이어서 뭐 부정할 수가 없고 의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명하면 우리가 뭐 밝다 그러고 뭐 이제 이제 흔들림이 없어지죠. 의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현실로서 딱 드러나기 때문에 의심은 없죠. 근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 가지고 생각에 항상 생각에 속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설사 이런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을 하고 생각이 쉬어지는 경험을 한번 했더라도 그게 당장 내가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힘이 이렇게 확실하게 생기느냐,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한번 경험한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또 생각을 가지고 이걸 또 알고 싶어 하고, 붙잡고 싶어 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따라가게 되거든. 또 분별을 따라가게 되고. 그럼 공부가 이게 동쪽으로 가야 될걸 서쪽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항상 자기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중생의 분별심이다. 깨달음은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이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뭐 굳이 뭐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분명한 현실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어떤 공부하는 분들이 제가 늘 당부를 하지만은 끝까지 조심해야 될 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꾸 아 알겠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어디면 경전에 나오는 말이나 법문 속에 나오는 말이나 누구한테 들은 말을 들으면은 그래? 그렇게 돼야 돼? 그것도 말을 가지고 또 말을 들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 그러면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가 하고 또 그걸 찾게 되죠. 그게 전부 생각을 따라가는 일이거든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뭐 자타불이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타불이하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아, 이제 내하고 내 아는 사람하고 이제 둘이 아니구나. 네, 이제 그걸 알겠다, 이런 소리라고. 또는 뭐, 내가 보니까 지금 저 밖에 보이는 나무하고 내하고가 둘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완전히 망상입니다. 그거 완전 자기 생각이에요. 자타불이라는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아, 요게 자타불이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일을 하고 이거 불가사의한 거다. 여기에는 어떤 이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것 같아요. 자타불이라는 것은 나도 공이고 남도 공이야. 나도 없고 남도 없으니까 둘이 따로 있질 않고 그걸로 이제 자타불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아공법공 얘기하듯이 아니 없고, 아니 따로 없고, 바깥이 따로 없고, 그런 분별해서 벗어난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마치 내가 있고, 저쪽에 다른 사람이 있고, 옛날에는 나와 저 사람이 둘이 따로따로였는데, 이제 보니까 뭐, 저 사람이나 내나 다른 게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100% 생각이죠.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이제 자꾸 사람들이 그런 잘못이 생기느냐 하면 생각을 극복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라고. 예. 쉽지가 않아요. 예. 너무나 습관적으로 생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간은 생각의 세계고 분별의 세계입니다. 출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가사의에 알 수가 없다고, 이거는. 알 수가 없고 단지 그냥 드러나 있는 현실로서 이렇게 현실일 뿐이지
현실이니까 뭐 체험이란 말을 하는 게 드러나 있는 명백한 현실로서 의심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체험이란 말을 이제 뭐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꾸 그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이러니까 아 저러니까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다 생각이죠. 그러면 그거는 세속 일이지 출세간 법이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뭐가 아니거든, 이게. 이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건 불성이라든 도라든 법이라든 이건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가 내 마음 이러면은 자기 마음이라는 게 어떤 무엇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여기죠, 그죠? 내 마음이 뭐 어떻다. 내 마음이 뭐 시끄럽다. 뭐 고요하다. 뭐 복잡하다. 뭐 힘들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뭔가가 그런 모습,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거든요. 그게 분별이고 생각이고 망상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깨닫고 나서 깨달은 뒤에 이 마음을 항상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루공자로서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소도 얻을 게 없다. 불가사의 알 수가 없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게. 뭐, 어떤, 이런, 이 마음이 이렇구나, 이런 게 없다고요. 그건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중생들은 자기 마음이, 이렇게,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걸 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을 가지고 있어. 그게 중생인 거고. 그 상을 벗어나서,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것이 이제 깨달음의 경험인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마음이야. 살아있는 마음이고 분명히 현실로서 드러나 있는 명백한 현실이지만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할게 없어요.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는 것이고 생각을 벗어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도 우리가 생각 속에 오랫동안 살아놓으니까 참 그게 잘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꾸밀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꾸미도록 한다면은 모든 것을 꾸밀 수 있을 것이니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 스스로는 본래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온갖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온갖 생각, 뭐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온갖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좀 마음이란 게뭐 이렇게 뭐 온갖 걸다 만들어 내니까 조작을 할수 있지 얼마든지 조작을 하고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은. 꾸며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마음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꾸며낼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걸 뭐, 옛날 사람들이 그, 비유를 할 때, 금을 가지고, 금방에 가보면은, 금을 가지고, 온갖 걸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뭐, 금송아지, 금돼지, 금거북이, 뭐, 부터 시작해가지고, 금 귀걸이, 팔찌, 하여튼 뭐, 금을 가지고 온갖 걸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은 만들 수가 있지만, 금 자체는 아무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있느냐? 그런 모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가지고 온갖 조작을 할수 있지만, 마음 자체는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다 할 때는, 여기는 뭐라고 할게 없어.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고 뭐라고 할게 없다 이래서 이제 마치 텅빈 허공과 같다 해서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왔다 해야 돼요.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이러한 부류의 늙은 스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선지식은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저 노인을 헤아려 볼 수가 없다고 여긴다. 눈먼 놈들아, 그대들은 일생 동안 단지 이러한 견해만 지으며 이두 눈을 저버리는구나. 조용히 입을 꽉 다물고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당나귀처럼 벌벌 떨면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구업을 낼까봐 두려워하는구나. 이건 뭐 두려움이라는 거는 뭐 깨달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진실이 뭔지 자기가 지금 뭐 체험해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할 수도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 여기 통해서 이제 어머니 사라지고 정말 이런 현실이 있다라는 게 자기한테 이제 당장의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이라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어느 정도. 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경전이나 조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구나. 이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니까. 현실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 왜냐면 내한테 누가 뭐라 해도 자기한테 현실이니까 의심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기 전에는 뭐 어차피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어디 가서 뭐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두렵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체험 못하면서는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스님들이 무릇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도 비방하고 조사도 비방할 수 있으며 천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하며 여러 어린아이 같은 무리들을 욕하면서 거역하거나 순조롬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 큰 선지식이라 이 말은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라야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자기 근본, 자기 근원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이제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심할 게 없고 완전히 만족스럽고 안정이 되고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리고 진실이 이거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뭐 부처의 말도 뭐 비판할 수 있고 네? 무슨 조사의 말도 비판할 수 있고 뭐 팔만대장경도 뭐다 이제 비판할 수가 있죠. 그다 방편의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없거든요. 다 문제가 있는 말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차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말할 수가 없거든 이게. 알 수가 없고 분별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걸 억지로 말해놓은 게 부처님 말씀이고 조사의 말씀이고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말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위해서 방편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얘기를 해놨구나. 뭐 그렇게 눈 감아주면은 그건 다 우리가 이제 더 존중하고 뭐 받아들일 말이지만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다 문제가 있는 말들이에요. 왜 이거는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분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명백한 현실인데. 분명한 현실이고 명백한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여기 대해서 뭐 이제 직접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비유라든지 방편의 말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해놓고 보면은 그게 다 오해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문이라는 거는 자비심의 발로에 의해서 좀뭐 억지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한번 여기에 통해서 자기에게 이 진실이 이렇게 제대로 드러나면은 이제 뭐 부처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안 속아 이래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게 전부고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지 그만큼 이게 확실치 못하면은 계속 궁금함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되지? 혹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제대로 한번 이 체험이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체험이 돼야 되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0: 법화 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조직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부따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0: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00

0: 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와 계십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5: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6: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7: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삼례 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삼례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삼례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삼례 참법 기도 수행. 금생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법화삼례 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저한테 오늘 정해진 품은 수기품인데, 법화경 하면은 수기다, 수기품이다. 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법화경의 묘법연화경이라, 법화경이라, 신꽃 법화경이다, 신연꽃경이다 해서 연꽃경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연꽃에 대한 말씀이 저는 또 화엄경하고 숙타니 파타에 두 군데에 나오는 걸또 매우 좋아하는데, 화엄경이 나오는 것은 처세관 여호공 열연화 불착수,

기술의 무상조 나는 화엄경에 나오는 법 연꽃에 대한 찬탄의 말씀 두 번째는 초기 불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무소의 뿔의 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연꽃은 처염상정이라 더러운 진흙탕에 있으면서도 그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우아하게 순박하게 깨끗하게 피어날 수 있는 꽃 분류의 상징이 연꽃인데 우리 중생들은 이 사바세계가 좀 더러운 진흙탕처럼 더러운 세상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물들지 말고 연꽃처럼 피어나는 삶을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꽃, 그 다음에 이제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거,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라는 또 말씀이 나와서 이 법화경이 제목이 이제 연꽃경이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사바세계는 괴로운 세상에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 가르침 분교 근본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법인 같은 거 무슨 말씀인가 다 아시죠? 재무상 재범모아 일체계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교리 중에서 핵심이 연기 모아 공중도라는 말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는 부처님은 나는 누구냐 하니까 오온이라 했단 말이에요. 오온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 인연이 돼서 뭉쳐져서 화합돼서 사람의 몸으로 임신 머물다가 인연이 다 되면 소멸된다는 게 나는 오온이다라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나라는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연기법이나 무아법이나 공에서 얘기하는 게 나라는 것이 사람 속에 사람이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뜬구름이 나타났지만 실체가 없다.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소멸되면 그만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연꽃처럼 그러면 무아하게 순박하게 피어나려면 어떻게 피어나야 되겠느냐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 가짜 인연으로 모았다가 흩어지면 가는 건데 고정관념에 고정불변에 실체가 없다는 것이 사람은 모든 삼라망탕 눈에 보이는 것 특히 사람으로 국한돼서 얘기한다면은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는 가르침을 이 괴로운 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무아, 제법무아, 나는 실체가 없어, 공이야 라는 말씀에서 여러분들 화나면 화를 내죠. 화를 내면은 화를 내지 않아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데 화가 나면은 화가 일어나는 마음을 빨리 그치고 이 화가 어디서 왔지?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제법 무아 나에 대한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화는 상대방이 있어서 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은 욕을 해요. 욕을 해. 그럼 욕을 하면은 욕을 먹어.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사람은 실체가 없어.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어라는 얘기를 뜬구름 같은 게 똑같은 거야 얘기를 하면서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화를 낸 사람도 없고 욕한 사람도 없고 욕을 먹은 사람도 없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무거워요 했을 때 달마대사가 해가 스님한테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찾아봐도 없어요. 무거운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벌써 나는 너는 무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 치유가 됐느니라 이런 말씀하시듯이 욕을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 되는데 부처님이 그랬어요. 그걸 비유컨대 음식을 갖다 주면은 음식을 내가 받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데, 왜 받아 먹고, 욕을 먹고서 화나고 힘들어 하느냐. 저녁에 잠도 못잘 정도로 뒤척거리느냐. 그것을 제2의 화살을 맞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욕한 사람도 없고 욕 먹은 자도 없다라는 법화행자 정도 되면은 그건 지금 넘어선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욕한 자도 없고 욕 먹은 자도 없다는 것은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욕 먹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잘 살고 하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꽃 같은 법화행자들이 법화경에서 수행하는 법화행자들은 욕한 사람도 없고 욕 먹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사경을 하든지 독송을 하든지 천일기도를 해야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는 전생의 업이에요. 그렇지만 살아서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갈등과 대립이 없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연꽃처럼 피어나려면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고. 허공에 걸리지 않고. 바람처럼 허공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무아연기공을 설명할 때,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으란 얘기를 그래서 합니다. 경계에 따라서 무조건, 다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이뻐 죽겠소, 미워 죽겠소라는 게 없어야 돼요, 불자들은. 이뻐 죽겠어, 미워 죽겠어. 그래야 연꽃처럼 이 사바세계, 더러운 세계 살면서 거기에 쭉 쫓아가서 물들어서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살지 않는다는 말씀. 그러면 허공같이, 연꽃같이 그렇게 물들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갈등 대립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한 해탈의 삶. 벗어나는 삶, 내가 스스로 경계에 끄달려서 얽혀서 힘들게 사는데 연꽃과 같이 살려고 여러분들이 천일기도 하면서 계속 연꽃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할때그 구속에서 경계에 끄달리는 구속에서 너는 나를 때렸어, 너는 나를 욕했어는 마음이 사라질 때 자유자재한 해탈의 삶.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연꽃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먼저 제목에서 법화경의 제목에 말씀을 올리고 저한테 이제 수기품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수기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래에 부처님께서 미래에 여러분들한테 사후에 성불할 수 있다. 너는 무엇이 될고 하니 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고 약속하는 거하고 증명해 줘.

이러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보살행을 잘하고 불자로서 열심히 법화행자로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니까 다음 생에 뭐 아란이 되겠다, 뭐 부자가 되겠다, 네? 성불하겠다 하는 이런 증명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본인 스스로 숙의받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본인 스스로 숙의받는 거. 누가 숙의줘서 부처님이 숙의를 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해서 꿈속에서 현몽에서 숙의를 받는다든가 큰 선지식한테 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숙의를 스스로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요. 욕지 내생사 금생작자시라 했는데 제가 긴 설명 안 하고 짤막하게 넘어갈게요. 내가 다음 생에 무엇이 될고 하니 궁금할 거 없다. 내가 오늘 이 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다음 생에 무엇이 될고 하니 어떤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다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작으로 수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발보리심자는 특히 법화행자는 법화경으로 인해서 내가 더러운 땅에 살지만 율꽃처럼 피어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법화행을 하는 분들은 내가 발심해서 수행하니까 다음이 뭐가 될고 하니 다 본인들이 안다 이거요. 그게 자작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의에 대한 말씀이 법화경에 한 여러 품에서 나오는데 비유품, 숙의품, 500제자 숙의품, 수학무화 인기품, 법사품, 제바달다품, 권기품 여기에서 숙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법화경은 수기경전이란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비유품에서는 사리불존자, 부처님이 가장 아꼈던 사리불존자한테 수기를 하고, 제6수기품에서는 수부리존자한테 수기를 하고, 거기서 상수제자인 십세제자인 마하가섭존자, 대목걸련존자, 가전연존자 이런 분들한테 수기품에서 수기를 하고,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500아라한 불운하존자 교진여등한테 수기를 주고 수학무학 인기품에서는 2000명의 성문 스님들한테 수기를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지금까지 말씀한 건 근기가 아주 높고 발심을, 신심도 견고하고, 많이 도를 닦은 큰 선지식 10대 제자들, 이런 분들한테 수기를 주었어요. 그런데, 제바달다품에 가면은, 제바달다도 부처님을 해하려고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한 제바달다도 수기를 줍니다. 근데 아라한까지 돼요, 제바달다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바달다 품에서 보면은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 8세 여아 여성은 뭐 성불한다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인도 성불할 수 있다. 용녀도 성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수기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그 부처님을 키워주신 이모, 이모도 비구니가 되겠다고 그래도 그 부처님이 안 받아주다가 대림사가 있는 곳, 바라나시에 있는 거기서 아란존자가, 그럼 여성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라니까, 그러면 비구니의 성직을 주십시오 해서 이모가 처음으로 비구니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화경의 뜻이 뭐냐면, 법화경의 대의가 회삼성 기일승, 회삼성 기일승 많이 들었죠. 성문연각 보살을 합해서 일승으로 돌아간다라는 건데 법화경의 대표 사상이에요. 이 비유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컨대 말씀드리면 일분술

사상이 이제 뭐냐, 누구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은 사리불존자 같이 큰 선지식한테 숙이 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제바달타 같은 앙굴마라 같은 이러한 악인들한테도 숙의를 주신단 말이야. 이것은 법화경 사상, 부처님 사상에 입각한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를 드리냐고 하면 한강이나 한탄강이나 임진강 강 이름을 다 띄고 있어요. 다 띄고 있는데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면 한강도 버리고 임진강도 버리고 한탄강이라는 이름을 다 버리고 짠맛 하나인 바닷물이 되어 일미평등 짠맛 하나로. 그건 무슨 뜻이냐면 각자 자기의 이름을 다 버리고 부처님 바다, 여러분들은 모든 걸 각자 보현행 문수행 하면서 불수행에 다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 제자로 되면은 부처님 제자 법화행자 하나로 통일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최고의 공덕을 닦은 공부를 많이 한 선지식 사리불존자, 수불이존자한테 숙의를 주었으면 됐지. 어째서 악인까지 숙의를 주느냐면은 이건 부처님 불성사상이에요. 일체존재의 실불성,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생명이 누구나 다 구족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무슨 뜻이냐? 나는 모질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맨날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아프고 업신여기고 열등의식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존귀하고 존엄성 있고 평등한 불성을 가진 존재야. 발심만 하면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어. 이게 법화경의 가치인데, 그러면 각자 한탄강, 임진강, 그런 한강 이런 것은 차별이에요. 각자 강마다 차별성이 있어. 길다, 짧다, 더럽다, 깨끗하다, 물이. 차이가 있고 차등이 있어. 그런 게 비교를 해. 이렇게 되다 보면은 깨끗하다, 더럽다, 길다, 짧다, 갈등과 대림을 겪고 사는데, 묻강의 바다로 들어가면은 하나로 짠맛, 일미평등으로 가듯이, 연꽃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피지만, 우아하게 순박하게 홀로 피어나듯이 평등하고 조화를 일으킨 거, 평등사상. 이쁘고 미우고의 분별의 세계를 벗어나서, 의식의 세계를 벗어나서 반야의 세계에서 들어가는 거에 바닷물로 일불성으로 회상기일성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차별과 차이를 벗어나 비교에서 열등감이나 이런 게에서 벗어나서 평등하고 조화의 통일로 이끌어가는 것이 숙이다. 그러니까 숙이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발심자는 누구나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했어도 숙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숙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법화경의 한 10여 품에서 나오는 숙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숙의는 이게 진짜 숙의예요. 연등불 당시에 선에 서인 스미다 행자 부처님이 500생을 부처 수업을 닦았거든요. 태어날 때마다 부처 수업을 500생을 닦았어. 그래서 연등불 과거 지불의 연등불을 만났을 때 선에 서인 스미다 행자 아로써 여러분 똑같은 행자죠. 행자로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꽃구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법문하러 가시는데 걸어가는 길이 맨발로 가시는데 진흙탕이야. 부처님을 이렇게 걸어 여기 진흙탕을 밟고 가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가 길은 이 행자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진흙탕을 깔잖아요. 부처님, 부처님, 연등 부처님, 제 몸을 밟고 건너가시면 더 이상 저는 오늘 죽어도 은이 없겠습니다 하니까 연등불이 거기를 옆을 지나면서 숙의를 주잖아요. 숙의를. 이게 진짜 숙의거든요. 나는 2500년 후에 인도 땅에 이게 부처님 전생 얘기인가? 서가니 부처님 전생 얘기니까
아버지 이름도 다 얘기해요. 숙이 주면서 정반왕이고, 어머니는 그 마야부인이죠. 기고. 그 다음에 때는 언제냐? 인도 땅에.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때는 갑인년 4월 초팔이다. 이렇게 이제 숙의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어김없이 2500년에 이 땅에 부처 수업을 다 끝내고 중생 교화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숙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서가원이 불 당시에 숙의를 준 게 있어요. 아시카 대왕 아시죠? 인도 천하를 통일하신 아시카 대왕은, 여러분들이 인도의 불교 성지를 가는데 8대 성지가 전부 석주가 세워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부셔서 없는 데도 있지만, 거기 보면은 여기는 부처님 탄생한 눈비니의 동산이요, 여기는 부처님이 성불하시가 하신 부다가야요, 여기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구시나라 가라요 하면서 석주에다 전부 이 아슈카 대왕이 부처님 8대 성지를 개발해가지고 전부 석주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아란존자하고 탁발을 나갔는데 두 아이가 소꿉놀이를 해요. 뭘 해가지고 이제 밥해서 서로만 먹고 그런 소꿉놀이를 하는데, 서가인 부처님이 오시니까 꼬마 형제가, 얘야 우리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자 해가지고 모래에다가 흙을 장떡 그릇이다 담아가지고 부처님을 머리 숙이게 할 수 없으니까 형아 엎드려 내가 올라갈게 해서 올라가서 공양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란존자한테 주면서 이 흙 모래를 방 헤어진 데에 떼어서 흘러내리지 않게 해라 하면서 거기서 숙의를 줍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아시카 대왕이, 전륜성왕, 인도 천하를 통일한 아시카 대왕. 저는 석주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너는 내가 간디의 300년, 이게 BC 300년이죠. 후에 인도 땅에 태어나서 이러이러한 성지를 내가 이제 한 뒤에, 내가 간 뒤에 네가 다 성지를 석교를 세워서 할 것이다. 그러고 인도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 그래서 아시카 대왕이 부처님 경전에서 헌법을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숙의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익적인, 유로미 줄 수 있는 법문이 뭐겠냐 하니까, 내내 이거 같은 얘기인데, 부처님은 전생에 이목고가 앉아있으면서 부처님이 되신 게 아니고, 공덕행, 복을 지어가지고 부처님 되신 거거든요. 부처님 연등불이 오시는데 자기 몸을, 그게 울력이죠. 자기 몸을 던졌어요. 오늘 죽어도 원이 없겠다 했어요. 나를 밟고 가면. 그게 공덕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덕행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복 짓는 방법. 어떻게 복을 지어야 천원어치의 복을 지면, 30분 울력을 하면은 복이 매 수백 배 뻥튀기로 돌아올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올곧게 여법하게 실답게 진실되게 수행하는 사상팔배라고 그러는데, 스님들한테 보시하면은 몇백 배 뻥튀기해서 나한테 돌아온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금강경이나 대승경전 이렇게 보면은 무주상보시 얘기가 많이 나와. 해도 함의 없이 해라, 편애하지 말고 해라, 했다는 생각 없이 해라 그러는데, 근본불교에 가면요, 올곧게 여법하게 실답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나는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사나 법복이나 먹을 것이나 몸이 아프면 의약품이나
처소가 비가 새면 수리해주는 이런 4가지 공예, 4가지 공양이에요. 스님들 수행하는 스님들.

자기들한테 보시하는 게, 이렇게 베풀 경우 얼마만큼 복이 돌아오나,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근본불교에서 보면요, 나는 이렇게 올곧게 열복게 열법하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청정승 스님한테 보시를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열.

하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전의 씨를 뿌려라. 올곧게 올바르게 여법하게 수행하는 복전의 씨를 뿌려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어 중에서 혼동해서 쓰는 게 있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공덕과 복덕이 어떻게 틀리느냐? 그건 간단해요. 공들이면 복이 와요. 공덕이 먼저. 공을 들이면 호박덕이 안 서러. 공을 안 들이면 호박덕이 서러. 그러니까 공덕이 복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공덕과 복덕 같게 쓰기도 하지만, 따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부터 제가 발췌한 뻥튀기를 몇백 배 할 수 있는 보시가 어떤 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것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만들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이 죽어서 복이 되느니라. 친구의 삼업 행위는 과와 복이 다르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공덕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공덕은 행복을 지칭하는 말이니라. 서가인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랫동안 공덕을 짓는 동안에 오랫동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보를 경험한 것을 기억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공덕에 유익한 보를 보아야 된다. 부처님이 쭉 과거 살아온 걸 보니까 오랫동안 공덕을 짓는 동안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보를 경험한 것을 전부 기억한다. 그러니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공덕의 이로움으로써 보가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보시해라. 공덕을 짓는 행위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덕을 짓려면 내 거 가진 걸 나눠줄래도 아니면 내 몸으로 울려고 해서 땀을 흘리고 재능보시를 하려고 하더라도 손실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손해본다.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면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손해가 아니라 공덕통장에 입금이 된다. 공덕통장에 몇 배 뻥튀기 될 수 있는 공덕통장에 입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덕을 지은 것은 부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못 뺏어가고 공덕통장에 입금한 건 임금이 못 뺏어가고 불로 태울 수가 없고 물로 떠내보낼 수도 없고 도둑이 뺏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손실 보는 것을 두려워서 이제 이게 나가면 내 쓸 돈이 없으니까 마음이 두려워. 그런데 두려웠지만 공덕의 보를 보게 되면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인종 알게 되므로 내 몸에서 빠져나가도 손해가 아니라 두려워지 않게 된다. 공덕의 보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인색한 자는 두려움이 있어 베풀지 않으니 그것은 오직 베풀지 않는 자의 두려움이다.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 인색한 자는 항상 배고프면 어떡하지? 목마름은 어떡하지? 이게 없어지면 나는 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공덕통장에 재고 통장 뿌려온 사람은 아 내가 찾았으면 돼 언제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색한 자는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 그죠?
갑자기 뭐 부도 나서 망해서 누가 뺏어가서

없어지면 어찌까지고 두려우는 마음이 있다 이거요.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에게 닿는다. 인색한 자가 이거 다 뺏기고 없어지고 부도나고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하고서 두려워하면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그 어리석음은 그에게 와 닿는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진짜 배고프고 목마른 게 자기한테 와 닿는다. 공덕을 짓는 것은 제과자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니라.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공덕 아니면 죄악이기 때문인데, 이것들은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따라간다. 여러분이 공수리 공수거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다 놓고 가자.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만 가져가는 게 눈으로 보는 물질 현상은 그대로 다 놓고 가지만, 공덕통장에 공덕지은 공덕과 나쁜 일을 많이 한 죄악의 종자, 공덕통장의 성근 종자는 가지고 간다, 다음 생에. 이것들은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따라가느니라, 이어지느니라, 다시 태는데 연결되느니라. 그것이 부모 자산이 자식에 상속되듯이 여러분들이 신구의 삼업은 그림자가 따르듯이 반드시 상속되고 재생되고 이어진다는 말씀.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죄악의 두 가지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공덕을 짓건 성군종자를 짓건 악군종자를 짓건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공수거가 아니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내게 또 그림이 안 떠났죠.

삶은 흔들지만 제약은 제 세상까지 따라와서 바람처럼 내 삶을 흔들어. 공덕은 저 세상에서도 나의 삶을 흔들지 않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느니라. 공덕을 만드는 방법. 무순경이 나오는 말씀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덕을 안 짓는 건 인색하고 게을러서 그래요. 인색하고 게을러가지고. 복질러면 움직여야 돼. 울려 걸려도 움직여야 되고, 봉사하려도 움직여야 되고. 인색과 방일, 인색함과 게으름 때문에 보시하지 않고 앉는다. 공덕을 바라는 자, 공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자나, 공덕을 심으면 나에게 온다는 하는 자는

크게 부풀려 주는 대상이 있어서 보시받을 만한 자 세상에서 위없는 복받복전이니라. 보시를 받으면 그 보시의 공덕을 크게 부풀려 주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올바르게 여법하게 실답게 올곧게 수행하는 청정 스님이라 이겁니다. 그게 복전이에요. 부처님은 청정 승과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이 복전이란 말씀, 복계 밭, 자갈밭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를 받으면 그 보시의 공덕을 크게 부풀려 주는 대상이 있어서 보시 받을 만한 자 세상에 위 없는 복의 밭에 복전에 내가 씨를 뿌린다 이겁니다. 보시를 하는데 공덕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들이 보시를 해서 뭘 보시를 하든

공덕의 뻥튀기가 얼마나 몇 배로 돌아올 거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금강에 나온 것처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러죠. 한문으로 번역해서 일렉, 임육과, 예륙과, 그 다음에 일렉과, 불안과, 아라한과 그러는데 아라한한테, 아라한의 청정한 선지식한테 보시하면은 그 보시한 그 과가 얼마나 될 거는 여러분이 헤아리지 못해. 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공덕을 줄 수 있고 법력이고 큰 선지기에 따라서 정해진다. 공덕의 양이 여러분 보시한 자한테 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보신한 받은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의 말씀 하나 더 드리면은, 니그로다 나무, 니그로다 나무가 열려 있는데, 나무 열매가, 부처님이 탁발 갔는데, 보살님이 나오셔가지고, 시주자가 신밥 한 덩이를 이것뿐이 먹을, 드릴 게 없어. 드리니까 부처님이, 내가 이 신밥 한 덩이 보시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이근희보다 더 잘 살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니까 안에 있던 남편이 나와서, 부처님 같은 훌륭하신 분이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니그로다 나무 열매 열린 거 보냐? 예, 봅니다. 저기 몇 섬이 났다니? 한 열 섬을 땁니다. 그 씨앗은 엄마만 했냐? 겨자씨만 했습니다. 겨자씨만 한 시주 공덕이 열성을 딸 수 있는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부처님한테 신밥 한 덩이를 보시했기 때문에 열성의 뻥튀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신밥 한 덩어리를 강아지한테 줬다면은 신밥 열 덩이만 되돌아오겠지. 누구한테 시주었냐에 따라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밭에 씨 뿌렸느냐, 기름진 문전옥타 복밭에 씨 뿌렸느냐, 자갈밭에 씨 뿌렸느냐, 일반인한테 100명한테 공양 100그릇 보시했느냐, 청정 스님한테 밥 한 그릇 보시했느냐, 맥반만배 차이가 있다. 그래서요, 보시도 차등 보시고 받는 것도 차등으로 받아요. 그럼 어디에 씨 뿌릴 건가 답이 나오죠. 뭐 이게 또 권선 얘기 안 한다 했지만, 이렇게 주지스님처럼 열심히 살고 뒷방에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뜯어주는 거 못 받아먹고 사는 그 스님들한테 그 복지에 그런 그 편하게 임종할 수 있는, 입적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불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복전의 씨앗뿌리 어디다 뿌릴 거냐. 때를 놓치지 말라 해서 부처님은. 때를 놓치면 남의 복이 된다. 남의 것이 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든 간에 복 받는 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디에? 어디에? 부처님은 복 받지 어디냐? 알고 뿌리라는 거요. 제가 볼 때한테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믿음이 있고 분명함이 있는 제가 볼 자들한테 말씀입니다. 계를 중시하고, 계정의 사막, 여러분들의 행도 행음이 무방마냐라고 행실을 마음대로 하고서 정이 들고 해가 지혜가 나타난 건 이것은 저 머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를 잘 지키고 정법 듣기를 좋아하고, 부처님 설법 듣기를 좋아해. 그 다음에 인색의 오염을 떠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인색은 오염된 마음이에요. 인색한 것은 오염된 마음을 떠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푸는 자들은 항상 누가 달라고만 하면 기쁜 마음으로 줘요. 이게요, 타인이 응하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음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제가 불자로 산다. 때를 놓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보살행, 대승불교는 베푸는 거예요. 공덕행이에요.

0: 보살은 공덕행위다. 근데 금강경에 사상이 있으면 베풀지 못한다. 사상이 있으면 탐지지 삼도 있어. 그 마음 가지면 베풀지 못해. 사상을 내려놔야 텅빈 마음으로 물력하고 복을 지을 수 있어. 이야기입니다. 자, 삶은 살아있는 동안에 공덕의 업을 지어야 한다. 그 힘이, 공덕의 힘이 죽은 뒤에 나의 삶을 이끌기 때문이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된다. 공덕과 감의 결실이 생겨나 업에 따라서 갈 것이니 악업 지은 중생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공덕에 업 지은 중생들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승 우리 불자들은 그 어려운 되지도 않는 수행한다고 폼청폼사 하지 마시고 신심 세워 가지고 예? 법화경 기도하시고 발심해서 발심이 있어야 돼. 발심 없으면 안 돼. 그럼 이기주의 신행이 돼서 안 돼. 욕심부린 신행이 돼 가지고 발심이 없으면 그다음에 이제 자꾸 베풀어 가지고 공덕을 지어. 텅빈 마음으로 공덕을 지라고 그러면은 손해가 아니라 환희심과 부진시화명 자비광명이 여러분들의 청정신 가슴에 여러 가정에 비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삼매 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삼매 참법 기도 수행. 금생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법화삼매 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0: 소설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은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주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은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9: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0: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1: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0: 이 하도를 일생생활 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고 본세는 오래걸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나상도 남궁진의 괴담 열전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길여원 씨의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소개 좀 해주시죠.
2: 네, 라이브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주현미 선생님의 돌아오지 마세요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또 이 노래로 미스트롯 그 경연을 나가기 전에 예선 영상을 또 이 노래로 보냈었습니다. 저한테 의미가 엄청 큰 노래여가지고 또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1: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이 곡이 있었기 때문이었군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아,
1: 좋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으로도 살다가 이제는 네. 가수로 이렇게 진로를 확 변경한 우리 려원 씨이신데, 려원 씨의 과거처럼 이제 꿈이냐 현실이냐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께 우리 려원 씨가 한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네.
2: 제가 사실 아직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 경험도 너무 없고 나이도 아직 너무 어리지만은, 제가 사실 노래로 진로 변경을 했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보자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저희 언니랑 맨날 고민 상담을 하면서 안 돼도 내가 이 길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안 것만 해도 너무 이득이다 해가지고 일단 시도를 해보자 싶어서 시도를 해봤던 게 때문에,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늦기 전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저도 이제 약간 이런 걸 물어봤을 때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그래요. 뭐 어떤 걸 도전했을 때 특히 가수 성공 확률이 더 희박해.
2: 그렇죠,
3: 훨씬 제가 볼 때는 진짜 100명이 꿈을 가지면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이 가수라는 꿈을 가졌을 때, 저는 그 성공하는 그 길보다는 그 자기가 연습하고 이런 과정, 자기 그 인생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걸 만약에 배우잖아요. 뭘 해도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면 아, 저 친구는 뭘 해도 하겠다 이런 네네. 사람들 있잖아요.
2: 네.
3: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느껴야 돼요.
1: 야.
3: 내가 가수가 아니더라도
1: 예.
3: 내가 뭐 박사가 아니더라도
1: 네.
3: 예, 그런 점에서는 그 노력이라는 걸, 노력의 그 결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깨닫는 게 예. 근데 그걸 아는 친구 같아요.
1: 아, 그럼요.
2: 감사해요.
3: 그러니까 잘 됐지.
2: 아유,
1: 맞습니다.
3: 자, 좋습니다.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괴담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길려원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팬분들과 영상 통화를 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2: 영상 통화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1: 려원 씨가 이렇게 또 굉장히 매력 많으시잖아요. 매력 만점이신데 우리 팬분들은 성향이 어떤 성향들이 많으세요?
2: 제가 네. 처음에는 엄청 내향적이신 분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텐션이 오르시더니
1: 네.
2: 아유, 마이크를 가지고 계신 건가 의심이 갈 정도로
1: 네.
2: 텐션이 엄청나십니다.
3: 정말. 원래 저 그 팬분들과
1: 네.
3: 가수의 그 성향은
2: 좋아요.
3: 비슷해집니다.
2: 아, 그런가요? 저도 네. 처음에 낯을 가리는데 한번 뚫으면 엄청나거든요.
3: 네.
2: 그런가 봅니다.
3: 그런
2: 진짜.
3: 것 같아요. 이미 살짝 뚫린 것 같아요.
1: 네.
2: 맞아요.
3: 예. 저 계속 뚫고 있습니다.
2: 막아주세요. 네.
3: 매력을 보여줘야죠.
1: 아, 그럼요.
3: 네, 좋습니다. 네. 자,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만나볼 팬은요, 20년이 넘게 길려원 씨를 응원하고 사랑해온 1호 찐친 팬이라고 밝혀주신 네. 분입니다.
1: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네, 바로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20년.
1: 아니, 우리 성함이 예.
2: 아이고, 웃겨라.
1: 길시세요?

0: 네. 예, 성이 길시세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어떤 사이신가요?
1: 아, 저 려원이 언니입니다.
2: 7언니.
3: 저희 언니입니다. 저희 언니.
0: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려원이 친언니 길연서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야.
2: 아니, 근데 네. 자매가 두 분 다 약간 서구적인 느낌이 있어요.
3: 그러네요. 진짜요?
2: 네, 네. 언니도 약간 그, 네. 그 약간 그 예전에 그, 예전은 아니고요. 요즘도 활동하는 골프 선수인데 리디아고라고 올림픽 금메달 따신.
3: 어, 진짜요?
2: 예. 우와.
3: 저희 언니 살짝 혼혈 중국인처럼 생겼어요.
2: 아니, 뭐 그래요? 예, 어, 그래요? 아니, 근데
3: 호주 한국인
2: 되게 아까 뭐 성격 호탕하다 그랬잖아요.
3: 네. 네.
2: 언니가 되게 호탕한 인상이에요.
0: 그러니까
2: 시원시원하고 뒤끝이 없을 것 같아요. 어,
3: 저희 오빠예요, 오빠 거의.
2: 어, 그래요?
3: 성격이, 네.
0: 어, 두 분 다 눈이 엄청 크시네.
3: 맞습니다.
2: 민이랑 코랑 입이 닮았네.
3: 닮았어요.
2: 코가 진짜 똑같네.
3: 많이 닮았어요. 근데
0: 눈도 닮았고.
3: 맞아요. 자세히 보면 많이 닮았습니다.
0: 네. 이야, 진짜. 정말 저번 주에 너무, 지난 회차에
3: 네.
0: 네, 우리 또 연서 씨 이야기를 려원 씨가 했어요.
3: 어, 맞습니다. 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아니, 려원 씨에게 평상시 아기야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시던데요.
3: 아기야 이렇게 부릅니다. 아기야.
1: 아, 그게 사실 저희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안고
3: 맞아요.
1: 둘이 전화할 때 하는데 이제 여원이가 막내다 보니까
0: 네.
1: 제 눈에는 아직도 애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 아, 아 근데 그 자매끼리 남매끼리 형제끼리 다 애칭이 있죠.
0: 네.
2: 저도 여동생을 부를 때 되게 짧게 부르거든요.
3: 네. 어, 뭐라고 하세요?
2: 야!
3: 아니!
2: 야! 이렇게만 부르거든요. 아, 좀 짧게 좀 줄여가지고.
0: 아, 네. 많이, 굉장히 간단 명료하네요. 네.
2: 저희 뭐 이렇게 네. 부르지만.
3: 최고죠, 최고죠.
2: 아기야! 네. 오, 야, 아기야? 자매끼리 쉽지 않은데. 네. 오, 우리 여섯 씨에게 우리 려원 씨는 어떤 존재예요? 그 동생 이상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1: 잠깐, 그러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신 정말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2: 아.
1: 저희 둘이 자주 하는 얘기가 서로에게 자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맞아요. 둘이 외동이 아니고 이렇게 둘이 태어나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3: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1: 저랑 닮은 점도 많지만 제가 배울 점도 많고 제가 가르칠 점도 많고
3: 네.
1: 되게 많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2: 아, 상부상조.
0: 아니,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보통 목소리가 아니에요.
2: 네. 네
0: 그래서 오. 우리 려원 씨만큼 또 노래도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3: 저희 언니랑 네. 또 얼마 전에 같이 거기 프로그램에 나갔었어요.
2: 네네네. 네.
0: 방송도 같이 출연을 하셨다고.
3: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은 우리 려원 씨처럼 가수에 이렇게 도전을 해볼 생각도 있으세요?
1: 아, 저희가 모든 가족이 다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특히
3: 맞아요.
1: 이번에 여원이랑 같이 방송에 나가서 느낀 점이 가수라는 게 정말 얼마나 그 무대 뒤에 열심히 연습하고 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뭐 그때 들려주셨던 노래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노래라든지 혹시 한 소절 정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3: 한 소절만. 이거.
1: 그러면 여원이 노래 불러오겠습니다.
2: 아, 네, 좋죠, 좋죠. 아, 좋습니다.
3: 좋아.
2: 네.
3: 둘 다 긴장이 많이 됐어.
1: 내 인생에 길을 밝혀준
2: 잘하시네.
1: 등불처럼 소중한 사람.
0: 아, 잘하시는데.
2: 잘하시는데요.
0: 어이, 발성이 굉장히 좋으시네.
3: 저희도 트로트를 좋아하지만 저희 언니는 또 팝송류를 엄청 좋아합니다.
2: 그런 느낌이에요.
3: 네, 예.
0: 근데 약간 노래하실 때 웃으시면서 노래를 하시는 모습이 되게 진짜 예뻐 보여요. 가수 같아요, 진짜.
3: 네.
2: 그 노래 이 모양이야.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0: 네.
2: 위에 팝스타적인 네. 매력이 있어요.
0: 진짜, 진짜.
2: 예, 네. 여기 주현미 선생님 같고, 여기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예.
0: 아, 예.
3: 아, 정말 장난 아니십니다.
2: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평생을 같이 봐왔잖아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 여원 씨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0: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2: 예, 그리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성윤 씨가 말하지 못했던 네. 그럼 장점과 단점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네. 잠이 많다거나.
3: 아, 잠도 많긴 한데.
1: 오, 네.
0: 지금 생각하셨습니다.
1: 장점은
2: 예.
1: 여원이가 굉장히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2: 네.
1: 그래서 마음이 조금 여리고.
3: 아, 맞아요.
1: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가족으로서는. 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사람을 좀 자기 사람을 잘 챙기는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자기 관리를 조금 못한다. 그러니까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네, 그렇죠.
1: 이 생활이 너무 힘든데 그렇죠. 그런 체력 관리나 이런 게 많이 안 해버릇해서 그런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주변에서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3: 아무래도 이게 경험이 아직 없다 보니까 쉽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0: 앞으로는 또 언니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관리도 좀 잘 해주시고.
3: 아 맞아. 근데 사실 이분은 이렇게 시작해서가 아니라 원래 제가 밥보다 이제 단 거를 조금 네. 좋아했던. 이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2: 밥에다 설탕을 뿌려주세요.
3: 아이고, 네. 나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2: 네, 그럼 되잖아요. 밥을 꼭 챙겨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3: 설탕밥이라도.
2: 네, 네 탄수화물을 꼭 챙겨야 되고. 예.
3: 감사합니다.
2: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통화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려원 씨한테 사랑하는 내 동생한테 한마디 할 기회가 있다면 방송을 빌어서.
1: 여원아 나는 너가 아직도 이렇게 지금 TV도 나오고 지금 이 BTN 쾌남열전 라디오도 나오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서 맞아. 앞으로도 너가 좋아하는 일 오래오래 할 수 있게 항상 초심 잃지 말고 그리고 건강하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맞아, 오래오래 맞아. 하자.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화이팅!
3: 고마워.
0: 아 좋습니다. 자 려원 씨도 언니분에게
3: 언니가 없었으면은 절대 이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항상 언니는 나의 뭔가 아 언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2: 그럼 저를 봐요.
3: 그러니까 언니는요 저의 정말 영원한 친구이자 엄마이자 유일한 또 저의 형제 자매니까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언니도. 아유 잘 부탁해 앞으로 하여튼간에 잘하겠어.
2: 화면을 보고 언니 사랑해.
3: 사랑해.
0: 아 감사합니다.
1: 사랑해.
2: 아 오늘 통화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3: 맞아요.
2: 우리 연서 씨 하는 일에도 항상 축복만 가득하기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2: 액션은 너무 좋으세요.
0: 그러니까요.
2: 팝스타.
0: 감사합니다.
2: 네, 좋습니다.
0: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두 번째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길려원 가수님의 열렬한 팬이신 친정어머니를 대신해서 신청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30년 이상 깊은 우울증을 겪으며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길려원 가수님을 알게 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무기력함을 떨치고 콘서트에 가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하시고 팬카페 가입도 배우실 만큼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30년 우울증 약보다 가수님의 노래가 더 큰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일화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수님의 첫 행사를 보러 삼척까지 가셨던 날 상인길 휴게소에서 우연히 가수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가수님께서 어머니를 따뜻하게 한참 꼭 안아주셨는데 그 포옹 한 번에 평생 잊지 못할 큰 위로와 치유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인생에 다시 봄날을 선물해 주신 길려원 가수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사연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아이고 어머니.
4: 여보세요?
3: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연을 보자마자 누군지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3: 그 행사장 가면 계시면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정말
2: 벌써 응원들 시작됐습니다. 길려원 길려원
3: 아이고
2: 파이팅.
0: 야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3: 어머니 정말
0: 아이고 네
4: 아이고 눈물 날라.
3: 아이고 저희 어머니세요 정말.
0: 네 우리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4: 아이고 눈물 날라네요.
3: 아이고
4: 우리 시장도 죽은 죽었는데 저희 아저씨 만날 때도 일찍 알았거든요.
3: 아 진짜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2: 아이고 섭섭하실 것 같은데.
4: 그분들요.
3: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저희 팬카페 회원분들 중에 가장 네. 또 재밌으신 분이에요.
0: 아,
3: 재밌으신 어머니세요. 아,
2: 따님이 네. 어머니를 위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또 어머님께서 아까 또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 따님이셨어요.
3: 맞아요.
2: 반갑습니다.
5: 아니,

0: 어머니께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고 네.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 지켜보는 따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따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변화된 어머니 모습 보기 좋으시죠?
1: 아 너무 좋죠. 네.
0: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계시네요. 네.
1: 너무 감사하고 그 약으로 여태까지 오랫동안 치료 못한 거를 려원님을 만나서 려원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아유. 진짜 매일 응대하시고 무기력하고 하셨는데 전부 없어하시고 려원님 알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0: 아니 려원 씨도 의아하셨겠지만 네. 이렇게 사연을 안 봤으면 우리 어머니께서 뭐 우울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너무 밝으세요.
2: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사연을 정말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거든요.
0: 네네. 확실히 음악이 치료제네요.
2: 네 정말. 네. 또 예전에 미녀를 또 하셨다고 제가
3: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음악을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0: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녀를 하신 거예요? 예전에 미녀셨던 거예요? 뭐예요?
2: 미녀시기도 하시고 미녀도 하셨고
3: 지금도 미녀시죠?
1: 아니 제가 진짜 우울증이 심해가지고요. 제가 취미생활로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거기 다닌 지 하나 두 달 되니까요. 네. 선생님이 노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좀 해라고 노래를 잘한다고. 제가 목소리가 허스키하니까.
2: 맞아 정말.
0: 려원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제일 들어보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라이브로 지금 바로. 려원 씨가
1: 꽃바람이 제일 좋아하죠.
0: 짧게 하죠.
2: 좋습니다. 네.

0: 저도 그리던 님이 찾아오려나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야~ 감사합니다.
1: 야~ 어머님 우리, 보고 싶습니다.
2: 네, 우리 어머님만을 위한 라이브였습니다.
1: 맞습니다. 어머님 정말.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제 어머님 덕분에 힘을 정말 많이 받아요. 항상 저의 비타민이십니다.
3: 네. 아이고. 아니 사연을 주셨는데 정말 이 직접 려원 씨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아유, 말씀을 하셨어요.
1: 제가 드려야 되나요?
3: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통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아이고 떨리고 신장이.
1: 어머님 감사 인사는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정말 제가 드려야 되는데.
4: 아니요. 제가 그 힘든 나라를 그렇게 겪고 살았잖아요. 그 여원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원님이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제가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또 말씀하신 김에 아버님도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예, 가만히 웃고만 계셔가지고 예, 우리 려원 씨에게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버님.
2: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3: 네.
4: 제 철을 갖다가 네. 행복하게 해준 여원님이 제 치유천사예요, 치유천사. 아,
2: 치유천사.
1: 감사합니다.
4: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2: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여원 씨도.
1: 감사합니다.
3: 네, 네.
2: 여원 씨도.
1: 정말 제가 따님 분이랑 그 어머님이랑 너무 자주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사실 또 휴게소에서 그렇게 뵈가지고 저도 얼마나 또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기억이 저한테도 너무 많이 남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어머님이 또 혹시 언젠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4: 아니에요.
1: 어머님이 될
4: 거예요. 영원히 축하할 거예요.
1: 감사해요, 어머님.
4: 영원히 축하할 거예요.
1: 항상 건강하시고.
4: 거예요.
1: 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저랑 같이 항상 건강하시고 아시죠?
4: 네, 여원님도 건강해요.
1: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 보고 네. 항상 힘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님.
4: 네, 네.
1: 사랑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3: 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따님, 가족분들 건강하시고요.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1: 사랑합니다.
2: 네, 항상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아 너무 진짜 에너지가
2: 텐션도 텐션도 이렇게 하이 텐션
1: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신 어머님이세요.
2: 하나 하신 것 같고 너무 네. 좋아요.
1: 맞습니다.
2: 이게 또 려원 씨가 간호사에서 가수로 이렇게 네. 그 변했지만
1: 예.
2: 그래도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
3: 그렇죠.
2: 네, 이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네. 예,
3: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다 할 수 네. 있는 우리 려원 씨입니다. 자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한번
2: 네,
3: 만나볼까요?
2: 제가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친한 친구의 강력 추천으로 길려원 가수님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가수나 노래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는데요. 친구의 추천으로 보게 된 길려원 가수님의 무대는 저를 입덕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외모보다 더 빛나는 마음씨, 출중한 노래 실력까지 세상에 이런 가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길려원 가수님의 꽃바람 무대를 참 좋아하는데 우와. 정말 꽃바람 휘몰아치는 것 같은 황홀함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딸이 없는데 무대를 볼 때마다 저런 딸내미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길려원 가수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수님의 목소리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을 치유하는 트로트계의 나이팅게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3: 네, 자, 세 번째 사연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2: 네.
3: 아니, 이 친구분의 강력 추천으로 려원 씨를 알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팬이 되신 건 언제쯤이실까요?
5: 아 사실 팬이 된 지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1: 예,
5: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2: 아, 그렇죠.
1: 앞으로는
5: 려원님 가는 길에 쭉 응원하겠습니다.
1: 와 감사합니다.
2: 아, 좋습니다.
3: 그러면은 그 려원 씨 팬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가장 큰 매력 어떤 매력에 빠지셔서 팬이 되셨나요?
5: 요즘 시대에 노래만 잘한다고 가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5: 하지만 여원님은 노래, 심성, 거기에 외모까지 다 갖춘 이 시대의 진정한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이고, 아주 부족한 게 많지만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진짜로 근데 요새는 이제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3: 그럼요.
2: 저희처럼 이제 뭐 외모와 뭐 진행 실력과
1: 맞죠.
2: 노래가 다 갖춰줘야.
1: 맞아요.
2: 죄송합니다.
1: 아니 맞습니다.
3: 비주얼 가수.
1: 춤도 잘 추시고.
2: 아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5: 무엇을 하든
1: 네
5: 과하지 않고 품이 있는 정말 매력이 넘칩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우리 려원 씨의 무대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시죠?
5: 친구가 공원 보러 꼭 한번 가자고 했는데 제가 일이 바빠서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친구 손잡고 려원님 공원 보러 가는 게 제 올해 목표이며 버킷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1: 진짜요?
3: 버킷리스트까지.
2: 어머님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좋습니다.
3: 맞아요?
2: 더 매력 있고, 더 이쁘고, 더 착하고. 그러니까 꼭 현장에 오셔가지고 버킷리스트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5: 네, 당연한 말씀이시죠.
2: 예, 또 이렇게 어머니께서 딱 수기로 뭐 잘 적어놓으신 거 보니까 삼행시도 준비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3: 가능하실 것 같아요.
2: 예, 우리 길려원으로 삼행시 가능하겠습니까?
1: 우와.
5: 제대로 다 해보겠습니다.
2: 네.
3: 네 바로.
5: 운 띄워주세요.
3: 네.
2: 우리 여원 씨가.
1: 삼.
2: 아니 길려원으로 해야죠. 삼이 왜 나와요. 여원 씨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자 네. 다시 가볼까요?
3: 길려원 씨로.
1: 진짜 죄송합니다.
2: 예.
5: 길려원 가수님.
1: 여!
5: 여기 길려원님을 사랑하는 팬들이 있으니
1: 우와 원!
5: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튼튼한 지원군이 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1: 와. 감사합니다.
3: 준비가 완벽하시다.
1: 진짜 어려우실 텐데.
2: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삼행시로 네. 삼행시 했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1: 죄송합니다.
2: 그만큼,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3: 그만큼 정말 가족같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아유,
2: 아까도 우리 려원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좀 많이 전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려원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만 해주십사 여쭙니다.
5: 려원님 네. 지금 이대로 초심 잃지 말고
1: 네.
5: 밝은 모습으로 팬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1: 네.
5: 훌륭한 가수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러언님.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유. 어머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 주셔가지고요.
5: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우리 삼행시 정말 어려우셨을 텐데.
2: 예, 정말 어려운 삼행시도 잘 해주시고.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사랑합니다. 꼭 빼요, 저희. 저희 꼭 빼요.
1: 거의 뭐 아니, 마지막에 이거까지
3: 하신
1: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어, 방송을 잘 아시는 우리 어머님이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길라완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캐남 라이브톡 진행해 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길라완 씨는 네.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루에 검색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2: 엄청 많이
0: 아, 많이 하신다고요?
2: 엄청 많이 합니다. 팬카페도 거의 맨날 항상 들어가고요.
1: 그렇죠. 팬카페 잘 들어가야죠.
2: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궁금하니까요.
1: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팬카페도 자주 가시는 우리 라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지? 네. 자, 지금부터는 길라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1: 인터넷 스토드는 길라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피디님과 작가님이 준비했습니다.
2: 오, 기대돼요.
1: 이름하여 길라완 퀴즈!
0: 자, 길라완 씨 준비되셨습니까?
2: 네, 완전 준비됐습니다.
0: 자, 문제 그럼 바로 드리겠습니다. 실제 네. 뒤를 봐주시면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초성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길라완 목 컨디션 난조에도 꺾기 신공 200%.
2: 아, 이건 압니다. 바로 맞추면 될까요?
0: 네.
2: 기술자입니다.
0: 기술자.
2: 예, 이건 완전 기억납니다.
0: 오, 아, 정답입니다.
1: 오, 정말 감사한
2: 말이어서. 예, 이야. 정말 감사한 말이어가지고 경연 때 들었던 게 정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0: 오, 어떤 노래?
2: 제가 이제 사랑여행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네네. 장윤정 마스터님께서 이제 저한테 기술자라는 너무 신기하고 감개무량한 또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1: 야 기술자 맞아요, 제가 볼 때.
2: 기술자.
0: 아니 아까 예. 방금 전에 라이브로 살짝 들려주셨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도 꺾기가 뭐 거의 예.
2: 아 그런 노래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0: 물 흐르듯이 그냥.
2: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
1: 그렇죠. 네. 이것도 기술이죠. 그래서,
2: 맞아요. 딱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거는 또 쉽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1: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기술이 있어야 밥 먹고 산다고 했거든요. 네. 확실히 밥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2: 아, 다행입니다.
0: 예, 확실한 좋습니다.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1: 자, 첫 번째 문제 쉽게 맞추셨고 두 번째 네.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2: 네. 우와, 재밌네요.
0: 다음 중
1: 이게 좀 헷갈리죠.
0: 조회수가 아, 이거는... 더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2: 아니 이거는 완전 꽃바람입니다.
0: 오.
2: 정말 이건
1: 완전 지금 몇 회 몇만 원인지 아십니까?
2: 완전 압니다.
1: 어?
2: 151만인가 3만인가 153만인가? 저 완전 잘 알죠.
1: 어 그래요?
2: 진짜?
0: 꽃바람이요?
2: 네 거의 맞을 거예요. 아이고 잘못.
0: 네.
1: 자 인터넷을 예 저번 달에 가시고 안 가셨나봐요. 예. 아 예. 인터넷 들어갔는데 너튜브네 예. 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걸로.
0: 아 좋습니다. 네, 정말 그래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2: 네 생각보다 엄청 큰 차이는 나지 않네요.
1: 어 도련님을 부르셨던 저 영상은 어디 거든 저는 아는데 네. 저게 언제예요?
2: 이때가 이제 아마 재작년이었던 걸로.
1: 아, 2년 전.
2: 작년? 예.
1: 아, 그리고 꽃바람은?
2: 1년 전. 이번에 이제 경연 때
1: 1년 전.
2: 네, 맞습니다.
1: 오. 네. 아, 표정이 확실히 밝아요.
0: 그러니까요.
2: 맞습니다. 확 네. 밝아졌습니다.
1: 네네. 네. 자, 세 번째 문제.
0: 네? 어, 지금 두 번째
2: 문제. 아유, 쉽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1: 쉽죠.
0: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자, 허찬미 어? 씨가 남긴 네 글자의 댓글은 무엇일까요?
2: 오. 오, 진짜 어렵다. 큰일 났다.
1: 우와 이거는
2: 우와.
0: 기억 티웃 니은
2: 아 맞췄습니다. 어? 길타민 씨 아 진짜 못 맞출 뻔했어요.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
2: 오, 작가님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1: 길타민 뭐야? 아 비타민인데 예. 네. 비타민
2: 아, 이거
1: 아 오늘 너무 문제를 이렇게 무르게 준비해 주신 거 아닌가? 평소보다 너무 난이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요.
2: 제가 잘 맞추는 겁니다. 또 찬미 언니가 댓글 남긴 거는 기억을 네. 할 수밖에 없죠.
0: 이야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2: 아, 네 일단 성공입니다.
0: 네. 길라완 씨가 아. 착용했던 머리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2: 아니, 이거는 되게... 완전 쉽습니다.
0: 그래요?
1: 네,
2: 나머지 세 개가 제 겁니다.
0: 어?
1: 아, 어?
2: 정답은 2번입니다.
0: 2번.
1: 잠깐만!
2: 어? 어? 뭐야? 뭐야? 아이고.
1: 맞아요. 맞춘 거지.
2: 아, 맞춘 거예요?
0: 네.
1: 아, 문제를 맞췄는데. 예. 전체적인 흐름을 잘.
2: 아,
1: 지금 네 문제 맞춘 거예요. 네.
2: 오, 장난 아닙니다.
1: 이 정도로 쉽게 맞춘 사람이 있었나?
2: 저 새 핀이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직접 주문을 했던 핀이어가지고 아~ 기억에 남습니다.
1: 지금 저희가 다 맞춘 사람이 준수 씨.
0: 네. 우와. 지금 이제 국악을 하셨던 분들이
1: 또 누구죠?
0: 네.
1: 그 서윤 씨.
0: 네, 서윤 씨도 맞추시고.
1: 그리고
0: 재명 씨.
2: 오, 네, 많이 맞추셨네요.
0: 네.
2: 오,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1: 이것도 네 번째로 만점을 받을.
2: 아,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1: 4위라서.
0: 예.
2: 그랬으면 좋겠어요.
1: 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문제.
2: 아,
0: 네.
1: 이거 정확히.
2: 아, 꼭 맞추고 싶어요.
0: 자, 2004년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2: 아.
0: 1번 늑대의 유혹, 2번 김영민 씨,

0: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제 생각엔 김용민 선배님이 2004년에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장원영님이 저랑 동갑이십니다.
1: 어,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늑대 유혹이냐.
1: 2004년생이 아닌가요? 장원영 씨가?
0: 네, 저랑 또 2004년생이시거든요.
1: 아, 어쩌면 저도... 닮았더라고요.
0: 아, 왜 그러세요? 그렇다면 저는요. 저는 늑대 유혹 하겠습니다. 아유, 어렵네요.
2: 늑대 유혹?
0: 아, 왜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3: 너무 아쉽습니다.
2: 아니, 힌트 좀 주려고 그랬는데.
0: 아, 조금만 기다릴 걸.
1: 저는 2011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쌍쌍이.
0: 아, 진짜요?
1: 아이고, 2004년 저는.
0: 아이고, 아쉬워요, 진짜.
1: 오, 2004년은 제가.
0: 사진이 멋지시네요.
1: 대학을 갔다 보면 04학번이죠.
0: 아.
1: 예. 아, 아쉽게. 왠지 이렇게 되면
0: 아쉬워요.
1: 저 때문에. 다섯 문제를 못 맞춘 것 같잖아요. 왜 문제 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드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다음에는 그 남궁진 씨를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지금까지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3: 자, 네. 여기까지 길요원 퀴즈 한번 풀어봤고요. 길요원 씨는 다섯 문제 중에 총 네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1: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맞춰주셨네요.
0: 아유, 만족합니다. 잘해주셨네요.
3: 자, 네 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길요원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랬으면 좋겠어요.
1: 어쨌든 이게 뭐 만점이 3명이니까 4위에 해당하는 실력이에요. 미스트롯 4 네 번째 시즌에 4위한 길요원 씨가 네 문제를 맞춰가지고 네 번째로 많이 맞췄어요.
0: 이런 우연이.
1: 사사사!
0: 좋습니다. 일부러 또 그런 것처럼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아이고, 생각보다 많이 맞힌 것 같습니다.
1: 4위를 했던 나상도 앞에서.
0: 아, 맞아요. 또.
1: 예, 네 번째로 맞췄어요.
0: 맞습니다. 네. 진짜.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기운이 좋아요.
1: 자, 좋습니다. 이 기운 이어서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길려원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꿈 많던 소녀가 간호학과 학생으로 그리고 다시 가수로 큰 도전들을 많이 하며 살아온 우리 길려원 씨. 앞으로 길려원이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사실 저는 근데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정통 트로트 분야를 가장 원래 하고 싶었어가지고
1: 네.
0: 그거는 이미 또 지금 하고 있으니까
1: 네, ING?
0: 네, 제가 이번에 또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하면서 원래 사실 정통 트로트를 많이 고집을 하긴 했었어요. 경연 때 거의 대부분 정통만 불렀었는데요. 이번에 다른 장르도 또 좋다는 매력을 또 이번에 또 알게 되어가지고 발라드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 락 발라드나 이런 락 쪽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네, 여러 가지 장르를 한번 좀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3: 오, 그러면은 그 노래에는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고,
0: 예.
3: 아, 우리 또 끼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뭐 미모도 출중하시고, 뭐 연기나 또 우리 선배님이 계시지만 연기나 네, 뭐 여타 다른 분야도 혹시 있으실까요?
0: 연기를 제가 또 로봇 연기를 잘합니다.
3: 로봇 연기요?
0: 네, 그래서 이제 연기를 못한다는 연기를 조금 잘 못하긴 하는데요.
3: 네.
0: 나중에 또 열심히 연습해서 청도 선배님처럼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꿈을 뮤지컬 배우로 쓴 적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경험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잘할 것 같아요.
3: 선배님 어떻게 가능성이
1: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 베테랑 그 뮤지컬 배우로서
0: 맞죠.
1: 2026년 4월부터
0: 톰부터
1: 파란을 일으킨 세상에 저런 배우가 있구나라는 파란을 일으킨 그때 뭐 대사가 있죠.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살지 않겠어. 예, 이런 뭐 대사가 있는데 예, 저희 작가님과 PD님이 보러 오셔가지고 지금 약간 피식하고 있는데 다들 그랬습니다. 저한테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0: 잘하실 것 같은데.
1: 네, 이게 가수든 배우든 저는 그래요. 가수도 무대 위에서 3, 4분의 연기라고 생각해요. 연기라고 생각하고 배우도 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걸 알고 있고 그리고 뮤지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준비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0: 외울 것도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꿈꿨던 그 꿈을 바꿔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던 그 용기와 예, 용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뮤지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0: 감사합니다.
1: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부딪혀봐야 돼요.
0: 맞아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 후배로서 오신다면 제가 뭐 이끌 수는 없지만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0: 진짜. 네.

0: 많이 듣고 좋아합니다.
1: 야, 려원 씨의 50년 뒤의 모습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김려원 씨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0: 50년 뒤면 이제 제가 73인데요. 네. 아, 상상이 아직 너무 안 가긴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너무 아직 프로포 병아리잖아요. 예.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50년 뒤에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그때도 뭔가 힘드신 분이나 마음이 조금 아프신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를 오랫동안 들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2: 저도 그 무대 꼭 보고 싶습니다. 그때 되면 저 90이거든요.
0: 아니, 아니 요즘은,
1: 보셔야죠.
0: 요즘은요?
1: 아니, 보셔야죠, 보셔야죠.
0: 꼭 보셔야죠, 꼭 네. 보셔야 됩니다.
1: 네. 왜 벌써 90이에요,
0: 90. 꼭 초대하겠습니다.
1: 같이 손붙잡고 보러 가시죠.
2: 몰라.
0: 꼭 와주세요, 와주세요.
3: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게스트로 가시죠, 게스트로.
1: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미래의 길려원 씨에게 네. 지금의 길려원 씨가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0: 아 미래
1: 네. 미래 려원아 미래 려원아
0: 려원아 잘 지내니 단 거 덜 먹고 밥 좀 먹어라 그리고 건강 꼭 챙기고 항상 가족들 더 챙기고 주위 분들 더 잘 챙기고 아이고 죄송해요
2: 어느 포인트에서 본 거죠?
0: 저도 모르겠어요 네. 팬분들한테 항상 감사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2: 아 진짜
0: 아이 참 그렇네요.
2: 이거 평소에 제가 려원 씨와 뭐 그렇게 아유.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인사도 하고 맞아요. 인사만 하고 어,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뭐 존댓말 거의 비슷하게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친분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네. 약간이나마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려원이란 사람이 가수가 아니라 길려원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게 됐고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응원할 것 같아요.
1: 저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더 제가 더 응원.
2: 참된 가수보다는 저는 참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 네. 정말로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또 전달이 되실 거고 또 그 마음을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하고 또 알아봐 주실 거기 때문에 항상 네, 서로 많은 분들께 또 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가수가 되실 수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아유.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자,
0: 즐거웠어요.
2: 나상도
1: 남궁진의
2: 그럼 열정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럼 열정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0: 네. 너무 즐거웠고요.
2: 즐거웠어요?
0: 정말 너무 와보고 싶었던 자리였는데 선배님들께서 아직 제가 너무 초보인데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또 한 번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0: 네. 감사합니다.
2: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려원 씨 끝곡은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마지막 곡은요 또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노래인 처녀별사공을 또 신나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0: 같이 즐겨주세요.
1: 네 그럼 길려원 씨의 라이브 처녀별사공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2: 모두 가슴 뛰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길려원을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크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외외부동법중하니 높고 높으시고 거룩한 온 우주법계의 법왕이 고전요요상방과이로구나. 옛 법당에 척척하고 요요한 가운데

계시면서 온 무한한 우주 법계를 향해서 항상 광명을 놓으시고 계시는 거라. 진정계중 유부주하시고 참으로 맑고 고요한 진정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에 딱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흥비운지 위기래라 일부러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지혜의 심을 움직여가지고 중생의 근기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바세계에 오셨도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만일 오셨다든지 만 가셨다든지 혹 앉으셨다느니 혹 누우셨다느니 이렇게 말한다면 시인은 불해야 소설이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아지 못한 사람이니라. 무슨 까닭인고?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소종내며 어디로 조차 오신 것도 아니며 영무소건이라 어디를 향해 가신 바도 없느니라. 그런 까닭으로 이름을 열애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사람이니라.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인도 카비라 왕국에 태자로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부처님 모신 날이라 해서 온 세계가, 온 나라가 그 부처님 탄생하신 날을 봉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오셨다느니 가셨다느니 한 사람은 나의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라고 부처님을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는 가비라 왕궁의 태자로 태어나셔가지고 29세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35세에 성불을 하셨습니다. 성불하신 뒤로 40여 년간을 근기에 따라서 8만 4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 일부가 전해진 것이 8만 대장경인데 그렇게 많은 설법을 하시고서도 내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설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분명히 오셨으면서도 오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많은 설법을 하시고서도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시는 이러한 뜻은 중생의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방금 조실 스님께서 녹음 법문을 통해서 대사자우를 하셨는데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최초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산회상에서 턱 연꽃을 들어서 보이시고 백만억 대중이 있었건만 그 뜻을 아무도 아지를 못했는데 오직

가섭 존자가 빙긋이 웃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려마 도리는 부처님께서 세 곳에서 삼처 전심,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가운데에 첫 번째 마음을 전하신 소식인데, 이러한 도리는 중생의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알 수 있는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중생이 귀로 들으면서도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없는 법을 왜 조실스님께서는 설하셨을까?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량 분별로 아는 것도 아니고 사량 분별로 설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량 분별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 이러한 진리의 설법을 들어놓으면 그 인연으로 언젠가는 참 발심을 해서 우리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씨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최초구 활구참선법의 법문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진리의 등불을 켤 수 있는 졸심의 법문으로서 오늘 법회는 깨끗하게 충분히 법회를 가진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산승은 원장으로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그 많은 설법을 하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 오신 그 뜻을 어떻게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부처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화엄경으로부터서 법화경, 마지막 유교경까지 그 많은 설법을 하셨지만 요약을 해서 말한다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시삼부처별이다. 이 세 가지가 조금도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거든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법계성,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온 우주의 법계의 모든 것의 근본은 일체가 유심존이라. 마음으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한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염화를 들어서 대중에게 보신 것도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고 탄생하시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천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내가 홀로 높다고 대사자오를 하신 근본도 부처님이나 또 모든 중생이나 또는 부처님과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그래서 보면 모든 경전도 아무리 깊고 깊은 부처님의 경전도 거기서부터 들어가서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한다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용화선언은 모든 법회와 모든 행사와 모든 생활이 내 마음을 찾는 참선법, 활구참선법,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수행의 근본이고 이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에, 가비라 왕궁에 태자로 태어나서 머지않아서 그 가비라 왕을 이어서 등극을 할 그런 태자의 신분을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시고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피나는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35세 되는 서달 초여들의 날 동천에 솟아오르는 별을 보시고서 확철대오를 하셨습니다. 깨닫고서 더 일체 중생을 관찰해 보시니까 당신이 깨달은 그 마음자리와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자리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신 것입니다. 왜 저 중생들은 나와 똑같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고해에서 허덕이고 있을까? 그걸 보시고서 37일 동안 당신이 깨달은 진리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을 설하셨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거기서 생각을 돌이켜서 중생 근기 따라서 아함경을 설하시고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근기가 차츰 수승한 데에 따라서 방등경을 8년 동안 설하시고 그 다음에 반야경을 21년 동안 설하셨습니다. 아까 금강경도 그 21년 동안 설하신 반야경 600부 가운데의 일부인 것입니다. 21년 동안 반야경을 설하시고 마지막에 법화경을 8년을 설하시고 그리고 열반하실 때 열반경을 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삼천년이 되도록 그렇게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을 하며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부처님을 공경하고 시인하고 부처님의 법을 떠받들면서 이렇게 봉축 행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있느냐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3천년 전에 싯달 타러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그런 역사적인 부처님으로도 충분히 공경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성현이시지만 부처님께서는 진묵겁전에 겁으로도 따질 수 없는 무량억겁전에 이미 다 성불을 하신 대성현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가비라 왕궁의 화신으로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의 권하신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로서 확 뭉치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온 우주 법계에 내보내고 흘려보내고 그래도 끝이 없을 만큼 거룩하고 위대한 지혜와 자비를 가지신 성현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는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의 그런 덕을 갖추신 그런 호를 가지셨고, 그런데 그것을 낱낱이 현재 우리 사바세계에는 겨우 10가지의 호, 열의 10가지의 호가 지금 알려져 있을 뿐이지만은 진리의 세계에는 1000가지 호, 무량 숫자로서 표현할 수 없을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호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만큼 거룩한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10가지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므로써 정말 부처님께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고 참으로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심도 그만큼 뜨거워지고 그런 신심으로 불법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참다운 불제자가 되는 것이고 불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발심보피운. 발심해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수승한 수행을 쌓아가지고 공덕을 성취해가지고 이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지혜와 자비의 법을 이렇게 끼쳐주신 그래가지고 널리 중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첫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하기 어려운 온갖 고행을 쌓아가지고 삼아승지겁을 닦아서 그 닦은 공덕을 공덕으로서 얻어지는 깨달음의 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끼쳐주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고행을 그 인행 때 고행을 낱낱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머리와 눈과 몸을 다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하셨고 당신이 가지신 나라와 성과 심지어는 처자까지라도 배고픈 호랑이라든지 중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시를 하신 것입니다. 설산에서 나찰 귀신한테 한마디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 몸을 던지시고 그러한 예는 부처님의 십지 행록을 읽어보면 수많은 우리의 가슴을 울릴 만한 고행, 난행이 소상하게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향 위탁은 일향으로 오직 일체 중생을 위해서만이 고행을 하셨고 수행을 하셨고 당신 자신의 목숨과 몸을 돌아보지를 않으셨습니다. 단 한 생각도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일향 위타운이고 네 번째는 수행 육도운입니다. 육도 법계를 다니시면서 온갖 몸을 받으시면서 하늘과 하늘나라와 사람, 수라, 축생,

그래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몸을 놔두신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중생의 원죄를 닦아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울고불고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처님의 은혜는 독생자 하나를 보내는 것이 유가 아닌 것입니다. 다 자기의 나라와 성과 아내와 자식과 자기 몸까지를 한 번뿐만이 아니고 무량억겁 아승지겁을 통해서 그러한 행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도 손바닥만한 땅도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몸을 던지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축 중생은입니다. 중생을 따라다니시면서 가만히 앉아서 오는 중생만을 교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생사하고 고해 속에 빠져가지고 무량겁을,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서 평등, 대자 대비한 평등심을 발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하여금 이고 등락하게 해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섯째는 대비심중은이요. 대자 대비가 그 깊고 깊이가 바다보다도 더 깊은 그 은혜. 중생이 악업을 짓는 것이 어떻게 악업을 짓냐 하면은, 탐진치 삼독을 내가지고 탐진치 삼독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짓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진다고 지은 것이 자기가 자기 몸을 자르고 비우고 오장육부를 도려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편터를 안 해. 어떻게 해야 저 사막도에 빠져서 저 악업을 짓고 있는 중생을 제도할까? 거기에서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진리의 세계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면은 영겁을 지내도 아무 걱정이 없으실 텐데, 일부러 사바세계에 오셔서 왕궁에 태어나가지고 왕궁의 부귀도 버리시고 설산에 들어가서 피골이 상제보도록 고행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일생 동안을 걸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갖 핍박을 다니시고 받으시면서도 일생 동안을 법을 설하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셨어요. 그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그 은혜가 깊은 것이, 그것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대보살, 보현보살과 같은 대보살을 위해서는 수승한 응신을 놔두시고, 십연화장 세계의 미묘, 무진수 미묘 상호를 낮출 수 있지만은, 삼승의 소승, 중승, 그 삼승을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30 이상이라 하면 굉장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부처님 본상에는 30 이상도 별로 보잘것없는 것이야.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30 이상을, 그 열응신을 놔두시면서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고 말이야. 자유자재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응화실을 그렇게 놔두신 은혜, 그것이 일곱 번째고, 여덟 번째는 부처님, 불교에는 실법과 권법이 있는데, 실법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 그대로를 설하신 것이고, 권법은 진리 그대로 설하니까 중생의 근기가 얕아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 실법은 감추어 놓고,

권법으로, 방편법으로서 차츰차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아함시비 방등팔 21제 담바냐 종단법화 우팔련이 바로 그것을 개송으로 읊은 것입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소승법, 중승법을 설하다가 나중에는 대승법을 설하시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최상승법을 설하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얼마나 지중하냐. 아홉 번째는 시멸 영모니. 부처님의 실지 부처님은 불생불멸이시고 영원히 생사가 없는 진리의 몸을 가지신, 오시고 가실 것도 없고 앉고 누울 것도 없고 그러한 부처님이시지만 그래도 사바세계에 일단은 태어나셨고 사바세계의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은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100세까지 살 수가 있는 시대이고 또 특별히 부처님에 한해서는 2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120세까지 충분히 사실 수 있었지만은 말세 중생들 왜 열반을 보이셨냐 하면은 계속해서 살면 중생들이 뭐 부처님은 아무 때라도 칭견할 수가 있고 어느 세상이나 칭견할 수가 있고 부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뭐 그렇게 근기가 얕은 업보 중생들은 부처님이 고마운 줄 모르니까 일부러 열반상을 보이심으로 해서 참 부처님은 칭견하기가 어렵고 부처님 살아계실 때 태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니 그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성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발심을 하기 위해서 열반상을 보여주셨다고 말이야. 그것도 우리가 아홉 번째 감사해야 할 부처님의 은혜다. 열 번째는 비렴부지느니요. 일체 중생을 박복해서 말세에 가서는 탐진치 삼독심이 치성해가지고 서로 제 욕심을 챙겨가지고 서로 싸워. 그래가지고 그런 중생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서 당신이 받아야 할 20년 내지 40년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말세의 박보관 중생들을 위해서 유산으로 남겨주셨다고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절에 부처님을 모시고 법당을 모시고 수행하는 스님네들은 열심히 수행만 하면 아무리 난리가 나고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년 계속해서 흉년이 들어서 세골에 원님이 굶어 죽게 되어야 눈먼 중이 저녁 걱정을 한단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은 3년 흉년이 들어서 온 나라가 모두 다 굶어 죽게 되어도 그때에서 눈먼 중이 아주 못난 바보 같은 중이 저녁 걱정을 한다. 아무리 흉년이 들고 난리가 나도 여간에서 중은 굶어 죽지 않는다. 왜 그러냐? 중이 훌륭하고 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나 만신 또는 점쟁이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부처님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이상하게 생긴 부처님

이상하게 생긴 부처님의 탱화를 그려서 붙여놓고, 나름대로 염불도 오자와 뭐다 틀린 염불을 자기 나름대로 북장구를 치면서 외우는데,

정법, 불법을 옳게 믿고 옳게 닦아야지. 삿되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별도로 비록 무당이고 만신일망정 미신적으로 불법을 믿고 그 행위를 하고 있지만 부처님만 모시고 있으면 무당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자식도 교육을 시킬 만큼 다 돈벌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이 IMF 시대를 만나서 생활이 어려우면 무당질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당질을 하고 만신을 해서 잡신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그 집안에는 대대로 대를 물려가면서 잡신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잡신 숭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은 집안에 삼재팔란이 일어나고 급사를 맞고 온갖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릴라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번연히 속으로는 내가 이런 잡신 숭배를 하고 무당질을 하고 만신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몇 번이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등한히 하면 몸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한번 가까이 빠지면은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으려면은 바른 종교를 믿어야 하고 신앙을 가지려면은 정법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법이라 하는 것은 깊이 믿을수록 더욱 좋은 것이며 열심히 믿을수록 더욱 좋은 것이고 삿된 신앙, 삿된 종교는 열심히 믿으면은 미치게 되고 폐가 망신을 하게 되고 치우치게 편벽지게 잘못 믿으면은 다른 종교를 핍박을 하고 다른 종교에 불을 지르고 파괴를 하고 그래가지고 세계 도처에서 종교 싸움이 근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신 이후로 3000년이 되도록 불교가 다른 종교를 핍박을 하거나 죽이거나 싸움을 일으켰단 말을 못 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왜구를 무지치기 위해서 호국을 위해서 참 본의 아니게 임진왜란에 참여한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부처님의 사상에 입각해서 보면 승려가 총칼을 들고 싸움에 나선 것은 썩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승려는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하고 호국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산 사명대사 잘못했다고 그것을 악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때의 형편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승려도 나서야만 왜구를 물리쳐야만 한국은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한국 나라를 지켜야 모든 불자와 국민을 또 지킬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불교도 지켜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방편과 자비와 지혜를 발동을 해서 서산사명대사가 일어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나 6.25 동란 때처럼 대단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사상, 지혜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서야 하며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며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서 정말 이 불법이 정말 오늘날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목마르도록 필요한 때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등을 천 개 만 개를 켜면 무엇 하겠습니까? 등불을 켜는 것은 밝게 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을 밝히고 법절을 밝히고 나라를 밝히고 우주 법계를 밝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등불을 크고 아름다운 등불을 천 개 만 개 킨들 가슴 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켜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헛짓에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붙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싹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

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의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따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따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다가 예전에 리틀 부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지금부터 성담사 해운전사 서봉환 병호년 음력 5월 간음제일 정기 방생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1: 종교의 고준한 법문을 청하는 선법계가 있겠습니다.

임가랑 유언대선사 광리 중세

임마랑 유원대종사 광희중생설 서버

임가랑 유원대법왕 광희 중세

부처님과 조사가 계시는 곳에는 다툼이 없거늘 시 뒷사람들이 고연히 옳고 그름을 논하미로다. 진리의 도가 넓어지면 천자의 영을 전할 것도 없으며 세상이 맑은 시절에는 태평가를 부릴 필요조차 없음이로다. 세월의 흐름이란 주야가 방관하지 따로 없고 추나추동의 계절에 관계없이 심 없습니다. 나고 죽는 이와 같이 신속하니 결제 해제 관계없이 하도 없이 행각에 나서거나 각 수행처소에서 나타나거나 방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는 제자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 더운 것과 추운 것 등 주변의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부처님의 은혜와 시주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 일로부터 신심과 발심이 생겨나고 여여한 정진을 할 수 있음이로다. 이 참선 공부는 여행으로 우연히 의심이 분발하고 일념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도 제절로 신심과 발심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조속으로 부처님 전에 발언하면서 자신의 공부 상태를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대굴하지 않는 용맹심을 갖게 되는 것이니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부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기만 할 뿐이지 알려주면은 따르지 않는 이

대다수다. 편안하고 쉽게 정진해서 견성성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하면서 몸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많은 수행인들이 오랜 시간 정진하고 하도 일념이 지속되지 않고 등력을 하지 못했는지 각자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도가 있는 이는 각자 하도를 챙기되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하도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산책을 하나 일체처 일체시에 하도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여 시냇물이 흐르듯이 끊어짐이 없도록 애를 쓰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도 뜨는 법을 분명히 들었던 말씀드립니다. 남전보은선사가 상수제자 조주스님을 10세 미만의 아이로서 조그마한 암자에서 출가하였습니다. 그절은 노스님은 스스로 평생토록 농노릇을 잘했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그 어린 삼위승을 가르쳐보니 도저히 자신의 식견과 종로로서는 이미지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수백 리 밖에 회상을 열고 계시던 위대한 남전도인께 인도하여 훌륭한 도인 제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수백 리를 걸어 남전도인 회상에 삼위승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중노를 짜겠다 하니만 하도 기특해서 이제 큰 스님을 이제 내리는 겁니다. 회상에 당도하여 남전도인에게 삼위승을 들어보냈다. 저거 졸스님께 들어보냈다. 삼위승이 누워 쉬고 계시는 남전도인에게 나부시 큰절을 올리는데 남전도인께서 누워서 절을 받으시면서 물으셨다. 그대가 어디서 왔는고?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대가 서상원에서 왔을진댄 상서스러운 상을 보았느냐? 상서스러운 상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누워 계시는 부처님은 보셨습니다. 남전도인 누워서 딱 계시니 부처님을 봤다 그 말입니다. 이에 남전도인께서 벌떡 일어나 앉으시고는 다시 물으셨다. 그대가 주인이 있는 삼위승인가 주인 없는 삼위승인가? 선사님, 정월달이 무척 추우니 귀하신 몸 유의하옵소서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남전도인께서 아이 도인이 그대로 온 것을 아시고 원주를 불러서 깨끗한 방에 이 삼위승을 잘 모셔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깨달으면 노속 없는 법입니다. 절집에서 참선을 잘해서 도를 깨달은 것이 아니기오늘 이 어찌된 일이냐. 진리를 깨닫고 나면 몸을 천번만번 몸을 받더라도 그 깨달은 바는 항시 밝아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다. 이제 뭐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나와서 뭐 크는 과정에도 전체 닦은 그대로 밝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는 오직 부처님의 깨달은 법에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쪽에 이런 깨닫는 세계가 없습니다. 그런 게 일어나도 종교다 그 말이에요. 남전도인회상에서는 항시 700여 명의 대중이 정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동쪽 선방 대중과 서쪽 선방 대중이 서로 자기 고양이라 하고 자기네 선방 고양이라 하며 시비가 분분했다. 그래서 남전도인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시자를 불러 운집종을 치게 하셨다. 대중이 모이게끔 운집종을 쳤다 그 말이에요. 전 대중이 법당에 다 모이니 시자를 불러 고양이를 잡아오고 칼을 가져오너라 하셨다. 조르스님 그리 일렸습니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는 고양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하시는 말씀이 남전 조르스님께서 동쪽 선방 대중들은 이 고양이를 동쪽 선방 고양이라 하고 서쪽 선방에서 참선하는 시민들은 이 고양이를 서쪽 선방이라 선방 고양이라 하니 금일에 이 고양이에 대해서 분명히 바른 답을 하는 자가 있으면 이 고양이를 살려두거니와 분명히 이르는 자가 없을 것 같으면 고양이를 살려두지 아니한다 도성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이르고 일러라. 그 700명 대중이 모여가 있는데 이르고 일러라. 아니, 세 번을 해도 그 법당에 모인 700명 대중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이르고 일러라 하면 척 한마디 하면 됐겠네. 그만 이 진리의 세계는 이런 게 없습니다. 남천 소인께서 이르시는 그 뜻을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침대에 대지 뭐 내 내용만 했지. 고양이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근데 뭐 척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남전도인께서 약속과 같이 칼로 고양이를 두둥강에 내 던져버리고는 당신 조수방에 돌아가서 쉬고 있었는데 남전도인께서 이제 방에서 쉬고 있는 계시는 그러한 차제에 바깥에서 볼일을 보려 나갔다가 저 원주가 상수제자가 돌아와서는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거든요. 하고 인사를 올리니까 남전도인께서 오전에 일을 들어서 물으시기를 오전에 이러한 고행의 법문이 있었는데 그대가 만일 그 대중 가운데 참여했던데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하시니 조르스님이 그렇게 이제 제자를 보고 물었거든요. 상소 제자가 신착을 머리 이고는 방문을 열고 나가버리거든요. 이에 남전도인께서 그대가 당시에 있었던 데 고양이를 살린다 안 했다. 답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고양이를 들고 이르라 하는데 머리에 신척을 이고 나갔느냐. 여기에도 모든 부처님의 진리가 다 있음이로다. 백천고안이 벌어졌습니다. 그걸로 쫓아서 이 한 공안을 일념산맥 가운데 투독할 것 같으면 하도가 저 창고해가지고 막 진리가 발동해서 일념이 지속될 것 같으면 그 말이에요. 천불만도인이 설한 심오한 법문들이 일시에 다 문대진다. 일시에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이 참선을 해서 이제 일념산맥이 되면 막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호활견성이다 성품을 봤다 하는 겁니다. 시 대중은 이 가운데 모인 모든 대중은 남전도인이니 고양이를 들고 이르라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조주도인께서 머리에 신착을 이고 나간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법문을 바로 봐야 됩니다. 양고하시다가 대중이 말이 없으니 이르시기를 진지가 탈등 연선명하니 진주상례가 총상승이라
산승의 이름입니다. 진제가

연승탄보배구슬을 빼앗아 가지니 진나라의 임금과 상녀가 다 몸을 상한다. 진전의 것은 이제 산성을 가리는 겁니다. 연선 땅에 천하 제일이 가는 보배구슬을 빼앗아 가지니 진나라 임금과 상제가 다 몸을 상해 빌린다. 조조 선사의 그 회상에서 한 수자가 석가다 땅한 공부를 잘하게 오다가 해제일이 이르러 가직 인사를 딱 드리니 반응을 써놓고 먼저 마루에 조심조심 해놓고 인사를 드리니 조주 선사께서 이르시다.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서도 급히 달아났어. 만약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릇대로 말하지 마라. 내 방금 사람 본문에 그릇대로 말하지 말라. 이에 그 수자가 스님 그러한 증은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조조 도인께서 버들리펄 따고 버들리펄 따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어째서 버들리펄 따고 버들리펄 딴다 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법문을 알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만일 누구라도 갖고 정진해서 아주 진심을 내가지고 막 하두가 씨름을 잘 해서 법문의 뜻을 알아낸다면 백천 삼매의 법문 무량묘의 무한 그 깊은 그 뜻을 한꺼번에 알아서 하늘 세계와 땅에 홀로 걸어만다. 그 당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도록 깨달으면 막 그 세계를 막 세상 지식간에 막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모인 대중은 조주선사의 적양화를 아시겠습니까? 수제가 이제 가갔다고 인사를 하니 버들리뿌 따고 버들리뿌 딴다. 그 말입니다. 천리 오초도 초부들이라 하루 한나절 동안에 천리 길을 오초마리만 달린다. 그 말이에요. 천리 길. 달리는 오초마리도 따라가기가 어렵다. 거기는. 그런 게 이제 오늘 법문 이것으로 마친데 이러한 법문을 이제 바로 법문으로 인해서 모든 조사가 도인들이 설한 법문을 다 한꺼번에 다 끼입니다. 그게 호할 대호견성이다. 그래서 이제 조리스님 항상 다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법문을 앉아서 묻고 하면 이제 뭐 척척답이 나오면 제자를 봉하고 이제 장차 이제 선선남자 이제 조세를 또 봉하고 그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산다해도 눈 깜짝 사이에 흘러갑니다. 세월이 허송 세월이 오면 안 된다. 하도를 들고 내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내 하도가 실험해야 된다. 그래서 진이가 발동이 걸리면 참 의심이 잔뜩 걸리면 일념이 쭉 지속이 되다가 호련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백천 염라대왕이 죽음에 다달라 잡으러 옵니다. 백천 염라대왕 잡으라도 보이게 잡아가지 안 보입니다. 그러한 좋은 법문이 이 부처님 견성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하나 잡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내 세월만 보내지 말고 하도를 들고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가나오나 안지나서나 내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를 들고 또 하루하루를 보내면 그러다 보면 진이가 발동이가 걸립니다. 참아지면 발동이 걸리면 참나가 드러납니다. 그럼 어디 가도 진리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최고 그 당나라 신라 때 그 중국 당나라 신라 때는 이 선법 부처님법이 크게 흥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그 1등 옥문법안선사가 모든 세상에 들어서 다 제시로 해놨습니다. 보여드렸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진리의 도냐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0: 어떤 것이 진리여 도냐 하는데 눈 밝으니까 깊은 음을 떨었습니다. 어떤 것이 96종의 의도를 조복받은 지바저인고니 은장반에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법의 역할이냐, 산화나무 가지가지에 빨간 다리 주렁주렁 다졌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을 하면 산승이 이 주장자를 전한다. 이 주장자를 전해가지고 막 제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선정진을 잘 해서 옆을 돌아보지 마시고 하도과 씨름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오마 모든 법문을 한 꼬장에 닿게 됩니다. 그러한 좋은 진리의 눈이 참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지요?
1: 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웅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

0: 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불교를 만나면 맨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마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을 닦는다라고 해서 수행이라고 하죠.

불교의 많은 것에는 항상 마음을 닦는다라고 해서 마음을 중요시하긴 하지만 태생적으로 불교에서 무언가를 이루거나 바꾸는 데 핵심은 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곧바로 행동한다라고 해서 무언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이야기하듯이 다이어트, 운동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도 단끌 숙자를 써서 행을 닦아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을 통해 바뀐다, 마음을 통해 바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천천히 닦아서 쌓이고 쌓여 그 행이 어느 순간 나라는 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수행에 가장 근본적으로 두고 그래서 그 수행에는 반드시 기다림,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서도 보시, 지계, 그 다음 정진 수행이 아니라 바로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는 순서로서 이 여섯 가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 인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자신의 몸에 그것이 물들도록 또는 익숙해지도록 기다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 사회에서는 이 기다림, 인욕이라는 것이 점차 사라지고 그것을 잠시도 참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듯하여 오늘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려주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다림, 우리가 살면서 항상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화두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을 기다리고 나의 일을 기다리고 또는 귀인을 기다리고 좋은 시절 인연을 기다리죠. 그 기다림이 있어야 무언가를 만나고 이루고 또는 성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세상은 눈앞에서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것들을 점차 바라만 보고 그렇게 원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살면서 정말 그런 일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손바닥 뒤집듯이 휙 바뀌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그냥 마치 꿈과 같이 눈만 팍 뜨게 되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자꾸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나오다 보니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점차 꿈꾸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뉴스에서도 보면은 무언가의 투기, 투자 또는 복권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팽배해지고 있죠. 그를 통해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됐으면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바뀌었으면 자고 일어난 다음 날 마치 우리가 뭐 꿈에서 깼더니 스타가 됐다라는 소설 속의 이야기와 같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면 하는 무언가가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세상이지만 세상의 일, 일상이라는 곳에는 그런 것이 흔히 일어나지 않고 어쩌면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기다림이라고 하는 불교적으로는 인욕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그것을 기다림으로써 만나서 더욱 설레이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차 뭐가 그리 급하고 빨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쩌면 인터넷상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빨리빨리.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 하면 항상 빨리빨리, 빨리빨리라고 외국인들도 장난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빨리빨리. 최근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 최단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추천 경로가 있고 최단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추천 경로를 많이 쓰는데 최단거리를 가게 되면 막 꼬불꼬불한 길을 가든 어찌됐든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하게 되죠. 수고로움을 포기하고 시간을 줄여서 더 빨리 도착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빠른 성공이라는 것이 사회에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또는 20, 30대들이 가장 꿈꾸는 게 영앤리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수저, 흙수저 또는 엄치나 자꾸 그런 걸로 사회가 방향을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최단거리, 빠른 성공 이런 것만 꿈꾸다 보니 무언가에 무리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라고도 제가 표현하지만 사실상 투기에 가깝게 요새 영끌이라는 표현이죠. 처음에 저는 영끌이 무언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무언가를 한다는 건 줄 알았더니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다 해서 영끌이라고 한다고 하다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식이나 어떠한 이 경제 지표가 흔들리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죠. 그러다 보니 나온 표현이 급락, 급등.
모든 게 다 빠른 표현입니다. 빠른 걸 넘어 어쩌면 급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빠른 걸 넘어 급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잠깐도 지켜봐주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정작 자신은 어떨까요?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따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다못해 외국어 공부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책 한두 장 봤다고 해서 외국어가 술술 나오진 않죠. 정말 오랜 시간 앉아서 단어 하나부터 시작해 그게 문장으로 넘어가고 문장이 점차 회화로 넘어가고 회화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대화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있을 때 외국어가 내 안에 스며들듯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 간화선, 바로 좌선 수행에서도 절구통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푹 앉아있어야 자신에게 그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절 인연이었고 그 시절 인연을 만났을 때 두 손에 박수가 짝 소리가 나듯이 내 앞에서 변화가 생겨나는 것인데 근데 그 변화만을 우리는 쫓다 보니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게 되죠. 기다리지 못하면 읽지 못합니다. 지켜봐주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죠. 근데 정작 자신은 항상 완성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을 놓치는 건 아닐지도 모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인생은 필연적으로 나이를 먹어야 하고 나이를 통해 성장해야 되고 성장 속에서 배워야 하고 그를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참되게 자신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 삶, 사실은 같은 표현이지만 저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합니다. 인생은 그냥 한 인생 인간으로 태어나 쭉 살아온 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 특히 불교를 만난 뒤에 이제 느끼게 된 삶이라는 표현은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이룬 또는 변화시킨 그 기간을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를 먹는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하루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고 2026년이 어느새 절반 이상이 지나갔죠. 남은 몇 개월이 지나면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럼 그 흘러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성장해야 합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 말할 수 있고 수행은 즉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부라고 하죠.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영어의 study가 아닌 공부라는 표현은 얘가 예전에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쿵푸의 한문이 공부입니다. 처음에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넘어와 소림사에서 수행자들이 자신의 몸을 단련할 수 있도록 쿵푸를 가르쳐주죠. 그때 그 쿵푸는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한자로 공부라고 불렀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언가를 공부한다. 왜? 공부를 통해 자신이 변화해 나가고 그 공부를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그 공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쿵푸를 따라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 공부 또는 수학 또는 국어 여러 가지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번에 바뀐 적은 단 하나도 없죠. 정말 오랜 시간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체력을 거기다 쏟아붓고 그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실력이라는 게 생기죠. 참된 힘입니다. 참된 힘이 생겨서 그게 점차 나를 올리면 그게 나를 배움으로 이끌고 그 배움이 나를 성장으로 이끌고 그 성장을 통해 올바로 나이를 먹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 삶을 단단히 만들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 근원은 바로 오늘 하루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내일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놓치고 어제를 원망하며 또는 어제를 미련하게 생각하며 아 어제 그거를 했었으면 낫을 텐데 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세상 속에 어제만을 바라본다면 오늘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오직 하는 미래를 허망하게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나의 할 일을 찾아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 차근차근이 쌓여서 실력이 될 것이고 그 실력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내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느리고 미숙하고 익숙하지 않은 걸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참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성장할 수 없을 것이고,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건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한 명의 몫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저 완성형만을 기다리죠. 무언가가 완성된 형태가 내 앞에 똥하니 떨어져서 나의 일을 지금부터 착착착착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차 지금은 AI, 휴머노이드를 기대하는 겁니다. 반면에 꿈꾸고 기대하지만 이게 내 곁에 나타났을 때는 정작 내 일을 뺏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또 갖고 있죠.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조금 기다려줄 줄 알고 그가 바뀌거나 익숙해질 때까지 참아주고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다라는 건 나와 같은 선상에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함께한다라고만 하고 나만 저 만치 먼저 뛰어가서 왜 빨리 안 와? 빨리 와! 그는 뛸 수도 없고 여기까지 올 여력이 없는데 어찌 뛰어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선 뭐라 하겠죠. 아니 그 왜 빨리빨리 못하냐고. 그 지금 쫓아와야지. 내가 이렇게 앞에 가면은. 그럼 안 됩니다. 그걸 요새 사회에서 꼰대라고 부르죠. 우리 라떼는이라고 하죠. 우리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누군가가 라떼는 아유 그만 얘기하세요. 아유, 그건 그때죠. 지금은 지금이에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꼰대가 돼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뀔 것이고 세상이 나와 함께 해줄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부터 바뀌라라는 가르침과 같이 내가 그것을 조금 느리고 미숙하고 익숙하지 못한다는 걸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뭐 한 1년 전쯤이죠. 다큐 인사이드라는 방송에서 인재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써있죠.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아래가 1편입니다. 공대에 미친 중국. 2부는 한국입니다.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고 해서 2025년, 1년 전에 방송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능한 어린아이들 또는 학생들이 자신의 성공을 빠르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의대에 진학을 많이 하려고 한다. 중국은 공대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의대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뭐 뉴스나 뭐 드라마 같은 데도 최근에 뭐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죠. 거기도 너무 나와 있듯이 한국은 진짜로 조금 유능한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이 의대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의대에 가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하기 위한 훌륭한, 숭고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인재전쟁, 그 후 1년이 지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나큰 차이로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중국을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제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인재전쟁 2탄 1부는 차이나 스피드, 2부는 코리아 딜레마라고 해서 2026년 5월에 이 두 편이 방송이 됐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여기 결론이 나오죠. 공대에 진학하기 시작했던 중국은 이제 AI와 휴머노이드의 세계 1위를 미국과 다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 지금 녹화할 때쯤 벌써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우리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를 쐈던 우주선이 되돌아와서 다시 재착륙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죠. 중국이 이미 그거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유인 로켓을 쏜 다음에 그 몸을 다시 회수하는 형태의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발전 속도입니다. 1년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AI와 휴머노이드,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의대에 집중했던 한국, 너무 훌륭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대에 간다라는, 의사가 된다라는 건 숭고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목에 코리아

딜레마라는 표현이 붙어 있죠. 왜 이런 딜레마가 생겼을까요? 의대에 가기 시작했던 학생들이 사람을 살리는 의대로 가서 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빨리 벌기 위해 의대로 가서 학과를 선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내과나 외과에 가서 수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의학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학생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만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피부에 좋은 주사를 놔주고, 치과에서 이빨을 고치고, 우리 이 세 군데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곳이죠. 저도 이빨이 약하다 보니까 치과에 가면 진짜 돈이 크게 듭니다. 치과를 또 실제로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자꾸 발달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아이가 지금 치과의사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여자아이가 치과를 이렇게 하기 위한 모습이고, 실제로 인터뷰 내에서도 충격적인 게 나오죠. 아이한테 왜 의대를 가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사람을 살리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저를 위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의대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당연히 너무 고마운 일이고 아이도 효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재라고 하죠. 인재는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AI, 휴머노이드, 로켓, 우주, 뭐 화성을 가는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이야기되는 세상 속에 한국은 가장 뛰어난 인재라는 존재들, 또는 과학고나 외고 같은 데를 진학해서 한국을 위해 또 여러 가지 발전을, 세계의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너무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자신만의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1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크게 바뀌게 됐다라고 써있죠. 실제로 밑에 제목에도 써있습니다. 아직도 대학 입시에만 쩔쩔매는 대한민국. 의대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의대까지 넣기 위해 대학 입시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죠. 일타강사, 또는 뭐 대치동, 또 유명한 학원, 학원 강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반도체 공학 인재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죠. 그리고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죠, 지금은? AI 반도체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데. 너무 딜레마가 아닐까요? 내 돈을 불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AI 반도체 회사에 돈은 투자하면서 내 자식은, 내 아이들은, 인재들은 의대에 가서 다시 나만을 위해서 더 많은 돈벌이를 해서, 또는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강이 보이는데 살기 위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어 빨리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러한 1년이라는 시간을 못 기다려주고 이렇게 크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없다. 무슨 일을 좀 시키고 함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줘서 그 일에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완성형만을, 또는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게 내 눈앞에 뻥 하고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니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같이 산신령님이 펑 하고 나와서 금도끼 줄이야, 은도끼 줄이야. 어쩌면 이런 것만 기다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연기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죠. 연기입니다. 어떤 것도 실제하지 않는 것이죠. 인재는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불교계이든 사회이든 가정이든 또는 더 나아가 인연이든, 항상 우리가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알려주고 손잡아줘서 함께하는 것이죠. 저희 투게더에서도 다소 어렵지만 개유를 쭉 방송해왔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개유를 하나 둘씩 알려드려서 불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드리기 위함이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100회를 맞이할 그 정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 투게더를 함께 하시면서 ARS로 도움도 주시고, 우리 함께
BTN에 또 협조를 했습니다.

보여주시면서 이 방송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투게더를 할 수 있는 인재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주셨고 여러분이 도와주셨고 여러분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 방송을 이렇게 해나갈 때 많이 봐주시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계율을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고 제가 오프라인이나 법회, 법문에서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투게더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꼭 여쭤봅니다. 아, 투게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또는 혹시 어떤 게 어려우신가요? 어떤 게 조금 난해하신가요?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항상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좀 더 만들어진 거고 이 모습 속에서도 계속 여러분들께 불교를 바르게 알려드리고 계율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00회라는 시간, 100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광우스님이랑 함께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투게더를 반년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1년이 채 못 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계율이다 보니까. 그래서 법만경 정도만 알려드리고 마칠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제한된 시간을 제가 걸어두고 그 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 계율을 알려드리기 위해 여러 노력과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ARS로 많은 또 도움도 주시고 BTN에 후원도 해주신 덕분에 계속해서 이어져와서 1년을 훌쩍 넘어 100회라는 시간까지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방송국을 통해서 BTN이라는 방송국을 통해서 제가 투게더를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기가 시그러들던가 많이 안 보시면 다른 걸로 바뀌게 되겠죠. 아니면 결국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또는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줄 만한 것만 전할 수밖에 없지만 계율을 이렇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고 계율의 내용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릴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이 저를 인재로서 만들어주신 것이고 투게더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이 자리까지 함께 손잡아주신 덕분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 우리 법망경 제23경계 경멸신학계라는 곳에서 새로 배우려는 사람 또는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계율로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한다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수계의 서원을 세우고 7일 동안 불상 앞에서 참회를 해야 하니 호상을 본다면 그대로 계를 얻은 것이요. 만약 호상을 얻지 못했거든 14일, 21일 내지 1년이라도 참회를 하여 호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니 호상을 얻는다면 비로소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만약 법사가 자신이 경률과 대승의 가르침과 계를 잘 아는 것을 이용해 국왕이나 태자, 백관과 가깝게 지내며 새로 배우는 보살이 찾아와 경전의 의미와 유리를 묻는데도 나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질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답해주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새로 배우는 보살, 즉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찾아와 그것을 묻거나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묵살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함부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배우기 때문에, 새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낯설고 서툴고 미숙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다음에 나와 같이 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투게더 시작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낯선 공간에 카메라만 있는 곳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께 계율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해인사승가대학에서 또는 동국대학교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듯이만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방송에서는 올바르게 전달해드릴 수 없죠. 그리고 수업같이 하면 졸립니다. 수업은 항상 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점차 미디어를 활용하려고 하고 사진도 찾고 큰 스님들의 글씨나 또는 지금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의 내용도 함께 보여드리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되고 또 여기에 나오는

좋은 사진이나 글씨들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스님, 투게더에 나왔던 이거 제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캡처해놨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좋은 마음과 안락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에 답해주신 것입니다. 경멸신학계의 내용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저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투게더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BTN에서 100회라는 시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듯이 누군가가 100번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10번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끝에 한 사람의 몫을 할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해서 묻고 배우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기 위해선 제철을 기다려야 되죠. 제철이 되기 위해선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려야 과일이 무르익어 맛있게 잘 단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쌀이든 채소이든 마찬가지죠. 그걸 못 기다리고 막 급하게 하려고 하면 떨거나 쓰거나 결국엔 한 입도 못 먹고 버리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려주면 반드시 잘 연그러 하나의 완벽한 과일이 되어 우리에게 그 계절까지도 느끼게 할 수 있는 잘 익은 과일로서 하나의 몫을 하기 때문에 그처럼 똑같이 우리 곁에 사람들도 기다려줄 줄 알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올해 한국의 젠슨 황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대표가 왔다 갔었죠. 그래서 유재석 씨를 만나서 한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저희 투게더를 통해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젠슨 황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알려준 거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해지기 위해선 고생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왜 잘못됐지? 거기서 머물러서 그 잘못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반대로 고민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진취적이라고 하죠. 우리 앞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틀린 것에 대한 건 틀린 겁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자포자기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일어날 기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도전할 때마다 실패의 위험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를 안 하고선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실패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실패를 패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하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를 딛고 일어나 재기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뭐 높은 돈을 많이 번 재벌, 성공한 사업가 또는 성공한 어떤 존재, 영웅, 위인,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도 투게더를 통해 많은 변화를 했었습니다. 왜 변화를 시켰죠, 여러분? 앞에 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크게 소통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더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머물러서 난 그냥 고집을 부려. 난 이 스타일로 고집할 거야 라고 했으면 어쩌면 투게더 정말 반년밖에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후원해 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은 실패로 놔둔 게 아니라 다음 방송 때는 어떻게 좀 더 낫게 고치지? 라고 해서 PD님과 상의하고 방송국과 논의하며 계속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간에 우리 특집도 하면서 저랑 같이 게으르에 대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제 제자들, 후배들, 주변 인연들, 감사한 분들을 또 만나서 실제로 또 대화를 하면 또는 저희 도반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아, 저렇게도 생각했구나. 법장 스님이 생각했던 걸 저 스님도 저렇게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아니네, 저 스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또 여러 의견들이 교류되기도 하죠. 그리고 젠스당이 맨 마지막에 아주 재치있게 얘기하죠. 유재석 씨를 가리키며 MC 챔피언 유재석도 거저된 게 아니다. 우리 유재석 씨가 존경받고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연예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이유는

유재석 씨가 젊은 시절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재석 씨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 제목이 있죠? 내일 뭐하지? 젊은 시절 화려하게 데뷔를 하다 보니 다소 시건방졌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게 듣고 관객들 앞에서도 그냥 내 개그만 하고 내 개그를 한다는 건 관객들이 웃던 안 웃던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이걸 하겠다. 나랑 코드가 맞으면 웃겠지라고 했었던 겁니다. 겸손함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차 일이 줄어들고 PD들 사이에서도 건방지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아무 방송도 못하는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때 오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밤무대도 뛰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때 알아낸 게 사람을 함부로 대했구나.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걸 크게 느끼면서 자신을 고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죠. 제 밑바닥 리포터부터 막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방송을 만나고 그 기회가 계속 천천히 쌓이고 쌓이다 강력한 폭발이 하나 생기죠. 무한도전. 이름만 들어도 모든 국민이 알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도전들을 하죠.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요. 황소랑 같이 줄다리기를 하고 지하철이랑 달리기 시합을 하던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국민 MC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스스로를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라는 건방짐에 빠져서 자신을 나락으로 보냈었지만 스스로를 다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다시 자신이 기다려주고 자신에게 인욕을 통해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젠순왕은 유재석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냥 자신이 그렇게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MC 챔피언이 거저된 게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도 똑같이 됐었을 겁니다. MBDI라고 하는 곳을 그리고 그곳의 회사의 수장이 거저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라도 젠순왕 실제로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에 와서 자신의 그래픽 카드를 납품하기 위해 영업사원과 같이 돌아다녔다라고 하죠. 20년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고의 재벌이 돼갖고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며 돈을 많이 벌었다고 돈 자랑하는 게 아니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와 같이 하지 않겠냐. 너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너희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실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했다 해서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지만 실수가 있어야 고칠 수 있고 실패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기다려주고 알려주고 손잡아줘서 함께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 조금을 기다려주면 조금이 더 큰 힘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는 밀어주는 그러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수해야 성장할 수 있고 실패해야 무엇을 잘하는지 발견할 수 있다. 잘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하는 것이고 무리하다 보니 비교하고 비교하다 보니 스스로 자꾸 자책해서 그것이 결핍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암경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렇게 법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 바로 연기법이죠. 연기, 인연생기라는 것입니다. 이 연기를 깨달으실 때 부처님이 이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멸할 때 저것도 또한 멸한다. 우리는 지금 이것의 삶을 살며 저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지금 이 삶을 산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저것으로 나아갈 수 있죠. 불교에서도 우리 차안과 피안이라고 부르죠. 지금이 없으면 저것의 다음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디스입니다. 1인칭이죠. 디스를 쓸 수 있는 건 주어인 주인공 자신밖에 없습니다. 저것은 that, it으로 타입니다.
저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인공인 내가 한

걸음 옮겨서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것입니다. 내가 연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법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법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법조차도 중생을 부처로 바꿀 수 있는 그 힘, 바로 중생이라는 이 존재가 부처라는 저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힘, 그래서 그 안에 연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있어야,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출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절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봉사나 또 여러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곳에 뭐가 있죠? 일이 있죠. 그 일은 누구와 함께하죠?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와 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투게더를 녹화하기 위해 BTN의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그냥 건물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에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십니다. 지금 제 앞에도 여러 카메라 감독님, PD님, 그리고 저 위에서 저 이 투게더를 총괄하는 또 PD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다 저의 오늘을 만들어주시는 거고, 저의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역시 저의 투게더로서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즉 이것은 나의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을 내가 못 기다릴까요? 나의 오늘 속에 인연이 있는 나의 인연도 기다리지 못할까요?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한없이 자비로워집니다. 그도 그들도 나입니다. 나의 오늘을 기다려줄 수 있듯이 나의 인연도 기다려줄 수 있듯이 그도 기다려주시고 그들도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바뀔 것이고 그 안에서 내일은, 미래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연글고 싹 트여 한 명의 존재로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내일이며 미래이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푸시는 자비의 기다림은 그를 완벽하게 익어가게 만들어줘서 그 익음 속에서 정말 단맛이 나는, 그리고 그를 통해 안락을 누릴 수 있는 한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3년 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아서 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암병동에 누워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제가 조급해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됐습니다. 아, 이 수술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목을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강의와 회인사에서 학인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사실상 이제 다른 삶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뭐 라디오 10시 방송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햇살이 환한 날 병실 창문으로 대구에서 제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대구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연히 이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이 노래의 첫 구절이 저에게 너무 깊은 가슴에 울림을 줬고 정말 경책의 죽비와 같이 저를 한없이 세게 팍 때리면서 정신 차려! 라는 경책의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그 가사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 견디기 힘이 들 때면 애써 다가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그래 그렇게 다가와. 내가 여기에서 기다릴게. 숨이 찰 땐 걸어오렴. 힘이 들 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 마.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겐 소중해. 조금 늦는 것쯤 상관없어.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기다려준 것처럼 내가 여기 있어 힘을 내봐. 숨이 찰 땐 걸어오렴. 힘이 들 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 마. 바로 장혜진 가수님의 네게로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그 향함의 끝은

것처럼 내게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건 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인연과 이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서두르고 견디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힘이 들면 오히려 힘이 들기 때문에 더 뛰려고 하지 마시고 숨을 고르고 힘이 들 때 쉬었던 것처럼 천천히 다시금 걸어가십시오.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 참된 자신을 만나 자신이 원하던 삶을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럼 함께 해줄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속에 싹트고 연글고 익어서 우리가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나 역시도 기다려주고 그 역시도 기다려주며 우리도 함께 손잡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오늘 하루 기다림의 시간을 좀 더 보내주십시오.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결국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찰나는 우리에게 처음 다가온 순간이며 이 순간이 지나간 순간 두 번 다시 맞이할 수 없는 찰나일 것입니다. 매 찰나찰나의 인연을 소중하게 대하고 그 소중함을 안다는 건 기다려줄지 안다는 것입니다. 인욕을 통해 정진을 닦고 정진을 통해 선정을 얻어 선정 끝에 지혜를 얻어간다는 육바라밀의 가르침과 같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 조금 더 기다려주며 그 기다림이 감사한 인연이 되어 여러분 곁에 불보살로서 화연해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드리며 오늘 우리 투게더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제가 다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투게더를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투게더도 또 기다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란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엄청난 비법을 하나 일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은 깍지를 끼시고 엄지검지를 교차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른쪽 엄지가 왼쪽 엄지를 덮습니다. 깍지를 끼시고 이렇게 그래서 명치에다가 둡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분명히 조선말로 하는 것 같은데 이래갖고 될 일입니까? 깍지를 끼시고 이렇게 깍지를 끼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가 왼손 엄지를 덮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명치에 이렇게 됩니다. 되셨어요? 여기에서 한 10cm 정도까지 부처님의 광명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딱 집중을 하십시오. 나무

타. 그대로 계십시오. 홈. 아라바자나디 올 아라바자나디 올

자, 바로 하시고. 이러고 이제 전 내려가면 되는데.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입법계인데 이 정도면 뭐 이제 내려가도 될법 하긴 합니다만. 이게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 대국통께서 오대산 문수보살님을 친견하시고 받은 오자 계송, 거기에 옴과 디를

붙여서 칠자 개송이 됩니다. 이것이 환경 저 뒷부분에 42자관 첫 번째 다섯 글자, 그게 바로 아라파차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의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환경을 강설하시고 번문하시고 무중생들에게 설법하셨던 자장스님께서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신 환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법계 해야만 법계 세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법문이 입법계품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법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일러드린 이겁니다. 어떻게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대답은 찰떡같이 합니다만, 이 입법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이 필요한데,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서 지금은 화엄경회가 열리는 시간이니까 나무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공양합니다, 요즘 말로 다른 식으로 하면 사랑합니다, 무엇에 대한 공경, 공양, 사랑이겠습니까? 대방광 화엄경에 대한 공경이며 공양이며 사랑인 거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방광 불 화엄경의 수많은 불보살님께 대방광 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르침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공경하고 공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무를 꼭 귀합니다라고만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 여러분 평소에 많이 쓰십니까? 부끄러워서 뭐 잘 어디에 언제 남사시럽구로 사랑합니다 잘 못합니다. 몇몇이 인가리고 웃는 분들 보니까 평소에 못하시는 분들이고. 사랑이란 말이 사량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월인석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월인석보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아들인 수양이 부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바치니 거기에 월인천강을 합쳐서 월인석보라고 불리는 겁니다. 거기에 부처는 중생을 사량할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은 늘 중생을 사량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량이란 말이 뒤에 짝대기가 점이 하나 빠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사량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부처는 항상 중생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요즘 전 세계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중앙박물관에 가면 사유의 방에 부처님이 어쩌고 있습니까? 이러고 계시나요? 어떻게 계십니까? 볼에 이러고 계시잖아요. 보신 분 좀 보고 사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칭송에 맞지 않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심히 뭐 환범문 오시가 무엇이라 하고 계시노.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러고 계시느냐. 아유, 저 중생들을 어찌해야 제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중생을 향해서 사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찌해야 저들을 이뻤게 벗게의 세계에 들게 할 수 있을까. 니르바나의 세계에 논일게 할 수 있을까. 환경의 궁극의 목표는 법계에 들어가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늘 뭘 하신다고요? 중생을 향한 대자 대비로 가득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요. 그분이 바로 이 환경의 주인공이시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무, 대방광, 물, 환경,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울여서 대방광, 불, 환경에 공경, 공양, 사랑, 하옵니다. 이 지극한 마음과 절절한 마음이 있을 때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은 이미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나무, 대방광, 물, 환경 하는 순간 이 심장이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하면서 뛰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나들어가 심장이 너무 많이 뛰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 그죠? 우스개 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다시 사랑이 시작된 줄 알았더니 병원에 갔더니 부정맥이라 하네. 너무 뛰어도 탈이다, 그죠? 환경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설레임이, 기쁨이 가득해져야 그때 환경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깍지를 끼고 엄지와 검지 제일 큰 두꺼운 손가락을 이렇게 덤든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깍지를 낀다는 것은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엄지와 엄지를 덮는 것은 지관과 정해에 들어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삼매에 들어가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환경 시작할 때, 경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고 방광을 놓으시고 이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이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삼매에 드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삼매에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환경에 광명이 쑥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깍지 끼시고 손가락과 손가락을 교차하시고 가슴 속 10cm 정도의 대방광 불 환경의 광명이 들숨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화엄의 본존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하고 내뱉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치 우명의 어둠이 자, 드리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대로 환경의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합장하신 채로 금강권 깍지 끼신 채로 그대로 들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신라

긋고 도건의 크게 장엄한 누각에서 보살마살 500사랑과 함께 계시우다. 포연보살과 문수사리 보살이 상수가 되었다. 십회향을 향한 보살과 십행을 향한 보살과 십지를 향한 보살과 십회를 향한 보살이 있었고 초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이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삼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사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오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육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칠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팔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구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십지를 표현하는 보살 외에 수많은 대중이 한

자, 이제 입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입법계의 입은 들었다, 참여하다, 함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인 뒤에 법계는 뭐냐? 법계는 세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하라 하면 여러분 따라하는 겁니다. 진공관, 이사무예관, 주변함용관. 자, 이제 안 까먹어야 될 텐데요. 자. 키가 하나만 되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없을 건데, 아이, 키가 두 개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금방 안 빠져나갑니까? 딱 들어오면 고마 탁 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까? 좋은 말들은 이렇게 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금방 빠져나가는데 나를 구박하는 소리, 나를 밉닥하는 소리는 고마 한번 귀에 탁 박히면 어때요? 가슴에 내가 한이 돼가지고 그때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다 합니까 안 합니까? 못에 뭐 가슴에 박힌 못들이 없어가 괜찮습니까? 어찌 그리 귀한 말씀은 금방금방 잊어먹는데 나를 상하게 하고 해하는 말은 한번 귀에 팍 하고 박히면은.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랬어. 유력난발이라고. 한번 귀에 박힌 아픈 말은 유력난발이라. 힘이 있어도 뽑아내기 어렵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처된 말이 쉽게 치유됩니까? 흔적 없는 말이 나의 귀에 팍 하고 박히고 세월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입법계 들려면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야 되고 보도 본 바가 없어야 되고 그게 법계의 세상입니다. 그게 진공

상관 벗개. 두 번째, 이사 무예 벗개. 세 번째, 주변 함용 벗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벗개 품입니다. 이 세계에 든 자들만이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이 법계 아닙니까?

옷 안쪽에 뭘 달아줍니까? 억수로 겁나게 비싼 보석을 하나 살짝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서야 친구의 말에 자기 속에 자기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법성계 외운 것만 해도 약찬계 외운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런 듯한 말을 들을 때는 엄청나구나 하다가 또 쪼배만 지나면 뭐 법성계가 뭐 밥을 주나 국을 주나 뭐 약찬계가 뭐 밥을 주기를 하나 뭘 주기를 하나 그때 법성계가 밥도 주고 국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줍니다. 어떨 때 주는 게 됩니까? 내가 법성계의 영험이 분명하다라고 뭐 할 때? 믿을 때. 그때에 비로소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어떤 세계가 열리는 겁니까? 화음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초조 두순법사, 2조 지연법사, 3조 현수법장법사, 4조 제가 개인적으로 고대의 화엄경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청량 진관법사이십니다. 제가 화엄경 공부를 할 때 인양반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아, 인간이 맞기는 한가? 내가 보는 화엄경과 이 인양반이 보시는 화엄경은 다른 건가? 다른 거죠. 100번 다른 거죠. 제가 보는 화엄경과 청량 진관법사가 보는 화엄경은 문자는 글자는 같을지언정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화엄경의 조사들 중에서도 천재 중에 천재라 불렸던 분이 바로 청량 진관입니다. 이분이 엄청난 저술을 남기시니 그것을 화엄경 수소연의 초라고 합니다. 화엄경 대목대목마다 해석을 다시고 그걸 첫 번째 소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니 그것을 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당대의 어마무시한 도가의 철학과 유가의 가르침과 세간에 내놓으라는 가르침들이 전부 합쳐져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화엄 4조 청량 진관 스님. 화엄의 5조는 이 스님의 엄청난 가르침 속에 성장한 규봉 종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다섯 분을 화엄의 5조라고 하고 청량진관과 화엄 5조인 규봉종밀이 입법계, 법계의 세계, 화엄경의 세계는 법계의 세계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방금 이야기 드린 진공관, 이사, 무예관, 세 번째 주변, 함용관, 이 세 개의 법계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다시 또 수많은 법계에 대한 해석이 이것이 법계다 이렇게 해야 법계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반야신경을 딸딸딸딸 외우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이게 떠올리면 이제 까마득해진다. 그런 말이 나왔는가? 무가예라고 나오죠. 그죠? 심무가예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나옵니까? 그게 바로 눈으로 봐도 걸리는 바가 없으니 무가예라고 하고 여기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르침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완전한 지혜를 행할 때 얕은 지혜, 천박한 지혜 나를 괴롭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나를 속박으로부터 벗어

하게 하는 지혜, 법계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지혜, 이 지혜를 닦는 자, 그를 관자재 보살이라 하고, 그 지혜를 완성한 자, 그를 관자재 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 완성형으로 보면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이미 완성한 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관자재 보살이 행했는데 뭘 행했느냐? 반야바라밀을 행했다. 실천을 했다. 닦았다. 어떻게 닦았냐? 깊이 닦았다. 얼마나 깊이 닦았냐? 겁나게 깊이 닦았다. 얼마나 깊이 닦았냐? 억수로 깊이 닦았다. 그래서 조선의 방언,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불가의 가르침 중에 단어들과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억수 아닙니까? 억수. 저쪽 동네에 만수보다 높은 게 억수라고 전에 말씀 한번 했잖아요. 만수로보다 억수로가 훨씬 높지. 억수로. 겁나게. 겁나게 할 때 겁자가 일겁의 겁자, 겁의 겁자 아닙니까? 시간과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자입니다. 그게 겁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많냐? 억수로 많다. 얼마나 많냐? 겁나게 많다. 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겁나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살펴보면 이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우리가 닦는 반야바라밀은 그러면 뭐다? 억수로 겁나게 낮은다는 게. 반대로 관자재 보살이, 보살의 경계에 있는 자들이 닦는 건 겁나게 억수로 깊은, 크고 넓은, 그게 대방광 아닙니까? 대방광 불화엄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나무 떼고 대방광.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엄경이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방화엄경이요. 대방광이란 말이죠. 다 절대적인 크기를, 넓이를, 깊이를 이야기를 할 때 한 글자로 부족하니까 대방광 세 글자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요. 그죠? 과거로 봐도 따질 수가 없고, 현재로 봐도 따질 수가 없고, 미래로 봐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크기, 깊이, 넓이를 가진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에 뭘 했느냐? 조견했다. 뭘 조견했느냐? 온이 공한 것을 조견했다. 온이 공한 것을 조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색불이공이요. 뭐라고요? 공불이색이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이게 바로 함룡관, 진공관, 이삼우회관의 핵심이에요.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이것만큼 이삼우의 진공관, 법계관을 설명을 똑 떨어지게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만큼 없습니다. 반야바라밀다 신경에서 이미 법계관에 대해서, 무예관에 대해서, 입법계에 들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색불이공이요, 공불이색이요,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걸 턱하니 알고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뭡니까? 제법이 공상해져서 더 이상 생멸하지 않고 불생불멸, 더 이상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어 불구부정, 그 다음에 뭡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어. 부증불감 아닙니까? 법성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끌 속에 시방이 들어있고,
이게 바로 법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

말이죠. 여러분 반야신경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던 반야신경과 지금 이 순간 반야신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 되니 뭐가 됩니까?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이러한 경계를 얻고 나니 여러분 이게 환경 입법계의 세계가 아니면 뭡니까?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공 가운데 내가 만나는 세계는 이것저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말 것이라고 하는 번역이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저것, 이것과 저것, 것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에너지 자극이 확 벌어지고 여기에 수많은 차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라고 하지 나를 저것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죠? 것에다가 지시하는 것들만 붙이면 이것, 저것, 내 것, 네 것.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것입니다. 세게 된 발음으로 표현할 뿐이지 내 거, 네 거 맞습니까? 거, 것 같은 말입니다. 내 거, 네 거 내 거라 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네게 생기는 거죠. 내 자식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생깁니다. 내 자식 하는 순간, 내 거 하는 순간 여기에 착이 붙습니다. 자식이 어째 여러분 겁니까? 지 거지.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수많은 욕심 덩어리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통로사만큼 화음의 세계에 충실한 곳이 없습니다. 고정된 상을 딱 앉아놓는 순간 대웅전이 되고 대강명전이 되고 그죠? 비로바나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비로전 대강명전이라 할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 대웅전이라 할 것이고 그죠? 이름이 생겨서 그 부처님 이외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통로사는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으니 이 법사가 올라가면 이 법사가 주인공이요 저 법사님이 올라오시면 저 법사님이 주인공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또 모르지 또 뭐 화엄살림 출신 중에 머리 확 밀고 법사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로사 화엄살림의 역사가 얼만데. 그러니 여기는 누구든 올라오면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밤으로 갈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입법계 하려면 안이 빛을 신의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어야 입법계 할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의 내용 무안이 빛을 신의 그죠? 무색성 향미촉법 이 소름 끼칠 정도로 찌릿할 정도로 큰데 이놈 먹고 뭐 저 약발이 얼마 안 가의 문제이긴 한데 무안이 비설신을 백날 외우면 뭐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마다 걸려 제끼는데 맨날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겁나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 뭐가 된다고 심무가에 하면 원리 전도 몽상하고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침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니르바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 번뇌 무명이 없는 세계 그야말로 입법계, 부처님의 세계 환경 끝장판, 법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법계에 드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 오후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해서 부처님의 세계에서 만나는 입법회에서 등장하는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4: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5: 아, 예. 야, 튼실하네.
3: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5: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6: 지금 해가 지금.
5: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7: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8: BJ 정문 스님.
5: 그렇습니다.
8: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5: 사찰 음식을 통해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불은 이웃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가르침의 감로수를 마시는 님은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편히 잠을 잔다. 존귀한 님이 설한 가르침 속에서 현명한 님은 언제나 기뻐한다.

그대는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번뇌를 끊으라. 그대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집착을 끊으라. 그대는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어 깊은 법문에 들어가라. 그대는 참고 견디는 마음을 내어 나쁜 중생을 구제하라. 그대는 미혹이 없는 마음을 내어 널리 모든 세상에 태어나라. 그대는 만족 없는 마음을 내어 부처님 뵈려는 생각을 쉬지 말라.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쌤의 손클래스, 목종입니다. 자,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을 하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조사선의 오해, 또 편견, 내지는 선입견. 자, 조사선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1: 어렵다.
0: 어렵다. 어렵다. 또?
1: 힘들다.
0: 힘들다.
2: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0: 그 조사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불자님들이 떠오르는 게 힘들다입니다.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가나선반이나 조사선 참선반을 개설을 하면 처음엔 관심 있으셔서 한 40명 이렇게 오시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한 20명으로 줄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한 15명으로 줄고 그러다 한 달쯤 지나고 두 달쯤 되면 10명도 채 안 남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힘들다입니다. 힘들다. 또 불자님들이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는 나이가 먹어서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 참선빵을 더 이상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셨죠?
1: 네.
0: 혹시 본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1: 네.
0: 그래서 힘들다 합니다. 힘들다. 두 번째가 어렵다 합니다. 어렵다. 이 어렵다라는 말은 내가 수행을 해서 수행이 점점 진행이 되고 앞으로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해탈 열반이 이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막막하죠. 막막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 그 막막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선을 실천할 때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앉는다. 예, 이제 그래서 앉는 연습을 하게 되고 앉는 걸 익숙하게 본인이 습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 이게 좀 습득될 만하면은 예,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번뇌망상입니다. 예, 번뇌망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화두선정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앉았을 때 시작할 때는 너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니까 번뇌망상도 없습니다. 오직 빨리 시간만 끝나게 돼. 시계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시계 보면 아직도 5분밖에 안 지났고 또 보면 또 10분밖에 안 지났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죠. 그래 끝나고 나서 이제 죽비를 치면 아 이제야 끝났다라고 마치 그 등산하는 분들이 그 산 정상향처럼 아주 너무 홀가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아 나도 이제 제대로 선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번뇌망상. 자, 번뇌망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화두일념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네, 해보니까 어때요? 네, 흔히 그러죠. 번뇌망상이 죽을 듯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추실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나는 번뇌망상이 없어. 나는 생각나면 바로 실천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번뇌망상을 하지 않아. 불자인들이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앉아 있어 보면 아니죠. 번뇌망상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어떤 번뇌망상까지 일어나느냐. 평소에 기억도 안 되고 떠올리려고 해도 알지도 못했던 저 초등학교 짝지까지 생각이 납니다. 이거 희한하죠. 예. 처음에 우리가 이제 번뇌망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주변의 것들이 생각나고 그게 좀 잦아질만 하면 조금 지난 거 생각이 나고 좀 잦아질만 하면 또 더 지난 거 또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나와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인연 그 다음에 인연 2차 3차 4차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 그게 또 잦아질만 하면 아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루 저녁에도 예, 여러 번 10년 후 20년 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게 번뇌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또 하나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화두를 내가 의정을 해서 즉 의정이란 화두를 의심해서 선정에 들다 이 소리입니다.

0: 화두선정에 들어서 큰 스님들 말씀처럼 의단을 이루고, 그러면 의단을 이루고 나서 나중에 내가 화두를 깨달으면, 깨치면 그게 진짜 해탈열반일까? 큰 스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해탈열반일까? 확신이 잘 안 섭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을 버리고 화두에 몰입을 해서 의정을 이루고, 그리고 의정이 넘어서 의단을 이루어서 일제처 일체체 의단이 그대로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홀연히 깨달음을 얻게 되면, 화두를 깨달으면 그러면 해탈 열반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큰 스님들 말씀을 믿고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란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항상 의심이란 마장의 바탕이 깔려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은 힘들다,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나선 혹은 조사선의 오해와 편견입니다. 자, 원래 조사선의 모습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왜 힘들다 그랬죠? 자복에 앉아 있으니까. 앉아서, 자복에 앉아 있어서 하는 것이 선이다 혹은 참선이다 라고 우리는 등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게 어렵죠.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쉽습니까?
1: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쉽죠.
0: 네, 의자에 앉는 게 쉽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에 자복에 앉아 있다가 요즘엔 대부분이 의자에 앉습니다. 자, 선은 원래 자세와 관계가 없다. 선은 행, 다니고, 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고, 어, 말하고, 묵, 침묵하고, 동, 마음이 움직이고, 정, 마음이 고요한, 이 모든 것에 선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행, 주, 좌, 와, 어, 묵, 동, 정, 이것만 해도 여덟 가지잖아요. 근데 여덟 가지 중에 왜 좌만 고집을 합니까? 맞잖아요. 좌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물론 앉아서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서서도 되고, 누워도 되고, 아니면 말해도 되고, 침묵해도 되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앉아있는 것도 선의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앉아서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앉아있는 게 힘들죠. 네. 내가 서서 하거나 걸어다니거나 혹은 앉더라도 의자에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어렵다. 어렵다는 게 왜 어렵다 그랬죠? 번뇌망상 때문에 어렵다. 그럼 번뇌망상이 뭐냐? 우리는 뭐 번뇌망상을 참선하는 분들은 거의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좀에 수행하려다 보면 번뇌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수같이 생각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번뇌망상인데, 근데 번뇌망상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검색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검색하는 게 번뇌망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번뇌망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1: 필요합니다.
0: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번뇌망상 때문에 마음을 고요히 해서 화두 일념을 이루기가 어렵다.

0: 더 나아가서 화두의 선정을 얻고 나아가서 의단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런데 본래 조사서는 선정을 구하지 않는다. 선정을 구하지 않고 본래 자성을 깨닫는 것이 근본이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고 걸어가고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게 근본이다. 생각도 생각이 계속 변하는 것이 번뇌망상이잖아요. 그 모든 생각의 주인이 누구죠? 그럼 생각에 내가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주인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즉 선정이 아닌 자성을 깨닫는 것이 본래 조사선의 참선의 근본 목적이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또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그것은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다. 원리를 제대로 알면 이해하기 쉽다. 내가 말하고 걷고 앉고 눕고 마음이 움직이고 고요할 때 그 주인이 누구죠? 그럼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를 찾으면 그 나가 바로 해탈 열반의 자리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쉽다.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조사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수행방법 중에 가장 쉽다. 가장 빠르다. 빠르다는 말은 해탈 열반의 목적에 가는데 조사선이 가장 빠르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또 하나 가장 완전하다. 왜 그러느냐? 다른 그 수행들은 대상을 통해서 내가 선정을 얻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구하는데 마음의 고요함은 마음이 고요하더라도 계속 고해집니까? 아니면 변할까요?
1: 변합니다.
0: 변하죠. 그런데 자성은 한 번 알아차리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하루 종일 누구의 행위?
1: 나의 행위입니다.
0: 그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끊임없이 자성을 찾아서 머무는 연습만 하면 된다. 그래서 조사대의 특징이 뭐냐? 자,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하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왜? 걸어갈 때도 나요. 앉아있을 때도 나요. 누워있을 때도 나요. 행위를 할 때도 나요. 말할 때도 나요. 마음 침묵할 때도 나요. 마음이 움직일 때도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마음이 고요할 때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자, 그렇다면은 지금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네. 일상생활에 하루 종일 누구의 행위?
1: 나의 행위.
0: 하루 종일 누구의 마음?
1: 나의 마음.
0: 네. 그 주인은 같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를 찾는 연습을 할 수 있고 찾으면 머물 수 있다. 또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자성은 그 주인은 본래부터 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나의 행위를 아는 나,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주인 나.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가는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0: 자, 그 주인은 부처님을 법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얻어진 겁니까? 아니면 법 만나기 전부터 본래 있었나요?
1: 본래 있었습니다.
0: 그러면 특별한 수행자들만이 그 나가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있나요?
1: 누구나 있습니다.
0: 그렇죠. 이미 누구나가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내게 지금 없는 산란심 번뇌망상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벌기 어려운 돈을 벌어서 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있는 내도 쓰는 게 쉽습니까?
1: 있는 내도 쓰는 게 쉽죠.
0: 그죠? 그래서 조사선의 특징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 네. 완전하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다.
1: 네.
0: 또 세 번째, 이미 그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자성은 나는 있다. 누구에게나. 아시겠죠?
1: 네.
0: 그래서 이

0: 세 가지를 우리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자, 무엇이 나인가? 참나 이랍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참나.
1: 참나.
0: 참나.
1: 참나.
0: 여러분 다 나 있죠?
1: 네.
0: 근데 왜 나를 참나라 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왜 나를 깨달아야 하는가? 세 번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12연기로 보는 참나. 이걸 통해서 참나를 찾는 방법, 참나는 왜 깨달아야 되는지,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나란, 자, 우리는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 내 것이죠.
1: 네.
0: 자, 여러분, 집. 내 집 맞죠?
1: 네.
0: 그 집이 나입니까? 주인이 나인가요?
1: 주인이 나입니다.
0: 내 옷, 그러죠?
1: 네.
0: 그건 나의 옷,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럼 옷이 나예요? 옷의 주인이 나예요?
1: 옷의 주인이 나입니다.
0: 옷의 주인이 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 쓸 때 보면 이름을 씁니다. 이름이 날까요? 그 이름이 그 나라고 하는 주인이 날까요?
1: 주인.
0: 네. 이름의 주인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도 주인은 바뀌지 않으니까 동일하게 나를 표현하는 거죠. 주소. 주소가 날까요? 그 주소에 사는 주인이 날까요?
1: 주인이
0: 날까요? 네. 또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보통 내 지식,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내가 지식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식.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 있었습니다.
0: 있었죠?
1: 예.
0: 그러니까 대학교를 배워서 마쳤습니다.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럼 내가 바뀌었나요? 내가 배운 지식이 바뀌었나요? 늘어났나요?
1: 지식이 바뀌었습니다.
0: 주인은 똑같죠?
1: 네.
0: 그 지식이 나 아니죠?
1: 네.
0: 우리 경험을 또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경험을 10살까지 살으면 10년 동안, 나이가 10년이면, 10살이면 10년 동안 경험한 거죠. 나이가 20살이면 20년을 경험한 겁니다. 나이가 30살이면 30년을 경험한 겁니다. 나이가 80이면 80년 경험했죠. 그러면 10살 때 나하고 20살 때 나와 30살 때 나와 80살 때 나가 나가 다른가요?
1: 같습니다.
0: 나는 똑같죠. 그럼 뭐가 바뀌었나요?
1: 나의
0: 경험이 바뀌었죠. 고로 경험은 내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기억. 우리는 매 순간 안입에서 신을 통해서 색생활 미적법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을 합니다. 기억이 많아도 누구에게요?
1: 나에게.
0: 적어도 누구에게요?
1: 나에게.
0: 기억이 계속 늘어나도 누구에게요?
1: 나에게.
0: 고로 기억은 내가 아니죠. 자, 그래서 나의 것은 나가 아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눈을 감아보세요. 예, 뭐. 자, 우선 눈을 감기 전에 눈을 뜨고, 자, 죽비를 보세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죽비를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죽비가 나예요? 보는 주인이 나예요?
1: 보는 주인이 나예요.
0: 즉, 보여지는 것은?
1: 내가
0: 나가
1: 아니다.
0: 아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아셨죠?
1: 예.
0: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눈을 이제 살펴보시지 않고 집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집을 보고 있습니다.
0: 그럼 집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1: 주인이 나.
0: 보고 있는 주인이 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옷 떠올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옷을 보고 있습니다.
0: 그 옷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1: 주인이 나.
0: 네.

0: 그래서 나의 옷이죠. 자, 여러분들의 예, 이름을 떠올려보세요. 이름. 이름을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보여지는 이름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1: 주인이 나입니다.
0: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 어릴 적 그 고향의 기억, 초등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기억을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보고 있습니다.
0: 그럼 기억이 나예요? 보고하는 주인이 나예요?
1: 보고하는 주인이 나입니다.
0: 기억도 내가 아니다. 경험, 경험, 예, 어제의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을 경험했어? 떠올려 보세요. 오늘 또 이 시간 오기 전에 부산에서 여러분들 올라왔고 각지에서 왔는데 그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경험을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보고 있습니다.
0: 그럼 보고 있는 주인이 나예요? 경험이 나예요?
1: 보고 있는 주인이 나예요.
0: 네. 그러므로 내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억은 나가 아니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통칭이 되느냐? 나의 것, 내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내 것은 나가 아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내 몸입니다. 몸.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쭉 빌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죽비를 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보여지는 죽비가 나예요? 보고 아는 주인이 나예요?
1: 보고 아는 주인이 나예요.
0: 자, 확실하시죠?
1: 네.
0: 자, 이제는 자신의 몸을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내 몸을 보고 있습니다.
0: 내가 내 몸을 보고 있죠? 그럼 몸이 나예요? 보고 있는 주인이 나예요?
1: 보고 있는 주인이 나예요.
0: 예. 고로 몸은 내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1: 네.
0: 나는 나의 것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몸, 내가 소유한 내 것, 그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의 주인이다. 아시겠죠?
1: 네.
0: 그 나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1: 변하지 않습니다.
0: 네. 어제도 몸의 주인은?
1: 나.
0: 10년 전에도?
1: 나.
0: 내가 태어났을 때도? 누구 몸?
1: 나의 몸.
0: 지금도 누구 몸?
1: 나의 몸.
0: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끊임없이 변했고 어제도 변했습니다. 누구 마음?
1: 내 마음이.
0: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한 내 것이 끊임없이 바뀌었죠?
1: 네.
0: 더 늘어났죠?
1: 네.
0: 근데 모든 것의 내 것의 주인은 누구?
1: 나.
0: 그럼 내 것은 늘어났다 줄었다 바뀌기도 하고 변하죠?
1: 네.
0: 근데 주인은 변해요? 안 변해요?
1: 안 변해요.
0: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은 변하고 내 마음은 변합니다. 내 것들도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주인인 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1: 안 변합니다.
0: 안 변합니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진여 자성이란다. 왜? 참으로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 진여라는 말은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나다. 그러니까 나의 본모습. 그래서 자성. 나는 진여 자성이다. 그 나는 본래 성불이다. 네, 왜 본래 성불이냐? 여러분 나는 있어요? 없어요?
1: 있습니다.
0: 부처님 법을 배우니까 생긴 거예요?
1: 아니요.
0: 아니면 수행을 하니까 점점 없던 게 생겨난 거예요?
1: 본래
0: 있죠.
1: 네.
0: 그러면 왜 본래 성불이냐? 그 난을 볼까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로병사. 몸은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몸의 주인은?

0: 변하지 않는다. 그럼 생로병사는 몸에 있는 거예요? 몸의 주인인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생로병사가 없다. 전생의 몸 누구 몸?
1: 나의 몸.
0: 이번 생 누구 몸?
1: 나의 몸.
0: 다음 생 누구 몸?
1: 나의 몸.
0: 그러면 몸은 생로병사를 하고 다음에 죽음이 오면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 생로병사를 마치고 다시 죽게 되고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생사윤회라 한다. 즉 몸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로병사를 해서 변해가고 죽게 되면 새로운 몸을 구하니 전생의 몸과 달라진다. 이게 생사윤회다. 근데 주인인 나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2: 안 바뀌었어요.
0: 그러니까 생로병사 생사윤회는 나에게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까?
2: 몸에 있습니다.
0: 네, 몸에 있죠.
2: 네.
0: 그러니까 생로병사 생사윤회는 내게 본래 없다. 해탈이다. 그럼 나는 본래 성불이다. 부처님의 성불이 뭐죠?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 이게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성불이다.

0: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참나를 깨달아야 하는가? 나를 알아야 되는가? 아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계시죠? 대부분의 불자님들도 거의 90% 이상은 해탈 열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게더 필요해. 해탈 열반은 하면 좋고 또 지금 안 되면 언젠가 나는 할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불교의 핵심이 해탈 열반임에도 불구하고 해탈 열반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나를 깨달아서, 참나를 깨달아서 해탈 열반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이고등락입니다. 이고등락이란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 말합니다. 고통은 고통이라 그러면 나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불편함, 불만족,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함, 만족, 즐거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딱 뭐만 있으면 좋겠어. 하나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겠어. 이런 마음 있나요, 없나요?
1: 있습니다.
0: 있겠죠?
1: 네.
0: 어떤 분들은 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혹은 집이 좀 낡았으면, 아,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어. 그런 마음 한 가지씩 다 있죠?
1: 네.
0: 한 가지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몇 가지가 있지.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무엇인가가 더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은 지금 불편하거나 불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루면 내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거야. 더 만족할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편함, 불만족. 이게 더 지속이 되면 고통이 되는 겁니다.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몸이 필요하다, 몸이. 왜 그러느냐? 우리들에게 만족과 편안함을 주려고 하면 만족과 편안함,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우울한데, 딱 커피 한잔 먹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커피 마시려고 하면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몸이 있어야 됩니까?
1: 몸이 있어야 돼 있어요.
0: 몸이 움직여.

0: 커피를 내려서 마셔서 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맞죠?
1: 네.
0: 그래서 눈으로는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구하고, 귀로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얻고 싶어 하고, 코로는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또 입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맛을 얻고 싶어 하고요. 촉감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감촉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감각기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꽃밭에 내가 좋아하는 향기와 색깔이 가득한 꽃밭에 가도 눈이 보이지 않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면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커피를 갖다 줘도 내가 맛과 향을 맡을 수 없으면 어떨까요? 즉 입과 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촉, 이 피부의 촉감에 감각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감각기관 어디에 있다?
1: 몸에
0: 있다. 그러니까 몸이 꼭 필요하다. 몸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1: 네.
0: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는 일이 그 즐거움을 얻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 몸이 건강할 때는 몸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그 노력해서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이를 먹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음에 간다.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간다. 태어난 사람이 200년, 500년 사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태어나면 반드시 나이를 먹고 병들게 되고 죽음에 간다. 수명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부처님은 생자 필멸.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면 아프니까 어때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구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 또 나이를 먹으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시니까 젊을 때처럼 내가 원하는 거 잘 얻을 수 있어요?
1: 없어요.
0: 없잖아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를 먹고 아프고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는데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거 싫어하고,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1: 없어요.
0: 아무도 없죠. 네. 그러면 나이를 먹으니까 장애가 생긴다. 나이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1: 없어요.
0: 없죠. 그러면 나이를 먹고 병들게 되고 죽음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감각기관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슬퍼한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지금의

0: 전생의 몸 누구 몸?
1: 나의
0: 이번 생 누구 몸?
1: 나의 몸.
0: 다음 생 누구 몸?
1: 나의 몸.
0: 주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1: 안 바뀝니다.
0: 안 변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어졌잖아요.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마음이 나라했습니까? 마음의 주인이 납니까?
1: 마음의 주인이 납니다.
0: 자,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불편한, 불만족, 괴로움에서 자, 마음이 나라했습니까? 마음의 주인이 납니까?
1: 마음의 주인이 납니다.
0: 자,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불편한, 불만족, 괴로움에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자, 불만족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2: 내가 불만족한 마음을
0: 보고 있죠. 그러면 불만족한 마음이 나인가요? 보고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1: 보고하는 주인이 나입니다.
0: 자, 이제 만족한

0: 전생에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다음 생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그 마음은 끊임없이 불만족에서 만족,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변해가지만 주인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1: 안 변합니다.
0: 안 변하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없습니다.
0: 항상 같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 즉 구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그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그러니까 열반은 바로 변하지 않는 나를 가리킨다. 그래서 참나를 깨달아야 한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12연기를 통해서 참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12연기를 통해서 보냐 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건 저의 설명이었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이 참나를 설명하셨나요?

0: 원인은 뭐냐? 태어나는 거다. 태어날 이유는 몸이 우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하다 그랬죠?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러면 계속 괴로움도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아픈 대로 있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몸을 구하고자 한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육입, 촉, 수, 애, 취, 유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무명행식, 전생의 행위와 전생의 우리 업식에 따라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입, 촉, 수, 애, 취, 유, 이게 현생의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현생의 나의 삶이란 나의 행위고 나의 행위에 대한 기억이란 뜻인데, 그 다음에 다음에 생노사는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늙고 병도 죽음에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의 행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누구의 행식?
1: 나의
0: 행위와 나의 업식이고, 업식이란 행위에 대한 기억이란 뜻이거든요. 이번 생에 누구의 행식?
1: 나의 행식.
0: 다음 생에 누구의 행식? 그럼 나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 나는 똑같으니까 변하는 것은 나의 행식이 변하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나는 동일하죠. 그럼 내게 생로병사와 생사윤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몸에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몸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 나는 본래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본래 성불이구나.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 개까지 이야기를 해요. 3천만 개. 세포 하나에 핵 속에 요 단백질 덩어리가 3천만 개 같으면 쪼가리 몇 개입니까? 여덟 조각이잖아. 여덟 개 조각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이에요. 여기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이에요. 독립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두 개 모였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모여져 가요. 그러니까 전체 몇 개냐면 38에 24. 38에 24이깐에 2억 4천만 개의 유닛으로 돼 있어요. 또 이것도 하나의 독립된 단백질이에요. 예, 네, 그럼 아홉 개 그러면 39, 27. 그러니까 대략 한 3억 개의 독립된 단백질이 그 카운트 한다면 이 속에 우리 세포 속 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이해되셨죠? 요걸 풀면 이쪽이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그 여기서 우리가 단백질로 만들려 하면 이쪽 이 바꾸는 이 머신이 이 머신이요. 예. 이걸 폴리머라제 POL 뭐 이렇게 폴리머라제 2, 1이 있고 3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폴리머라제 2가 해 주는 거는 요 머신이 2 같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요거 있는 정보가 이게 DNA죠. 이게 바로 RNA로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mRNA가 되는 거예요. 예. mRNA. 예.

유전자라면 젊었을 때는 암 유전자 같으면 이쪽은 전부 다 봉인을 해놔요. 착륙을 못해. 그럼 이게 단백질로 안 바뀌어. 그러면 암이 안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기 있는 메틸기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CH3가 떨어져 나가면 전사조절 유전자가 착륙할 수 있어요. 그럼 단백질로 바뀌어요. 이런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DNA 메탈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다음 또 하나가 뭐 있느냐 하면 후속 유전학에서 그 생명 현상은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테리아는 간단히 이렇게 보면 자손을 만드는 쪽으로 나간 거예요. 무조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테리아가 조건만 맞으면 한 일주일 분열을 하면 지구 덩어리만 하게 된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박테리아 다음으로 나온 진핵세포, 다세포, 다세포 뭐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웬만하면 이게 자손을 만든다는 말이 뭐냐면 DNA를 복제하는 거예요. 예, 복제하거나 전사를 해야 돼요. 어쨌든 DNA를 갖고 뭘 해야 돼요. 근데 다세포로 오면 이 DNA를, 여기 가장 핵심입니다. DNA를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웬만하면 안 건드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동여매 놓은 거예요. DNA를. 자, 그래서 그 동여매는 실패가 이게 뭐냐, 어디다 묶어 놓냐면 DNA를 여기다 묶어 놓는 거예요. 안 풀어지도록. 그러면 묶어 놓으려면 이렇게 무슨 후크 같은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히스톤 꼬리라 그래요. 요 히스톤 꼬리가 잘 보세요. 요 히스톤 꼬리가 요거의 끝에 플러스 전기

만들어갖고 막 성장하고 이럴 때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새끼를 만들고 쭉쭉 하면 되는데, 영양물질이 안 들어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상황이 많아요. 자외선이다, 화학물질이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는 그때 자식을 낳으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스탑해야 돼요. 스탑한다는 말이 DNA를 인출하지 말고 처음부터 가다놓는 거예요. 요 가다놓는 요 작업을 뭐라 그러냐면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요 있네.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그래서 보통 때는 이게 원래 이쪽에 있는 그 원래는 잘 보세요. 이게 아미노산이 플러스 전길 때예요. 그러면 DNA는 마이너스 전길 때예요. 그럼 얘가 요렇게 해서 고리를 딱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여기 인출이 안 돼요. 그러면 안전해요. 떨어졌나요? 예,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양물질 많이 좀 받아들이고 세포가, 예, 그다음에 외부 환경이 위험하지 않으면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 자식을 만드느냐, 수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열어줘야 돼요. 그때 열어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 마이너스 전기를 없애버리면, 이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면 돼요. 요는 원래 DNA는 원래 마이너스니까네. 이게 플러스가 되면 요렇게 해서 자물통을 채워버리는데, 그러면

비율이 이런 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게 다 요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있는 야들은 뭐냐면 지금 이쪽 그리면 여기서 이 펼쳐진 꼬리 보이죠? 요겁니다. 요 지금 펼쳐진 요 요게 뭐냐면 요 단백질에서 쭉 나온 말단입니다. 끝자락입니다. 요 끝자락이 요겁니다. 여기 요 단백질의 끝자락입니다. 이 아미노산 서열들이 보이죠? 요 끝자락, 요 끝자락. 요걸 뭐라 하냐면 히스톤 꼬리인데 이 히스톤 꼬리에 보시면 A라고 막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아스틸입니다. 아스틸이라는 분자가 막 갖다 붙어줘요. 그 다음에 요 P는 인산입니다. 인산이 갖다 붙어줘요. 그래서 요 히스톤 꼬리에 요래 붙었던 요 정보를 부르는 게 히스톤 코드라 불러요. 이걸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들 DNA 코드란 말 들어보셨죠? DNA 코드. DNA 코드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에도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코드란 말이 뭐냐면 정보. 정보를 매핑한다는 거예요. 요거에. 요런 걸 부르는 걸 에피제

아주 효율적으로 단백질로 바꾸는가, 이 레이트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후속 유전학이라 그래요. 에피제네틱스라 그래요. 요건 이제 제네틱스죠. DNA는 제네틱스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DNA 자체는, 이 자체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유전인데, 여기에 새로운 정보가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정보는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인생 경험했는 모든 게 이 히스토리로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70대 때, 만약에 80대인 사람이 70대 이 정보를, 나의 10년 전의 정보를 다 기록해 놓았다면, 그 정보를 다 바꿔 놓으면 내가 70대로 돌아간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거꾸로 젊어지기는 아직도 어려운데, 노화를 천천히 이렇게 저속 노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80대 할머니가 그 60대, 50대 몸매를 갖고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가능합니다. 이건 앞으로 더 가속될 건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라 하면 앞으로 한 10년 내로는 100명 중에 한 10명이 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한 30년 후에는 100살 돼도 피부나 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몸이 60대인 경우가 점점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하고 수명이 늘어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복합적이라는 걸,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걸 이 분자 레벨에 들어가면 그걸 이해를 하게 돼요. 예. 여기서 이 바로 에피제네틱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더덕더덕 붙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좋은 환경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저 했던 이야기 되풀이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만날 때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과학 이야기든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친구로 사귀게 돼요. 특히 60대 넘어가면.

동생이 아프리카로 전근을 가게 된 거예요. 외교관이니까네. 그러니까 자기 그 동생의 아들 조카도 아프리카로 같이 자기 앞에 따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동경에서는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아가 아프리카에 가서 1년 내에 애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큰아버지가 딱 봤더니 이거 너무 놀라워갖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전문 분자 세포생물학자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의 조카의 공부하는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프리카 갔더니 교실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열악하잖아요. 그런데서 아프리카 그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갖고 바로 아프리카에 가서 살면서 여기 있는 DNA는 안 바뀌었는데 부모로 봤던 DNA는 안 바뀌었는데 그 DNA를 인출할 확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동경에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만들어지지 않았던 단백질이 그쪽에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 하나하나가 아미노산들입니다. 요 시스테인, 아스파르테이트 예를 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야들이 원래는 이렇게 염주처럼 됐는데 이렇게 갖고 덩어리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 게 하나 두 개 이 덩어리가. 그럼 이걸 이량체. 예, 네. 이게 만약 네 개면 주로 네 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요게 네 개 다 모였을 때 이걸 효소라고 부를 수 있어요. 됐죠? 근데 효소란 말을 이 그림을 보면 말이야.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자, 이게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잘 보세요. 여 보세요. 지금 이게 황이잖아요. 황황이 결합했죠. 잘 보세요. 황황이 결합했죠. 이걸 뭐라 하냐면 이황화 이황화 본드라 그래요. 이황화 결합이라 불러요. 자, 이게 뭐냐면 어렵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성분들 나이 드신 분들 저 퍼머 하잖아요. 퍼머. 퍼머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머리가 뭐 심지어 한 달째 그대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머리카락은 젤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젤라틴이라는 단백질 속에 황이 많습니다. 그 황을 온도를 높여주면 그 이렇게 할 때 펌할 때 온도를 높여주잖아요. 온도를 높여주면 약품 처리가 온도를 높여주면 머리 모발 속에 있는 황하고 황이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철심을 꽂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고정이 돼요. 자,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이 이항화 본드가 작동하는 게 고무 알죠? 고무. 여러분들 고무가 그 브라질에서 많이 나는데 이 고무 진액을 채취해 갖고 나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뭐예요? 타이어잖아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 바퀴가 있습니까? 그 타이어로 바뀔 때도 동일하게 고무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가황 반응이라 해서 황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황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이아가 고무는 물렁물렁한데 고무 타이어는 예, 총알도 잘 못 뚫잖아요. 그 정도로 탄력이 있으니까 지구상의 모든 바퀴가 고무 타이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도 이 원리와 완전히 같은 겁니다. 황 두 개를 결합하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그걸 과황작용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머리카락에도 일어나고 모든 곳에 일어나요. 단백질에서. 자,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과정이. 자, 단백질이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들이 연결이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미노산 연결되면 처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아무 작용을 못 해요. 자, 이런 걸 흔히 펩타이드라 불러요. 한 일곱 개 이렇게 결합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그 유전자 할 때 단백질, 효소 작용하는 단백질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야들이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줘야 돼요. 이렇게 오더니

왜냐하면 자 이렇게 세포막에 단백질이 있다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멍에 맞는 열쇠가 따고면 이 문이 열려요. 열리면 이제 속에 나트륨이 들어가고 해서 모든 정신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요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라 불러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구체적으로 생명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 하냐면 효소 작용이라 불러요. 이제 효소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효소 작용 생명 현상은 거의 대부분 단백질 입체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부위에 있는 저요 부위를 확대하면 요 부위에 있는 이 아미노산들이 어떤 식으로 구조를 구멍을 만들어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가십거리예요. 지금 그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탁 해갖고 착 해갖고 그 위치를 딱 맞게끔 착 해요. 이걸 만약에 계산을 해갖고 요 열쇠에 딱 맞게끔 구멍을 만들어 자물통을 만들어 하면 이게 그 유명한 네빈탈이라는 학자의 역설입니다. 이게 효소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네빈탈의 역설은 뭐냐면 이게 접혀지는 게 계산을 해갖고 요 위치를 딱 맞추려면요 잘 들으세요.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지구 나이 10억 년을 해도 이게 안 나와요. 그럼 생명이 진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게 뭐냐면 야가 이 구조를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재즈 춤추듯이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작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요쪽에는 특별히 요렇게 하는 요 구조가 발견됐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인트린식 디소더 프로테인. 예, 이거 최근에 지금 핫이슈입니다. 예, IITP라 불러요. 인트린식 디소더 프로테인이 우리 그 효소장애 단백질 중에 거의 한 30%가 이 영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열쇠 자물쇠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의 뭐 작용 이거 계산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구 게임 하듯이 그다음에 재즈 연주 하듯이 적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대표적인 내가 조금 전에 했던 히스톤의 이 꼬리가 나와 있잖아요. 꼬리가 이 춤을 춰요. 예, 랜덤하게 춤을 춰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여기에 아스틸이 붙고 A가 붙고 메틸이 붙고 인산이 붙고 이게 하나의 코드를 만든다 그랬잖아. 이 코드야말로 이게 진짜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그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바뀌는 게 생명 현상에서 가장 코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산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 가려면 수억 년이 걸려도 계산이 안될 정도로 난제 중에 난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프탈이라는 이 화학자가 이 생물학자가 그몇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열쇠 자물쇠 구멍을 딱 맞추려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이 드는데 생명은 이걸 맞추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 줄 알아요? 빠를 때는 밀리세컨드 만에 맞춰버려요. 예, 효소 작용이 거의 밀리세컨드로 막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정례화되고 딱딱한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속에는 가장 코어 부위는 무작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재즈처럼 적흥 연주. 이게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은 브레인이라든지 우리 유기체는 컴퓨터 같은 게 아닙니다. 뭐하고 같냐면 농구 경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적흥적입니다. 재즈 연주와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자연의 무상하게 바뀌는 자연의 외부 환경을 적극적으로 즉시에 대응해서 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Intrinsic disorder protein. 예, 이게 지금 요즘 핫 이슈입니다. 생명 전체를 보는 과정에서.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가, 접혀지는가. 간단해요. 자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자체에 전기를 띄었어요. 요거 이제 산소도 있고, 자, 요것도 하나 드릴게요. 오이, 요게 수소결합입니다. 하이드로젠 반도. 자, 요게 수소결합, 요게 이항화 결합입니다. 요게, 예, 요거는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이에요. 예, 수소결합이 생명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탈착해요. 3M 테이프처럼 붙였다 뛸수 있는 거예요. 온도가 7, 80도 넘어가면 띄지고, 온도가
온도가 낮으면 결합하고

이게 PCR 원리가 되는 거예요. DNA인 경우에. 단백질도 아미노산도 마찬가지로 이게 스스로 이렇게 번드를 해버려요. 이항화본도 수소본도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뭐다 결론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야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모듈이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효소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자동으로 일어나는 중에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을 이렇게 핵막도 있고 DNA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모든 막이 이 막이든 다 어떻게 됐나 하면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한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겁니다. 이 구조입니다. 잘 보세요. 요거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이중막이라고 할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 참 대단한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이중청이잖아. 잘 봐요? 예. 요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 아시죠? 요 빨간 점이 두 군데 있잖아요. 빨간 점이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이 전체 구조를 요렇게 된 걸 인지질 이중청이라고 불러요. 이중막. 예. 그래서 이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요렇게 가지런히 있는 경우 있고 아주 모범생처럼 요렇게 가지런히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거 약간 삑딱선을 또 요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렇게 서 있는데 요렇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끽다리 짚는다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닌데 이렇게 끽다리 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들이 훌라춤을 춰요. 요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마이크로 세컨드 오더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마이크로 세컨드로 회전을 하는데 요렇게 될 경우는 이 회전을 하면 이 공간 반경이 크잖아요. 그럼 이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 갖고 이게 온도가 높아져도 자 온도가 낮아도 이게 딱딱해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올리브 기름 한번 보세요. 올리브 기름을 냉장고 이어도 액체 상태 그대로잖아요. 근데 돼지 기름은 온도 조금 높이면 액체인데 냉장고에 넣으면 딱딱해지잖아요. 딱딱해지는 요거는 바로 돼지 기름입니다. 예. 동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은 뭐냐면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포화 지방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포화 지방은 야들이 가지런한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터닝 할 때도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들은 온도가 내려가면 냉장고 들어가면 굳어져 버려요. 고체가 돼 버려요. 근데 요거 있는 야들은 약간 불량스럽게 요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닝해도 이 공간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온도가 떨어져도 야들은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 온도로 바꾸면 온도가 떨어져도 야들은 고체가 안 돼요. 액체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포화 지방이라 불러요. 자, 이건 다 이쪽 생각을 해보면 이쪽은 뭐냐면 CH2 이렇게 돼 있는데 야들은 CH2 있다가 CH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요거에 선을 하나 꺼줘야 돼요. 요럴 때 이중결합이 있을 때가 요렇게 다리로 표시가 불포화 지방이에요. 자, 요거 모델입니다. 인지질. 그리고 요 왜 인지질이라 부르냐면 인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질은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빨간 점이 있죠. 요 빨간 점이 인산이고 지질이 요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지질이라 불러요. 그 인지질 중에 뭐 포스터 세린, 포스터 이니스톨, 예, 포스터 콜린 있는데 포스터 세린은 지금 상품으로 나와 있죠. 브레인이 뭐 좋게 된다 하는 포스터 세린은 상품으로도 나와 있을 정도로 이게 이쪽은 중요합니다. 인지막. 요 자,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세포막을 형성하는 이런 막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 점이 인산이 붙어 있는데 저 중요한 게 요 빨간 점이 붙은 요 부분은 물을 싫어해요. 예. H2O를 싫어해요. 예. 아, 쏘리. H2O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걸 뭐 친수성. 요 빨간 점은 친수성. 그다음에 예, 잘 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소수성이에요. 물을 싫어해요. 예, 소원하다 그러죠.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게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쪽에 잠깐만 요 잠깐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 구조를 갖느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쪽은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위는 인산이 있어요.

산 있는 바는 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쪽도 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위는 뭐냐 하면 이 부위는 전부 다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CH2. 이걸로 다 되어 있어요. 그 물을 실어요. 기름이기 때문에. 이걸 소수성이라 불러요. 물을 실어요. 이런 모양을 해줘요. 그러면 이걸 원으로 그려보면 이 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머리 부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을 좋아하죠. 물을 좋아하니까 이 속에 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포 안이 되고 이쪽은 이쪽도 야들은 물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포 같은 물이 있을 수 있고 세포 속에도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는 뭐냐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소수성이요. 그래서 왜 세포막이 이렇게 고무막처럼 고무풍선을 만들어지느냐가 이 동영상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동영상이에요. 아주 간단한 동영상인데 여기서 왜 우리가 세포가 만들어지는가? 안쪽은 물이 있고 바깥은 물이 있고 막에서는 막 속에는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생체의 모든 막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참 대단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세포가 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요 원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탁할 때 때가 뭡니까? 주로 지방질 많잖아요. 지방질 때 지방 오래된 그 옷에 때를 벗기는 세탁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또. 예. 네, 그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또 공부해 보시면 우리가 그 삼겹살 먹었을 때 소장에서 이걸 그 지방질을 녹여 갖고 그 유화 작용이라는데 그 과정에 담정산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요 애니메이션은 조금 시간인데 잘 한번 보세요. 요게 넷플릭스인데 예, 대단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애니메이션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아데닌, 시토신, 티민 같으면 이쪽에 마성걸로 이렇게 이빨이 하나하나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티민, 여기는 구아신, 구아닌, 여기는 아데닌이 나오잖아요. 요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데 요게 바로 뭐냐면 DNA가 만들어질 때 하고 RNA가 합성될 때 이 두 개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요거 세 개가 와요. 이게 인산이 세 개인데 인산이 두 개 떨어지고 하나가 결합해요. 두 개 떨어져요. 잘 보세요. 요 두 개 떨어져 나갑니다. 요거 딱 작용해서 두 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결합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 인산을 무제한적으로 공급해줘야 돼요. 세포가 분열할 때. 예. 그래서 인산 세 개가 이렇게 따라왔다가 두 개가 딱 떨어져 나가요. 두 개가 떨어져, 잘 보세요. 요 두 개가 딱 떨어져 나가고 요게 두 개 딱 결합해요. 그럼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 요 원리로 DNA가 이게 뭐 60억 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과정은 그동안 강의를 많이 했는데 빨리 모식도록 그리면 이렇게 됐죠. DNA가 이렇게 있다면 아니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확대해 보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이렇게 내막이 이렇게 있다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다면 이게 미토콘드리아를 하면 이렇게 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지금 요 몇 개냐면 이렇게 다섯 개가 박혀 있어요.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1번이요. 요 보면 이쪽에서 요렇게 해서 NADH가 갖다 붙어요. 그래서 요 쪼개져 갖고 요 전자 두 개가 자, 요 애니메이션은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NADH가 쪼개지면서 요거 있는 전자 두 개가 요 전자 두 개 요로 이동하는 거예요. 요로 이동해요. 그럼 이 전자 두 개 이동할 때 잘 보시면 요걸 따라갖고 양성자가 요로 이동해줘요. 요겁니다. 요 양성자들이 요 다 이동하잖아요. 예. 요 양성자들이 요 양성자가 이쪽에서 일로 이동해줘요. 그리고 전자는 요 잘 보시면 한번 해볼게요. 톡하고 두 개 요 두 개 따라가죠. 요 두 개 요 따라왔어요. 요렇게 오잖아. 요 전자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물로 바뀌어요. 예. 요 전자 따라가 보세요. 전자 물로 바뀌죠. 예.
요 전자 실어 나잖아.

오면서 전자 두 개 실어나르죠. 예, 전자 실어나르는 거예요. 전자 출발을 어떻게 되냐면, 요 보시면 요거에 톡하고 전자 두 개가 여기로 가요. 요 두 개 하죠. 요 두 개 가죠. 요 실어나르서 두 개 하죠. 요 전자에 동반해갖고 양성자가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양성자가. 예. 양성자들은 왔다가 이 양성자들이 이쪽에 많아져요. 많아지면, 자, 요 양성, 요로 들어오죠. 요 양성자가, 잘 보세요. 요로 들어오죠, 요로. 들어오죠, 들어오죠. 요렇게 들어오면 요 벅적벅적 하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ATP 합성요소예요. ATP 합성요소가 이쪽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ATP가 들어가고, 이쪽에, 저 ATP, ATP. ATP가 나오잖아. 보셨죠? 예. 네. 그래서 이쪽이 이게 돌아가면서 ATP가 나와요. 이게,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얼마나 만드느냐 하면요. ATP를 47억 분자를 세포 하나당, 잘 들으세요. 초당 만들어내요. 예.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세포 하나당, 지금 이 ATP 분자를 47억 개, 신경세포는 47억 개 만드는데 1초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분자가, 요 뛰어나오는 요 분자가 ATP입니다. 요게 지금 ADP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ADP가 들어가서 ATP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전체 이 머신이 뭐냐면 이게 ATP 합성요소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면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다면 미토콘드리아 막에 뭐야? 막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하나당 이게 몇 개냐 하면 이게 거의 한 천 개가 넘어요. 예. 미토콘드리아. 이게 ATP 합성이었어요. 야가 바로 야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쪽은 ATP가 와서 충돌하고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DNA 구조하고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자발적으로 접해지는 과정이 중심이었고 또 그 후성 유전학에서 DNA 메틸리제이션, 그 다음에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크로마틴 리모델링, 그리고 넌코딩 RNA 여기까지 있는데 주로 그 히스톤 단백질이 감기는 이 과정하고 DNA 메틸리제이션이 후성 유전학의 굉장히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덤으로 그 단백질이 입체 구조를 만들 때 그 입체 구조 그 핵심적인 부위가 랜덤하게 제저춤 추들어 자유롭게 디스오더된 무질서한 그 춤 속에서 놀라운 그 구조가 찰나적으로 만들어진다. 예. 생명의 가장 오묘한 부분은 그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 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질서하게 예, 춤추는 이 춤에서 놀라운 그 구조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예, 수고했습니다.

재난과 화는 그대 몸에 있는 것. 마치 메아리가 소리를 따라 일어나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으니 부디 악업을 행하지 마라.

행복의 원인은 아주 드물고 고통의 원인은 아주 많다. 고통 없이는 출리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여 마음 굳건히 지녀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또한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감동스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먼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의 그 편지글인데 제가 읽어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이 좋은 내용을 우리 불자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에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는 부분은 제가 다 편집을 했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습니까? 뺄 거 뺐는데도 길어요. 예. 뺄 거 뺐는데도 내용이 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감동스럽고 좋은 내용이 듬뿍 담겨져 있으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광호 스님께 안녕하세요 스님. 스님의 법문을 좋아하는 스님의 오랜 팬입니다. 처음으로 스님께 제 인생과 신행생활이 담긴 편지를 보내봅니다. 말로 전하긴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전하려 해서 조금은 길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읽어주세요. 스님, 저는 현재 굉장히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3살 무렵 처음 각막에 눈꽃 같은 것이 끼고 눈부심 증상이

증상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알지 못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지만 역시 병명을 알수 없는 상태로 6살 때한 병원에서 수술칼로 각막을 건든 이후 급격히 눈에 통증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해 늘 울었고 눈부심이 너무 심해 형광등 불빛이나 작은 불빛이라도 보면 눈의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 장롱 옆 모퉁이 같은 곳에서 빛을 모두 차단하고 엎드려서 지냈습니다. 당시 제 눈의 고통은 비유하면 김치 국물이 눈에 튄 것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상태가 반복되었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눈의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업고서 등교와 하교를 번갈아가며 저를 통학시켰고 학교에서 저는 책상에 엎드린 채 하루의 수업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조금 괜찮으면 책을 보기도 하고 심한 날은 결석을 밥 먹듯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고조가 반복되는 동안 저는 어느덧 11살이 되었고 여름 무렵 눈의 병증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눈의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근처 대학병원 안과를 찾아갔고 거기에서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을 소개받아 찾아갔습니다. 각막에 염증이 심해져서 눈에서 누런 고름도 나오고 고통이 점점 심해져 11살에 각막 이식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각막 이식 수술을 하고 일주일 정도면 퇴원을 하지만 그때는 90년대였고 아직 의술도 발달이 덜된 상황이라 이식 수술을 하고 3개월을 입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후 통증이 심해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이상 진통제를 맞으며 지냈어요. 조금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통증 때문에 눈을 뜰수 없는 것은 수술 전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아프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좋으니 제발 좀안 아프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인 제 기도는 간절해지 못했을까요? 퇴원을 할 무렵 통증은 조금 사그러졌지만 그후 거부 반응과 각막이 뿌옇게 되는 병으로 인하여 시력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양쪽 눈 모두 이식 수술을 하고도 더 좋아지지 못하고 거부 반응과 병증 재발로 좌절의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에 입학했고 통증은 여전했고 수술도 너무 잦아서 휴학을 하기도 하고 복학을 하기도 하며 겨우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무렵 제게 사춘기가 찾아왔고 눈의 통증보다 더 심한 마음의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제 상황에 절망하였고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여 제 자신을 죽이고만 싶어졌습니다. 15살 무렵에 아버지께 죽고 싶다, 나를 왜 낳았냐고 원망을 한 적이 있는데 부친께서 보인 모습이 너무 절절하여 그 모습을 보기가 마음이 아파 그 이후에는 부모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매일 밤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암울한 어린 시절과 사춘기 시절을 보내 겨우겨우 검정고시도 보고 학업을 겨우 이어나가며 살아나갔습니다. 우울증은 기포만 같고 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여전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20살 무렵이 되자 신기하게도 눈에 그 심하던 통증이 사라져서
의사 선생님께 물으니

아마 이제 성장이 끝나면서 눈의 각막세포도 성장이 끝나 세포 분열이 줄어들어서 고통이 좀 사그러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눈과 잦은 수술로 인해 찾아온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한쪽 눈은 빛만 보이는 시력이었고 한쪽 눈만 겨우 더듬더듬 볼 수 있는 시력이었습니다. 눈의 통증은 많이 사라졌지만 마음의 병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아 깊은 우울증과 화병으로 30대까지 지냈습니다. 15년이 넘게 앓고 살았던 우울증이 조금씩 차도를 보이게 된 건 2013년 8월 제 발로 불교에 처음 입문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저는 불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8살 무렵에 누군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문병 오신 친척분께서 아픈 저에게 어떤 분께서 불교에서 그런다고 하더라. 다 네 업 때문이다.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렇다. 라고 하셨던 말이 제게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전생이 뭔지도 모르고 기억도 나는 게 없고 고통 때문에 우는 저에게 위로보다는 다 네 잘못이다. 너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다며 하시는 그 말씀이 비수가 되어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불교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부친께서는 아픈 저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셨습니다. 이산 저산 이절 저절 월정사 단기 출가를 비롯해 방생법회를 하러 일본과 중국 백두산까지 다니시며 딸의 쾌유를 비셨습니다. 본인도 늘 절에 다니셨고 저에게 큰 한지를 접어 빼곡하게 온만히 밤매움을 쓰라며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경수행인데 당시에 저는 그냥 영어 단어 외울 때처럼 깜지 쓰는 기분이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안 쓰면 역적 내시는 게 보기 싫어서 꾹 참고 몇 장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원치 않는 수행이기에 마음속까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마음으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난 왜 아픈 걸까? 남들과 왜 다른 걸까? 남들은 특별히 원하지도 않았는데 밝은 눈과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고 나는 왜 그토록 원하는데 갖지 못했을까? 남들과 비교하고 그 비교 때문에 절망하기를 반복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금씩 주위를 살펴보니 제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라고 여기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행복해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만 보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그렇지가 않더군요. 그들은 또 다른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욕심내고 있었고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에 저는 그들이 이상하게만 느껴지고 어쩌면 행복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문득 제 주위에 행복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찾는데 10년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서른이 넘어서야 제가 느끼기에 그나마 가장 행복해 보였던 사람들의 부류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을 가져보려 교회도 나가보고 성경도 모두 읽어보고 했지만 신앙심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불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눈으로 산속 깊은 절까지 가는 것은 엄두가 나질 않아 집에서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108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8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불교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라는 게 불교일까?

옷만이 반매운만 계속 쓰는 게 불교일까? 궁금증이 더해가서 직접 템플스테이를 해보고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가까운 한 사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눈이 어두운 제가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걸 담당자분이 꺼려하셨는데 지도법사 스님께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옆에서 도와준다 했으니 허락해주라고 해서 즐겁게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왔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기에 가족이나 지인이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 있는 것도 거의 처음이라 첫날 적응하기도 힘들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잠에 들게 된 첫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눈부신 환한 연꽃 위에 빛나는 동자승이 저를 향해 미소를 짓는 꿈을요. 그 꿈 덕분일까요? 저는 정말 재미있게 템플스테이를 마쳤고 처음으로 법명이란 것도 받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셨던 저희 부모님은 4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지내는지 보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초발심시 병정각이라는 그 당시엔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그렇게 났으니 계속 절에 다녀보라고 하셨죠. 아버지 표정에는 뿌듯함이 묻어났는데 왜 그러셨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어 주말에 청년회 활동도 하며 평일 저녁 퇴근 후에는 스님과 즐거운 불교 공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교 입문 공부 시간 첫날의 법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윤회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는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걸 궁금해하지 말아라. 깨닫지 못한 중생이 아르마리로 생각해도 결코 알 수 없으니 머리로 궁금해하지 말고 먼저 수행정진하여라 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춘기 시절 저는 외부 활동이 적고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갖게 되다 보니 사색과 망상의 시간을 자주 갖곤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도달한 생각은 생로병사는 왜 있으며 윤회가 있다면 그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딜까를 생각하다가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으며 극도의 공포감에 휩쓸려 정신적인 패닉 현상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툭 하면 그 생각이 올라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마비 지경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잊혀지나 했으나 무의식에 남아있는지 간혹 잠을 잘 때 그 패닉 상태가 밀려오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이 들어 정신과 상담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고민하고 있던 제게 불교 입문반 첫날 2500여 년 전에 계시던 부처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해 주시듯 그렇게 저에게 큰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르마리구나. 수행하고 정진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연기법을 배웠을 때 또 한 번 제가 찾던 진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108배를 통한 수행정진을 하며 매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게 살아온 제 자신이 가여워서 그러면서 그동안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저의 업보 생각에 참회의 눈물도 흘리고 제가 몰랐지만 갖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의 발언은
눈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울면서 절을 하고 나니 어느 날 밤 꿈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꿈에서 관세음 보살님을 뵙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꿈속에서 만난 관세음 보살님은 오래 걸리지만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을 꾼 뒤로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며 더 이상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단기 출가하여 3일 동안 만배의 절과 100일 동안 매일 500배의 절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인간의 행복은 참으로 단순하구나, 그리고 번뇌는 거대하여 녹이기가 어렵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반드시 이 불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고 싶다는 서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교에 스스로 귀의한 지 3년, 그리고 4년이 접어들 무렵 10년 만에 각막이식 수술을 하게 되어 조금 더 밝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처님의 가피라며 들뜬 탓일까요? 아니면 잘 보이는 게 좋아 너무 많은 책들을 본 탓일까요? 수술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거부 반응으로 눈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처한 상황을 보면 어릴 때 힘들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우 스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평온한 거,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라는 말을 의지하여서인지 생각보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동안 부처님 법을 수행한 덕택인지 어린 시절처럼 많이 슬프거나 좌절감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스스로 신기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거나 아플 때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프다, 안 아프다라는 감정과

0: 낫게 해달라며 많은 절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린 이야기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픈 우리 딸 제발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전부였던 아버지는 당시에 7년을 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이렇다 할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딸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20살이 될 무렵에 부친께서는 팔공산 갓바위 아래 수행터에서 평소처럼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샘 기도를 하던 중에 그날따라 평소보다 더욱 눈물이 나시더랍니다. 울음과 피로로 지쳐서 기도하던 도중에 잠깐 졸았는데 그때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하얀색 한복을 입은 거사님이 나타나시더니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묻더랍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딸의 눈이 너무 아파서 제발 우리 딸 그만 아프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거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딸이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걸세 하며 꿈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꿈을 꾸시고 난 후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살 무렵부터는 신기하게도 그 아프던 통증이 저절로 사라져서 너무 신기해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선장이 끝나서 그런 것 같다고 앞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불교에 귀의하고 수행하며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사위가 집에 인사하러 온 날에 비로소 부친께서 밝히신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니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눈의 시력은 좋아지지 않아 안타까움은 남아있지만 아마도 그건 제가 스스로 수행해서 녹여야 할 업장이고 또한 부처님의 가피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기쁨과 감격과 그동안의 저를 키우면서 짊어지셨던 고생들이 주마득처럼 스쳐 지나가셨는지 부친께서는 제가 태어나서 본 이래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저도 남편도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관세음보살 염불만은 하루 종일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남편도 꾸준히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의 거부 반응은 어느 정도 재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력은 많이 나빠진 상태라서 수술하기 전의 상태로 거의 돌아간 것 같습니다. 계속 불교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부처님의 생애를 남편이 읽어주는데요. 내용 중에 누가 부처님께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다음 생행에도 지금 부인을 만나 함께 수행하며 공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부부가 함께 한 마음으로 보시하고 수행정진하면 같은 세상에 같은 도반으로 계속해서 태어나 함께 수행하고 결국에는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셨던 구절에서 남편과 함께 마음 벅차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님, 아직 제 눈은 다 낫지 않았지만 저는 그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을 부처님 법안에서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안에서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거나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싶어 했던 제가 저 자신에게 자비심이 일어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답답해하던 제가 부모님의 은혜가 참으로 깊고 깊다는 것을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이나 슬픔을 보면서 나의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을 업신여기던 마음을 버리고 연민심이 자라났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이 없던 저에게 믿음이 생겼고 불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남자를 만나 이제는 누구보다도 부처님 법을 함께 닦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도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의 병이 나은 것보다 더 깊은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 수행은 끝나지 않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멈췄다가 다시 걸으면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포부 있게 스님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했으나 글솜씨가 부족해 전하지 못한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길고 투박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보살님, 불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참 길었어요, 그죠? 예,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 아까도 미리 언급을 드렸지만 좀 줄인 거예요. 편집, 사생활 부분은 편집을 했는데 편집했는데도 굉장히 길었네요. 예, 그래서 간만에 읽으면서 아, 빡세다. 근데 내용이 너무 좋죠. 네. 그 보고 또 제 주변에 그 편지를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들이 반성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한결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죠?
1: 네.
0: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요.
1: 네.
0: 이렇게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눈이 아파가지고 지금 그분 나이가 30대 중반일 거예요. 그 지금까지 계속 이제 눈이 아파왔는데 그 이제 불심으로 극복한 너무나 아름다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게 사실 병이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지만 자기는 그 불교를 만나기 전에 아팠을 때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낫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이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값인 것 같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살님이 전생에 불연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다? 예,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불심이 깊은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불심이 깊은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가 7년을 기도하셨대잖아요. 7년을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 들으셨죠. 월정사 단기 출가도 하고 방생하러 중국, 일본, 백두산까지 가셨대잖아요. 방생하러. 그렇게 7년을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대요. 편지에 나오잖아요. 아무런 효험을 못 봤다. 웬만한 사람, 7년은커녕 3년, 5년만 해도 효과 없으면 기도를 그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해오던 이야기 있죠. 효과가 있든 없든 꾸준하게 해라. 다 내 업이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하라. 당장 효과가 없어도 알게 모르게 다 복이 쌓이고 있는 거다. 꾸준하게 해라. 그 7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그 804 갓바위 밑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눈물을 더 많이 흘리시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울음과 피로에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얀 새 옷을 입은 거사님이 나타나서 무슨 새? 그 소나무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꼭 꿈에 누가 나타날 때 보통 무슨 색을 많이 입고 세? 네, 약간 코스프레인가? 하얀색 코스프레를 하시나? 그 흰색. 우리 하얀색 하면 보통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상징을 한다 하거든요. 백이관음이라고. 하얀색 거사님이 나타나셔서 하얀색 옷을 입은 거사님이 왜 그렇게 울고 있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예, 막 코가 막 시큰시큰하더라고요. 처음에 읽을 때 코가 막 시큰시큰하고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딸이 너무 아픈데 제발 안 아프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거 거사님이 싹 웃으시면서 이제 자네 딸이 안 아플 걸세. 그 꿈에서 깼는데 그 20살 무렵에 갑자기 눈이 시리고 눈에 통증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이 보살님이 눈이 안 아픈데 요새 왜 그런 거예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기도빨이야 이건 모르니까 대신 성장이 멈춰서 뭐 세포 분열이 멈춰서 아마 통증이 가라앉은 것 같다.

0: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버지가 너 불교 믿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때 아버지의 기도의 공덕이 꽃을 피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풀어야 할 숙제는 이제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다. 그래서 처음 절에 왔을 때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처음 절에 왔을 때 그날 밤에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연꽃 위에 환한 그 동자승에 해맑게 웃는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미 이제 뭔가 공덕이 쌓이고 있다는 어떤 꿈의 징조겠죠.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단기 출가해서 3일 동안 만배를 절하고 예, 3일 동안 만배 하루에 3,000배 정도 3,300배 이상씩 한 거죠. 3,300배 그리고 100일 동안 매일 500배 절을 했다. 예. 그때 요 보살님하고 연락이 두절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잘 사나 뭐 어디 갔나 혹시 절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렇게 인사로 온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이거 얼마 만이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아 스님 저 실은 단기 출가해서 예, 그렇게 100일 동안 500배씩 절하고 1000배씩 절하고 그렇게 단기 출가 몇 개월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그래서 스님 인사 오랜만에 인사드려 왔습니다. 뭐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얼굴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친구 만나서 예, 그래서 예, 그 남편 되는 분 봤는데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아주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을 볼 때마다 되게 흐뭇해요. 예, 그런 힘들고 괴로운 역경을 불심으로 너무나 잘 극복한 모습에 너무나 흐뭇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거 남 탓하지 마세요. 아까 그 편지에 나왔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스스로 죽고 싶었고 부모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보면 나보다도 다 좋은 조건 가지고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저러냐 하고 어심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사실 다 자기 감정의 번뇌였던 거예요. 수행을 하고 불심으로 그것을 이겨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항상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아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 앞에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이 인과 업보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바로 불법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남을 탓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예. 그래 대답은 잘해요. 예, 항상 느끼지만 대답은 잘해요. 자, 그래서 우리 불교 우리 절집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해서 자신의 힘든 삶을 극복한 자신의 역경을 극복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중에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느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사님께서 실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거사님이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날라리였대요. 아니 자기 말로 날라리였대요. 날라리를 저기 다섯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날라다니니까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죠. 예, 비행, 예, 날라다니잖아요. 비행 청소년. 날라리를 다섯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비행 청소년. 네 글자로 하면 그냥 비행 소년이 되고요. 예, 다섯 글자로 하면 비행 청소년, 네 글자로 하면 비행 소년, 세 글자로 하면 예, 날라리.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날라리를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놀새. 예, 새는 새예요. 날라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놀새라고 하죠. 한 글자로 하면 그냥 새? 예? 자, 어쨌거나 이제 본인이 날라리셨대요. 당신 말이.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못됐고 언행이 굉장히 거칠고 학창시절에 폭력학생이었대요. 지금을 치면 약간 일진 같은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맨날 이제 놀러다니고 안 좋은 짓을 하니까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생이 되었는데 재수생이 되어서 부모님이 너는 안 돼. 너는 그냥 있어도 어차피 공부 안 돼 하면서 그 당시 유행하던 스파르타시 기숙사 학원에 보냈대요. 들어본 적 있죠? 예, 스파르타시의 기숙사 학원에 갔는데 외출 일체 금지. 그 다음에 한 달에 두 번만 딱 외박. 그리고 모든 삶이 다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가슴에 화가 있던 학생이었는데 성격 거친 사람들 가슴에 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가슴에 화가 있으니까 나중에 직업은 화가가 좋아요. 화가. 화가 가슴에 화가 있으니까 예 미안해요. 예. 너 오늘 비가 와서 막 던진다.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너무 가슴에 화가 있는데 더 사람을 막 올마매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이걸 한방에선 심화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심화.
1: 심화.
0: 마음의 불. 마음 심자. 마음의 불. 심화가 막 발동이 됐나 봐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막 눈썹이 빠지더래요. 세수하다가 막 눈썹이 빠지는 거예요. 뭐? 머리카락 떨어지고 눈썹이 빠져. 그 막 눈썹 이제 나중에 모나리자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세수하다 눈썹이 빠지는데 얼굴에 막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쪼 나더니 점점 악화돼서 나중에 얼굴에서 진물이 줄줄 새더래요. 그 스트레스성이겠죠? 얼굴에 막 진물이 줄줄 셀 정도가 되더래요. 너무나 심각한 그 피부병이 걸려서 어머니가 보고 기절초풍을 하시더니 너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학원을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병원을 다녔는데 피부과로 유명한 병원을 다녔는데도 낫지를 않더래요. 약 바르고 해도 낫지도 않고 점점 덧나고 심해지고 나중에는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가서 얼굴에다가 바늘을 다 꽂았대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더래요. 그 얼굴은 더 이제 심해지고 하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이 학생이 대인기피증에 걸린 거예요.
1: 예.
0: 무엇에 걸렸다?
1: 대인기피증.
0: 그러니까 사람이 대인기피증 걸리고 사람 안 만나고 막 힘드니까 자꾸 삶이 우울해지면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이럴 때 잘못하면 사람 갑자기 스스로 그냥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학생이 엄마한테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나 차라리 절에 들어갈게. 그 조용한 곳에서 맑은 공기 그런 조용한 환경에서 맑은 공기 이렇게 쐬면서 바람 쐬면서 지내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라도 하자.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게 됐는데 절에 갈 때 마음에 불심이고 뭐고 하나도 없었대요. 오로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 현실 도피하면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조용한 이제 산골짜기 절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간 건데 어디에 가면 저기 송광사 있죠?
1: 네.
0: 송광사 말사인 저기 전라도에 있는 천자암이라는 곳에 들어갔대요. 예, 그 유명한 절이에요. 아주 조그만 절인데 천자암에 갔더니 큰 스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밑에서 기도하시는 스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밥해주는 공양주 보살님 한 분 계시고 그 집에서 사고 쳐가지고 절에다 맡겨놓은 동자승 한 명 있고 예, 이렇게 네 명이 있더래요. 정말 원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천자암에 가서 큰 스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그 절에 소개시켜주고 같이 데려오신 분이 큰 스님한테 스님 이 학생이 일전에 얘기한 그 학생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아이입니다.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딱 받아줬는데 큰 스님이 이렇게 부르더니 앉혀놓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니까 오늘부터 천배씩 해라 이러더래요. 다짜고짜 야, 오늘부터 천배씩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지장보살을 외워라 이러더래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장보살을 외워라. 그래서 큰 스님 기가 너무 세가지고 얼떨결에 예예예 예, 예, 이렇게 예? 그 다음부터 천배를 하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 하고 그 다음에 아침 공양 한 뒤에 또 큰 스님이 절에서 밥 먹으려면 절일도 해야 된다면서 밭에 나가서 밭일하고 밭일해서 좀 쉬고 있으면 너 절 안 하고 뭐해 이러면 또 가서 절하고 그래서 이제 절을 하는데 하루는 쉬고 있는데 큰 스님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시더니 너 요새 3,000배 열심히 하고 있지? 이러면 순간 1,000배하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뜬 몇 배? 3,000배 잘하고 있지? 해서 아니 저기 이랬더니 3,000배 해 이러더래요. 그것도 큰 스님 기가 세서 눌려가지고 예예예 예, 예. 아마 저를 게을리해가지고 큰 스님이 보고 3,000배 시킨.

0: 왔더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하고 예 그리고 아침 공양 한 뒤에 밭에 나가서 밭일하고 남는 시간에 삼천배하고 지장 보살 부르고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기숙사 그때보다 더 빡세더라요. 쉬려고 왔는데 막 그 숨 돌릴 틈도 없고 나중에는 뭐 자기 아프니 안 아프니 그런 생각도 없더래요. 근데 이 학생이 전생에 불연이 있는 거예요. 도망 안 가고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렇게 큰 스님이 하란 대로 그 아무 생각 없이 어버버버버 하면서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려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얼굴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언제 깨끗했는지 얼굴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딱 생각해봤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을까?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웠던 걸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 학생이 삼천배하고 지장보살 부른 기도 수행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여태껏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여태껏 내 절에 오기 전에 나의 삶이 다 내 이기심으로 살았던 삶이었구나. 그걸 19살에 깨달은 거예요. 그 이기심이 나의 몸과 마음을 아프고 병들게 만들었구나. 이제부터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절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어느 거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1: 네.
0: 예. 그래서 오늘 앞에 편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다 못해드렸지만 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힘들고 괴로운 일들 이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보다?
1: 내가
0: 지은 업보라고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 오늘 읽어드린 편지 속의 주인공과 같이 그리고 마음에 화가 차고 얼굴에 피부병이 걸려서 몸과 마음이 무너졌다가 절에서 수행하고 마음의 그 공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그 학생의 이야기와 같이 힘들고 괴로울 때 자꾸 스스로 우울하고 어두운 세계에 빠져들지 말고 한번 정말 내 몸과 마음을 탁 내려놓고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따지는 마음도 다 놓아버리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몸과 마음에 잔잔한 행복과 고요한 평온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도 없고 발도 없다. 용감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못하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그대를 제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가? 지금 그대는 어떤가? 사랑과 증오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그렇다면 곧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숲처럼 평온한 태도를 취해보라.

비록 첫 마디의 글귀를 외우더라도 그 글귀의 이치가 옳지 않으면 단 한 마디의 말을 들어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1: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2: 스님입니다.
3: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4: 아, 예. 야, 튼실하네.
1: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4: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지금
5: 해가 지금 그러니까,
4: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6: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1: BJ 정문 스님.
4: 그렇습니다.
1: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4: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지를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인 출정화 공안의 송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중간에 보다 보면 중국의 시가 갑자기 등장하기도 하고 고사라든지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서 일단 이런 송과 염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그 재미도 우리가 가져보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글만 읽고 번역된 것만 읽고 넘어가버리면 전혀 아는 것이 없고 깊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문으로 돼 있는 어록을 보는 방법을 배우는 측면에서라도 좀 차근차근 한번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핵심은 늘 이제 종지를 생각해야 되고 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이제 공부 많이 됐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어디 가서 공부를 했더니 이제 법신변사도 경지가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어느 것을 하나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모든 공부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향상구만 모아서 선문염송 요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화두들을 향상구 공안들을 한번 자세하게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넓고 깊은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 진리의 한 모퉁이만 보고 다 알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선문염송 같은 어려운 것을 왜 이렇게 하자고 했느냐라고 하는 건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노스님인 해암스님에게 처음에 화두를 받고 만법길 화두를 받고 한번 공부된 적이 있어요. 화두가 타파가 되니까 진짜 뭔가 팍 터지는 이 폭지일성이라 그래요. 대종고스님의 서장에 보면 폭파할 폭자가 나와요. 폭지일성. 빡 하고 한번 소리가 날 정도로 한번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더니 온 세상이 그냥 한 덩어리가 돼서 완전히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를 한번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가 그게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왜 여기에서 이제 진재 큰 스님을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그때 제가 동국대 다닐 때 그 우리 그 기숙사가 백상원이 화계사에 있었는데 그 대중공양으로 책이 왔습니다. 많은 스님들께서 책을 쓰시면 동국대 스님들 보시라고 대중공양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느 날 봤는데 그 책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정이 아니셨습니다. 진재 큰 스님의 고담노골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법어집이었고 모든 공안에 대해서 스님의 큰 스님의 살림살이를 다 공개했다. 그래서 답을 여기에 있는 염송처럼 각각의 공안에 대해서 스님이 스님의 개송들을 하나씩 다 달아서 딱 했는 그런 법어집이 대중공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딱 봤는데 첫 번째 공안이 덕산탁발화였어요. 덕산탁발화입니다. 근데 그걸 봤는데 모르겠어요. 깜깜합니다. 난 공부가 한번 됐는데 환하게 알았다고 생각됐는데 한번 그냥 뭐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한번 터졌는데 이거 왜 이거 모르겠지. 그 다음 공안을 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조일할, 영운도와 지금 여기에 있는

책 내용들에 있는 내용들, 이 향상구 공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에서 쭉 이어져 왔는데 줄줄이 다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는 뭐지? 근데 거기에 진재 큰 스님이 설명을, 그 공안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이 공안은 명한 납자도, 눈 밝은 납승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을 해 놓으셨어요. 왕삼매 법문이다. 깊고 깊은 삼매에 들지 않고는 이런 공안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공안들을 투과해서 낱낱이 선정에 들어서 다 타파를 해야 그때서야 호할 견성이라, 그런 걸 견성이라고 한다. 이름하여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나는 공부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된 거지? 그때부터 앞에 또다시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점검을 받기 위해서 인천 용화사에 송담 스님을 뵈러 바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게 큰 스님이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셔서 뵙지를 못했어요. 아쉽게도 뵙지 못하고 점검을 받지 못하고 다시 그냥 기숙사에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혼자서 막 그 수염도 기르고 막 방학 때 49일 뭐 두 달씩 그냥 용맹정진하고 혼자 모르겠는 공안이 나타났으니까 화두를 가지고 이제 참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그 동국대 4학년 다닐 때 진재 큰 스님께 찾아갔어요. 해운정사로, 부산의 해운정사로 찾아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고 어느 공안에 막혔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상황을 알기 위해서 점검을 받고 그래서 다시 화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옛 조사 스님들이 두 번 깨쳤니, 세 번 깨쳤니, 그 다음에 어느 공안은 타파가 됐는데 어느 공안은 타파가 안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또 재참했다, 다시 참구했다, 이런 말들이 왜 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화두의 세계, 진리의 세계, 중중무진한 겁니다. 그 깊고 깊은 진리의 세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구차재정을 닦아서 깊고 깊은 선정 상태에서 대각을 이루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깨달음들의 과정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멸진정에 들어서 완전히 공부가 끝나실 때까지, 열반적정에 드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겠습니까? 화엄에서만 해도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강, 묘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과정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공부한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그래서 선지식을 참방하고 점검을 받아서 법방망이를 맞고 그다음에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되면 바로 재참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공부된 게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공부됐다는 생각이 있으면 약간 그 식광이라 그래요. 알식자, 미칠광자. 그리고 내가 직연이 생기면 내가 다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를 물어봐도 내가 아는 걸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걸 물어봐도 아는 걸 대답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산이 있다. 북한산 정상에 가야 산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보고 알지 않겠습니까? 코끼리가 있다 그러면 코끼리의 전체 모양을 다 봐야 코끼리를 알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코끼리라 그러니까 코만 보고 코끼리를 알았다 그런 분이 있고 상아 뿔만 보고 코끼리를 알았다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전혀 모르는 분하고는 다르죠. 물론 코끼리를 본 거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신변사라고 하는 누구나 공의 세계, 불의의 세계, 너나가 없는 그런 분별심이 끊어진 세계, 그걸 근본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세계, 그걸 차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에도 나눠져 있습니다. 일체지가 있고 일체종지가 있어요.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이 법신변사 같은 일단 처음 알게 되는 거지만 일체종지라고 하는 건 낱낱이 알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는, 깨달아서 조금도 남김없는 세계를 일체종지라고 하듯이, 그걸 차별지라고 하듯이 여기에 공안들도 조금 알고 공부됐다라고 하는 걸 점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공안들입니다. 질문하십니다. 스님, 요즘 현대인에게 과거에 있었던 천년 전 중국 스님들의 공안이 의미가 있습니까? 왜 화두를 옛날 걸로만 주십니까? 현대 걸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공이 끊어진 세계인데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진리가 달라진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9세, 10세 호상적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한 마음의 세계, 진정한 깨달음의 공의 세계에 어제, 오늘이 어디 있으며 중국, 한국이 어디 있으며 천년 전과 지금이 어디 있으며 옛 조사의 말씀과 현재 한국인의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인 출정화 하나만 보더라도 수없이 많은 조사 스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놓으셨다. 법어를 남겨놓으셨다. 진정 내가 이 말들을, 이 관문들을 하나하나 뚫어가지고 이 가운데 모르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모르는 말이 있으면 재참해야 된다. 다 지금까지 알아놨던 걸 다 내려놓고 재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에는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고 똑똑한 분들이 많고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알았다 그래요. 그러나 과연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공안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송들이 환하게 알아서 밝은 날 꽃을 환하게 보는 것 같이 명명백백하게 아느냐, 그러지 않았을 때는 참고해야 된다, 참선해야 된다, 정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의 관문입니다. 조사 관문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상구 공안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왜 그러면 방송에서 이런 걸 하느냐. 예를 들면 고려시대 때,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승과가 부활했을 때, 조선의 봉은사에서 강남에 처음으로 승과에 합격한 분이 서산대사였는데 그분 시험 본 과목이 뭐냐? 이 선문염송이었습니다. 선문염송이 이 공안들을 물어서 질문을 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과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요? 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탄어 스님도 내전을 7년을 공부했어요. 하남 스님 밑에서. 치문, 사교, 사집, 사교, 대교, 화음까지 다 보시고 전등록과 선문염송을 다 보셨대요. 누구나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남방불교를 했건 북방불교를 했건 영어로 공부를 했건 범어로 공부를 했건 이거는 진여문익이고 진리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내가 진리의 한모퉁이밖에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탄어 스님도 연구했고 그 다음에 성철 스님 논문도 썼고 우리 노 스님 해암 스님도 그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가를 해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큰 스님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입적을 하셨어요. 70년대부터 큰 스님들이 쭉 해서 많이 입적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20세기는 선지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총림의 산의 암자 하나하나마다 큰 스님들이 계셨었어요. 왜 그러느냐? 일제강점기 때 그 엄청난 청년들이 할 바가 없어가지고 출가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같으면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CEO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술인도 되고 문화창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일제시대 때 할 바가 없어서 독립운동하거나 사상철학서를 보다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인생이 뭔가 공부를 하시다가 출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많은 좋은 인재들이 절에 들어와서 큰 스님들이 많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이 오실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그러면 옛날 책을 탄어 스님 같으면은 한자로 된 책을 보는 것이 가장 편할 것이고 성철 스님 같으면은 윗바사나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가나선 하는 것이 옛날에 공부했던 게 편하실 것이다. 그 전통을 이어놔야 된다. 현대식 교량으로 다리를 이어놔야 된다는 일념으로 제가 이런 그 공부를 BTN에서 하자고 제가 건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과 함께 이걸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같이 선문염성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자는 겁니다. 모르면 한자도 배우고 옛날에 영어 다 외우셨잖아요. 단어 외우듯이 그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한자 찾아서 공부하시고 중국 시도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화두공안이라고 하는 거이 관문을 뚫지 않으면 인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800년의 전통. 그리고 무수한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이 전부 이 관문을 다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인 출정합니다. 한 여인이 선정에 들어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백천문수가도 선정에 나오게 할 수가 없다. 망명초지보살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 밑에 세계에서 망명보살이 와서 탄지 한 번에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했다. 어째서 최고의 지혜를 갖춘 문수는 선정해서 이 여인을 나오게 하지 못하고 망명초지보살이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했는고. 이것이 그냥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 속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모르면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다 내려놓고 또다시 참고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 알고 있으면 루트 36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해요. 6 더하기 2는 8입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게 돼 있다고요. 그럴 때 이런 선지식을 찾아뵙고 참방을 해서 법방맹인을 맡고 점검을 받아서 다시금 모든 걸다 내려놓고 참고를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향상구 공안을 봐서 점검을 해서 아, 이것도 모르겠네. 이것도 애매하네. 그러면 아, 내가 다된 것은 아니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리시고 빨리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허송세월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는 누구나 이게 보셔도 좋고 이 공부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여의 훈습, 제8아래하식의 깊고 깊은 그 우리의 마음의 본체에 거기에다가 한번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를 자극하는 문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속에 응어리져서 은산철벽이 돼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자꾸 화두가 되고 어떻게든 저걸 알아봐야 되겠다는 나도 모르는 진여가 훈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말씀 하자 머리 두자잖아요. 말이 나오기 이전 소식입니다. 말이 끊어진 곳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말들하고는 다릅니다. 말이면 다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들을 하나 가져서 내가 본참공안으로 화두를 하나 가지신다면 죽을 때 무얼 가지고 가겠느냐? 화두를 하나 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사 이 생에 다 타파가 되지 않더라도 염불을 남아미타불 염불 가져가듯이 일념으로 화두를 들고 있으면 진리의 세계와 늘 연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서산대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명대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조 일하래 법을 아는 이에게 법을 전해라.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막도를 면할 것이다. 이 화두를 들고 있는 것만 해도 사막도를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깊고 깊은 선정의 세계, 일념무심의 세계로 화두를 드는 그 자체가 사막도를 면하게 해준다.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를 면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의 말들이다. 이런 얘기를 잘 간직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갑시다. 오늘은 이제 불인청의 송입니다. 불인청 선사의 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수사리는 1, 2, 3이요. 망명대사는 5, 6, 7이라. 이거 뭔 말입니까? 문수보살은 1, 2, 3이고 망명보살은 또 4, 5, 6도 아니고 또 5, 6, 7이에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가련 황면 노구담이 위타여자 비심력이라 그랬습니다. 문수사리는 1, 2, 3이고 망명대사는 5, 6, 7이다. 가련하구나. 누런 얼굴에 늙은 고타마야. 그죠? 이 카필라성에 노란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황면 구담이다. 황면 노자다. 이랬는데, 7언에 맞추기 위해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황면 노구담이다. 그랬어요. 가련하구나. 누런 얼굴에 늙은 고타마가 위타 여자, 저 여자를 위하여 비심력이라 많은 마음의 힘을 소비했구나 이랬어요.
완전히 시각이 또 달라졌지요.

이거 뭐예요? 문수살이는 1, 2, 3이고 망명보살은 5, 6, 7이에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나요? 5, 6, 7이 더 좋은 건가요? 1, 2, 3은 못하고. 여기에 이 불인청 선사는 뉘앙스를 이런 뉘앙스를 주셨어요. 문수나 망명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 문수나 망명이나 다 거기서 거긴데, 아유, 이 석가 노자가, 석가 늙은이가 여자를 위해 가지고 이 선정에 되는 여자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뭔 소리입니까? 여인이 자력으로 선정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선정에 들어있는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가세존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썼구나. 그리고 문수나 망명이나 막 그 똑같은 경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렵습니다. 이 말의 낙천은 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공안이 환히 뚫리면 앞에 있었던 말씀하고 여기 있는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인데도 한 꼬챙이에 딱 꿰진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낙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량 분별로 안 된답니다. 여러분. 참선을 해서 이 공안이 타파될 수 있을 만큼의 선정에 들어서 일념산매가 화두산매가 쭉 지속이 되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 화두가 박살이 나서 이 공안이 환하게 터져서 알아졌을 때 여기 있는 소음과 염이 환하게 다 알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깊은 선정에 들어야 해결이 되겠다. 참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말씀들이고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들이 이 선사들이 일생을 담아서 수행했던 그 살림살이가 이 한 구절들에 다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운자가 칠과 력이 되겠지요. 그렇게 운자가 되어 있습니다. 문수살이는 1, 3이고 망명대사는 5, 6, 7이다. 가련하다 누런 얼굴에 늙은 저 고타마가 여자를 위해서 참으로 힘을 많이 썼구나. 뭔가 여기에 서가세존의 부처님의 뭔가 연출이 있는 거 아니냐? 문수나 망명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여자도 뭐 선정에 들어갈 힘도 별로 없는데 이래버렸습니다. 참 이건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송하대 불인청 선사가 한마디 더 했어요. 자, 이건 또 아페아랑 얘기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봅시다. 일권권도 황학루하고 일척척번 앵무주로다. 아, 여러분 일권권 주먹권자잖아요. 한 주먹으로 주먹주먹으로 황학루를 넘기고 그죠? 주먹으로 쳐가지고 황학루를 이 엎어질 돗자니까요. 뒤집었고 일척척 발로 차가지고 그죠? 앵무주를 갈아엎었구나. 도라든지 번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깨부수고 뒤집어 엎고 그런 겁니다. 황학루와 앵무주. 황학루 앵무주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게 시를 또 여기에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중국의 고사들과 관련된 있는 내용들이라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한 주먹으로 황학루를 쳐서 넘기고 한 발로는 앵무주를 밟아서 엎었다. 욕식망명 친출정인된 만약에 말이죠. 하고자 한진된 알고자 할진된 망명이 친히 선정해서 나오게 한 일을 알고자 할진된 알고 싶은가 알고자 할진된 청상부동 수장유로다 그랬습니다. 청사는 움직이지 않는데 물은 기유유히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망명보살이 이 여인을 선정에 나오게 한그 진소식을 알고 싶은가? 산은 움직이지 않고 물은 흘러가네 이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화엄경에 관련돼서 화엄하게 사법계라는 거 아십니까?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그렇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성철 스님 말씀이 원래 있는 거죠. 중국 선사들에게 원래 누구나 다 중생들도 다 똑같이 압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걸 영도시에서. 근데 90도로

가면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닙니다.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어요. 그랬다가 한 270도쯤에 가면은 이게 이제 숭산 스님이 그려놓은 선의 나침반이라고 이렇게 원상이 있잖아요. 선원, 젠 서클, 선의 원이라고 하는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70도에 가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동산이 수상행이라. 동산이, 동쪽 산이 무리를 간다. 도무지 알 수 없는 270도의 묘유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90도에는 전부 진공의 세계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한 일체가 다 공이다. 제법이 공상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다 끊어진 세계. 그게 공의 세계거든요. 그걸 이법계라 그럽니다. 이법계. 그리고 270도에 가면 거기 가면 묘유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걸 사사무의 법계라 그럽니다. 근데 360도에 오면 영도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 돌아오죠. 원래 자리로 360도에 돌아와 보니까 그때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산은 산 물은 물하고 마지막에 산은 산 물은 물하고 360도하고 말은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영도시의 소와 작은 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은 내 업식대로 산을 보고 물을 보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산을 보고 물을 보는 거죠. 산은 산이라 그러고 물은 물이라 그래요. 근데 180도의 공의 세계에 가서 보면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고 내 마음의 무심자리에 완전히 진공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360도에 오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이 한 생각도 없는 있는 그대로 산 그대로 산이 오면 산이 비치고 물이 오면 물이 비치고 맑은 거울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사자 사법계입니다. 화엄에서 말하는. 자, 지금 망명 스님의 망명보살의 그 경지를 알겠느냐? 선정에서 나오고 했는 경지를 알겠느냐? 산은 움직이지 않고 물은 흘러가지. 삼삼은 군이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아. 이러고 마는 것하고 똑같은 답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런 말들이 시 한 수지만 말이죠. 이 속에 팔만대장경이 다 담겨 있는 말씀들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다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화엄 사법계로 이야기한 김에 앞에 있는 구절 한번 볼까요? 1번 번도 황학루하고 일척척번 앵무주로다. 이건 뭡니까? 한 주먹으로 중국의 최고의 누각이라고 하는 황학루를 쳐서 부숴버리고 발로 차서 그 엄청난 앵무주, 앵무부라고 해서 중국의 명소잖아요. 그 앵무주를 갖다 그냥 차로 차서 뒤엎어버린다. 그거는 화엄사법계로 말하면 공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무자성으로, 무아의 세계로, 공의 세계로 돌려버리는 거죠. 세상에 있는 뭐 법이 있어?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 깨달음이 있어? 다 깨부수는 소리를 119에서 해놓고 망명보살의 경지를 알겠느냐? 그 다음에 사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다 깨부순다. 황학루요, 앵무주요 다 깨부순다 했을 때는 이게 바로 이법계가 됩니다. 이법계는 바로 공의 세계입니다. 그래 놓고 망명보살의 경지를 알겠느냐? 산은 움직이지 않고 물은 흘러가네. 있는 그대로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있는 그대로 진리 아닌 것이 없다. 이건 바로 유의 세계입니다. 유의 세계인데 이게 묘유의 세계입니다. 공을 거친 유이기 때문에 가유의 세계, 망상 분별의 세계에 유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공으로 갔다가 유로 갔다가 앞에 두 구절은 깨부수는 얘기고 뒤에 그 부분은 다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죽였다가 여기는 살렸다가 살아를 자제한다. 죽이고 살리고를 자제하게 쓴다. 그래서 이걸 이사무의 법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엄에서는. 그러나 불교에서는 선에서는 말이죠. 이걸 갖다가 진공묘유를 쌍차 쌍조다. 이건 다 막았다. 쌍차 다 막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쌍차라고 씁니다. 모든 걸 막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움직이지 않고 물은 흘러간다. 다 비춘다. 그래서 쌍조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쌍차 쌍조다. 이런 말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선에서 쓰는 용어가 쌍차 쌍조 같은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사무예냐 진공무예냐 쌍차 쌍조냐 이걸 다른 말로 중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
마지막에 선이나 화엄에서 말하는 이런 중도의 세계는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더라.

자자 입선이다. 자, 네? 막 그냥 평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 글자 글자마다 말이죠. 선으로 들어간다. 자자 입선이다. 이런 표현이 이 그 어무의 창랑시화라는 곳에 나오는데 어무의 창랑시화에 당시에 있는 당나라 시 가운데 칠언율 시 가운데 최고 좋은 시가 최후의 황학루다 그랬어. 최후의 황학루다. 그러니까 이게 최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당나라 때 이태백하고 동시에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황학루가 어딨냐면 코로나가 뭐 처음에 시작됐다고 하는 무한. 무한이라는 게 지금 우한이잖아요. 우리 중국 발음을 하면 우한이잖아요. 우한 지역에 있는 무한에 있는 이제 이 황학루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가 세 개가 이어져 있어요. 무창이라는 데가 있고 한양이라는 데가 있고 항구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게 앞에 양자강이 이렇게 있고 한수가 이렇게 해서 갈라져 있는데 무창에 황학루라는 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황학루에서 이렇게 쫙 보는 전경을 읊은 시예요. 지금도 황학루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중국의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등왕각과 같이 중국의 유명한 누각으로 길이길이 남아있는 것이 이제 황학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학루에 전설이 있어요. 황학루 자리에 원래 주막이 있었답니다. 옛날 주막이라고 하는 건 식당이고 그다음에 뭐 음식 먹고 뭐 잠도 자고 여관도 되고 하는 곳이잖아요. 길 나은 애들이. 거기에 원래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노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특이한 분이 한 분 와서 거기서 그냥 밥도 얻어먹고 이러다 그냥 한 1년을 그냥 얻어먹고 사셨대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주막에 있는 노파가 아주 훌륭해졌던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1년을 다 공양을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때 이제 마지막 가는데 1년을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노인이 너무 감사하니까 해줄 거는 없고 귤껍질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학을 그려놨대요. 그 이제 황학입니다. 노란 학이에요. 그려놓고 갔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기 이제 좀 술도 먹고 할 겁니까? 노래도 할 거 아닙니까? 술 먹고 노래를 하면 벽에 붙어 있던 그 학이 밖으로 축 나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춰요. 이게 말하자면 그분이 신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주 장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된 거죠. 1년 거기 숙식하면서 했는 거에 막 수십 배를 벌었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 노인이 감사한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 노인이 왔어요. 노인이 탁 와가지고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막 저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빚을 갚았지 않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피리를 쫙 보니까 그 학이 말이죠. 밖으로 쫙 나와가지고 그 학을 타고 신선이 하늘로 쫙 가더라는 게 그게 황학의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 여기는 보통 장소가 아니구나 해서 누각을 세운 것이 황학루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호북성의 유명한 그 명소가 됐죠. 그러니까 시인 묵객들이 여기를 한 번씩 다 와보지 않겠습니까? 그 황학루에 와가지고 최후가 시를 지었어요. 석인이승 황학과 하고 옛날에 옛사람에는 신선이겠죠. 그 사람이 이미 노란 학을 타고 이미 갔는데 차지공여 황학루구나. 이 땅에 말이죠. 공연이 남아있다는 게 황학루만 남아있구나. 이 땅에 공연이 황학루만 남아있구나.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황학일고 불부하는 이거는 여기 다시 붙자입니다. 복이라고 읽지 않아요. 다시 불부반하고 불부반. 황학이 한번 가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백운 천재 공유유구나. 그래 공유유로다. 천재라고 하는 건 천년이란 뜻이에요. 흰 구름은 천년 동안 말이죠. 공연이 유유자적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 황학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를 쓰는데 이렇게 많이 공자도 이렇게 또 쓰고 여기도 또 쓰고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는 보통 시를 좋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시상이 말이죠.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걸 다 이렇게 중복해서 씀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시라고 그려집니다. 근데 의상이 달라요. 처음에 여기는 신선이 타고 갔던 황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남아있는 황학루고 그럼 여기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시인이 와서 그 상상하는 그것도 황학이고
그렇게 다

다 다르죠. 그게 이제 의상이 달리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청천영격 한양수 한양수한데 이게 이제 이거는 물 숫자 변에 있으면 맑은 물인데 요거는 날이 맑게 개인 겁니다. 그 앞에 양자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강에 우리 여의도나 노들섬처럼 그 섬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섬이 있는데 그 앞에 한양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한양이라고 하는 곳하고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창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를 요걸 이름을 따가지고 항구도 요걸 한자를 쓰니까 그래서 무한시가 우한시가 된 거예요. 세 개 도시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양이라고 하는 거는 산남 수북지향입니다. 우리도 한양이었잖아요. 그죠? 물 위쪽이 물로 보면 물 위쪽이 한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무창에서 봤을 때 저쪽에 한양이라고 하는 건 저쪽 너머를 본 거겠죠. 물 건너를 본 겁니다. 그게 아주 물이 쫙 맑게 흘러가는데 역력하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건너편에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데 방초처처 앵무주로다. 거기에 아주 향기로운 풀들, 꽃들이 만발해가지고 앵무주에 확 피어있는 것이죠. 여기에 황악루 앵무주 나왔죠. 손으로 황악루를 쳐부수고 발로 다 앵무주를 덮어버렸다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모향관 하처시오 날이 저물어가는데 말이죠. 내 고향은 어느 곳이 그곳인고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시상이 멋진 신선의 세계부터 아주 멋있게 쫙 흘러오다가 갑자기 나에게로 돌아왔어요. 나그네인 나로 돌아왔어요. 이 누각에 혼자 남아있는 이 외로운 나그네의 심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인파강상 사인수로다. 여기는 말이죠. 그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아지랭이가 쫙 피는 그런 형태로 쫙 돼서 이 물결이 말이죠. 물결이 딱 펴가지고 물 위에 쫙 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름에 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운자가 이렇게 다 운자가 되죠. 루, 유, 주, 수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최고의 시냐. 중국의 최고의 그 신선이 살았다고 하는 황악루에 가서 그 멋진 얘기를 쫙 하고 앞에 펼쳐져 있는 경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나 자신의 시인에 가지고 있는 이 시름이라고 하는 그런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정경교융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누구나 어떤 세계의 멋있는 곳에 갔는데 그 속에 갔는데 혼자 있어요. 혼자 여행을 갔을 때의 외로움 이런 느낌의 그 시인의 그런 외로움을 담고 있는 멋진 시가 이게 황악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놓은 게 이태백입니다. 이태백이 여기 왔어요. 이태백이 와서 시를 지으러 딱 왔는데 안전 유경 도부득이요. 눈앞에 이런 경치가 있는데도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최오제시 제상도로다. 최후의 이 시가 저 누각에 이미 걸려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도 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태백이가 여기서 붓을 던졌대요. 시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가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시고 요거를 시를 못 쓰고 이백이 딴 데 가서 봉황대라고 하는 데 가서 등금릉 봉황대라고 하는 이 시와 비슷한 시를 씁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사인수로다 하는 구절 앵무주 대신에 여기에 운자를 다 써가지고 등금릉 봉황대라고 하는 이태백이 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중국의 유명한 시가 됐는 게 등금릉 봉황대였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황악루와 앵무주라고 하는 것은 중국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최고의 명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선에서는 말이죠. 한 주먹에 한 발에 차부수고 뒤엎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벅계 소식. 어떤 유의의 세계를 깨부수는 무의법으로 돌리는 무아의 세계로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개송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이 공안들에 대한 개송들 세계도 공안 못지않게 하나하나 낱낱이 깊이 있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문수보살이 1, 2, 3이고 망명보살은 5, 6, 7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인 출정화를 염송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0: 사랑을 많이 하는 이는 결국 어리석음을 팔게 되고 아무 생각 없는 신랑이 오히려 해탈을 했다. 근심 걱정 많이 하는 이가 문수보살이고요. 그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남편이 망명보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화두공안에 나온 말들이 각자 각자 다 선사들이 다 다른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공안의 낙처를 알게 되면 이 말들이 다 틀리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1: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0: 뭐하냐?
1: 말 시키지 마. 수행 중이니까.
0: 그래? 그럼 안 되겠네. 난두가 맛있는 감을 준 데서 같이 가려고 했더니.
2: 응, 감! 나도 같이 갈래!
0: 수행 중이라며!
2: 수행!
1: 에이, 너 때문에 망했잖아!
0: 치, 왜 나 때문이냐? 감에 흔들린 너 때문이지?
2: 뭐?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유혹을 물리친 원효대사 이야기가 담긴 소요산 자제함으로 정했어.
1: 자제함?
0: 자제함은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려 광종 때 태조의 명으로 각규 스님이 중창한 천연 고찰로 태조 왕건의 원당으로 왕실의 비호를 받았던 사찰이야. 무수한 스님들이 자제함에서 수행했고 낙장 하나 없는 완벽한 반야심경 약소 언해본까지 간직한 불심 깊은 사찰이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소요산 자제함으로 고고! 신라 태종 무열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기 시작했죠.
3: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까? 하늘도 같이 기둥을 깎으려 하네.
4: 저기 얘들아.
0: 네?
4: 그 노래 말이다.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0: 원효스님이요.
5: 원효대사가 노래를 알려줘.
4: 예. 설아벌의 아이들이 모두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답니다.
5: 원효대사께서 큰 인재를 낳고 싶은 모양이군. 그렇다면 요석공주가 딱이지.
4: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5: 자루 없는 기둥으로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겠다는 건 남편이 없는 여인과 훌륭한 아이를 낳겠다는 얘길세. 그런데 요석공주는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있지 않은가?
4: 그럼 원효대사와 요석공주를 혼인시키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5: 혼인이야 당사자들 마음이지. 당장 원효대사를 불러오게.
4: 예.
0: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원효대사를 모시러 갔는데요. 때마침 남산 아래 문천교에서 원효대사를 만나게 됐죠.
6: 왕께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지.
4: 예, 요석공주님과 뵙기를 원하십니다.
6: 좋소, 가십시다.
0: 원효대사는 요석공주를 만나기 위해 신하들을 따라 나섰는데요. 갑자기 발을 헛디딘 척하며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7: 무슨 일로 이리 젖으셨습니까?
6: 아하, 제가 칠칠치 못해 강물에 빠졌습니다.
7: 이러다 감기 걸리십니다. 오늘은 따뜻한 제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십시오.
0: 그날 이후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의 집에 묵게 됐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6: 이 아이의 이름은 설총이요. 훗날 큰 인재가 될 터이니 공주가 잘 키워주시오.
7: 이제 떠나시려는 거군요. 부디 수행하여 큰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6: 고맙소.
0: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와 이별하고 소요산에 작은 암자를 지어 수행하였는데 그 암자가 바로 지금의 자제함이 되었답니다.
1: 나도 자제함에서 수행하면 원효대사 같은 큰 스님이 되겠지?
0: 수행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 달린 거거든.
1: 그렇긴 한데 여긴 날 유혹하는 게 없어서 수행하기 좋을 것 같단 말이야.
0: 유혹이 없다니? 원효대사도 이 청량폭포에서 유혹을 당했는데? 정말?
8: 응.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유혹이었지만.
0: 그럼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원효대사를 흔들었던 나한의 이야기로 고고!
9: 원효대사가 소유사 남자에서 수행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6: 아, 날씨 한번 고약하군.
10: 원효스님, 원효스님 계세요?
6: 어? 이 시간에 누가 날...
9: 원효대사는 소리를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곳엔 비에 젖은 한 여인이 서 있었죠.
6: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10: 그게 길을 잃었어요.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6: 아, 방이 하나라. 아, 불편해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9: 그렇게 원효대사와 여인은 한방에서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10: 스님, 추우시면 제 옆으로 오세요. 아니면 제가 옆으로 갈까요?
6: 아닙니다. 전 춥지 않습니다.
10: 그럼 제가 몸을 좀 주물러 드릴까요?
6: 아유, 됐습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9: 원효대사는 밤새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했는데요. 여인의 유혹은 그 다음 날도 계속됐죠.
6: 이게 뭡니까?
10: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죠. 부엌을 탈탈 털어 상을 차렸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6: 감사히 먹겠습니다.
10: 자,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서요.
9: 원효대사는 낯선 여인의 호의에 자꾸만 마음이 혼란해졌고, 혼란해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폭포 밑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여인이 또 원효대사를 찾아왔죠.
10: 스님!
6: 아, 왜 또 따라오셨습니까?
10: 여기에서 목욕이나 할까 해서요. 스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수행하세요.
6: 어째서 자꾸 절 유혹하려 하십니까?
10: 제가 스님을 유혹하다니요. 스님께서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죠.
9: 그제서야 원효대사는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죠. 원효대사는 여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폭포를 나왔는데요. 그 순간 여인은 황금빛을 내며 사라져버렸습니다.
6: 아, 그 여인은 네게 가르침을 주러 온 관세음 보살이었어.
9: 그 후 원효대사는 더더욱 수행에 정진하게 되었고,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남자는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는다 하여 자제함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1: 아이 진짜.
0: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졌냐?
1: 나 망했어.
0: 이번엔 또 뭔데?
1: 오늘 주지 스님이 김씨 할아버지 댁에 가보라 그랬거든. 근데 귀찮아서 핑계대고 안 갔는데, 알고 보니 잔칫날이라 맛있는 거 먹고 오란 얘기였던 거 있지?
0: 꾀부리다 보물을 놓쳤네. 좋아, 보물을 놓쳤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강화도 낙가산에 있는 보문사다.
1: 보문사?
9: 낙가산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강화도로 와서 지은 사찰이야. 보문은 관세음보살이란 뜻인데, 사찰 이름처럼 보문사는 3대 관음기도 도량 중 하나면서 나한 도량이기도 하지.
0: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낙가산 보문사로 고고. 성모도에 살던 신라의 한 어부가 만선을 기대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11: 날도 맑고 바람 한 점 없고 이대로면 고기를 가득 잡겠어. 내 말이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아.
0: 어부의 바람대로 걷어올린 그물은 여느 때보다 묵직했죠.
11: 야, 이 얼마나 큰 놈이 잡혔길래 이리 무거워. 이게 뭐야?
0: 그물 안에서 나온 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모양을 한 22개의 돌덩이였습니다.
11: 재수가 없으려니 그냥 버려야겠다.
0: 농부는 돌덩이를 바다에 버리고 다른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물 안에 묵직한 것이 걸려 나왔죠.
11: 이번엔 진짜 물고기겠지.
0: 하지만 어부가 걷어올린 건 아까와 똑같은 돌덩이였죠.
11: 일진이 사나우려니 별의별 일이 다 있네.
0: 어부는 다시 돌덩이를 바다에 던지고 배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어부의 꿈에 한 노스님이 나타나 어부를 꾸짖으며 말했죠.
12: 자네가 버린 불상은 천축국에서 온 귀한 불상이네. 그런데 그걸 두 번이나 버려. 당장 명산을 찾아 불상을 모시게.
0: 꿈에서 깬 어부는 해가 뜨자마자 바다로 향했고 다시 돌덩이들을 꺼내 올렸습니다.
11: 네, 명산에 모시라고 했지? 그럼 낙가산으로 가야겠다. 거긴 분명 불상을 모실 곳이 있을 거야.
0: 어부는 수레에 불상을 싣고 산으로 향했는데 어쩐 일인지 산중턱에 다다르자 수레가 무거워지더니 움직일 수가 없었죠.
11: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잠깐, 저건 뭐지?
0: 그건 바로 신비로운 바위굴이었습니다. 어부는 바위굴에 단을 만들어 불상들을 봉안했고 훗날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8: 아이, 동이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2: 미안, 미안. 많이 기다렸지?
8: 아이, 도대체 뭐하고 온 거냐?
2: 석굴에서 소원 빌고 왔지. 그 석굴에서 엄청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대. 그래서 신통굴이라고도 부른다던데?
8: 진짜? 아이, 뭐야, 뭐야, 뭐야. 그럼 같이 가지. 취소하게.
2: 아, 그런데 이번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어디로 갈 거야?
8: 가긴 다 왔는데.
2: 아, 이번엔 이 느티나무에 얽힌 이야기구나.
8: 맞아. 절 따라 전설 따라 느티나무 이야기로 고고.
0: 조선 말 한 도둑이 보문사에서 값비싼 유기들을 훔쳐 밤새 달려 먼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13: 야, 아유, 이곳이면 안전하겠지. 아유, 잠시 바위에 앉아 숨이나 돌려야겠다.
0: 도둑은 잠시 바위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들려왔죠.
13: 어? 웬 종소리지? 종은 포문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잠시 힘들어서 헛걸 들은 걸 거야. 얼른 이 낙가산을 벗어나자.
0: 도둑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또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새벽 예불을 위해 나온 스님은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게 됐죠.
4: 어디에서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건
0: 바로 훔친 물건을 둘러매고 느티나무 밑을 돌고 있는 도둑이었습니다.
4: 소둥이 간도 작지. 뭘 그리 놀라나?
14: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여기?
4: 죄를 지었으니 나를 따라오게.
9: 스님은 도둑을 법당 안으로 데려와 부처님께 용서를 빌도록 했죠.
4: 용서를 빌었으니 앉아보게.
14: 네, 스님.
4: 자, 이 돈으로 며칠은 살 걸세. 그러니 힘을 내어 열심히 살아보게.
14: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잔게 무리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9: 그 후 도둑은 부지런히 일해 큰 부자가 되었고 매년 쌀을 시주하며 공덕을 쌓았답니다.
15: 자, 사과.
2: 에? 동이 네가 웬일이냐? 먹을 걸 다 나눠주고?
15: 주지 스님이 그러셨어. 하나를 베풀면 둘로 돌아오는 거라고.
2: 그러니까 줘. 뭘?
15: 사과. 하나 줬으니까 넌 두 개 줘야 되는 거 알지?
2: 뭐? 그렇게 욕심부렸다간 둘은커녕 하나도 못 얻는 법이거든.
15: 진짜?
2: 그래.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배품과 욕심의 이야기를 담은 부산 범어사로 가야겠다.
15: 범어사?
2: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사찰인데 의상대사의 기도로 부처님이 외적들을 토벌해서 문무왕이 그 공덕을 기르기 위해 지은 사찰이야. 의상대사 말고도 훌륭한 고승들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명찰이면서 구한말 경어 스님이 범어사 조실로 계시면서 선찰 대본산이라는 이름도 갖게 됐지. 그리고 일제 때는 나라를 지킨 호국 사찰이기도 하고.
15: 우와, 대단한데?
2: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부산 범어사로 고고! 조선말 부산 범어사엔 새벽이면 집신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낭백 스님의 작품이었죠.
13: 오늘도 낭백 스님께서 집신을 걸어 놓으셨네. 스님 고맙게 신겠습니다.
2: 그런 낭백 스님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불교를 탄압하는 관리들의 횡포였습니다.
16: 이번 달까지 세금을 더 내게.
4: 올해만 벌써 몇 번이나 냈는데 세금을 더 내라뇨.
16: 그럼 부역을 더하든가 세금을 내든가 부역을 더하든가 마음대로 하게.
2: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낭백 스님은 큰 결심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4: 부처님, 하루속히 이 생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엔 불교를 탄압하는 나쁜 제도를 없앨 수 있게 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2: 기도를 드린 낭백 스님은 범어사의 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았죠.
4: 나의 이 생은 곧 끝날 것이다.
17: 아이, 끝나다뇨. 건강하신 스님께서 말도 안 됩니다.
4: 이 생은 끝나지만 내 생이 있을 것이다. 25년 뒤에 승려들의 부역을 없애고 불사를 돕는 관리가 있거든. 그 자가 나인 줄 알아라.
17: 아, 저희가 스님의 환생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4: 내가 세 가지를 증명할 것이다. 하나, 내 생에 나는 일주문이 아닌 어산교에서 하마할 것이다. 둘째, 봉해돈 내 방의 문을 열 것이며 셋째, 사찰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17: 명심하겠습니다.
2: 그렇게 낭백 스님이 입적한 지 25년이 흘러
9: 새로 부임한 24살의 동네 부사 조엄이 범어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엄은 다른 관리들과 달리 일주일

0: 문이 아닌 오산교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렸죠.
1: 아니, 어째서 일주문이 아닌 여기에서 말에서 내리신 겁니까?
2: 범어사는 처음인데 저도 모르게 친근하여 조금 일찍 내렸습니다.
0: 조엄은 범어사에 들어오자마자 홀린 듯 곧장 봉에 두었던 낭백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2: 문을 잠근 자가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문을 열었으니 문을 잠근 사람은 누굽니까?
1: 아, 낭백스님입니다.
0: 범어사의 스님들은 조엄이 낭백스님의 환생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조엄에게 낭백스님의 유언을 들려줬죠.
2: 이 나무도 저 밭들도 모두 꿈에 보았던 것들입니다. 전생에 낭백스님이 날 이리로 이끈 건 아마도 불교 탄압을 멈추게 하라는 의미겠지요.
0: 그 후 조엄은 불교 탄압을 막고 범어사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님들의 수행을 도왔답니다.
3: 이 바위 있는 데가 바로 조엄이 말에서 내린 데야.
0: 근데 어디 아파? 아까부터 힘이 없네.
3: 아, 그게 범어사의 돌 바다가 유명하대서 돌을 좀 챙겼거든. 아, 그랬더니 한 걸음도 못 걷겠어.
0: 으윽, 욕심이 화를 불렀네. 좋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탐욕에 얽힌 이야기로 가야겠다. 자,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의 영원조사는 10살 나이에 명학스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명학스님은 늘 수행보단 무력에 급급했죠.
4: 스님, 시주도 많이 받았는데 그만 절로 돌아가시지요.
5: 이 정도로는 성에 앉자. 아랫마을에 가서 더 많은 걸 받아야 돼.
0: 영원조사는 탐욕에 빠진 스승을 안타깝게 여기며 어떻게든 명학스님을 설득해보려 노력했습니다.
4: 스님, 이 쌀은 가난한 신도들에게 나눠주시지요.
5: 내 쌀을 나눠주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고 나가서 시주나 받아오거라.
4: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시니 전 이만 떠나겠습니다.
0: 명학스님을 떠나 수행에 매진하던 영원조사에게 어느 날 뜻밖의 불호령이 들려왔습니다.
6: 당장 범어사의 명학을 잡아들여 죄값을 물어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1: 이게 무슨 소리지? 저건 분명 스승님의 목소리인데.
0: 영원조사는 법력을 발휘해 소리가 들리는 저승에 도착했는데 명학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황구렁이 한 마리만 영원스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1: 방금 명학스님의 신음소리를 듣고 왔더니 명학스님은 어디 가고 구렁이뿐입니까?
6: 나의 스승은 죽어 탐욕의 대가로 황구렁이가 되었다.
1: 스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0: 저승에 다녀온 영원조사는 당장 범어사로 달려가 명학스님을 위해 천도 의식을 베풀고 즉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1: 명학스님! 명학스님! 명학스님!
0: 영원조사가 그렇게 명학스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자 창고에서 황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왔죠.
1: 명학스님, 이제 그만 탐욕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환생하십시오.
0: 그 말을 듣자 황구렁이는 눈물을 흘리곤 머리를 대돌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영원조사는 구렁이가 된 스승을 사람으로 환생하도록 인도했고, 환생한 명학 스님은 우운 조사가 되어 영원 조사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7: 난폭한 유정은 허공과 같이 많아서 그들 모두를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화내는 이 마음 하나 극복하면 모든 적을 극복하는 것과 같다. 이 대지를 다 가죽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 많은 가죽을 어디서 찾겠는가? 신발바닥 정도의 가죽만으로도 모든 대지를 뒤덮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바깥 현상도 내가 전부 조복받기 어려운 것이니 이 내 마음을 조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다른 모든 것을 제압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수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천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

이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고통을 버릴 수 없다. 그것은 불을 버리지 않으면 화상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웅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4: 이렇게 하면 되는데.
5: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6: 연불 좀 듣고 싶은데.
7: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고마워요.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태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마가

생애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안 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것은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렸다.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부가

봐도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외속에서 360마디와 84,000털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죽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

옥상 소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억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동생인무이 문화명자면 삼도견화형자득의 달 여시교화 항사급 필경무부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

사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 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남관세음보살마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댓글 없으니 삼보 전령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화사결정불 진이덕불 금강영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죄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고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 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0: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 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0: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나니아,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하여

0: 보배 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 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의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죄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종

유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버버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0: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 법을 설한 사르나트 불교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본 최초 사찰 아스카테라가 포함된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 불교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각국의 참가자들은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선명상을 체험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양주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힛불교의 열풍을 타고 부처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붓다가 다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자현 스님과 영화평론가 하재봉 씨가 본 관람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으로 법을 설한 인도 사르나트 불교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본 최초의 사찰 아스카테라가 포함된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와 한국의 갯벌도 함께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불교와 생명 존중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부처님께서 성도 후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한 초점 법륜의 성지 인도 사르나트.
2: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25일 사르나트 불교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 사르나트는 부처님께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처음 설하며 승가가 시작된 곳으로 불교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적에는 초점 법륜을 기념하는 다메크 수투파를 비롯해 아소카 왕이 세운 석주와 고대 승원 유적 등이 남아있어 불교의 탄생과 전파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 수세기에 걸쳐 왕실과 스님, 제가불자들의 후원을 받으며 불교의 중심지로 발전한 사르나트는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지 순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3: This inscription is a recognition not only of Sarnath'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0: but of the shared civilizational heritage that connects India and the wider Buddhist world across Asia and beyond.
1: 다음 날인 26일에는 일본의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도 세계유산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궁전과 사찰, 고분 등 19개 유적으로 구성된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에는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테라도 포함됐습니다. 아스카테라는 백제 장인들이 건립에 참여하고 낙성법회에는 백제와 고구려 스님들이 함께한 기록이 전해지는 등 한반도와 일본의 불교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됩니다.
2: ただそのころはまだこの国の人々っていうのは正式なお寺というのは建てた経験がありません。それどころか見たこともなかったわけです。ですからこの飛鳥寺を建立するためには遠くくだらから専門の職人や学問僧がお招きされたということも日本書紀に書かれております。
1: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의 가치도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한국의 갯벌도 기존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서산, 여수, 고흥, 무안 갯벌이 추가 확대 등재됐습니다. 이번 등재는 2003년 새만금 갯벌 보전을 호소하며 삼보일배를 이어간 수경 스님의 실천을 비롯해 불교계가 꾸준히 강조해온 생명 존중과 생태 보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유적부터 생명의 숨결이 살아있는 자연유산까지 생명과 공존을 품은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불교의 가치가 오늘날에도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백스코 현장에서 한국불교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은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선명상을 체험했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진행 중인 부산 백스코.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손끝으로 느끼고 차가 우려지는 모습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차의 은은한 향을 코로 맡고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입안에 퍼지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차를 마시는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만 몰입합니다. 한국 불교의 선명상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선명상의 가치와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국제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조계종 선명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화두와 차, 자비명상 등 마음을 다스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외국인 대상인 만큼 어려운 불교 용어보다 직관적이고 신체적인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됐습니다. 오감의 감각에 몰입하고 자신의 숨결을 느끼는 실천 위주의 진행은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자연스럽게 허물었습니다.
5: 반화선 수행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체험하고 가서 한국의 특별한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처음 경험해보는 한국의 선명상이지만 참가자들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내며 온전한 휴식을 만끽합니다. 앞에 놓인 차 한 잔을 통해 잠시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6: Yeah, it was my first time doing this meditation, so I really feel relaxed, and it was really interesting to calm your mind, not to think about all the day, what will be. So it was really, really nice.
4: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에게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와 따뜻한 공존의 지혜를 전한 선명상 프로그램. 세계유산의 가치를 나누는 K선명상을 은은한 울림이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에 평온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3: 무더위와 습한 날씨 속에서도 여름방학을 맞은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천 년 역사를 품은 천년 고찰을 찾았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도량을 거닐며 소통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한국의 멋과 정취에 빠져든 현장을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후텁지근하고 습한 여름 날씨 속 남양주 봉선사 경내를 둘러보는 외국인 유학생들. 인도, 네팔, 대만 등 세계 각국 유학생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건 웅장한 자태의 고목입니다.

0: 조선 정의왕후가 사찰을 중창할 당시 심었다고 전해지는 500년 된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세월의 깊이를 느껴봅니다.
1: 1469년 세조께서 돌아가시자 정희왕후께서 봉선사라고 다시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때부터 세조의 제사를 모시고 세조를 받드는 곳이다라고 해서 봉선사로 시작했습니다.
0: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25일 여름방학을 맞아 국내 대학 외국인 재학생을 초청해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조선 정기를 대표하는 보물 봉선사 동종을 감상하고 한글 현판이 돋보이는 큰 법당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한국 불교 고유의 건축미와 역사에 매료됩니다. 사찰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기본 예절. 두 손을 모으는 합장부터 기원의 마음을 담아 절하는 법까지 모든 게 낯설고 생소하지만 정성을 다해 스님의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하려 했습니다.
2: 자, 따라해보실까요? 합장 반배.
3: 합장
2: 반배. 네, 그래서 이렇게 합장 반배로 스님들을 만나면 꼭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익숙치 않은 자세에 이마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지만 한국 불교의 정신을 배우며 내면을 돌아보는 참가자들의 얼굴엔 진지함과 미소가 가득합니다.
4: 인도에서도 불교는 있어서 힌두교랑 좀 비슷한 거 비슷한 종이도 있어서 좀 관심 궁금해서 템플스테이라는 다 많이 들었는데 그럼 체험하러 왔어요. 마음이 진짜 편해요.
5: In India, I have been to many monasteries in the northeast, but I never got the opportunity to stay. They don't really have that thing. So here I got the opportunity, so I just came to experience the temple stay.
6: Buddhist dharma ko barema ke kasto huncha bhanera bujhna ko lagi ma chai Nepal ma hudai khari chai kahile pani yo experience garya thina tes karan le garda khari chai aile ma yaha neri aera yaha neri kehi siknu ko lagi aako pahilo choti airaheko chu ma chai yaha.
0: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들은 사찰의 아늑한 정취 속에 한국 전통 문화의 정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잊지 못할 여름방학의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7: 평생을 수행과 후학 양성, 불교 문화 계승에 헌신해온 덕숭총림 수덕사 선덕 숭담당 옹산대종사 49제가 경내 대웅전에서 엄수됐습니다. 지난 24일 봉행된 회향법회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총회의장 주경스님, 총무원 사서실장 남전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과 문도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이 몸 팔다리 쓸 수 있을 때 하늘 땅이 감동할 만큼 보살행으로 살자며 쉼없는 정진과 대자대비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문도대표 허정스님은 은사스님 49제까지 잊지 않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청빈한 삶을 사신 스님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1966년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수덕사 주지 등을 역임한 옹산대종사는 지난달 6일 법납 61년 세수 8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가 법인 발전과 자원봉사 및 구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국제자선구호단체 세상을 향기롭게는 지난 24일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 3층 금강홀에서 이사장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 상임이사 범어사 주지 정호스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관계자 등 25명이 동참한 가운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1박 2일간 다양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사장 정여 대종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법인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재식에서 정여 대종사는 지구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 및 교육 지원 사업에 적극 기여한 충북 음성 이세영 지부장과 세종시 이기석 지부장, 법인 이수환 사무국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이 육군훈련소를 찾아 군장병 2,300여 명의 계를 내리고 군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5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봉행된 수계법회에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을

0: 비롯해 중앙종회 사무처장 연수스님, 호국연무사주지 해총스님과 대전자연암 신도 등이 동참했습니다. 법륜스님은 오계를 받는 것은 장병들이 무사히 전역할 때까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결계를 치는 의미라며 오계를 통해 건강한 군생활을 영위하고 한층 성숙해지길 부처님전에 서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계법회는 전북 익산 포교사단이 연비의식을 지원하고 불교 어머니회가 수계증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법륜스님은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수계법회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군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교보문고 올해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에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가 포함됐는데요. 이른바 힛불교의 열풍을 타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2700년 전 부처님 당시 시대와 삶을 현실감 있게 묘사한 걸작, 드라마 붓다가 다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TN 붓다로드 진행자 자현스님과 영화평론가 하재봉 씨가 본 드라마 붓다의 관람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배수열 기자입니다.
1: 모든 인류를 왕자의 신분, 부와 권력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선 한 인간의 여정을 담은 드라마 붓다가 오는 28일부터 다시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총 55부작 대하 드라마로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와 고행, 보리수 아래 깨달음, 녹야원 첫 설법,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담아냈습니다. 16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기원전 6세기 인도 궁전과 사찰, 수천 벌의 의상과 장신구 등 고대 인도 문화와 생활상을 사실감 있게 구현했습니다. 신격화된 존재가 아닌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인간 시타르타의 모습을 깊이 있게 그려낸 것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 심리적 개연성을 파고듭니다.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붓다를 기획했습니다.
1: 하재봉 영화평론가는 부처님의 사촌 대바다따와의 끊임없는 갈등을 드라마의 주요 관람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대바다따가 부처님을 끊임없이 공격해 곤경에 빠뜨리는데 이를 자비와 포용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훈은 물론 적절한 긴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2: 수많은 전쟁신이 등장하고 그런가 하면 궁중 내부의 어떤 암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정치 사극, 궁중 암투의 드라마로도 재미있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1: 한국 불교학회장이자 BTN 붓다로드 시즌2 진행자 자연스님은 드라마 붓다는 삶의 방향과 행복의 기준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NS와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 공동체의 가치가 파편화돼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 부처님이 제시하는 행복 코드가 무엇인지 담고 있다는 겁니다.
3: 관점을 환기해서 세상을 맑히고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붓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스님은 근본이 바로 서야 도가 생한다는 논어의 본립 이도생을 언급하며 드라마 붓다가 불자들의 신심을 견고히 하는 데 도움되길 기대했습니다. 드라마 붓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3시,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10시 3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세종 영평사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 2026년 어린이 여름숲 속 행복 명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영평사는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학업에 지친 어린이들이 맑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주인으로서 자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어린이 여름숲 속 행복 명상 캠프를 열었습니다. 입제식에서 지도법사 정관스님은 공부와 일상에 지친 어린이들이 캠프를 통해 지혜와 힘을 키우길 바란다며 신나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영평사 어린이 여름숲 속 명상 캠프는 사찰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등 만들기와 명상 체험 등을 비롯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나는 물놀이, 숲속 체험,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

0: 기업인 미소원이 BTN 불교 TV 영상 포교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미소원은 지난 24일 장유정 이사장과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이자 대광명사 주지인 목종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클래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장유정 이사장은 이번 후원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선수행과 부처님 가르침을 친근하게 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상포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 이어 목종스님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의 기본 가르침과 수행의 의미를 전하는 불교 입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 정각원과 견강암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만발 공양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 부산 모라 고동바위공원에서 이사장 향공스님과 회원 50여 명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삼복더위 극복을 기원하는 점심 공양 보양식 1,000인분을 대접했습니다. 향공스님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보양 공양을 드시고 삼복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견강암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지역 어르신을 위한 국수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000번입니다.

0: 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0: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하지만 물 그 자체는 모양이 없는 것이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요즘 마음도 우울하고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강의도 들어보고 명상도 해보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연히 법상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공부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장마 얘기를 해야 될까? 네, 보세요. 이렇게 장마 때 환경이, 주변 환경에 따라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주변 상황, 환경 조건이 변하면 우리 마음도 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만 오면 막 이렇게 뭔가 모르게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군에서 만났던 독특했던 몇 명의 친구들은요. 비 오는 날만 되면 좋아서 죽을 것 같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좋아 죽을 것 같아서 혼자서 연병장을 막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만 되면 이렇게 자기 약간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상황, 인연, 조건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하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갑자기 순탄하던 인생에 갑자기 장마가 오듯이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고 갑자기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우울한 일이 생기고 갱년기가 오고 뭐 이런 어떤 인연 조건이 갑자기 올때 문득문득 아 내가 마음 공부 좀 해볼까? 불교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 뭐랄까, 일반적인 사찰에, 일반적인 불교에서, 처음 절에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에 가서,

모든 절에 보면 이제 기초 교리 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좀 배운다든지, 그리고 사찰에 가서 사찰 등록도, 신도 등록도 할수 있을 것이고, 또 보통 이제 초하루 기도, 관음 기도, 뭐 이런 기도나 법회나 이런 데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불교 대학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불교의 기본을 공부해가지고 불교 대학을 졸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신도회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정도의 방법을 통해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찰은 노보살림들이 주류면서 많기 쉬우니까, 예를 들어 20대, 30대 젊은 남자가 갑자기 절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절에 가야지 하고 절에 딱 갔더니 할머니들만 이렇게 다 계시면, 이 젊은 남자가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하고. 그래서 또 청년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면 우리나라 또 청년에 있는 절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에 막 불교 박람회 같은 거 하면 MZ 세대들이 불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대요. 그렇게 불교를 좋아한대요. 불교의 어떤 열려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그냥 불교 박람회 가서 재밌는 또 예쁜 뭐 이렇게 불교 소품 같은 거 사는 것도 좋고 막 이런 게 좋은 건 있는데, 그게 이 공부로 연결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불교 공부는 약간 기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서 딛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건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겠죠. 그런데 부처님 마음 공부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근원적으로 너의 모든 괴로움을 통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해 줄수 있을 만한 가장 근원적인 공부여서,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공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그 위대한 공부야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지는 뭐 종교인이니까 지네 종교 최고라고 얘기하겠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금강경 보세요. 금강경의 가르침을 개송 하나만, 수지독송 하는 공덕이 온 우주 전체에다가 금은보화로 가득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공덕보다 억만의 억만의 억만의 억만의 억만배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공부 공덕이. 이게 가장 큰 공덕이죠, 당연히. 그래서 불교의 그냥 방편밖에 모르는, 기복이 불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라면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불교 뭐 책도 읽어보고, 불교 쉬운 불교 서적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이제 쉬운 뭐 스님들이 쓴 에세이나 이런 것도 읽어보면서 불교에 조금 인연을 맺고 정을 붙이고, 그러다 좀더 공부하고 싶으면 뭐 불교 대학도 다녀보고 불교 경전 공부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선불교라는 건 뭐냐면, 방편을 어지간하면 이제 좀 걷어내고,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의 방편의 가르침은 좀 걷어내고, 그냥 이 진리의 근본으로, 물론 여기도 선에 나름대로 방편이 있지만, 좀이 근본법으로 바로 들어가겠다 하는 공부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하셨던 방법, 선불교 초기 조사선의 시대에,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그때 했던 방법,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 방법들은 어떤 거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뭐 제일기도 나오세요, 뭐 천도제도 하세요, 뭐 불교대학을 나와야 돼요, 뭐 이것저것 신도에 가입하세요, 이런 건 이제 부차적인 거니까,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부처님 당시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선의 황금기 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부처님은 뭐만 했나요? 오롯이 죽을 때까지 뭐만 하셨어요? 법문만 하셨어요. 계속 다니면서 여기저기 먼 길을 내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법문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법문도, 야, 나는 불교 교주인데 법문해줄, 불교 법문할 테니까 와,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야. 불교란 이름 다 빼고, 괴로운 사람이면 누구든 모여보세요, 그 괴로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괴롭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야. 즉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를 얘기를 했지, 고차원적인 불교 교리를 얘기하겠다, 불교 법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당시

당시 대부분이 바라문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바라문교 브라만들이 많았어요. 또 그 브라만이라는 바라문교의 종교인이죠. 종교인, 성직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문답을 하는 게 많아요. 불교 경전에 보면 바라문이요?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즉 타종교 신자들하고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육사 외도들과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고, 종교하고도 상관없고, 어느 걸 믿든 상관없이 누구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진짜 참된 불교, 선의 황금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사 스님들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법문만 했어요.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조참 만참 오전 법문 오후 법문. 참이라는 건 선에 참여하기 위한 아침 참선 법문, 저녁 참선 법문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하면, 스님들의 전공 필수 과목은 오로지 법문 듣는 게 1번. 선의 황금기 때 공부의 1번은 전공 필수 법문 듣는 것.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매일같이 법문 듣는 것.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본인이 공부하다가 막히고 모르겠는 거 스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 세 번째는 내향성이 있거나 혼자 질문하기 좀 스님이 무서워서 가서 말을 못하겠거나 이런 사람들이, 스님들 한 서너 명씩, 비슷한 고민을 가진 스님들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 스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이런 소규모 뭐라 그래, 과외 같은. 즉 전부 다 법문이에요. 이게 다 법문과 문답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었어요.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선의 황금기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본질적인 길로 불교 공부를 하는 때는 언제나 누구나 쉽게 깨어났던 시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물으셨으니 여기서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냥 집에서 틈날 때, 시간 날 때, 혹은 살다가 힘든 일 있을 때 거의 법문을 계속 들으면 돼요. 부처님 법문을 계속해서 들으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들리는 것만 들려요. 우리 뇌는 그렇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지, 100만큼 법문을 했어도 내 수준이 요만큼이면 한 20밖에 소화를 못한다 싶으면 20만큼의 이야기만 들리고 나머지 80은 안 들려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만큼만 소화하면 돼요. 그러다가 자신이 조금 더 신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조금 더 발심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 공부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부가 괴로움을 근원에서 완전히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생긴다, 내가 생사에서 해탈을 할 수 있는 공부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생사에서 해탈을 한다고? 죽되 죽지 않는다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공부고 이건 누구나 가능한 공부라고? 이게 믿음이 안 가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안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처음에는 계속 법문을, 요즘같이 똑똑하고 논리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법문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 내가 기존 상식과 너무 어긋나는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한 3개월, 6개월만 그 반발심이 나도,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그냥 잠시 그 생각 멈추고 그냥 질문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왜? 한 3개월, 6개월 그냥 들어보면 어지간한 자신의 궁금증이 다 해결돼 버려요 스스로. 그리고 반박을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반박을 할래 할 수가 없구나, 너무나도 논리적이구나, 내가 아무리 사유를 해봐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가 스스로에게서 검증이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스스로 노연하는, 괴로움에서 노연하는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화엄경에 보면 52계위라는 게 있거든요. 크게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이라고 해서 40가지 계위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십지라고 해서 보살의 십지라 해서 마음을 깨닫는 단계, 우리 선으로 말하면 견성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앞에 말하듯이

와, 이게 진짜 뭐가 있네? 하고 막 믿음이 깊어져요. 그러다 보면 10주. 여기에 이 법문에 완전히 마음이 머물러서, 야,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것이구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부처님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회사 취직한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직원이 100명, 1000명 있다 치잔 말이에요. 삼성 같은 데만명 넘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많은 사람과 어쨌든 경쟁하면서 살아남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욕먹는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또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싸우기도 하고, 막 정말 원수처럼 되기도 했다가, 막 스트레스 받기도 했다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모두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 아니냐. 너무 괴로워 미칠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은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회사에 100명, 1000명이 있는데 그 사람 모두가 한 명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들이 예를 들어, 좋은 대학 나오고 학위가 있고 뭐 석사 박사 연권이 내 위에 막 있고 이래서 나보다 능력은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가지지 않은 놀라운 자원을 나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근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어떤 힘, 지혜, 이걸 나는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괴로움을 자기가 아는 대로 이건 원인이 이걸 거야 섣부르게 하지 않아요. 아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라고 해요. 그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해요. 그 문제를 과도하게 해결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그 문제와 함께 있으라고 해요. 받아들이라고 해요.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해석, 판단, 분별하지 말라고 해요. 이 불교에서는 이 문제, 만들어진 문제 있잖아요. 모양의 문제. 만들어진 문제를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관찰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없어요. 그건 모양일 뿐이잖아요. 모양엔 관심이 없어요. 모든 모양, 이 모양 따라가고, 저 모양 따라가고, 이 모양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이거엔 관심이 없어요. 일체 모든 모양, 일체 모든 문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게 해서 모든 모양의 문제들이 있는 그대로 없구나. 다 있는데 없구나. 그게 진정한 공성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도 뜯어고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요. 하나도 폭력을 쓰지 않아요. 폭력적으로 세상을 뜯어고치겠다, 바꾸겠다 하지 않아요. 아주 자비롭고 지혜로운 시선으로 따뜻하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근원에서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내가 억지로 한 변화가 아니에요. 본래 세상엔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라는 안목이 바뀔 뿐이에요. 그게 가장 근원적 답이란 말이에요. 이 말로 하면 이렇게 이제 제가 굳이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곧장 드러내고 있는 게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선의 법문이고, 부처님도 이렇게 법문을 해서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분별을 깨뜨려 주어가지고 재행무상이고 제법무하다 이런 부처님 당시의 교리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을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무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무화가 선불교에서 말하는 진화예요. 무화가고 진화고 진화가고 무화예요. 무심이고 심이고 심이고 무심이에요. 마음 없음이 마음이고 마음이 마음 없음이에요.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을 같이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있는 측면과 없는 측면, 이 불성은. 그래서 유무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있다고 말해도 틀리고 없다고 말해도 틀리다. 있다 없다라는 말로 할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적 영지심. 공적, 없단 소리거든요. 공적하다. 공에서, 고유에서, 정멸이어서 어떤 뭐 하나도 붙을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뒤에 영지는 뭐예요? 소소영영하게 아는 성품이 있다.

없는데 있다 이거예요. 즉 유무 중도를 드러낸 거예요. 유와 무를 함께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도 깨고 무도 깨고 유에도 머물지 않게 하고 무에도 머물지 않게 하는. 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즉 머리로 이해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법문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듣다가 점점 십신에서 십주가 돼요. 야, 이게 정말 믿을 만하구나. 이 공부처에 내가 머물러도 되겠구나. 이 공부에 내가 뭐랄까 죽을 때까지 이 공부는 해도 되는구나 하는 어떤 머무는 마음, 뭐랄까 십주, 내가 정말 내가 이 공부를 끝까지 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 딱 머무는 중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굳건한 신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진짜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내면 저절로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현실에서 실천이 저절로 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아, 이게 스님이 말한 응무소주 이생김이었나 보다. 나도 모르게 집착 없이 그냥 실천하게 돼요. 자식한테 성적에 대해서 닥달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결과가 좋고 나쁘고는 너에게 달린 게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너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게 우리의 최선이고 너도 열심히 하는 게 너의 최선이지 결과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생각 우린 전혀 없어. 너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집착하지 마. 그렇게 하고 그냥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민간 신자분 중에 아이가 공부를 쏙 잘한대요. 근데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물어보길래 그분한테 몇 번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 예전에 저희 차방이 있었는데 그 차방에 제가 혼자 앉아있는데 그 아이를 툭 집어넣고는 스님 상담 부탁해요 이러고 문을 꽝 닫고 나가더라고요. 그 걔도 멍하고 저도 멍하고 쟤도 왜 들었는지 모르고 저도 왜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야 기왕 왔으니까 차나 한잔하자. 고3이 얼마 힘들겠노. 차나 한잔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쉬다가 이래서 차 한잔하고 뭐 좋아하냐 이래서 방에 있는 맛있는 거 갖다 주면서 먹게 하고서 너 스트레스 많겠다 이러면서 막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고1 고2 이전만 해도 자기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오히려 예전에 그렇게 잘하지 않을 때보다 조금 얘가 공부 좀 한다 하는 싹수가 보이니까 더 집착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얘 이러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부담이 막 강하게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점점 부담을 주면서 학원도 알아보고 막 학원을 다니라고 뭐 과외도 붙여준다고 막 엄청 막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더래요. 그래서 엄마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막 자꾸 얘기를 해도 아니야 넌 더 잘할 수 있어 막 자꾸 그러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엄마 아빠가 갑자기 착해졌어요. 이러면서 너 좋은 데 안 가도 돼. 의사가 뭐 다야. 뭐 네 가고 싶은 거 가면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다만 최선만 다하면 돼. 너가 최선만 다하면 엄마 아빠 무조건 오케이. 바라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나마. 그래놓고 이제 사실은 뒤에서 자꾸 쪼긴 쪼는데 말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점점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자신도 되게 편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사실은요 엄마 아빠가 맨날 그 얘기를 하시니까 스님 막 법문 듣고 한다 오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너무 편하고 나 그러면 마음 편하게 공부해도 되는구나 해서 그냥 탁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려놓으니까 예전에 엄마 아빠가 다 계획 잡아줬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2 넘어가면서 야 이 엄마 아빠가 나를 해결해 주지 않네라는 생각도 들고 학교 가보니까 애들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야 이거 내 공부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이 학원 가겠다 뭐 이거 사달라 저거 하겠다 자기 스스로 예전엔 엄마가 몇 시까지 공부하다 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네 알아서 해 이러니까 공부하는 얘기를 안 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훨씬 좋더라.

거죠. 그런데 자기 학교 친구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쪼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자기는 학교에서 자기가 약간 보호살 비슷하대요. 그래서 제가 좀 웃다가 아이고 미안하다 야 너가 왜 보살이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맨날 하는 얘기를 애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하니까 야 열심히는 하는데 집착은 하지 마. 열심히 해. 그런데 집착은 하지 마. 그 애들이 미친놈 네가 보살이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한대요. 근데 그게 뭐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뭐 열심히 하는데 집착하지 마가 뭔 소리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걸 묻더라고요. 스님이 제가 열심히 하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걸 알듯 모를 듯 할 것 같은데 이 정확히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막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똑같은 고2 그 외고 다니는 여학생이 다른 학교 가다가 약간 뭐랄까 조금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로 전학을 온 거예요. 전학을 왔는데 뭐가 또 좀 꼬여가지고 안 좋은 소문이 나서 약간 이렇게 좀 왕따 비슷하게 됐었어요. 그 친구한테도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이런저런 맨날 법회하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2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바로 알아듣고는 바로 그냥 와 이렇게 살면 와 내일부터 학교 가서 너무 신나겠는데요? 이러면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가는 걸 봤었거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 서울에 있는 어느 좀 작은 학교에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3년에 한 명씩 3, 4년에 한 명 5급 고시 합격할까 말까 그래요. 한 명.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만 더 재수하겠다고 하고서 매주 일요일 날 법문을 들으러 오면서 재수를 했어요. 엄마 아빠 딸 셋이 같이 엄마 아빠가 고시 합격해야 된다고 막 쪼고 본인도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너무 택도 없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재수하면 되겠나 안 되겠지 싶었대요. 근데 재수하면서 엄마 아빠도 집착을 내려놓고 본인도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마지막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말겠다 안 되고 말면 난 딴 거 하겠다 하고 쿨하게 생각하고 그냥 최선을 다 했는데 그 마지막 법문 들으면서 하던 그 해에 가장 놀았대요. 그전엔 놀면 죽는 줄 알았대요. 1분 1초. 근데 그때는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고 친구 불러가지고 술 한잔하고 놀고 그리고 또 기운내가지고 또 공부하고 또 일요일 날은 와가지고 그 5급 고시 준비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우리 절에 1호 법회 때 피아노 치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피아노 항상 치고 법문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합격을 한 정도가 아니라 한 130, 140명을 뽑는 데서 전체에서 7등인가로 합격을 했어요. 이 학교에서 이렇게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딱 합격하던 날 제일 먼저 찾아와서 했던 말이 와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놀라운 게 진짜로 집착 없이 최선을 다했대요. 그리고 떨어지면 오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 말고 난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놀면서 했대요.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공부가 재밌는 게 신기했대요.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구나 이게 주로 외우는 걸 텐데 그게 재밌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했다라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붙을 수도 있겠다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놀아가지고 안 붙겠지 싶어서 거의 뭐 그냥 포기했대요. 그냥 집착을 내려놨대요. 야, 떨어져도 괜찮아. 뭐 딴 거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이 시험만 보고 나면 내가 원 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후회 없이 내가 딴 거 하겠다 이 마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시험을 잘 봤단 말이죠. 이게 실전 가능한 얘기라니까요. 이 너무 간단한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현실에서도 가능한 이야기고 그걸 계속 화두처럼 들고 있게 되면 묘약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십신이 십주가 되고 십행이 되고 십회향이 되고 그러면서 이 정도가 되어서 완전 불교에 딱 관심을 가지면서 발심을 하고 법문을 들으면 저절로 십지라고 해가지고 자기 성품을 확인하게 되어서 한의스러운 한의지에 오르게 된다.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일별을 해서 자기 성품이 자기 내가 누군지를 한번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교리적인 얘기 같잖아요.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불교 역사가 증명을 해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 깨어나는 게 정말 진실되다라는, 진짜라는 얘기. 그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근본법은 어려우면 진짜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갈고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 빼고 법문만 들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2단계가 저절로 진행이 돼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힘을 빼게 되고 저절로 관심이 가게 되고 저절로 실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법문을 나도 모르게 자꾸 듣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계속 법문에 중독되듯이 듣게 돼요. 마치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신도님들이 부처님 법문한다는 얘기만 하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고, 부처님은 걸어서 인도 전역을 걸어 다녔잖아요. 부처님보다 부처님이 이 길을 통해 이 마을을 지나갈 것 같아요라는 소문이 먼저 가서 다 있다래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 유일한 종교가 불교거든요. 이 상업 시대에 가장 적합한 종교가 불교예요. 상인들의 무역로를 따라서 부처님이 같이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에게 법문을 해줬고, 그 상인들이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먼저 가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자리에 법당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부처님 내년쯤에 여기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불교가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간다는 소문만 들리면, 법문한다는 소문만 들리면 그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어서 법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불교 공부는. 따로,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이것저것 공부해도 좋죠. 그러나 사실은 공부 크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밑줄 긋고 뭐 반드시 불교대학을 해야 되거나 뭐 반드시 이런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거나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아도 일단은 그냥 법문 듣고 먼저 깨어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란 말이죠.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즐겁게 공부를 할수 있어요. 이 공부는 불교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일단 뭣도 모른 채로 법문 듣다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 후 점수 이러잖아요. 도노 점수 이러잖아요. 먼저 도노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사람은 수행 못해요. 어떻게 수행을 해요? 모르는데. 사성제가 고집 멸도잖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법문을 듣다 보면 멸성제, 괴로움이 소멸하는 게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도성제, 그 다음에 수행이라는 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수행을 억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수행이 돼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의가 아니라 무의법이에요, 이 공부는 사실은. 맨 처음 방편의 공부를 할 때만 유의 조작이 잠시 들어가요. 그리고 노력을 해도 노력하는 바 없이 노력하게 돼요. 애쓴 바 없이 애쓰게 돼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절에 나올 때 너무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오신 분도 가끔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억지로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누가 시키면 억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되는데 조금 노력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기 싫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래서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십신 단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 완전히 머무른 단계가 돼버리면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저절로. 저절로 갈까 말까 고민하다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일주일에 하루 법문 들으러 가는 건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돼버려요. 이게 스님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신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루 중에 내가 법문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장 깨어있을 때 법문을 듣고, 내가 가장 멀쩡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해지면. 그게 억지로 해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해보세요. 억지로 한다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저절로 돼요. 그래서 단계가 없는 공부인데 또 현실에서 보면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52계위라고 한 거예요. 그 계위가 있어서 계위가 아니에요.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계위가 있는 거.

거고,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면 계비가 애초부터 없었던 거고. 또 길어졌네요. 제가 이제 오늘 진도 조금 볼게요. 그래서 이랬어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멍해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이 지황비구가, 와, 나는 선정에 들어가고 나갔는데 이 사람은 나보고 지금 들어가고 나가는 건 진짜 선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란 말에 지황스님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본래 여여부동한 공부라고 하고 유의조작이 아니라 무의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경전에서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까지 그럼 잘못된 선정을 닫고 있었구나. 이런 뭔가 충격,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의 스승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갈고 닦는 게 선정이라고 알았는데 그대의 스승은 뭐를 선정이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현책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스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정은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묘하다. 첫째, 묘하고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묘하다는 말은 뭐냐면 불교에서 묘자, 묘자가 뭐냐면 묘법연화경 이러듯이 묘자는 뭐냐면 묘해서, 묘하다는 게 뭐예요? 알 듯 모를 듯, 알 것 같은데 모르겠고 모를 것 같은데 알 것 같고 이건 것 같은데 적은 것 같고,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다할 수 없는, 생각으로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건 묘하다고 안 하잖아요. 묘하다는 건 불가사의하다 이거예요. 불가 사의, 생각으로 헤아리고 따지고 분별하는 게 불가하다, 이걸 불가사의라고 하거든요. 이걸 묘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공부가 아니어서 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선정은 제일 먼저 묘하다라는 말 꺼낸 이유가, 내가 얘기하는 선정은 스님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묘한 거예요, 이 선정은. 내가 말한 선정은 왜? 지금 있는 이 선정이거든요. 지금 시끄러운 가운데 이렇게 막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한 바탕에 언제나 늘 드러나 있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이 절에 밖에 1층이고 버스터미널이고 여기 차가 너무 많이 다녀서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명상센터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너무나 최적화된 곳이다, 시끄럽기 때문에 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명상하러 이렇게 앉아있을 때 차 소리가 계속 나는 게 이게 명상에 좋은 재료가 돼요.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법념처예요. 무엇이든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그걸 비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자동차 소리 빵빵하고 지나가고 사람들 소리 들리는 게 그 소리잖아요. 소리죠, 그죠? 그런데 그 소리를, 무언가가 그 소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있죠. 비추고 있죠. 알아차리고 있죠. 소리는 이 소리도 왔다 가고 저 소리도 왔다 가고 사람 소리도 왔다 가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왔다 가는데, 그걸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떤 소리가 오든 오고 가는 소리와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 하나가 그걸 비추고 있죠. 근데 이 마음은 모양이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없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항상 고요하니까 고요한 바탕 위에서 이 시끄러운 걸 다 비춘단 말이에요. 이 시끄러운 가운데 늘 있는 게 선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머리로 이해한다고 이게 뭔지 알겠어요? 깨달아야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야만 알 수 있을 뿐 다시 알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묘하다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분별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선정은 묘한 것이고, 맑고, 맑다는 건 뭐예요?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본래 청정이거든요. 시끄러울 때도 맑은 거예요. 맑을 때만 맑은 게 아니고, 마음이 맑을 때만 맑은 게 아니라 마음이 시끄러울 때도 시끄러운 걸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언제나 맑거든요. 결국 언제나 맑은 거예요. 이거는 늘 맑은 거예요. 그리고 원만하고, 이건 언제나 원만해서 뭐 못하지가 않았어요. 언제나 그냥 여여하고 원만하고, 원만한 성품 이러잖아요. 막 날카롭고 막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원만하고 고요하다. 항상 고요한 거예요. 이 선정은, 이 본래 성품은. 이게 뭔 얘기라는 거예요? 본래 성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해탈 열반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불교는 이 법문 저 법문이 따로 없어요. 다 같은 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바로 열반이고, 열반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이 마음이

0: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열반이고 해탈이고 이게 자기고 이게 본래 불성이고 지금 이것이 불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묘한 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묘하지 않죠? 봐서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묘하지 않잖아요. 몸은 내가 아니에요. 제가 말한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안팎도 없는데 묘하게 살아있는 게 있어요. 맑은 게 있어요. 원만하고 고요한 게 있어요. 나에게서.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거 하나 확인하는 게 견성 공부예요. 마음을 깨닫는 공부예요. 그러면 나를 깨달으면 온 우주 전체의 성품을 깨달아요. 온 우주 전체를 이 자리에서 깨닫는 거예요. 저 온 우주에 우주인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는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니까. 그 모두가 전부 다 이 마음에서 나왔어요. 온 우주의 모든 궁금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으니까요. 이 근원의 마음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면 그 자리가 선정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을 얘기해도 이 근원을 얘기하고 무슨 질문에도 전부 다 이 근원 하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체와 용이 여여하고 본체, 이 본체 이걸 마음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드러난 본체, 이것과 본체 위에서 나온 작용, 작용이 한결같단 말이에요. 본체가 이것이고 작용이 이 마음이에요. 이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불교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하십시오.
3: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0: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황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언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재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0: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범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숭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3: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4: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5: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3: 지금 해가 지금
5: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6: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7: BJ 정문 스님.
5: 그렇습니다.
7: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5: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이제 간절한 이 뭐든 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생활 습관 나름인데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제 뭐다 그 자기 형성이 안 되어 있어. 적어도 이제 수행자가 자기 형성하려면 이 정도 새로운 그 생활 습관을 들을 수 있어야
1: 지켜야 돼.
0: 돼.
1: 그래서 이제 보면 흔히 또 보면 막 잠도 안 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킨 사람이 좀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야도 막 지키도 못, 법무자들 제가 가지고 딴 얘기는 안 하고 밤 얘기 만나면 뭐 배고프단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 되지. 이제 오기부터 지켜보자. 그래서 오기를 다시 입히고
0: 좋은 도움이
1: 같은 일이 자꾸 오기 이제 거기 침묵이 납니다.
0: 이 큰 스님 그 공양하신 걸그 곁에서 보면 현미밥 한 공기에다가 생장 조금 하고 이제 뭐 김 뭐 몇 조 뭐 양배추 당근 뭐 이 정도로 아주 그 단박하게 드십니다. 그럼 이제 간은 그 거의 안 드시는데 간을 그 안 드시게 된 그 까닭이라도 있으십니까?
1: 근데 이게 이제 먹는 거 이제 보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밥을 끓인 건가 이랬는데 이제 나의 지금 이 생활하는 것이 그 식사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식사가 있는 게 아니고 주문이나 뭐 저라도 뭐 하는가 계속 뭐 출발하고 뭐 계속 뭐 수도하는 법에 들어가서 한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보면 계속 심한 게 있어요. 요즘에는 돈을 하려면 세 가지의 생활을 만드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학도 수학도 문제는 돈을 하려면 가난하게 문제다. 이제 우리의 생활하는 20kg 근본이고 20kg 근본인 거야. 그래서 난 작전을 어떤 작전을 했냐. 난 최소 여한이 들어야 했단 말이야. 절대로 비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광복, 여름에는 300만. 여한이 있었고, 겨울, 광복, 여름에 300만. 그걸 벗어나고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나의 지집도 있는 뭐, 몸에 좋은 짓을 막 도고 있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 있지만 말이야. 그래, 어떨 때는 볼라치면 뭐 어떻게 들어있대, 지집대, 이런 것 같다. 뭐, 해관선을 때리거든. 해라고 하니까. 아닌 줄 안단 말이야. 요새는 좋은 아무도 안 가져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만 봐도 우리 맘마한테 지도 있고 말이야. 뭐, 기획적이게 관목하고 이래가지고. 뭐, 몸만 가르면 되겠지. 몸만 가르면 되겠지. 그냥 개뿐만 사치. 전부다 뭐 요새 뭐 뒤통에서 이런 것도 난 사치로 보니까.
0: 그런데 삼배 값이 이 대트론보다 훨씬 비싸다며.
1: 그건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러고 대트론이 많으냐. 그래 나갈 것 같지 말이야. 그래서 전략이 나갈 것 같냐. 그래도 우리가 제대적으로 볼 때는 막 제대적으로 볼 때는 삼배가 가장 금성 옷이고 또 광명이 제일 금성 옷이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0: 검수한 만되면 어서 이기겠습니다. 반복하고 상대하고 타겠어요. 자기가 그이 보이지. 계속 내는디 말이야. 근데 빙의할 수 없어. 설사 비싸도 엎드려 캐던 말이야. 없이 엎드려 캐던 빙의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고 하니, 그러면 식문지거든. 먹는 문제네. 먹는 문제만 있는 거야. 사람이 안 먹으면 못 사는데. 안 먹으면 못 사는데. 너무 만들면 사람이 만들면 이제 은진이 멀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럼 요새는 가만히 보면. 술 먹는 것도 안 그래요. 전부지 사람 술을 먹다 낮에 가는 술이 사람 먹인단 말이야. 그지? 요새 한번 가만히 보면 사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사람 먹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음식도 많이 제한을 해야 되겠다. 제한해야 되겠다. 철저히 적기 먹고. 적기 먹는 양을 적기하고, 뭐 적기하고. 그러고 뭐 맛있는 건 안 먹어야 되겠다. 실제로 맛있는 건,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안 먹으려고 하면 간에 음식을 피고, 조미료, 뭐, 깨지고, 뭐, 고추가, 그거 다 안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고 맹기를 했단 말이야. 그, 이제, 맨 거 적기 먹으면 말이야. 맨 거 적기 먹으면 좋은 음식은 그러면 다 먹어버렸거든. 네. 그래서, 실제로 막 좋은 음식을, 저기, 뭐, 안 먹는 식이든 말이야. 좋은 음식 안 먹기 위해서, 이제 맨 걸로 해가지고, 이래갖고, 막, 저기, 적기 먹으면 말이야. 그 맨 거 해놓으면 참, 막 누가, 들어, 흔히 보, 들어, 이렇게, 우리도 맨 거 먹어보자, 이래갖고, 심도, 중도, 치임도, 그 하나만 하다도 안 되는 거야. 막 내가 먹어버린다, 그만. 못 먹는다, 못 먹는다, 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런 내가 먹었던 거 어쩌다 나는 그만 냉기다 그 말이에요. 이 벌써 수십 년 넘게 이제 그래도 그 전에는 또 이제 또 맹금 한 개도 채양식을 해야 됩니다. 채양식을 해야 됩니다. 채양식을 해가지고 조금 채소 한 가지하고 쌀하고 이런 것들만 한참 한 10년 전에 나왔던 말이에요. 10년 해야 돼. 남의 예양식 줘야 돼가지고 이가 말이야 막
1: 이가 솟아버리죠.
0: 샤가 막 벌리가 막 이상하게 비싸. 그래, 좋은 음식 안 먹게 했단 말이야. 안 먹게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그래야 그 뭐냐면은, 참으로 수술 안 하면은, 체조 생활로서 말이야. 최고 노력을 해야 된다. 실제 그거든 체조 생활로서 최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체조 생활로서 최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근본만 내 방금 하였습니다. 내가 봤더니, 제 병이. 그런 게네, 광목의 말이지. 가장 많이, 그때, 이전에는 가장 천안이 광목이고, 네. 가장 천안이 선배거든. 광목 천안에 막 존은 안 있는다. 음식도 많이, 맹금 많이, 해가 있고, 이래가 있고, 많이, 이래 무늬 많이, 뭐, 맛있는 건 다 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 조금씩 먹는단 말이야. 조금씩 먹는다. 근데 그거 좋고,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큰데는 만상대. 그래서 평생 내가 그 말이야. 보고는 뭐 살펴보자. 살펴보자는데, 그래, 이제, 예, 여지, 그랬는 것도 여지, 살펴보자지만, 사람들 와보면 혼이 와서 나가는 아이고, 지금 딴 데는 다 보면 단청을 안 좋아. 100년 단청을 안 하니까. 어허, 원한 거 아니야. 돈이 없어. 아니, 돈이 없어. 돈 많이 쓸 때는 아니라. 그림이라도 올려주고, 이랬는데. 한 말도 안 돼. 돈 좀 가져올 텐가? 이거 단청해보면. 아이, 돈 갖다 드리죠. 하, 그럼 내가 그러면 전네 실제로 돈보다는 말이야. 나는 단청집 살 복이 없어. 복이 없다고. 난 단청집에 안 살게. 실제로. 단청집에 안 살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신도들이 뭐하지만, 이게, 단체한테 장글 샀거든, 처음부터. 처음엔 좀 그래서, 이제, 아무 글쎄, 망할 줄 알고, 단체 안 한단 말이야. 그게 어떤 사람도 아니고, 아, 이 사람지만, 단체를 하면 집에 오래 술을 한다, 술을 한다, 이제. 아, 그거 좋은 말씀인데, 단체에 가있고 20년 갈 뿐인 거야. 단체에 10년 가다 했자도, 난 단체 안 하고 10년 정도 가는 그 집에 살지 말이야. 왜 그러냐면, 말이야. 단체를 하면, 단체에 가있고 20년 가다 했자도, 그러면 이 근본 정신이 안 썩어지란 말이야. 단청한 집에 사는 거는. 정신 썩고 만들면 저기 먹고 집만 살면 말할 게 실질이거든. 어? 정신을 썩고 집만 살면 말겠냐 말이야. 그래도 집을 만들면 10년은 뺏기 버리면 집이 썩더라도 정신이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집이 설사 만들면 암만 술을 말하고 집이 일찍 상하더라도 해도 정신을 살기 위해서 집이 빨리 썩더라도 해야 된다. 정신을 살기 위해서 단청 안 한다는 말이야. 그게 단청 기회 안 하구나. 그래서 흔히 와보고 상의가 있다고 보고 가는데, 내가 그 근본 생활 방식이지. 네. 다른 것은, 이거 뭐, 이제 먹는 데만 여기 이제, 저기 관계된 것이 아니고, 제가 20주 세 가지를 갖다가, 체조 생활을 하면서 최고 노력을 하자. 그게 이제, 뭐 뭔든 생기.

0: 보는 딱 작게 써놨거든. 나는 한번 써보면 성권하면 좀에 그걸 갖다 뭐 빙진 잘 안 신입니다. 그래서 뭐 또 질질 다 하고 뭐 안 좀 열났고 말이야. 빙질이 다 했지만 나는 막 안 된 게.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해가지고 뉴스 어떻게 보고서 그런 거. 대등 와서 차라서 한 5, 6년에 막 해가지고 한번 입으려고. 입는 거 미쳤니? 당신만 그런 날고 상대한 사람이야? 아, 양반한테 먼저 그 저 이런 좋은 인물 봤는데 그 뭐 이런 짓 말은 말이야. 이곳이 그런 만찬 형님입니다. 그러고 앉아 계속 유권지 말았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좀 수행하는 사람 수도한 사람이면 체제 20주는 말이야. 지금 체제 생활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해야 되겠나 그런 기본 방침하였어요. 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이제 그 소문이 나가 말이야. 이상한 얘기
1: 좋으신 분 같습니다. 이제 가톨릭의 그 샤를 드 후고라는 이 수행자도 원래는 이제 그 트라피스트 침묵하는 그 수도원이 있었거든요. 수도원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사막으로 따로 혼자 떨어져 나가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중처소에 있으니까 너무 낭비가 심하고 시은을 이제 많이 지기 때문에 대수심은 시은을 적게 지기 위해서 자기가 혼자 사막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사막으로 가는 그런 걸 얘기했는데 역시 수행자는 그렇게 의식주의 겸손해야 되겠죠. 거긴, 그래야 이제 그 정신이 뭐 깨어 있어.
0: 그런 게 자원심 말이 있어요. 이 학은 어디 같이 안 되는데, 여행님. 좋은 음식 다 먹고, 맨날 매운 먹고. 신주, 임주원은 그냥, 어디 흔히들 이제, 민진이 있어가지고, 신주님 간 일이 있거든. 뭐, 옷장이 있거든. 그렇지, 뭐. 내가 맹금 먹고, 뭐, 좋은 음식 못 나온단 말이야. 아, 아유, 니가 다시 나한테, 좋은 음식 못 나온단 말이야. 이제 미제설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인식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맞는 이제 최저 생활을 해야 안 되겠나. 네. 그게 우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잘했습니다. 이제 스님의 연세가 원래 이제 70이신데 제가 보기에도 한 60밖에 안 보입니다. 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무슨 그 따로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뭐 일이
0: 있습니다. 운동은 뭐 저기 보기는 뽑나, 뭐, 저기, 그리, 저, 뭐, 저런 인들 가는데. 네. 그, 껍질 뿐이요. 속은 기분 없어요.
1: 아니, 뭐, 말씀하신, 저, 목청 들어오면 뭐, 한 50대, 40대 같잖아요. 쩌렁쩌렁 흘리고.
0: 기운이 없는데. 네. 근데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이제, 월신님은, 특별한 요새 뭐, 어제 진로 한 분이서, 그 뭐, 중병들 아니었어요. 네. 그런 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고, 뭐, 좀 필요하고, 막, 이기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거든. 네. 이기는데, 그, 이제, 뭐, 여기, 특별한 건강 비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제 한 차례씩 이제, 산에, 등산 조금 사고, 조금 사고 말이야. 실내체조. 실내체조 하는 거야. 실내체조 하고 하는 거이 정도지.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고, 특별한 거 없고, 이제, 무엇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모든 거 이제 생각을 쉴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제일 저게 중요한 요건 같아. 구하는 생각 말이야. 모든 만든 뭐 시소 구하는 생각 말이야. 구하는 생각 이미 이제 들어놓거든요. 아무리 만드는 뭐 저게 양생할 줄 알아도 정신 자세하고 많이 잘못되는 말이야. 양생 잘 안 되는데 뭐 구하는 생각 물론 내가 생각 볼 때는 막 어느 정도 떨어졌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쉽게 살아가도 쉽게 사는 생각 쉬고 사는 이것이 이제 막 건강에 좀 도움이 안 되는가 그 생각.
1: 지난 여름에 스님 모셔 내고 뒷산 등산할 때 더우시니까 모두 우도 벗으셨잖아요. 우도 벗으니까 우들보다 더 건강하시던데.
0: 건강. 네. 뭐 살이 뭐 그렇게 많이 이제 빠진 티나. 네.
1: 그리고 이제 스님의 그 일상적인 그 생활 신조라 할까 이 좌우명 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이 말씀해 주십시오.
0: 그 비밀입니다.
1: 네, 비밀이라도 조금 봉지를 좀 터보세요. 왜냐하면 그 후배들한테. 이게 이제 그 뭐 도움이 되는
0: 그건 장 내가 처음으로 장 막 하나 쇠말뚝 있어요 말하자면
1: 쇠말뚝
0: 쇠말뚝 네. 쇠말뚝 꽂아 놓고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꽂혀 있거든 네. 그 꽂힌 뭐 있냐면 그 꽂혀 그 태양 하나 붙어 있어 네. 꽂혀 있냐면 영원한 진리를 위해 일체를 희생한다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말이야 모든 다 희생해주는 말이야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근본, 저기, 생활, 근본 자세거든. 그래서 영원한 찌질 가면, 그러면 영원한 찌질이란 이것도 좀 막연한 소리인데, 막연한 소리인데, 그, 이제, 나, 지금 보면 내가 이제 불교인인데, 굶어 사는 사람이 거의 들어서.

국가는 영원한 진리는 불교밖에 없는 건 아니다. 이리 혹 이제 볼수 있는, 내가 이제 중심에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들은, 이제 뭐, 기문이 넓지는 않지만, 이리 들은 이제 보고, 뭐, 이리 또 해보고 했는데, 가장 불교가 가장 수상한 것 같아요. 가장 수상한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불교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0: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이제 그 내 근데 기본 자세를 알 수 있는 게 찌질을 위해서 불조를 택한 게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말이야. 가장 불교 수준 같아. 나는 지금도 그래서 불교를 하고 있는데, 불교방 더 나선 거 있다. 가면 그때는 막 미련 없다고 말이야. 그때 인정사정 없어. 싹 벗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진리 위해서 산다는 이 근본 자세는 말이야. 조금 변증이 뛰만 된지랑 이 말이 되는데. 그래, 이제 참으로 이제 이 진리 위해서 살려면 말이야. 세속적인 만 일체 명기는 다 버리삐야 하잖아, 이게. 만약 그것이 만들면 앞서는 말이 뭐 찔리고 뭐 찔리는 뭐 유한하는 것이 뭐 이거 뭐 세속적인 면밀 구하는 만 일종의 도구가 되필거든. 이제 그게 물질인 것이에요. 물질인 것이.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 생활 신속한 강설인데, 그런데 천번 지금 막 중대 문제는 여한이든지 만약 세간이든지 출시간이든지 간에 전일이든지 사회적인 문제나 젊은 문제를 막 일진에 강의 안 한단 말이야. 강의 안 한다. 무슨 회의 참석 안 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나, 지속적인 문제나, 일진에 참석 강의 안 한다. 참석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든 참말로 도로를 성취해가지고, 참은 남을 갖다가 위할 수 있는 말이야. 그 능력을 갖다 갖추는 말이야. 그때 가서는 막, 뭐, 쫓아내던 말이야. 쫓아. 날로 갖다 뚜든 패 쫓아내지만, 쫓아내지만, 내가 실제로 참다 움직여 갖다 다시 지내면, 일체 만들면 가냐 안 한다. 이랬어. 무슨 절 모음이나 회의는 말이야. 사회에 뭐, 회의에 뭐 참석해본 일이 없어요. 뭐, 절에도 많은데, 회의를 참석, 회의를 하지만, 절대 참석 안 씁니다. 지금도 그대로, 생활장 그대로 나오고. 한 가지, 요, 그 절에도 만들면, 한 시, 회의사에서 동대문 회의사에 열어서 중진회의를 하고, 동회라고 말해서 회의를 굉장히 했거든요. 신이 올라올 때도. 그래서 내가 한번 딱, 한 5분 가앉았다 갔어요. 신이 딱 고생합니다. 여기 앉습니다. 가고, 뭐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 회의 참석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저건 우리 참석 안 하지, 이제 말이요. 우리 만들면 와도 우리 갈 줄 분이 알거든요. 그래 가있고, 그만, 이게, 이렇게만 건너면 참여해본 일 없거든요. 참여해본 일 없는데. 그래서, 지금, 뭐, 그게, 뭐, 시행한다는 거 말이야. 사회적인 일들이, 무슨, 뭐, 우리가 추가적인 일들이, 뭐, 모든 것이 다, 많이 찍으면, 잠깐 그게 또 수도하는 데만 조금 당해야 되는 건 말이야. 그건 안 해야 될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지금 그것도 많이 비난이 비난 같은데,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종진이 사는 것도, 종진이 사는 것도, 뭐, 와서 만지면 자기는 해놓고만, 아무 소리만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게 내 빈민 같은데, 아무 소리만 하지 마라. 아무 소리만,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아무 소리만 하지 말아라. 막, 그럼 자꾸만 종단에 명령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 이 종단은 우리도 비상, 초비생이잖아. 초비생이. 나 같은 거 사진 하고, 아무 소리만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아무 소리만 하지 마라. 그건 아무 소리 하자. 참 곤란해. 그래서, 그래. 그럼 아무 소리만 안 하겠다. 아무 소리만 하지 마란 말이야. 근본 조건만, 내 상황을 빈정시킬 수 없다. 실제 그입니다. 그 전제 조건입니다. 내 상황을 빈정시키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한일 쓴다는 것만, 딴 데는 안능한 거죠.
1: 제일 본받을 교훈입니다.
0: 모르겠어요.
1: 혹시 또 이런 그 질문이 스님께 신뢰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궁금해서 묻습니다. 백리랑 그 장갱각에 있는 장서수는 그 얼마나 되는지 한번
0: 봐주세요. 몇 건데 다 나한테.
1: 네?
0: 몇 건데 다
1: 주로 부터 거기 있는 책들이 장경 아닙니까?
0: 그건 이제 불교 중심이고,
1: 네.
0: 불교 아닌 것도 없다고 믿긴
1: 혹시 또 우리나라에서는 구해볼 수 없는 희귀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기회에 좀 말씀
0: 부탁드립니다. 질책이 많습니다.
1: 네, 질책이.
0: 한참 난 몇백 건 되는 거.
1: 이 파리어 대장경도, 대장경도 갖추고 있고, 티베트 서장 대장경도.
0: 서장 거는 그것도 보안하다 합니다.
1: 네.
0: 그 현황 들어가 있다.
1: 되게 장경이 몇 종류나 들을까요? 누가 타 만날 테니까 맞춰.
0: 장성이 많아요.
1: 네.
0: 모르겠어. 한 7, 8장 안 되는 거 몰라. 장경 여러 가지 많이 있어.
1: 네.
0: 좀 한 가지 또 이제 또, 좀 비밀인데, 아주 희귀한 게 있어요.
1: 네.
0: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세종대왕 때 한 거, 반대는 안 있어.
1: 네.
0: 한 거 많이
1: 네.
0: 없고.
1: 원해된 거.
0: 원해된 거.
1: 네.
0: 아마 딴 데는 없는 것이지.
1: 네.
0: 아니, 어떤 뭐 대학교에서 좋아하고, 3,000배를 3배를 받은 거.
1: 네.
0: 되게 하는 공식이 있고, 원래는 공식이
1: 있고,
0: 사료에 있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시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1: 네.
2: 이름을 찾으니까.

0: 뭐 모르겠어. 나는 한번 체험도 안 했으니까 한 500분 정도나 말.
1: 그리고 스님의 그 인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혹시 그 서책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0: 그런 이제 나 이제 이쪽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들고 하는 것 같아도 제일 근본 중심 만드는 중심이 선이거든요. 네. 선이다 말이야. 선인데 제일 이제 내가 좀 영향을 크게 받은 그 조사심을 보면 조주로 가고 우물로 가요. 그 조주로 가면 한 이렇게 조주이거든. 네. 조주로 우물로가 이제 제일 내가 이제 제일 영향이 많아요. 이게 뭐 우물로도 만드는데 지금 한 중대가 만든 얼마인 데서 구해가 그걸 보면 여기 요건 내가 이제 내 중심인데 실중이야. 사실인데
1: 그 요즘 그 젊은이들에게 혹시 권하고 싶은 그 책이 있다면
0: 요새 이제 젊은이들아 하면 요건 내 중심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권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이는 해양품이에요. 해양품. 여기서 보이는 해양품은 뭐 있냐면은 참을 얻은 모든 존재요 식상하다 그대로 자칫 말이요. 모든 위치가 절대라는 것 말이요. 그걸 갖다 이제 분명히 만드는 게 설명한 동시에 말이요. 우리 어디 살아있던가. 모든 위치라고 지금 만드니까 절대 맞지만, 위치 절대 절대 반, 천, 빠뜨리 않는다는 걸 긁어서 지냈는데, 모든 느낌이 상대를 갖다가 부친같이 생기자. 만든 부모같이 생기자. 스승같이 모시단 말이요. 그건 됐다니. 그래서, 자기랑 그도 완전 참을 이겨버리고 어찌 남을 위해서만 사는 말이야. 참을 거룩한 기능이고 그래서 앞으로 먼저 우리는 그 화엄경 감부인데 우리 불교인데 근본인데 화엄경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지주자든가 이 지주자든가 말이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일체가 다 만들어지는 막 진지한 뭐 법기 연기 말이야. 연기라든가. 뭐, 법, 영중을 만든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의미는 법도 영중을 다, 그렇다, 우리가 사는 데서 만든 게, 모든 위치 상대가 다 지금까지 모신다는 말이요. 그 해양품 사다니까, 어떤 해양받는 게 그런 거다, 그런 게인데, 앞으로 우리가 의지가 상대가 되는 게, 해양품을 갖다가 의지해서, 화양품 중심으로 해서, 불교 활동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 혹도로 우리 사람들이 있어. 불교연합회에서도 회장하고, 저기 사무장하고 와가지고, 절 삼천대하고, 확도 많이 해서, 한 말씀 다 이렇게 해양품을 중심으로
1: 이 스님께서는 그 어떤 인물을 존경하시는지 인류사상의 그 예를
0: 예를 들었어. 네. 그때 보면 인류사상 보면 막 참 위대한 인물 막 좋은 인물 다 많은 것 말이야. 네. 많은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참으로 자기 해보 자기 보고 자왕 자를 갖다가 참으로 만든 개발에 자아를 갖다가 왔는 자아 문제를 가장 많이요. 잘 만든 게 이렇게 만든 소리하고 그냥 첫째 부처님이고 그 뒤에 와서 육조심이라요. 육조심이라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본래 부처라는 거 사바 본래 만든 전투라는 거 흰색이 내로가 절대라는 거 이쯤되면 그 소식을 갖다가 가장 만든 게 제일 해박하고 말이야. 분명하게 말씀해준 거는 보면 내가 볼 때는 뭐 물 방사만 있겠지만 부처님하고 유조심이 제일 유조심 부처님하고 유조심이 제일 참말로 중요해.
1: 이 다음으로 좀 이건 조금 그 빛깔이 다른 그 문제입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많은 생물 가운데서도 유달리 인간만이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모든 종교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스님의 생사관을 듣고 싶습니다.
0: 생사관이요. 그래서 이 생사, 이제 막, 모를 때는 생사인데요. 모를 때는 생사입니다. 눈을 갖고 보면 깜깜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눈을 떠보면 광명이거든. 눈을 보면 아무도 누구냐 안 것입니까? 암에 광명서 살더라도 해도 눈을 감으면 깜깜한데 암명이거든. 그렇지만 눈을 떠보면서도 광명이라는 말이야. 알고 보면 만지면 광명이다. 알고 보면 광명인데 생사한테 보면 생사가 없습니다. 생사는 생사가 없단 말이야. 생사가 없어. 생사 대로 열반이고 생사 대로 해탈이란 말이야. 일체 만법이 해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일체 만법이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일치만 일치가 만드는데 왕이 아닌가.

0: 그 뜻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트님은 이제 그냥 보면 방편적으로 볼 때는 윤회를 얘기하는데 윤회를 얘기하는데 이제 윤회라고 한 것도 많은데 눈 감고 하는 소리. 눈 감고 하는 소리. 공사 눈 감고 하는 소리지. 사실 눈 뜨고 보면 자유만 있을 뿐이지. 문제는 없습니다. 자유말이에요, 자유. 물론 안 되면 사람이 또 몸을 받고, 몸을 받고 잡고 이러는데, 그 이제 모르는 사람은 눈여를 가는데, 이제 눈여를 가는데 만 아는 사람이 보면 눈 떠오르면 그 인정부터 자유다란 말이에요. 내 자유. 예? 만 되면 이제, 육부 났다, 영부 났다, 어디 났다, 수준 대 자유, 자유할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사가 곧 해탈이고, 내려고 만 되면 열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지. 그 때문에 생사라는 것은 만년이 있을 수 있는 생사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생사입니다. 그럼 생사, 해탈하고 말까지만 얘기해. 그런데 생사 밖에 만약에 해탈을 구한다면 말이요. 구한다면 그 사람은 눈 감은 사람이에요. 봉사라고 말이요. 눈 뜬 사람이 안 되면 어디, 저 빛을 어디 가서 구하고서 다시 말이요. 아, 눈 뜨면 천지가 많은데, 온 천지에 뜨면 빛이 광명인데 말이지. 완전히 좌파지도 광명, 어파지도 광명, 이리라도 광명, 서쪽으로도 광명 말이죠. 천년 전에도 내가 광명. 천년 후에, 말년 후에도 광명. 그럼 이대로 변함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내면 이제 근본으로 이제 생활 그것이 도와야 돼요. 서툰 내가 눈을 감아있고 광명 못 보더라 걔도 광명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도 말이야. 그만큼 행복하거든. 어떻게 눈만 뜨면 달리가 광명을 구하지 않단 말이야. 이래도 신심이 되려고 분명히 이제 알 것 같은 말이야. 그만 아 어떻게 내가 눈만 뜨면 끝나 이랬는지 말이야. 뭐 어디 뭐 천당을 갔다 원하겠어요. 어디 끝났어요. 딸이 다시 구할 필요는 절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설사만 되면 눈을 떠서 광명을 쓰지. 못 보더라 걔도 말이야. 보더라 걔도 우리가 근본대로 광명 속에 잔다는 거, 절대 쪽에 잔다는 거. 우리 이대로만 사는 생활, 이대로만 전체가 만든 해탈이라는 거, 이대로 열반이라는 거. 이걸 확실히 알면은 말이야. 알면 이평도 행복한 일로. 그래서 막, 암만 설치 눈 감았더라 해도, 광명 속에 사는 것만 틀림없지요. 우리가 막 대하고 해탈 경계 속에 사는 것만 틀림없지요. 눈 이제 감고 있을 때, 그 꼬리만 하고, 지금 수용만 하더라 해도 말이야. 사는 것만 틀림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만든 눈 뜬 사람, 눈 감은 사람 따라가서 말이야. 아, 이것이 여가 많이 지옥이다 말이야. 여가 뭐가 있다 뭐. 이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기도. 아, 이 전체가 만든 만지는 사람은 하나 오는 말이야. 전체 광명뿐인데 말이야. 어떻게 저기 안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다 행복한 존재가 모든 것이 다 우리 사람뿐 아니라 저 땜벌레까지 말이야.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말이야.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행복한 존재. 그래서 행복한 데 구하지 말고, 오직 만든 우리 이제, 현실을 말이야. 바로 보자. 현실을 바로만 보면, 눈만 뜨면, 마음은 눈만 뜨면, 현실을 바로 보면 이것이 이제 가장 지상 우리만의 그 메인이 되네요.
1: 방금 하신 스님의 말씀은, 그래도 잘 알아듣기 어렵다고 난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난해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아주 그 쉬운 말로서, 다행히 이제 그 어떤 뭐, 친족을 버리고 이 육신을 언젠간 버릴 때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0: 어떤 각오를 육신 버릴 때라요.
1: 아니 방금 스님이 이제 하신 말씀을 그래도 못 알아먹은 사람들이 이 몸뚱이를 내 버릴 때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될 것인가.
0: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어폐가 있다 하는지 모르지만은 말이죠. 우리 원 근본자 생명 자체는 말이야. 사람에도 비합니다. 네. 비유를 하자면, 사람에 비유하고 말이요. 사람에도 비유할 수 있고, 육신을 만들면 옷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옷도 비유할 수 있거든요. 네. 옷은 뭐냐니까. 옷이 떨어져 가야 말이요. 옷이 떨어져 옷을 벗어졌다고 말, 사람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사람 죽어, 옷이 떨어져 가야 육신이 만들면 다 돼가야 70년 80년 옷이 다 떨어지거든요. 네. 옷이 떨어지거든요. 네. 옷이 떨어져 가야 만들면 이제 옷을 벗어뜬단 말이요. 네. 그 육신을 벗어뜬 땅 옷을 입게 된단 말이요. 이제 긴가 옷을 입었다, 바깥 옷을 입는단 말이요. 미국 사람 옷을 입었단 말이면 영국 사람 옷을 입는단 말이야. 그래서 옷을 안만 바꿔 입더라도 해도 옷을 안만 바꿔 입더라도 사람은 본 사람은 그대로인 게, 산 사람 그 그대로인 게 말이야. 그러니까는 만들면 이제 옷을 따라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옷을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옷을 안만 바꿔 입더라도 해도 그것은 옷 바꿔 입다가 근데 떨어지다 바꿔 입다가 하다 닦을 것도 없고 말이야. 안 그러겠어요? 하다 그렇다고 들을 것도 없고 평상 입은 옷인 게네. 평상 입어진 옷인 게 어디 뒤를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까울 것도 없고 말이요. 아까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만드는 게 옷이 오래되면 옷이 떨리면 그 정한 이치인데 옷이 떨리면 벗어 입고 땅은 입고 그래야지만 그렇게 결국 만드는 게 육신이라는 것은 옷에 비하면 이제 결국 신과 영과 육과 분리해 보는 거 아닌가. 알고 보면 내가 옷도 면허는 절대인데.
1: 그렇죠. 불리할 것 같구나.
0: 불리할 게 없지만, 이제, 비율을 말하자면 그렇다는 네.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막 옷, 육신이라면 옷도 옷 안 가진지, 뭔지 안 가진지, 옷이 썼어. 나는 집까지 되고, 이쪽, 저, 가서 빗대를 해도, 옷, 김상 입었던 옷은 제가 또, 뭐, 또 뭐, 그렇다고, 뭐, 뒤는 것도 없고, 말이야. 그냥 아무 일 없지만, 또 있으니까, 뭐, 또 뭐, 또 샤워는 문제니까, 말이야. 아까 것도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말이야. 자유한 생활이란 거, 해탈이란 것 말이야. 조건도 비밀이 없습니다. 다음 장 언제 그 사람이?
1: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스님께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뭐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이 다음 생에서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그게 이제 사실 보면 이 다음 생에 본인이 없습니다.
1: 네.
0: 이 다음 생에 한계선이 없습니다. 네. 결국 만약에 보통 사람은 갖다 옷을 봐야 한계선 잡는데 이 다음 생에 옷이 다 떨어진 말이야. 샤워가를 해볼 때 그때 이 다음 생에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다음 생에 가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 사람 자체에서 볼 때는 옷 떨어졌다고 이 다음 생에 그거 보면 좀 무슨 소리는 그 소리냐? 그러니까, 보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이해 없고, 자고 그 사람은 사람,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이 그대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 이제 보통 금방 이제 좀 옷 떨어지면 옷가를 입을 때가 이 다음 생에 가는데, 이 다음 생에 가는데 말이야. 사실 보면 이 다음 생에는 한계선이 실제 없습니다. 어? 옷을 안만 바꿔야 될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야. 다음 생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엄마, 이 다음 생에 보면 뭐가, 저게 뭐고, 전체에 갈 것이요. 장, 생각하는 것은 말이야. 간단한 것은, 장, 생각한 말이야. 가장 만든 빛을 생활하면서, 최하 생활하면서 말이야. 최고 노력을 해서, 아까 하는 게 그대로
1: 네.
0: 최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했든지 만들면은, 모든 상대를 갖다가, 모든 말 중생을 캐터도 피했습니다. 우리 상대란 것만 무정불까지 뭐 다 들어갔기 말이야. 중생을 피해 모든 상대를 갖다가 부처님까지 받들고 부처님까지 모실 수 있나. 근데 그게 이제 뭐 실생생 원이고 뭐 거기도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1: 그러면 이제 그 스님께서는 현재의 이 생활에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0: 그건 무엇이지 이제 대궐 속에 있는 사람 만드는 건 뭐 어디로 갈라 가는 건 아니에요.
1: 잘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 새해에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셔야겠죠. 이 풍진 세상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이 시원한 법문을 들려주시면 합니다.
0: 그런데 금방 얘기했지만 이제 뭐 내가 볼 때 이제 금생 놓고 전생 놓고 여생 놓고 말이야. 전체는 그러고 내 생각은 장 금생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 네.
0: 아까도 말했지만, 오빠가 있는 거 하고, 금생이라고 하고 말이야. 내 생각하고, 이래서는 그건 만만한다, 그 말이야. 장, 이생 금생, 장 금생 이대로 해요. 얘들 말입니다. 금생 이대로인데, 이제 새해를 베끼는데, 이렇게 한 건 이제, 그 따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새해도 입사는 모양인데, 결국은 입사는 모양인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뭐, 새해 분을 구별할 것 없이 하고 싶은 소리는 무슨냐면은, 중생의 본을 붙이단 말이야. 우리 본시 광명 속에 산단 말이야. 광명 속에 산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광명 속에 사는 게, 우리 자치 그대로 광명이다 말이야. 이 광명이다 말이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광명, 종성 광명을 눈 갖고 못 보니, 못 보고 말이야. 못 보고 자꾸 이제, 막, 힘내고 있는데, 아마 힘내고 하더라도 해도 말이야. 아무 어플 자꾸 해도 광명 속에 있고, 광명 자치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들면 눈 뜨고 안 뜨고, 그게 있습니다. 눈 뜨고 안 그리고 때문에 만드면 참으로 저게 예? 성포로 같은 눈 구한다는 그게 또 막 문명이 되는 것이 또 인사 만드는 인기의 경쟁이라든가 진보가 없단 말이에요.
1: 네.
0: 진보가 없습니다. 진보 없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진보가 제보 없는 것이지. 그렇지만 눈 뜨고 안 뜨고 안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을 만드는데, 광명 속에 살면서 어차피 3분 만드는데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거 보면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눈만 뜨고 만드면 대광민인 말이에요. 광명 속에 살면서 뭐 없다 사는 거 있죠. 답답한 거 아닙니까? 실제 답답하다, 답답해.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제 부처님이 아까 교수님 이제 가장 만든 이 현실대로가 절대로 중생의 본래 부처라는 말이에요. 가장 참말로 잘 말씀해준 잘 어쩐지 해준 어른들이거든. 그래서 가장 존경한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어떻게 했든지 말이에요. 어덕어덕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눈만 발뜨대지래. 마음 눈만 발뜨다. 많이 떠나있고, 실제에서 만든 모든 시간만 이때 상대 전부 부처님이 아니고 절대 아니면 생겨 말이야. 이제 미래 믿다 하더만 모든 부처님을 갖다 모시고 많이 받들고 섬기고 살자.